0: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중고로 되팔자니 정보가 유출될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휴대폰들 있으시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한 달 동안 범국민 폐휴대폰 회수 실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폐휴대폰 수거 플랫폼 나눔폰을 통해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 혜택과 함께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고요.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학교에 전용 수거함도 설치됩니다. 또 우체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수거해가는 안심방문 수거 서비스도 올해 안에 도입되는데요. 천덕꾸러기 휴대폰들 모으면 노다지 도시광산입니다. 이참에 내놓으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금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오늘도 뭐 물동량이 많겠고 주말에는 또 벌초 가는 댁도 있겠고 장보러도 가시겠죠. 딱 일주일 뒤인 다음 주 금요일 추석날 이 시간쯤 풍경을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가?
1: 네. 차례드리는 댁은 아침에 일찍 차례드리고 송편이랑 맛있는 아침 식사도 하겠고요. 그러고 나면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누거나 성묘를 가고 아이들이 모인 방은 아마도 다들 휴대폰 게임하느라 바쁠 겁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명절이면 사촌들, 육촌들 모여서 손뼉치기 놀이, 그 외 일본에서 온 놀이라는 쎄쎄쎄도 하고 팔씨름도 하고 나가서 숨바꼭질, 오징어 게임 했는데 또 그러다가 다투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요즘 친척 아이들 모인 방이 조용하다고 합니다.
0: 아, 그래서 어른들이 아쉬워하시죠. 아유, 같이 뛰어놀고 그래야 더 친해지는데 휴대폰을 너무 많이 쓰는 문제를 걱정하시고 세계 각국에서도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뉴욕시의회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쪽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안에서 AI, 인공지능 사용 금지 방침을 내놓았고 이번에는 학교에서 유튜브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과 이제 시험은 연필과 종이로만 보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그래요.
1: 예.
0: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과하게 쓰면서 사용하면서 학업과 인지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랍니다.
1: 네, 이런 논쟁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학부모 당당이님들도 걱정이 많으시죠. 댁마다 약속을 만들어서 지키고는 있을 텐데 갈등이 적지 않은 만큼 오늘 여성시대 3, 4부에서 준비한 폰프리 스쿨 특집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같이 성장하고 같이 성숙하기 바라면서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겹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국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7: 올바른 품질하면?
8: 올품.
7: 올품하면?
8: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8: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8: 올바른 품질. 올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하려면 우선 내 몸무게부터 감당할 수 있어야 해요. 네. 자, 양손 머리 위로 번쩍 올리면서 으라차차차. 오늘도 아우. 가볍게 전신 스트레칭 하시고요. 몸을 자주 많이 움직여주세요. 가능한 분들은 발 뒤꿈치 들고 10초 버티기. 10초 이거 예. 짧은 시간 아닙니다. 네. 발가락과 발목에만 힘을 주시지 말고 허벅지, 엉덩이, 아랫배까지 골고루 힘을 꽉 주세요.
4: 아, 땡긴다 땡긴다 힘들어간다. 자, 몸 푸시면서 두뇌 건강도 챙기겠습니다. 여성시 대표 뇌풀기 퀴즈.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9월 18일 금요일 오늘 시민들에게 새롭게 공개되는 공간입니다. 한강대교 중간에 자리한 타원형 모양의 섬이고요. 이 섬의 이름은 백로가 놀던 돌이라는 옛 지명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1950년대까지 중지도라고도 불렸고요. 백사장과 스케이트장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았던 이 공간의 현재 이름은 무엇일까요?
3: 초성 힌트 나갑니다. 백로가 놀던 돌이라는 뜻의 이곳. 초성은 니은 디귿 시옷. 노래할 때 니은, 댄스할 때 디귿, 신난다 할 때 시옷. 초성 니은 디귿 시옷입니다.
4: 자, 정답 주시면 10분 뽑아서 떡볶이 세트 보내드릴게요. 쌀 떡볶이 2팩에 닭다리 순살 떡볶이 1팩, 거기에 부산 어묵까지 1팩. 모두 세트로 한 번에 다 드리는 거예요. 야, 이거 푸짐하죠?
3: 네, 탐나시죠? 네. 네. 저도 이곳에서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만 자, 오늘의 여러분의 정답을 보내실 곳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주시면 무료예요. 미니 우대할게요. 네. 퀴즈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4: 아니, 이곳을 보통 올림픽대로, 그러니까 88대로 타고 가다 보면 항상 좀 표지판으로 좀 보게 되는 곳이에요.
3: 네네, 그렇죠.
4: 여의도 근처에서.
3: 네네.
4: 네. 근데 여기가 새롭게 공개가 되는 공간이군요.
3: 네.
4: 바로 오늘. 네. 자, 세 글자. 네, 니은 디귿 시옷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사연 소개하기 전에 여성시대 홈페이지로 살짝 떨구고 가신 쪽지부터 소개해드릴까요?
3: 배재현님이 주셨습니다. 희은누님, 일중형님, 잘 지내셨죠? 2년 만에 당당히로 돌아와 컴백했습니다. 오랜만에 두 분 목소리를 들으니 살짝 오바해서 울컥. 감회가 새로워지네요. 2년 동안 회사에서 새로운 중책 업무를 맡게 되면서 출근 시간도 빨라지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질 않아 자의반 타의반 잠시 자리를 비웠었네요.

0: 비록 프로젝트 완수도 못하고 마음의 짐 때문에 퇴사도 고민했었지만 이제 제자리를 조심스레 다시 찾아가 보려 합니다. 그 물꼬를 당당히 컴백을 통해 열까 하는데 다시 반갑게 받아주실 거죠? 오, 두 분 목소리 여전하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솜씨는 없지만 이제 사연도 남기고 아침마다 희은 누님 큰 구령에 맞춰서 스트레칭도 하고 일중 형님의 센스 있는 힌트가 일품인 뇌풀기 퀴즈도 풀고 봄이 되면 신춘 편지도 쓸 겁니다. 앞선 실패들이 좋은 재료들이 되겠죠. 염치 무릅쓰고 응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1: 네.
0: 야, 뭐 당당이로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시군요.
1: 여성시대 안에서 말이죠.
0: 네, 그죠? 사연도 남기고 매일 아침 스트레칭도 해보고 또 이렇게 금요일에 뇌풀기 퀴즈도 풀고 봄이 되면 신춘 편지도 쓴다. 야, 거창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1: 네, 배재현님 네. 정말 환영하고요. 뭐 앞선 실패들이 좋은 재료들이 되겠죠라는 말씀 주셨지만 우리 알잖아요. 실패라고 쓰고 경험이라 읽는다.
0: 아이 좋죠. 예, 멋진 말입니다.
1: 중책을 한번 또 맡아보셨기에.
0: 네.
1: 예, 그래도 또 앞으로 또다시 프로젝트가 주어진다면 잘 해리리나 믿습니다. 그때까지 또 우리 여성시대와 함께 힘을 네. 좀 얻어보시자고요.
0: 네. 네.
1: 이번에는 이한정님의 쪽지도 소개해드립니다. 9월 중순인데 저희 동네에 벌써 붕어빵 가게가 개시를 했어요.
0: 야, 붕세권.
1: 학원과 밀집 지역이라 그런지 꼬마들부터 어른들까지 벌써 줄이 길게 늘. 네. 정말 재료들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0: 자, 쪽지를 남겨주신 배재현님, 이한정님께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 금요일 아침 여성시대 이제 쪽지 아니고 편지. 오늘의 첫 번째 사연도 만나봐야죠.
0: 네, 오늘의 첫 사연은 경주시에서 보내주셨어요. 경북 경주시의 주소영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 명곡극장에 자영업 6개월 차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문득문득 걱정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며 지치지 않으려 한다 하고 사연 보냈던 당당이입니다.
1: 아, 기억나죠.
0: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바로 독립출판 그리고 독립서점 운영입니다. 독립출판은 출판사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출판사가 되어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책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고등학교 선생님의 우연한 연락으로 시작된 그림책 작업을 계기로 출판의 매력에 푹 빠졌고 혼자 집에서 책을 만들다 올해 3월에는 경주 첨성대 근처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 오픈 스튜디오 겸 독립서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편도 아니었고 제가 서점을 운영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는데요. 정말 사람 이름 모르는 법이죠. 낯가림도 심하고 집순이인 제가 이렇게 공간을 오픈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 많은 분이 책 만드는 과정을 함께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책을 만들며 알게 된 출판의 매력은 완성된 한 권의 책이라는 결과물도 있지만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해가는 그 과정 자체에 있었어요. 머릿속과 마음속에서 자꾸만 존재감을 드러내는 나만의 이야기를 책이라는 매개로 자유롭게 꺼내놓는 것이죠. 공간을 연 지 6개월 차 책 만들기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수강생분들의 작업을 함께하며 보람과 즐거움을 크게 느끼고 있지만 프로그램 모객이 쉽지 않다는 점이나 서점이라는 업종 특성상 큰 이윤을 남기기 어렵다는 점 등등 현실적 고민도 점점 커져만 갑니다. 영수증 리뷰나 SNS 홍보도 꾸준히 해보려 하지만 이 역시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요즘 여러 지역에서 도서전이 활성화되어 출판물을 선보일 기회가 조금씩 늘어나는 덕분에 최대한 부지런히 발로 뛰며 책과 공간을 알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감사하자며 스스로를 다독이곤 합니다. 또 저희 공간을 찾아주신 손님이 건네주신 오래 자리를 지켜주신

0: 보세요. 진심이 닿아서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이런 감사한 응원의 한마디로 불안한 마음을 털어내기도 하고요. 당장 벌이가 불안정하다고 해서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고 딱 2년만 최선을 다해 버텨보려 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부딪히다 보면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나만의 노하우와 색깔이 생기지 않을까요? 전국의 많은 자영업자분들,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 가시는 모든 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응원을 보냅니다. 혹시 당당이 분들께서 경주로 놀러 오신다면 저희 171 스튜디오에도 들러서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집 커피도 정말 맛있으니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들러주세요.
1: 네, 명곡 극장 말씀을 주셔가지고 기억을 떠올려 봤는데 당시에 신청하셨던 곡이 롤러코스터의 힘을 내어 미스터 김.
0: 네네.
1: 이었습니다.
0: 예, 그 응원이 젊은, 필요하셨던. 네.
1: 젊은 자영업 우리 사장님이신데.
0: 네네네.
1: 아니 이제 이 가을 가뜩이나 경주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0: 그렇죠. 네. 네.
1: 또 첨성대 옆에서 이렇게 서점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0: 한번 네.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
1: 171 스튜디오.
0: 171 스튜디오.
1: 네. 가을은 또 독서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0: 아, 그렇죠.
1: 예.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많은 분들이 이 서점 또 책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정말 나의 그 생각, 의지가 흔들릴 때, 아, 이게 맞는 건가? 잘 되는 걸까? 하지만 그래도 찾아와 주신 분들이 이렇게 쪽지를 남겨주시고
0: 네, 네.
1: 응원 주시고 하면
0: 큰 힘이죠.
1: 네, 정말 큰 힘이 되실 거예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자 계획하신 대로 그래 2년만 내가 한번 해보자. 또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답이 보이고
0: 그렇죠.
1: 예, 또 다른 문이 열리고
0: 창업을 하실 땐까지는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을 거야.
1: 맞습니다.
0: 안 그래요? 아유 이쁘다. 예. 이렇게 소개하시는 네.
1: 저희가 홈페이지인가요? 블로그인가요? 거기를 한번 저 찾아봤거든요.
0: 네네.
1: 아 근데
0: 아유, 좋다.
1: 이렇게 개인적인 출판 작업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군요.
0: 네. 좋아요.
1: 야 모르는 세계.

0: 참 길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 정말 순식간이네요. 아이들이 말썽을 부려서 속상했던 날도 있었고 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하며 지쳤던 날도 있었습니다. 내가 좋은 어른이 되고 있는 걸까? 밤새 고민했던 날도 많았고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아이들을 돌본다고 생각했던 제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많은 걸 배웠더라고요. 기다리는 법을 배웠고 조금 느려도 믿고 바라봐주는 법을 배웠고 작은 변화 하나에도 기뻐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엄마라고 불러줄 때면 고맙기도 했지만 책임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면 마음이 참 복잡해집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아마 마지막 출근 날이 되면 평소처럼 밥을 먹이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속으로는 몇 번이나 눈물을 삼키게 되겠죠? 이 일을 하며 얻은 가장 큰 선물은 좋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다는 겁니다. 함께 고민하고 웃고 울었던 동료들, 힘든 순간마다 손 내밀어준 분들 덕분에 20년 넘는 시간을 잘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젊고 빛나던 시간들을 아이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쉽기도 해요. 조금 더 잘해줄 걸, 조금 더 안아줄 걸,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건넬 걸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보다 참 잘 살아왔다고 제 자신을 다독여주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20년을 살았으니까요. 내년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아이들과 헤어지는 게 서운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웃고 이야기하고 좋은 기억을 마음에 차곡차곡 담아두려고 해요. 20년 넘게 제 곁에 있어준 모든 아이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잘 자라줘서 고맙고 나를 믿어줘서 고맙고 내 인생의 한 부분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 곁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모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도 전하고 싶어요. 정말 애쓰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제 천천히 작별을 준비해 보려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했던 20년,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1: 아유, 참. 천천히 작별을 준비하시는 중.
0: 네, 네. 정년퇴직을 앞두고
1: 그렇죠?
0: 이렇게 글을 써주셨네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로 아마 우리 아이들과 항상 마주하는 일을 네. 하셨나 봐요.
1: 그러셨나 봐요.
0: 네. 아, 근데 아이들 뭐 연령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했던 말 또 하게 되고 아무래도
1: 그렇죠. 그게 좀 예. 지치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0: 예. 천방지축일 테니
1: 좀 더 안아줄 걸,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따뜻하게 말을 건넬 걸.
0: 근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인 걸 보니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1: 그렇죠.
0: 예, 우리 아이들을 마주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아유,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도 좀 못내 서운하겠다.
1: 서운하죠.
0: 우리 선생님하고 네. 또 이제
1: 아마 눈물 빠진 바람일걸요. 다들 하면. 그런 날이 오면
0: 그러게.
1: 네.
0: 지난 20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멜로망스의 노래 준비했어요. 선물.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 도시 개발, 대송 한방 건강랜드, 해남 미소, 목포 농협, 삼양 농협, 선일 물산, 북신한 농협, 목포 해상 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 건설, 금천 토건, 전남 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20대 당당이 님이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소설책을 읽다 보니 재종간에 재종 사이에 그런 말이 나와서 찾아보니까 육촌을 말하더라. 당숙도 어렵고 친척을 부르는 말이 정말 낯설고 어렵다. 결혼을 앞둔 30대 당당이님은 예비 씨가 친척들한테 인사를 가야 하는데 보통 어디까지 인사드려요? 예비 시부모님 형제들까지는 미리 인사드려야죠? 하고 물으셨습니다. 네, 인사드리는 범위는 집집마다 다를 테니 예비 시부모님께 여쭤보는 게 좋겠고, 친척 호칭은 20대라 어려운 게 아니고 저희 나이 때도 어려워요. 마침 추석도 가까우니까 친척에 대해 정리 한번 할까요?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는 친가, 외가, 척하라고들 하시죠? 일단 부부 사이는 무촌, 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는 일촌, 형제끼리는 다시 1을 더해서 2촌. 아버지와 형제인 분들은 아버지와는 2촌이고 나와 아버지가 1촌 간이니 더해서 2 더하기 1 해서 3촌. 그래서 고모도 작은아버지도 이모와 외숙도 나와 3촌 사이입니다. 작은아버지와 내가 3촌인데 작은아버지와 그 아들은 1촌이니 나와 작은아버지네 아들은 3 더하기 1 해서 4촌입니다. 아버지의 사촌 형제들의 자녀들과 나는 그렇게 계산

하면 6천이 되죠. 4천은 종형제라고 했는데 6천은 거듭 제자를 써서 재종형제가 되고 8천은 삼종형제로 불렸다고 그래요. 그 소설에 자주 나오는 당숙이요. 아버지와 사촌인 형제를 말하는데 아버지와 내가 일촌이니 당숙은 나와 오촌이 되죠. 종형제의 종은 한자로는 조출종을 쓰고 당숙의 당은 집당자를 쓰는데 종이나 당은 친척을 말할 때는 같은 할아버지를 두고 아버지는 다른 사이를 말하는 한자라고 합니다. 요즘은 친척 사이에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당당이님께서 생각하시는 친인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사촌끼리는 친하신가요? 이렇게 명절을 앞두면 어렸을 때 친했던 사촌, 육촌들도 생각나곤 합니다.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네, 우리 희은 누님의 인생의 선물 네. 듣고 왔습니다. 덕분에 1촌, 2촌, 3촌,
1: 4촌, 5촌,
0: 4촌, 5촌,
1: 6촌까지.
0: 예. 네. 그 계산법이 다 있었네요.
1: 더하기 하는 법.
0: 맞습니다. 네. 하긴 이렇게 또 이제 명절 앞두고는 친척분들 모이면 서로 이렇게 한 번씩.
1: 예, 근데 젊은 사람들은 진짜 몰라요.
0: 몰라요.
1: 내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막
0: 그러니까,
1: 이래.
0: 늘 헷갈려. 예. 이런 정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1: 네.
0: 실은 저는 한 4촌부터는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졌어요.
1: 4촌부터.
0: 이게 그 다음에는 5촌, 6촌.
1: 6촌까지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6촌까지는 저는 확실하게.
0: 예.
1: 왜냐하면 이북에서 내려오신 아버지도 그렇고 그래서 친인척이 숫자가 적거든요.
0: 네.
1: 6촌이면 가까운 사이예요.
0: 가까운
1: 6촌이면. 네.
0: 진짜 이 우애 좋은 가족도 그렇고 사이 좋은 친척도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선물이죠.
1: 선물이죠. 진짜 선물이죠.
0: 맞습니다. 네. 이번 명절에 부디 고스톱이나 이런 거 하면 싸우지 마시고.
1: 네. 네.
0: 자, 다음 사연은 경상북도 성주군의 민수웅 님이십니다. 남편과 볼 일이 있어서 성주 가는 길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택배 회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이상하다. 택배 올 게 없는데. 보내는 사람이 대구 어르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대구에 계신 어르신? 갸우뚱하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보내는 분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허난해. 그 성함을 듣는 순간 투석병원 할머니시네 하며 한 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허난해 할머니와 저의 인연은 투석병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먼저 투석을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투석을 하고 2023년 6월에 신장이식을 받았으니 강산이 한 번 넘도록 할머니와 함께 투석을 받은 셈입니다. 이식을 받고 난 뒤로도 지금 3년째고요. 코로나 전에는 병원에 투석 순서를 기다리는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정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도, 며느리를 보고 손주를 봤을 때도, 친정엄마가 안 계시니 된장 담그는 법부터 고추장, 콩잎 요리까지 모르는 게 있으면 항상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세히 알려주시던지요. 말로만 알려주시는 것도 모자라 메모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왔고 휴게실도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비슷한 시간대에 병원에 오다 보니 병원 문 밖에서 잠깐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에도 우리들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성주에서 남편이 지하철역까지 태워다 주면 첫 지하철을 타고 병원에 갔는데요. 어느 날 할머니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1: 오늘 달걀 구웠다.
0: 그러면서 한알한알 정성스럽게 싸온 봉지를 제 가방에 넣어주셨죠. 또 한 번은 제가 팔에 금이 가서 한 달 동안 깁스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반대쪽 팔까지 부러져서 또 깁스를 하게 됐어요. 그때 할머니께서는 침대에 눕기 전에 제 옷을 벗겨주시고 투석이 끝나면 다시 윗옷을 입혀주시고 지퍼까지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하셨어요.
1: 마 이제 됐다. 조심히 가소.
0: 엄마가 없던 제게 허난의 할머니께서는 저의 엄마 역할을 톡톡히 해주셨지요. 할머니와는 참 공감대도 많았습니다. 저는 성주에서 참외 농사를 짓는데 할머니는 농사 짓는 어려움도 이미 알고 계셨고 저희는 집성촌에서 명절 때마다 제사를 지냈는데 할머니 역시 명절이나 제사 때가 되면 연세가 많으심에도 꼭 시댁 고향을 찾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를 맞이하던 이야기며 손주 키우면서 있었던 일들도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끝이 없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옆에서 바라본 허난의 할머니는 언제나 꼿꼿하고 반듯하시면서 허투름 하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귀한 선물을 주실 공여자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인사도 남기지 못한 채 저는 서울로 가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다낭성 신장병이었기에 몸속에 많은 혹을 떼어내는 수술이다 보니 수술 시간도 길었고 회복 시간도 길었습니다. 그 와중에 투석

0: 병원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헌한의 할머니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질 않았어요. 간신히 숨을 고르며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께는 인사를 드렸는데 할머니께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음해 5월이 됐습니다. 늘 그랬듯 병원에 농사지은 참외를 보내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고 수간호사 선생님께 헌한의 할머니 주소를 엿줘 참외 한 상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 할머니께 전화가 왔죠. 할머니는 나무라시며 말씀하셨어요.
1: 와 보냈노, 그 귀한 참외를. 얼마나 힘들게 농사지은 긴데 다음부터는 절대 보내지 마소.
0: 그리고 그해 추석쯤 집으로 한과 택배가 왔습니다. 헌한이의 할머니께서 보내신 거였어요. 저는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유 할머니, 한과는 또 왜 보내셨어요?
1: 마 그 집은 차례 올리잖아.
0: 아유 돈도 없으시면서 뭘 또 보내셨대. 그러자 할머니가 그러시는 겁니다.
1: 네, 돈 많다.
0: 자식들에게 용돈 받으시는 거면서요. 저는 남편이 농사를 지으니까 참외를 보냈지만 할머니는 또 당신이 할 수 있는 걸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올해로 3년째 참외와 한과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택배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1: 대구 어르신이 보내시는 겁니다.
0: 이제는 그 말을 들으면 바로 헌한의 할머니 얼굴이 떠오릅니다. 저는 또 택배를 핑계로 할머니께 연락을 드리지요. 할머니, 이번에도 한과 잘 받았어요. 우리 인연도 보통 인연은 아닌데 이제 서로 부담 없이 그냥 주고받으며 지내요. 요즘은 나이 상관없이 언제 주고받음이 끊어질지 모르잖아요. 이렇게라도 우리 인연의 끈 잡고 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1: 예, 그럴시다. 어쨌거나 건강 잘 챙기소. 내는 아직 투석하고 있어도 집에는 안 해서 참 좋더만. 신랑이 잘하니까 든든하다만 집에는 아직 젊잖아 얘.
0: 통화를 마무리하면서도 할머니는 계속 제 걱정을 하십니다. 누가 누구의 건강을 염려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헌한의 할머니께서도 그러셨습니다. 투석병원 선생님과 수간호사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께 참 감사하다고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따뜻한 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월수금 새벽길을 1시간씩 달려 병원에 도착하고 순서를 기다렸다가 투석길을 4시간 돌리고 다시 1시간 걸려 집으로 돌아오는 일. 그걸 몇 년이고 반복할 수 있었던 건 아마 그곳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헌한의 할머니, 우리 끝까지 지치지 말고 정신 승리합시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저를 보듬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 아, 또 이렇게 진짜 버디 무비가 하나 나오네요.
0: 그러게요.
1: 연세의 차이 상관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친정 엄마 대신 많은 걸 가르쳐도 주시고.
0: 진짜 엄마 같은 존재셔요.
1: 예. 참 서로가 기다리는 사이. 네.
0: 그렇게 서로 투석병원에서 만나셔가지고.
1: 그러게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정말. 이 할머니 때문에 또 이 젊은 저 처자 때문에 할머님도 그 하루를 건듯 네. 넘어가실 수 있는 거지 투석하실 때. 그잖아요. 그러다 이제 한쪽은 이식을 받으셨고. 아이고 참 그렇게. 수술하고 회복 시간이 긴 가운데서도 헌한의 할머니 생각이 그렇게 났고
0: 네.
1: 투석병원의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 생각이 나셨다니 정이 듬뿍 들으신 거예요.
0: 그리고 이렇게 명절 때면 서로 이렇게 선물을
1: 그러니까 마음이지 마음.
0: 진짜. 그래 이제는 우리 민숙님도 받아들이셨어. 그래 우리의 인연.
1: 그렇지. 네, 보통 좀, 인연이요.
0: 아니 없는 돈. 뻔히 용돈 받으며 사시는 거 아는데도 이렇게 한과며 보내주시는 게 처음엔 좀 민망스러웠지만
1: 내 돈 많다.
0: 그래도 이 소중한 인연의 끈을 우리 한번 이어가 봐요. 이렇게 받아들이셨어.
1: 그치. 네. 헌한의 할머님 혹시 이 사연 듣고 계시려나 궁금해요. 마음이 부자이시잖아요.
0: 그러네요.
1: 네.
0: 맞습니다.
1: 민수욱님과 헌한의 할머님의 그 오래된 인연. 저희도 따뜻

0: 따뜻해지고 감사해지고 그래요.
1: 맞습니다.
0: 네.
1: 자, 따뜻한 사연 감사합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10: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9: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10: 혹시 TVX 멤버십?
9: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0: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9: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11: TVX.
12: 저기요, 몇 층이에요?
13: 32층이요.
12: 난 280층이요.
14: 층은 달라도
15: 층은 달라도
14: 고민은 하나
15: 더 난 같이
13: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8: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6: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8: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6: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8: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16: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8: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16: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8: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16: 안전한 식탁 라이프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 세트,
8: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16: 면역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엑스,
8: 멋의 기준이 되는 프로랑스 화장품에서 화장품,
16: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 오래도록

0: 그대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주소영님, 민수웅님 두 분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가 가고요. 이순천님께는 해피데이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2: 자, 그리고 맛있는 부산 떡볶이 세트 받으실 분들 살펴봐야죠. 뇌풀기 퀴즈, 한강대교 중간에 있는 백로가 놀던 돌이라는 뜻의 섬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정답! 노들섬.
2: 네, 노들섬이 정답입니다. 아하. 선물 받으실 10분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둘게요.
1: 네, 아주 멋지게 단장한 것 같은데요.
2: 새 단장을 네. 한 것
1: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2: 네, 네.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자, 2부 끝곡으로 영준의 꽃보다 그대가 이 곡 들으시고요. 저희는 10시 5분에 다시 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7: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10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 30분 늦춰져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회견에 임하는 자세를 책임감 있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본인의 말을 마지막까지 가다듬는 시간을 갖기 위해 30분 정도 미루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 대통령의 이번 회견은 약 9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스피가 반도체 대장주들의 강세에 2% 넘게 오르며 개장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어제보다 170.29포인트, 2.54% 오른 6,885.7로 출발해 장 초반 6,800대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 가까이 오르며 거래를 시작했고 SK하이닉스는 현재 4%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1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고 당초 이번 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1월 30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재경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유가 변동성이 늘어날 것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을 상대로 경제적 고립 작전에 돌입한 미국이 이번엔 호르무즈해협 통항료에 관여한 이란 암호화폐 기업을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현지시간 17일 암호화폐 기업 비트뱅크가 이란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제재를 회피하는 핵심 역할을 하면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수억 달러를 전달했다며 비트뱅크 개발사 등을 제재 대상에 지정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상대로 보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대금을 받기 위해 신설한 호르무즈 안전 해상 서비스 당국에 지급된 자금을 이란 정권에 전달하는데 비트뱅크가 이용됐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유가 하락과 기준금리 불확실성 해소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현지시간 17일 S&P 500 지수는 1.14% 오르며 지난달 4일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대형주 중심의 다우지수와 기술주로 구성된 나스닥 지수도 각각 0.61%, 1.69% 상승하며 4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 지방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엔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경북 동해안 지역에선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차츰 그칠 전망입니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일부 제주 지역, 전남 남해안, 경남 서부 남해안 등엔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1: 친환경 자동차가 널리 보급된다 해도 도로 위에는 대기오염 물질이 떠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의 타이어가 지면과 닿으면서 분진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내외 타이어 제조사들이 친환경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무 소재와 배합 기술을 고도화해서 내구성을 높이고 먼지 발생을 줄이는 건데요. 이를 통해 환경 보호는 물론 수출 과정에서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매연을 넘어 타이어와 브레이크에 의한 분진까지 줄이는 것.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죠.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MBC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4: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5: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6: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7: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소함입니다.
5: 이번에 제가 상을 받게 됐어요.
7: 와, 어떤 상이요? 오늘 사소함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8: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에 사는 당당이에요. 여성시대를 잘 듣고 있는 당당입니다. 20년 전 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20년 전 제가 조그만 식당을 했다가 그만두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옆에 살고 있는 언니가 추천을 해가지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20년간 한 번도 빠져본 적 없이 해왔어요. 그 일이 나에게는 하나의 취미자 낙이고 희망이었어요. 한 번도 우울할 틈도 없이 열심히 한 회사에서 20년간 야간 일을 했어요. 이제는 그래서 조금 쉬면서 건강관리하면서 쉬어야겠다고 했더니 회사에서 저한테 공로상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송별회를 또 크게 해주신다네요. 열심히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다는 생각에 힘들었던 지난 날이 싹 사라지네요. 여성시대 당당이 여러분, 저 진짜 수고 많이 했죠?
7: 야, 한 회사에서 20년간
5: 네.
7: 예, 우리에게 건강한 밥상을 책임져 주신 이정숙님께 공로상을 드립니다.
5: 와, 축하드립니다.
7: 아, 정말 수고 많으셨네요. 이정숙님.
5: 네.
7: 네.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5: 쉽지 않죠.
7: 한 번도 빠짐없이 20년간 야, 구내식당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5: 그러니까 2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일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7: 네, 스스로도 참 그 잘해왔다 생각했는데.
5: 네, 그러실 것 같아요.
7: 회사에서도 이걸 잊지 않고
5: 인정을 해주시니까.
7: 인정을 해줬다는 것도 아마 네.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5: 네.
7: 예.
5: 자, 공로상 받으실 만한 정숙님.
7: 네.
5: 20년간 수고하신 이정숙님께는 토닥토닥 통닭 세트 보내드릴게요.
7: 예. 참여번호 02789-1000, 02789-1004번. 열린 사서함으로 남겨주세요.
5: 네, 잠시 후 3, 4부에서는 스마트폰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폰 프리 스쿨 특집 이어집니다.
7: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9: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1: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0: 수확량 줄어도?
1: 보장.
0: 가격이 내려도?
1: 아이, 그럼.
0: 보험이 든든하구만.
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금요일 아침 여성시대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아이들이 손에서 쉽게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 어떻게 하면 정말 스마트하게 공부에도 잘 사용하면서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2: 아이한테 스마트폰 좀 그만 보라고 잔소리 중인 분들, 잔소리하기엔 나도 너무 의존 중이다 이렇게 찔리시는 분들, 또 아이들 학교 생활이 궁금하고 걱정인 분들 모두 오늘 이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폰 프리스쿨 특집 두 번째 시간, 경기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의 김은정 과장님, 그리고 라스 교육과 이종윤 과장님 모십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두 분. 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네, 우리 두 과장님께서 나오셨네요. 어느 분이 김은정 과장님이시고?
4: 네, 접니다.
1: 아, 네. 네.
4: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종윤 과장님이 그러면은?
3: 네, 안녕하세요. 이종윤입니다.
2: 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지금은 이제 교육청의 과장님이시지만 네. 전에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셨던 거죠?
4: 네, 예. 맞습니다.
2: 우리 저는, 김은정 과장님.
4: 네, 저는 고등학교에서 사회교사로 20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2: 예.
4: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도 근무를 하고 중학교 교감교장, 그리고 최근까지는 고등학교 교장을
2: 어머나.
4: 했었습니다.
2: 아,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4: 네.
2: 예. 지금은 과장님.
4: 네.
2: 예. 그러시구나. 우리 이종윤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3: 그러고 보니까 저도 경력이 비슷하네요. 저도 예. 어느새 34년 됐고요. 마찬가지로 외국어 영어 교사로 18년 있었고
2: 네.
3: 또 이제 학교 관리직 또 전문직을 토탈해서 34년. 세월이 무척 빠르네요.
1: 빠르죠?
3: 가슴이 뭉클합니다.
1: 네.
2: 웬일이야. 아, 두 분 다 그러시구나. 예. 그러니까 사회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셨다가
3: 네. 글씨를 보면 너무 달라졌어요.
2: 아.
3: 코로나 이후에 최근 몇 년은 교실이 조용해요. 정말 조용해요.
2: 코로나 이후에?
3: 네, 쉬는 시간에,
2: 네.
3: 점심 시간에 조용해 뭐하지? 보면 다 뭐하고 있을까요?
1: 휴대폰이요.
3: 아, 네,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어서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슬픕니다.
2: 어, 그러게요. 다 같이 뛰어가지고 남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또 뭐 축구를든 뭐든 해보겠다고 막 나갔다 들어오고 막 무슨 매점을 막 부르르 나갔다 뛰어.
1: 맞아, 그랬었죠.
2: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김은정 과장님도 그러니까 교사하실 때의 그런 모습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까우셨겠어요.
4: 저도 마찬가지로
2: 네.
4: 교사 시절에는 휴대폰이 없었고요. 네, 다만 중학교 교감 교장을 했었거든요. 중학교에 있어 보면 아이들이 초등학교는 휴대폰이 있어도 제출하지 않아요.
2: 네.
4: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오면 아침 조회 시간에 휴대폰을 모두 쓰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춘기의 아이들은 거의 휴대폰이 자기 몸이에요.
2: 네, 네.
4: 때로는 몸보다 더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강제로 이렇게 휴대폰을 제한을 하다 보니 수업 시간에 휴대폰으로 인해서 교사들과 실랑이를 많이 하게 돼요.
1: 네.
4: 그래서
1: 네.
4: 때로는 교권 침해를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 네.
2: 나의 분신가드 같은 스마트폰.
1: 그러게.
2: 예.
1: 몸의 일부.
2: 아이고. 그럴 수 있죠, 정말.
1: 지난주에 그 여러분들의 사연을

0: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 습관, 의존성 이런 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도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현재 파악하고 계신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김은정 과장님.
1: 단순히 이게 수업 시간에 몰래 사용하는 거에만 거치지 않고요. 학교 폭력의 상당수가 SNS상의 언어 폭력에서 많이 시작이 되어요.
0: 그렇죠. 네.
1: 그리고 때로는 단톡방에서 집단 따돌림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2: 아이고야.
1: 어떤 한 학생을 초대했다가 모두 나머지 학생들이 나가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괴롭힘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딥페이크 문제가 학교 안에서도 요즘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경우들도 많이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2: 내가 하지 않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내 얼굴을 가지고 만들어버리는.
1: 네, 친구들의 얼굴을 가지고.
2: 완전 불법이잖아요, 정말. 참, 근데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뭐 급할 때 연락은 돼야 되니까 뭐 스마트폰 안 사줄 순 없고.
0: 그렇죠.
2: 그래도 수업 시간만큼은 좀이 스마트폰을 안 보게 법으로 딱 정해두면 안 되나 싶었는데 다행히 올 초에 법이 이제 바뀌었다면서요?
1: 네, 올 초에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을 해서요. 수업 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0: 네. 근데 학교 재량권 맡기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1: 아니요, 학교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에는 거의 60% 정도만 사용을 제한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자율적으로 여전히 사용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교육 활동에 있어서 수업에 이 모바일 폰을 활용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충분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2: 아이, 학생이 학교 가 있는데 긴급한 상황이 뭐가 있어?
0: 집에서 연락하는 거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2: 아, 그럼 학교로 연락을 하겠죠.
1: 네.
2: 정말. 아니죠.
1: 그래서 학교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중에만 제출하는 학교도 있고요. 아침에 오면 올 때부터 시작해서 하교까지 휴대폰을 이렇게 맡기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아예 자율적으로 하는 학교도 있어서 학교의 규칙을 만들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2: 아, 그러니까 법으로는 정해놨지만 그건 이제 각 학교의 재량인 거군요.
1: 네, 그렇습니다.
2: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와중에 저희의 귀를 이렇게 번뜩 뜨이게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학생들 스스로 좀 폰을 내려놓게 되는 학교. 또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정책을 폰 프리 스쿨이라고 하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금 추진 중이시라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폰 프리 스쿨의 정의를 내린다면요. 구성원들이 합의를 해서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합의를 해서 일단은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기로 약속을 하고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그 시간에 독서라든지 예술문화,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2: 좋다.
1: 저희들이 26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이 정책을 시작을 해서요.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현재 300개 이상의 학교들이 폰프리 스쿨 실천 학교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요. 그냥 학교가 교육청이 휴대폰 사용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토론을 거쳐서 우리가 왜 사용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지 수업 시간에만 제한을 할지 아니면 전체를 그냥 휴대폰 수거를 결정할지는 학생 자치회가 학생들 토론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계획서를 직접 경기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 아, 재밌을 것 같아요. 학생들 스스로가 좀 자발적으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정해서 자기네들이 계획서를 낸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1: 네, 중요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학생들이 이제 규칙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규.

0: 그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어른과 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논의하게 하는 거죠. 왜 사용하면 안 되는지, 어떨 때 사용해야 될지, 그리고 이게 나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 친구들한테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좀 학교에서 신청하는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학생 자치회가 토론의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휴대폰 사용의 문제점, 그다음에 휴대폰 사용의 어떤 장점도 한번 같이 찾아보고요. 그리고 이로 인한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리고 약속은 어떻게 잡을지, 이렇게 토론 주제를 일단 정해서 이제 자발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학교들이 또 많고요.
1: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좀 마음 급한 우리 학부모님들. 아니, 학교에서 그냥 아예 법으로 그냥 딱 쓰지 마. 그 시간에 뭐 해. 이렇게 정하면 시간 빠를 텐데.
0: 중학교가 그런 방식으로 이제까지 진행해왔거든요. 그래서 홈프리스쿨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중학교는 거의 90% 이상의 학교가 휴대폰 사용을 제한을 했어요.
2: 아, 그래요?
0: 제가 직접 중학교에서 경험을 하기로는 강제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거의 중학교는 폰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휴대폰 사용 생활 지도하는 게 가장 힘들다라고. 그리고 그 부분이 또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예민한 시기거든요, 또.
1: 단순히
2: 맞아요.
1: 관리의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오히려 조금 안 좋은 부작용들이 생길 수
2: 반발할
1: 있는
2: 수
1: 거고.
2: 있죠, 그 나이에.
1: 하지만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본인들이 이렇게 스스로 움직임을 하면
2: 그러게.
1: 이게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좀 나아갈 수 있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자, 교육이라는 것도 원래 그렇게 좀 시간이 걸리는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책의 큰 방향, 또 취지에 대해서는 김은정 과장님께 들어봤으니까 이제 그 시간을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거든요. 그럼 휴대폰을 안 쓰게 될때 그때 무엇을 할지도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 실제로 무엇으로 채워갈지 이종윤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내려놓고 이제 그 시간에 독서, 뭐 예술, 문화, 스포츠, 친구와의 대화 같은 새로운

0: 문화예술체육활동으로 더 확대해 가겠다는 거예요. 문예체 수업을 뛰어넘어 학교에 오면서 가는 데까지 네. 그 틈틈이 틈틈 시간에 RAS 활동을 넣겠다는 건데요.
1: 네.
0: RAS 활동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R이 뭘까요?
1: R.
0: 맞춰보세요.
1: 아, R로 시작하는 뭐가 있을까요?
0: Reading.
1: Reading. 아, 역시 영어 선생님이군요. 예, 네, Reading, 독서.
0: 네, 독서. 네, 독서로 책을 읽고 이제 생각을 키우고요.
1: 네.
0: 그다음에 A는 Art예요. 예술활동이에요.
1: 아, 예술 들어가야죠.
0: 악기나 네. 뭐 미술 등이겠죠.
1: 네.
0: 그다음에 S는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읽고, 읽으면서 생각하는 힘. 그다음에 예술활동을 통해서 감성을 키우는 힘. 그리고 스포츠를 통해서 몸의 활동을 키우는 힘.
2: 네.
0: 이렇게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 아이의 이거는 평생 자산이 되지 않을까요?
1: 아, 그럼요.
0: 더 없는 자산이 되지 않을까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 이런 활동을 정규 수업 시간에 걱정하시잖아요. 수학, 영어, 국어 시간 빼서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은 유지가 되고 기존 문예체 수업을 넘어서 학생들이 틈틈이 할 수 있게 라스 문화를 확산해 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2: 네.
0: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1: 예.
0: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온 아이가 있어요. 또는 뭐 한 10분 정도 일찍 온 아이가 있어요. 나는 일찍 온 학생이 달리기 마라톤 할 수도 있어요. 요즘 학생들 달리기 앱 많이 하니까. 또는 탁구를 10분 할 수 있어요. 혼자 독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쉬는 시간에 애들끼리 우리 댄스 연습해보자라고 댄스를 만들어서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쉬는 시간에 아이들 밥 빨리 먹거든요. 그럼 대부분은 다 교실 가서 또 스마트폰 보잖아요.
2: 네.
0: 그러면 스마트폰을 접고 그 시간에 라스 활동을 할 수 있게 학교에서 장을 펼쳐준다라는 의미로 훨씬 더 일상적으로 확대된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잠 쉬고 비는 시간에 짬짬이 짬짬이 그렇게 해서 휴대폰 보는 시간을 줄여가자는 것이잖아요.
0: 네. 네. 물론 정규 교육 과정에도 있어요. 우리 네.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옛날에 CA 같은 활동,
2: 네.
0: 학생들의 자기주도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학기에는 슬러시라고 해서 학교 자기주도 기간이 있는데요. 이제 학기 말 보통 편성이 많이 돼서 일주일간 하반기 일주일간 이렇게 축제 이제 라스페스타 같은 발표회 네. 같은 공간을 네, 네.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에서는 이제 우리 학교의 아이들의 요구에 맞게.
2: 네.
0: 펼쳐갈 수 있는 게 라스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단순히 몇 교시에 무슨 활동, 무슨 과목, 뭐 수업 이런 개념이 아니고
0: 네.
1: 예, 학교 생활 전체를 통해서 뭔가 좀 우리 학생들이 스마트폰 대신 네. 이런 라스 활동을 좀 늘려가는 것을 네, 네.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게 이제 관건인데요.
1: 그렇죠.
3: 자기네들이 원하는 난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수업 내용을 자발적으로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가요?
0: 네.
3: 그런 활동도?
0: 네, 그렇습니다.
2: 네.
0: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라스의 포인트예요.
1: 네.
0: 라스는 학교와 학생의 자발성과 주도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 뭐 이거 해 저거 해라고 어른들이 시키면 벌써 눈빛부터 달라지고 절대 안 하잖아요.
1: 네, 반발심 들죠.
0: 네, 가장 중요한 게 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의 자발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아 우리 점심시간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아지트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음악밴드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2: 네.
0: 학교에서는 진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의 아이들이 라스의 어떤 활동을 더 많이 원하는가. 그리고 우리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에 고루고루고루 편성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전면적인 거. 그리고 일상적인 거. 우리 학교는 아침 시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이럴 때 아이들이 라스 활동을 할 수 있게 잘 펼쳐져 있는가 라고 그다음에 교육 공동체, 가족 간의 연계는 잘 되어 있는가라고 저희가 진단표를 만들었는데 이 진단표에 따라서 아이들의 요구와 공동체 요구와 선생님의 요구와 학교 여건을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1: 예.
0: 그리고 나서 학교가 라스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거든요.
2: 네.
0: 이제 굉장히 많은 요구가 나오겠죠. 이것도 배우고 싶다, 저것이 다 나올
2: 그렇죠.
0: 거예요.
2: 그렇죠. 네.
0: 그러나 그거를 다 하기는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물리적으로도 어렵잖아요.
2: 네.
0: 그래서 원하는 것 중심으로 일단 라스를 주체적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네.
1: 네. 광고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2: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1: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3: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1: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1: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1: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소담스퀘어 전남.
1: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6: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여성시대 금요일 아침 라스 활동이 있는 폰 프리스쿨로 등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상상도 해볼게요. 일중 학생이 등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 내려놓고 나는 K-POP 음악 좀 들으면서 음악 감상하고 싶다. 또 뭐 춤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네, 이런 것들도 라스 활동으로 가능해지는 건가요?
1: 네, 우리 일중 학생이 네. 상상력이 굉장히 네. 기가 막힌데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0: 오, 그래요?
1: 그리고 저희가 제일 바라는 게 결국 라스의 지향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말씀하신 일중 학생이 말씀하신 그 K-POP 배우고 네. 싶어 하는 거 사실은 학교는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거예요.
0: 그래요?
1: 아이들 동아리 활동도 있고
0: 자율
1: 네. 활동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신나는 공유학교라고 해서 네. 학교 밖에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라스는 기존에 아이들이 다양하게 배우고 싶어하는 것들은 그대로 두고
0: 예.
1: 학교 밖과 연구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라스는 사실은 독서, 문화, 예술, 스포츠를 일관되게 꾸준하게 배워서 스포츠는 최소한 12년을 졸업하면 최소 한 가지 정도는 내 몸에 완전히 숙련되는 스포츠를 하나 익힌다.
0: 예.
1: 그래서 어른이 돼도 그 스포츠만큼은 신나게 하는 거.
2: 네.
1: 그다음에 예술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게는 최소 12년 다니는 동안 진짜 평생을 즐길 수 있는 악기로 하나 쭉 배워보자.
2: 네.
1: 독서는 독서 습관을 12년 동안 익혀보자. 그래서 100권의 독서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평생 습관을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좀 학교의 표준화된 그런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0: 예.
1: 그러나 그거를 선택할 때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는 있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1: 말씀하신 K-POP에 해당되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0: 아, 원래도 할 수 있었던 네. 거군요.
1: 학교 밖과 연계되고 학교에서 아이들 자유동아리로 할 수는 있는 과정인데
0: 네.
1: 지금 라스의 교육과정에서의 추구하는 것은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실은 예전에도 예체능, 그러니까 뭐 미술 시간, 체육 시간 통해서 우리가 뭐 가곡을 배워본다든지 아니면 체육 시간에 나가서 뭔가 스포츠를 배워. 저희도 다 했거든요. 배구도 해보고 농구도 해보고.
2: 그런데 그렇죠.
0: 그건 실기의 하나였던 거죠. 점수를 얻기 위해.
2: 그래요. 네네. 맞아. 체육 시간에 점수를 얻기 위해.
0: 평가를 받고. 네. 근데 이게 그거 아니라 정말 그 학교 내에서 나이가 꾸준히
1: 네.
0: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내가 즐길 수 있는 음악적인 취미, 체육적인 취미를 함께 만들어가 본다는 얘기거든요.
1: 맞습니다.

0: 점수와 상관없이.
1: 점수와 상관없이.
2: 사실은 수업 교육 과정과 연결한다면
0: 네. 점수가
2: 예를
0: 있겠죠.
2: 예를 들어서 악기를 배워요.
0: 네.
2: 그러면 내가 음악 시간에 사실 연주를 할 수도 있어요.
0: 아, 그렇겠죠.
2: 네, 평가랑 네. 연결하는 거는 교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라스를 통해서 내가 평생 누릴 수 있는 라스의 그 독서, 네. 예술, 체육에 관한 하나씩을 꼭 배우게 자산으로 남기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1: 자, 근데 여기서 좀 굉장히 좀 현실적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논산훈련소 조교 출신으로서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 병들은 일과 시간이 끝나면 휴식 시간이에요. 네. 근데 이 훈련소 조교들은 일과 시간이 끝나도 마치 담임처럼 예, 우리 훈련병들을 계속 봐줘야 돼요. 그들이 밥 먹고 잘 때까지. 그게 우리 조교들의 일과의 끝이거든요. 근데 이게 교과 시간,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아닌데도 계속 그 학교에 있는 내내 약간 라스 활동의 확장이다. 이러면 그걸 또 지켜봐야 되는 선생님들 아, 입장에서는
3: 그러시네.
1: 이것도 예. 근무의 연장 아닙니까? 네. 그냥 정말 학생들이 그냥 다 할 순 없잖아요.
2: 나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1: 요건 약간 좀 행정 시스템에
2: 아,
1: 예.
2: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1: 우리 선생님들 조금 싫어하실 수 있겠는데 어떻게 되는
0: 일이 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
2: 그 부분은 네. 저희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1: 예.
2: 결론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 어, 그래요?
2: 네, 교사의 일을 더하는 라스가 아니라. 교사의 동반자를 더하는 라스라고 강하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스 교육이 학교 전반적으로 활성화된다고 해도 선생님들께서 직접 악기를 다 가르치고 직접 운동을 다 가르치고 새로 애들이 원하는 새로운 동아리를 다 가르치고 독서 활동을 다 하나하나 다 도맡아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1: 네.
2: 오히려 저희는 학교가 모든 교육을 혼자 해야 된다는 그 생각부터 깨기 위해서 벽 깨기를 지자체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학교 선생님들에게만 떠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1: 오.
2: 네, 악기나 뭐 네. 그림이든 또는 스포츠든 독서 지도든 이제 전문적으로 해주실 분들은 마을에 있으세요.
1: 예.
2: 네, 외부에 전문가가 있으시고 강사분들이 있으시고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있으시고 대학생 멘토분들이 다 있으십니다.
1: 아.
2: 그런 분들과 저희가 손을 잡고 선생님들은 하나하나 애들 그 과정을 다 가르치는 지도자라기보다도
1: 네.
2: 학생들이 그 라스판에서 잘 놀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 교육청에 벽깨기과가 생겼고 경기도의 31개 지자체와 벽깨기 협력을 해서 지자체 협조를 받고 그 마을에 어른들의 강사분들의 자원을 협조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실 학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해체 교육을 이미 하고 있어요.
1: 네.
2: 다양한 활동으로 애들 동아리가 다양하게 라스가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프라들이 다 끊겨져 있다고 보여요. 그런 틈새가 있는데
0: 있죠.
2: 그런 틈새를 네. 잘 엮어서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라스라고 하는 이 정책 브랜드에 잘 담으시면 예쁜 상이 차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2: 그리고 그 차려진 예쁜 상을 지역의 분들하고
0: 네.
2: 발표회 이제 부모님들 초대해서 같이 볼 수도 있는 거고
0: 네.
2: 부모님들과 네. 함께 할 수도 있는 거고요.
0: 네.
2: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가야 성장하잖아요.
0: 네.
2: 네.
0: 벽깨기과라는 과 이름이 진짜 신선해요.
1: 네.
0: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흔히들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또는 학교 출신 선배들이 또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함께 돌본다.
1: 그렇죠.
0: 그러면 진짜 네. 괜찮을 것 같아.
1: 그러네요.
2: 네.
1: 뭐 예를 들어 제가 가서 노래 교실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 같이 배워본다고요.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흥겹게 노래를 한번 좀 노래 교실로. 예.
2: 네.
1: 예를 들면 정말 그런 거잖아요.
2: 네.
1: 그렇죠. 예, 아이들이 뭔가 배워보고 싶다는 건 거기에 전문가들을 이렇게 좀 불러서.
2: 네.
1: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김은정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정책이 나오기 전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먼저 스마트폰을 잠시 끄자 이렇게 스스로 움직인 사례들이 좀 있었나요?
4: 네, 많습니다. 특히 학생 자치회가 살아있는 학교들은 그런 네. 움직임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일반 고등학교에 8월 말까지 근무하다 왔었거든요.
1: 네.
4: 제가 중학교에 있다가 고등학교를 가보니 쉬는 시간이든 점심시간이든 모두 아이들이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 예.
4: 심지어 3355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친구들하고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보면서 대화하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좌절했습니다. 근데 그때 일부 학급에서 네. 특정 교과에서 네. 이제 수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교사와 학생이 우리 수업 시간만큼은 교탁에 제출하고 쉬는 시간에 찾아가는 건 어떠냐라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1: 예.
4: 막상 해보니까 자발적으로 애들이 수업 시작 중에 치면 교탁 위에 애들이 올려놓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해보니까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수업에 집중도 잘 되고. 그러면서 학생 설문, 교사 설문, 학부모 설문을 다 하고요. 예.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가 학습 분위기가 좀 더 정착할 수 있을지를 이제 설문을 받아본 거예요. 그런데 그 설문을 받아본 결과 우리가 40학급이었는데 거의 3분의 2 이상의 학급에서 수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대토론회에서 예. 이제 논의가 되었습니다.
1: 네.
4: 논의가 되었고 그리고 휴대폰을 걷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약속을 만들어서
1: 네.
4: 2025년부터 휴대폰 사용 제한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0: 그래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폰을 좀 내려놓자 한 후로 쉬는 시간에 애들이 진짜 모여서 책도 읽고 공도 치고 그랬습니까? 바로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관성이 있으니까. 또는 금단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요.
4: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1: 예.
4: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고 해서
1: 네.
4: 아이들이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다양한 예술 활동을 했느냐?
1: 네.
4: 물론 저의 희망사항이죠.
1: 갑자기 그렇게 변하지 않게 스마트폰 내려놨다고 갑자기 책을 집어들고 막 이러진 않았겠죠.
4: 그런데 예. 학교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4: 네, 그는 여러 선생님들도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고. 재미있는 건 어느 날 청소하시는 여사님이 제게 와서 교장 선생님 학교가 시끄러워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0: 네.
4: 알고 보니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대화하고 많이 움직이고 운동장에 많이 나가고 이런 활동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1: 예.
4: 그래서 실제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애들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0: 네.
4: 네.
1: 학교가 시끄러워졌어요가 반가운 소리로 들릴 줄이야. 예전에는 늘 떠든 학생 이름 적느라고.
0: 네, 맞아.
1: 그죠? 예, 쉬는 시간조차도 아우 좀 이런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게 학교인데
0: 그렇죠.
1: 그 정도로 네, 참 활발했는데
4: 네.
1: 아 요새는 그러진 않았었나 보군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또 이렇게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학생들이 아 저희는 싫은데요. 스마트폰 더 쓰고 싶은데요. 뭐 폰프리 안 할래요. 그럼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주체적인 행동일 수 있는 거잖아요.
4: 네.
1: 이런 상황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0: 그럴 수 있겠죠.
1: 예.
4: 그럼요.
0: 네.
4: 당연히 이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 네.
4: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1: 물론 제가 말투를 이렇게 했지만 네. 정말 정중하게
4: 네.
1: 아니요. 저희는 폰프리를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뭐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0: 있죠.
1: 아닙니까?
4: 그렇죠? 네. 예. 개인의 자유 아니냐 인권이라고
1: 네.
4: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그런 의견을 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1: 저는
4: 당연히 이런 목소리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4: 그런데 이런 목소리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
4: 충분히 우리가 약속했는데 왜 저렇게 심지어 정중하게 내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느냐. 이 약속을 정할 때 이 아이는 심정적으로 그기까지 동의를 안 한 거예요.
1: 네.
4: 머리로는 당연히 걷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약속을 했지만 심정적으로는 내 권리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1: 네.
4: 근데 실은 민주주의라는 거는 개인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을 적절하게 잘 조화롭게 조정하는
1: 그치.
4: 게 민주주의라고 저는
1: 예.
4: 할 수 있고 설득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수용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0: 네.
4: 이제 이런 학생들은 상담 교사를 통해서 개인 상담을 한다거나 때로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학부모님 면담을 통해서
1: 네.
4: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1: 와 그렇군. 예전 같아서는 만약에 선생님 저 싫은데요. 어디 이 녀석이 이러면서 이제 귀 잡아 당기면서 이제 옆에 이제 구렛나루 이렇게 잡아들 아 이렇게
4: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1: 그러니까요. 예, 제가 80년대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근데도 이제 또 학부모들 중에도 폰을 내려놓는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핸드폰 내려놓는 건 좋아요. 그럼 그 시간에 공부를 더 시켜줘요, 우리 아이들.

0: 뭐 생활기록부 이런 거에 점수 잘 들어갈 수 있는 활동을 시켜라. 뭐 이런 의견도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종인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1: 아, 진짜 어려운 질문 제게 주셨네요.
0: 예.
1: 학부모님들께서는 충분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핸드폰 내려놨으면 그 시간에 뭐 문제 하나, 영어 하나 더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0: 네.
1: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아이들한테 부족한 것은 사실은 스펙이 아니라 면역력이거든요.
0: 면역력이요?
1: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면역력.
0: 아, 삶을
1: 내가 삶을 평생 살아가는데 힘들 때도 그다음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저는 라스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 쇼츠에 빠져가지고 10초 이상 집중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디지털 도파민 중독 상태 그대로 있는 경우 많은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차에 시동도 안 걸리는데 기름 넣는 격이잖아요.
0: 네.
1: 요즘 대학 입시나 사회가 이제 주로 어떤 인재를 뽑냐면 외워서 기 같은 아이들이 아니라
0: 네.
1: 내가 뭘 좋아하고 친구랑 어떻게 협업하고 실패했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나느냐 이렇게 진짜 삶의 힘을 가진 아이들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스 시간에 책 읽고 악기 연주하고 땀 흘리면서 진짜 쌓은 경험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의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진짜 살아있는 나의 이야기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0: 네.
1: 이제 해외 선진국 이제 사례에서 예체능 활동은 대학 진학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거든요.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진짜.
1: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은 스포츠 활동과 예능 활동을 하잖아요.
2: 그렇죠.
1: 네, 네 그래서 저희 경기도 교육청은 이제 라스 활동으로 이제 첫걸음으로 이제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이제 12년간 어떻게 아이들을 라스 활동을 잘 이어갈까라고 하는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12년간 학교에서 열심히 라스 활동을 한 학생들이 훨씬 더
0: 네.
1: 대학 가서 더 좋은 영향을 발휘하지 않을까요? 그게 라스의 힘 아닐까요?
0: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1: 네.
2: 네.
1: 네. 네.
2: 좀 정말. 가벼운 질문도 드릴게요. 이종윤 과장님이 보시기에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라스는 그 세 가지 중에 뭐인 것 같으세요?
1: 네. 이건 뭐 고민할 것도 없이 사실은 아이들은 스포츠예요. 10대잖아요.
0: 그래요?
1: 10대고 7, 8, 9, 10, 11, 12살. 이 아이들 에너지가 넘쳐요. 몸을
0: 예.
1: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굉장히 몸을 움직이기 좋아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스포츠랑 예술이 콜라보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K-POP 아까
0: 네.
1: 일진 학생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0: 예.
1: 친구들끼리 팀을 짜서 몸을 쓰는 활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점심시간에 아이들끼리 이제 팀을 짰어. 그러면 이제 미니 스포츠 리그도 하고
0: 네.
1: 즉석 밴드도 하고
0: 댄스 버스킹, 댄스도 하고
1: 댄스 버스킹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건 거죠.
0: 예.
1: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 없을 때 처음엔 불안하지만 아이들이 농구하고 악기하고 또 책으로 아이들과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눈빛이 완전 반짝반짝 변하는 눈빛을 저희는 느낄 수 있어요. 네. 스마트폰 볼 때 그 약간 흐릿한 눈빛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눈빛이 되거든요. 어이들이 어른들이 이제 시키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0: 네.
1: 아이들이 자기네들 규칙을 짜고 팀도 만들고 토너먼트도 해보고 그렇게 왁자지껄 움직이는 순간 진짜 아이들의 절정을 이루는 그런 순간을 느끼는 건 거죠.
2: 네.
1: 네. 네.
0: 야 만약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런 거 있어요. 저는 기타 뭐 이런 거 좀 한번. 평생 좀 제가 간직할 수 있는 저만의 악기잖아요.
2: 맞아. 네,
0: 야,
2: 좋죠.
0: 그때 친구들하고 배웠으면 참 좋은 자산이 됐을 텐데.
1: 네.
0: 우리 김은정 과장님은 혹시 라스 활동 중에 직접 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3: 아, 저는 A입니다. 예, 라스 중에.
0: 예, 예. 예,
3: 악기 배우기 같은 예술 활동 해보고
0: 네.
3: 싶은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행평가로 자기가 원하는 악기를 정해서 배워서 그걸로 시험을 봤거든요.
2: 예.
3: 네. 그래서 피아노를 그때 바이엘 66번 쳤어요.
0: 네.
3: 그리고 수행평가로 네, 클래식 음악 100곡 듣고 그걸 시험을 했는데
0: 예.
3: 지금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게 된 배경이 그때
2: 네.
3: 있지
0: 않아요. 학창시절에 그런 추억들이.
2: 그 어린 날에 그런
3: 네.
2: 게 참 중요해요.
3: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수업 시간에 하는 건 줄 알고 따라했는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평생 그 영향을 그렇죠. 받더라고요.
0: 맞아요.
3: 그렇죠. 네, 훨씬 더 삶이 풍요로워지고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2: 맞습니다.
3: 저는 예술 활동을 강추합니다.
0: 맞습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폰 프리 스쿨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라스 활동까지 우리 학생들이 함께 한다면 정말 이게 꼭 학교의 말 그대로 벽 깨기처럼 학교의 벽을 넘어서도 쭉 나의 일상생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2: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이 이 정책으로 바라는 변화도 궁금합니다. 학교나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0: 먼저 이종윤 과장님부터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1: 네. 제가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제 꿈꾸는 변화는 이겁니다. 이제 누구도 못 가져가는 나의 평생 자산, 나의 코어와 같은 근육, 생각의 힘, 감성의 힘, 몸의 힘을 이제 라스로 학창 시절 학교에서 키워주는 건 거죠.
0: 예.
1: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 눈빛과 웃음소리가 가득, 아주 반짝반짝한 눈빛과 웃음소리가 가득할 것 같거든요. 학교에 이제 등교하면 스마트폰 내고, 그리고 가볍게 쉬는 시간, 아침 시간에 친구들과 활동하고, 노래 부르고, 학기도 하고, 그리고 뛰고, 그런 일상이 한 줄, 두 줄, 세 줄 쌓이면 맞아. 그 아이가 정말 정말 멋진 어른으로 자랄 것 같아요.
0: 네.
1: 네, 이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0: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아, 진짜 평생이 교육자십니다. 예, 이종윤 과장님.
1: 네.
0: 예, 우리 아이들이 참 이렇게 밝고 해맑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 우리 김은정 과장님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3: 네, 저는 AI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네. 자기 조절력을 바탕으로 한 자기 주도성과 협업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3: 이 폰프리 스쿨 정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휴대폰 사용을 줄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배울 수 있는 게 자기 조절력인 것 같아요. 자신의 행동을
0: 활동 또 폰프리를 통해서 정말 네. 뭔가 정말 진짜를 좀 찾아가는 그걸 또 학교가 도와주면. 네, 그런 울타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절실히 하게 되네요. 자,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의 김은정 과장님 그리고 라스교육과의 이종윤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2: 오늘 두 분 너무 고마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폼프리스쿨 실천학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5: 우와.
4: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10: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13: 경복
12: 잠재력을 전문가로 4호선 캠퍼스
1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5: 경북대학교
1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디스카
18: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9: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3: 노무법인 폐
2: 1544-7575.
4: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5: 주방의 꽃 남양키친 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4: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5: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4: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 세트,
5: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고,
4: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살,
5: 우리 동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4: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
5: 무첨가 주스 S휴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
4: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5: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4: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 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5: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6: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5: 네, 금요일 여성시대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폼프리스쿨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4: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배우 안소니 홉킨스가 오래전에 촬영 현장을 회상합니다. 어떤 감독이 배우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조금이라도 소리를 더 높이면 전 가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유도 볼까요? 그냥 영화 찍는 거잖아요. 별것도 아니라고요. 평생을 영화에 바친 사람에게 영화가 별것 아닐 리는 없죠. 다만 그보다도 소중한 게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성과에 쫓기다 보면 우선순위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언제든 사람입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4: MBC 재난정보

0: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위한 개헌에 나설 생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며 그럼에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오늘 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현장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통령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친여성향 박시영 씨의 정치 컨설팅 업체에 약 21억 원을 지출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가격의 적정성은 공적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 TV에 출연해 우리 당 후보와 관련된 계약이라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그런 것이 보통 당에서 이뤄지면 실무자들의 관계 속에서 투명한가를 보게 될 것이라며 거기서 혹시 문제가 제기되면 당도 관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여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을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부터 성난 민심이 대통령을 덮칠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압박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음주운전, 약물 청탁, 가족협동조합 같은 치명적인 결점에도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공소취소 모임 대표 경력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증 없는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 재판을 없애는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한다며 레임덕을 극복하려면 김 후보자 임명부터 포기하고 공소취소도 포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의 고위급 대표단이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P, AFP 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의 핵심 대표단과 수행원들에 대한 입국 비자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단에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포함된다고 익명의 당국자들이 전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연장하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안보리는 현지 시간 17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미국이 주도해 제출한 이란 제재 감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결의안은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결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0: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 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경북 동해안 지역에선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차츰 그칠 전망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6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최근 일본을 비롯한 환태평양 지역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둘러싼 이 지역은 여러 지각판이 맞닿아 있어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특히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일대를 이른바 불의 고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김기범 교수와 함께 최근 발생한 지진을 중심으로 불의 고리에서는 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지 또 이런 지진을 얼마나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첫 곡은 2NE1의 Fire 듣겠습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8: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9: 수확량 줄어도?
8: 보장.
9: 가격이 내려도?
8: 아이, 그럼.
9: 보험이 든든하구만.
1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1: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우리 땅 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과학의 눈으로 풀어주시는 지질학자 부산대학교 김기범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교수님, 오늘은 저희가 지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2: 네. 네,
1: 최근 일본에서 강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잖아요.
2: 네네. 네.
1: 7월 말이었어요. 규슈의 구마모토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고 8월 말에는 또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두 지진이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각각 어떤 지진이었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그리고 가장 지진 발생하기 쉬운 어떤 곳에 위치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 예.
2: 그 지진은 주로 판과 판이 충돌하는 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큰 지진은.
1: 네.
2: 특히나 일본 주변에는 그 일본의 동북부를 포함하고 있는 오츠크판 그리고 일본의 서남부

0: 를 포함하고 있는 유라시아판, 아무르판이라고 부릅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일본 남쪽에 있는 필리핀해판, 그리고 일본 동쪽에 있는 태평양판, 무려 이제 네 개의 판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고,
1: 예.
0: 그래서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판의 경계가 6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판의 경계마다 지진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1: 네.
0: 이번에 올 그 7월에 발생했던 구마모토 지진 같은 경우는 남쪽에 서남 일본의 남쪽에 위치하는 필리핀 해판과 일본의 서남부가 충돌하는 곳, 거기가 난카이 해곡이라고 불리죠.
1: 예.
0: 거기가 이제 거기에서 지진이 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북쪽에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 예.
0: 그곳에 일본의 중앙 구조선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1: 중앙 구조선이요?
0: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충돌하는 그 곳에서만 지진이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 네.
0: 그게 아니라 그 충돌 때보다도 훨씬 더 북쪽에 위치하는 중앙 구조선이라는 곳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요 이제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단순히 충돌 때에서 좀 후방에 떨어져 있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 요런 것들을 이렇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곳인데요.
1: 네.
0: 이제 그곳에서 이제 지진이 발생했던 것이 구마모토 지진이고요. 최근에도 지진이 하나 발생했죠.
1: 이바라키현 남부.
0: 예,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이제 발생을 했었는데
1: 예.
0: 구마모토 지진의 경우에는 지진이 발생했던 깊이가 약 10km였어요. 지하.
1: 네.
0: 예. 그런데 이바라키현 지진 같은 경우는 지진 발생 심도가 거의 70km 정도 됩니다.
1: 깊은 데서요.
0: 지금 일본 열도의 경우에 두꺼운 곳은 지각 두께가 50km, 30km 이 정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진이 발생했던 70km라고 하는 심도는 일본 열도 지각에서 발생한 게 아니에요.
1: 멘틀 쪽에서 발생한
0: 거예요?
1: 그보다
0: 더 깊은 곳에서 이제 지진이 발생한 거죠.
1: 네.
0: 구마모토 지진은 뭐 그 당연히 일본 열도가 이렇게 미끌리면서 발생했다라는 거 누구나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이번에 이바라키현 같은 경우는 일본 열도 자체가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충돌해서 아래쪽으로 태평양판이 내려가고 있는데
1: 네.
0: 그 이제 섭입작용이라고 합니다.
1: 예.
0: 그 섭입한 그 태평양판에서 일어났다. 이게 충돌해서 내려가게 되면 거의 지하로 660km까지 이 섭입한 해양판이 내려갑니다.
1: 예.
0: 그 해양판이 내려가서 이제 그 해양판에서 이제 지진이 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 자, 이게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0: 네.
1: 지금 뭐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뭐 필리핀판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0: 그죠.
1: 이 판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부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0: 아, 네.
1: 예.
0: 알프레드 베게너 박사님이 어떤 그 최초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0: 대륙 이동설이라고. 처음에는 지구상의 모든 대륙들은 한 점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지질학자들은 믿었습니다.
1: 움직이지 않고 그냥 하나에.
0: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레고 블럭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
0: 네.
1: 그 얇고 넓은 판들이 있거든요. 레고 블럭에.
0: 네.
1: 그게 큰 거 하나가 다 이어져 있었다.
0: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산과 바다는 이게 지구 표면이 수직적으로만 움직여서 만들어졌다.
1: 네.
0: 이렇게 이해를 해왔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1: 네.
0: 이제 알프레드 베게너 박사님이 대륙 이동설을 대서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서양 서쪽에 위치하는 아메리카 대륙하고 아프리카의 서부 유라시아 쪽이 마치 이렇게 직소 퍼즐처럼 이렇게 딱 갖다 맞추면 모양이 너무 똑같다. 원래 붙어 있었을 거다.
1: 예, 예.
0: 이런 증거하고 그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 그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화석들이 일치하는 걸로
1: 네.
0: 봐서 원래는 얘들이 붙어 있었다.
1: 붙어 있었는데.
0: 네. 네. 그래서 이제 대륙 이동설을 주창하게 되었죠.
1: 네.
0: 처음에는 엄청나게 배척당하고 이게 채택돼서 일반화된 거는 이제 베게너 박사님 사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1: 예.
0: 네.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지구 위에 있는 대륙들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뗏목처럼 지구 위를 떠다닌다라는 걸 알게 된
1: 예.
0: 겁니다.
1: 예.
0: 네. 그래서 어딘가에서는 대륙이 쪼개지고 어떤 곳에서는 어떤 판들이 충돌을 하고
1: 네. 네,
0: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1: 쪼개지면 멀어지니까 거기가 바닷물로 채워질 거고.
0: 맞습니다. 네,
1: 충돌을 해서 이제 계속 가까워지려 그러면 뭔가 산이 솟아오른다든지
0: 그죠.
1: 뭐 그런 지진은 발생하겠네요, 당연히.
0: 예, 쪼개지는 네. 곳을 우리 이제 중앙 해령이라고 부르는데
1: 예.
0: 태평양, 대서양, 뭐 인도양 같은 이런 양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
1: 네.
0: 큰 바다들은 그 바다 가운데 지구 표면의 지각이 찢어지고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태평양 중앙 해령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12cm 정도의 속도로 새로운 지각을 만들어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만들어진 양만큼 바다의 크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어딘가에서는 사라져야겠죠.
1: 예.
0: 예. 이렇게 사라지는 곳들이 이제 충돌하는 곳이고 거기를 우리가 이제 해

0: 구라고 부릅니다.
1: 아까 예. 말씀하신 밑으로 파고 들어가거나 이렇게 맞습니다. 해서 사라지는 거군요.
0: 맞습니다. 네. 그 태평양을 중심으로 이 해구들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태평양 중앙해령에서 만들어진 만큼 서쪽에서는 일본, 뭐 쿠릴열도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는 인도네시아 쪽으로 해구들이 발달하면서 만들어진 태평양 지각이 사라져야겠죠. 네. 그리고 동쪽으로는 북미, 남미의 서부 해안 쪽으로 이렇게 사라져야 될 겁니다. 그 곳들이 다 태평양 지각들이 섭입을 하는 곳, 사라지는 곳이고 그곳들에선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데 거기를 불의 고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1: 불의 고리를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림적으로
0: 그렇죠.
1: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군요.
0: 태평양 바다 안에 하나의 생성과 소멸의 순환 시스템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태평양 가운데 쪽에서는 어쨌든 이게 멀어지고 판들이
0: 그렇죠.
1: 그러면서 땅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0: 그렇죠.
1: 양쪽으로 벌리고
0: 그렇죠.
1: 그리고 일본 쪽이나 저쪽 아메리카 서부 태평양 동쪽에서는 그쪽에서 또 들어가고
0: 그렇습니다.
1: 양쪽 끝에서는 들어가고 가운데에서는 만들어져서 벌어지고
0: 그렇습니다.
1: 들어가는 쪽에서는 안으로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군요. 그래서 움푹 파이는 지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서 해구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0: 맞습니다. 뭐 마리아나 해구 들어보셨을 겁니다.
1: 네.
0: 챌린저 딥이라고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규슈의 구마모토의 이번 7월 말 지진은 깊이가 한 10km 정도에서 발생한 것이고
0: 그렇죠.
1: 예, 이바라키현 남부에서는 70km 정도 깊이에서 발생한 거라 이거는 완전 안쪽으로 들어간 안쪽으로 많이 들어간 깊이에서 발생을 한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0: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지각이 이제 꽤 깊은 곳까지 660km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각 두께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 나는 지진을
1: 네.
0: 이 들어가는 판에서 났다고 이제 보고 이제 들어가는 판을 땅 그 멘틀로 들어가게 되면 얘를 이제 슬래브라고 부릅니다.
1: 예,
0: 더 이상 판이라고 부르지 않고
1: 예.
0: 슬래브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슬랩 내부에서 지진이 났다. 그래서 인트라 슬랩 어스퀘이크라고 이번 이바라키현 지진을 과학자들은 분류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지각의 충돌은 아니고 어떤 멘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0: 그렇죠.
1: 지진이 난 것이다.
0: 동일본 대지진처럼 충돌하는 그곳에서 난 지진이 아니라
1: 예.
0: 이미 들어가 있는 그 슬래브에서 난 지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그냥 무언가 이렇게 우리가 안쪽으로 막 구겨 넣을 때는 좀 지직지직하고
0: 그렇죠. 예, 거기서는
1: 거슬림이 있으니까.
0: 그렇죠. 9점대 지진이 나고 이제 이미 거기를 지나서 들어가 있는 아이에서 거기서 뭔가 균열이 생겨서 지진이 났습니다.
1: 알겠습니다. 2016년에도 구마모토에 또 지진이 있었다고 하는데
0: 맞습니다.
1: 예, 10년 전이에요. 그때 있었던 구마모토 지진과 이번 7월 말에 있었던 구마모토 지진은 혹시 관련이 있는 걸까요?
0: 완전히 동일한 단층대에서 완전히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거의 동일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1: 그럼 10년 만에 반복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0: 맞습니다. 그곳을 이제 제가 아까 중앙 구조선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필리핀 해판, 그 난카이 해곡보다 더 남쪽에 위치하는 이 필리핀 해판은 그 일본을 북서 방향으로 매년 5cm의 속도로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 북서 방향.
0: 예,
1: 북서면은 북쪽과 우리 한반도 쪽.
0: 예, 예. 그렇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동쪽에 태평양 판이 있는데 태평양 판은 일본 열도를 서쪽으로 매년 8cm의 속도로 밀고 있습니다.
1: 예.
0: 이 둘의 합력이 일본 열도의 지진을 만들고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힘이 이 난카이 해곡에서 다 소모되지를 않아요.
1: 예.
0: 자동차가 충돌을 하면 자동차 범퍼만 부서지고 다 멀쩡한 건 아니잖아요.
1: 앞차도 막 더 때리기도 하고.
0: 본네트도 부서지고 그리고 이제 운전석, 조수석, 그 뭐 후방 좌석까지도 이제 다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고 피해를 입는 것처럼.
1: 예예.
0: 그 난카이 해국에서 그 충돌하는 힘이 소모되지 않고 후방도 변형이 되고 더 후방 그리고 심지어 우리 한반도까지도 변형이 일어나는 양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1: 예.
0: 그로 인한 것이 이제 2016년도에도 그렇고 이번에 26년도 구마모토 지진이었고.
1: 네.
0: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2016년도에
1: 네.
0: 4월 달에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7.3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그로부터 3개월 후에
1: 네.
0: 우리나라 울산 앞바다 50km 해역에서
1: 예.
0: 그거보다 좀 더 떨어진 곳이죠. 거기서 3개월 후에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1: 네.
0: 예, 동일한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지진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로부터 2개월 후죠. 예, 2개월 후죠. 경주 지진, 5.8 지진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그 어떤 힘들이 난카이 해곡에서 소모되지 않은 힘들이 후방으로 더 후방으로 계속 전파되어가는 그런 현상들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럼 우리 쪽에는 그 말씀하신 그 판이 충돌하는 지점은 직접적으로는 없는 건데 저쪽에서 판이 충돌하는 그 여파가

0: 이쪽으로 후방으로 밀려와가지고 우리 쪽에 지진을 유발했다 이렇게 보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1: 힘의 원천이 어디냐를 봤을 때 태평양 판과 필리핀 해판이 미는 힘입니다.
0: 네네.
1: 예, 그 힘이 충돌하는 그 자리에서 소모가 안 되고 후방까지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힘의 개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0: 네네.
1: 두 번째 우리나라가 그러면 그 충돌하는 곳에서부터 머느냐 그러니까 판의 경계라고 예. 부를 수 있죠. 뭐냐 그렇게 봤을 때 또 그건 아닙니다. 전통적인 어떤 판 경계를 나누는 개념이 있고 가장 최근에 나오는 마이크로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이크로플레이트 네. 이론이 있는데
0: 네.
1: 그 이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무르판이라고 하는 판 안에 속해 있고요.
0: 아, 큰 판을 또 작게 쪼갤 수 있는데 판들을 여러 개로.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 작은 판 중에 하나.
1: 현대적 관측 기술들이 뭐 GPS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발달하면서 더 판을 작게 작게 쪼개고 있는데.
0: 그거는 밑에 이렇게 어떤 깊이 같은 거를 봐가지고 더 깊게 들어가는 곳을 경계선을 이렇게 그으면 그게 판이 되고 이런 건가요?
1: 뭐 지진이 빈발하고 지진 메커니즘이 이 판과 판이 충돌한다 찢어진다 그리고 GPS를 설치해서 수십 년간 관측을 했더니 여기가 멀어지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0: 예.
1: 이 아무르판의 동쪽 경계가 그 일본 열도의 서쪽 편입니다.
0: 예.
1: 그러니까 동해 지각이 일본과 충돌을 하고 있다 말이 되고 또 우리나라 한반도가 그 아무르판의 서쪽 경계에 포함이 됩니다.
0: 네.
1: 예. 지금 그것들이 가장 최신 이론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과학자들이 어느 정도 통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하셨지만 불의고리라는 말은 이제 화산 지진 이야기할 때는 너무 자주 들었던 이야기예요.
1: 네.
0: 그러면 말씀하신 이 불의고리라는 것은 큰 판의 경계.
1: 네.
0: 아까 마이크로판도 작게 이게
1: 그렇죠.
0: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큰 판들의 경계에 있는 것이 불의고리의 선일까요?
1: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0: 네.
1: 우리나라는 그런 클래시컬한 네. 큰 판의 경계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어서 지진이 일어나기 어렵다. 안전하다.
0: 비교적 안전하다. 이런 말을
1: 이렇게 말을 했죠.
0: 네.
1: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면 전통적인 판 경계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0: 네.
1: 그러니까 필리핀 해판과 일본의 경계, 난카이 해곡에서 제가 있는 부산은 5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그 24년도 1월 1일 날 지진이 일본에서 발생한 곳이 있는데 일본 서부 해안 그러니까 동해의 동쪽 편이죠. 노토반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0: 네.
1: 그 노토반도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태평양 판과 일본이 충돌하는 그 일본 해구라고 부릅니다. 거기는.
0: 네.
1: 거기서부터 600km 떨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부산이 난카이 해곡으로부터의 거리가 노토반도와 일본 해구 사이의 거리보다 오히려 100km가 가깝습니다.
0: 예, 예.
1: 그러니까 단순히 거리 가지고 떨어져 있다 이런 거는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이런 것들은 빨리 전환이 되어야 하는 인식들입니다.
0: 알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태평양 판 큰 판.
1: 네.
0: 그리고 뭐 필리핀 판 뭐 이런 판들이 이제 만나는 곳.
1: 네.
0: 그곳을 경계를 쭉 있다 보니까 이 불의고리가 만들어졌다고 하셨는데
1: 네.
0: 그러면 유럽이나 이런 대륙 쪽에는 이런 크게 만나는 곳은 없어요? 그쪽은?
1: 우리가 이제 판의 경계들은
0: 네.
1: 굉장히 여러 곳들에 다양하게 네네. 존재를 하는데
0: 그럴 수밖에 없겠죠.
1: 그 판의 경계 중에서도 이게 충돌하는 경계. 그러니까 어디가 찢어지는 것도 판의 경계고
0: 네네.
1: 이렇게 수평으로 미끄러지는 것도 판의 경계.
0: 수평으로 미끄러지기도 하고.
1: 예.
0: 네.
1: 그런 경계들은 이제 지구상에 이제 그 불의고리 밖에도 존재를 하는데
0: 네.
1: 이렇게 충돌을 해서 뭔가 아래로 섭입하는 곳들은 주로 태평양 연안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이곳을 특히나 더 이제 큰 지진이 날 수 있는 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지역마다 뭐 지진이 발생하는 방식이나 규모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
1: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오늘 김기범 교수님과 함께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0: 2020년 난연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한군의회, 목포무한 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드림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 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4: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김기범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불의 고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네. 광고를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일본이 특히나 더 잘 발생한다라고 느끼는 것은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소식이 자주 전해져서 그런 걸까요?
5: 가까운 나라기도 하고요. 네. 일본 주변에는 이 섭입대가 난카이 해곡, 류큐 해곡, 네. 일본 해곡, 일본 해구라 부르고 또 북쪽으로는 쿠릴 해구라고 부르죠. 예, 거기까지 벌써 해구가 하나, 둘, 셋, 네 개이고 최근에 이제 학계에서 정론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고 있는 동해지각 역시 일본 서부 해안으로 섭입을 하고 있습니다.
4: 예.
5: 예, 그렇기 때문에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또 도쿄로부터 쭉 남쪽으로 이어지는 이즈본인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냥 여섯 개의 해구가 일본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 독자 시스템이니까 나는 지진들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6배 확률로 날 수가 있겠네요.
4: 일본 쪽이 좀 발생 빈도나 강도 면에서는 다른 곳보다 일반적인 곳보다는 조금 더
5: 매우 높다라고 말해도 크게 이제 문제되지 않습니다.
4: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불의 고리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그게 다른 지역 지진을 자극하거나 그러니까 힘이 전달돼서 우리 한국으로 전달된 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5: 네네.
4: 그럼 혹시 힘이 전달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진이 다른 지역에 불의 고리의 다른 판을 또 자극하거나 그래가지고 더 촉발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불의 고리 곳곳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5: 뭐 우리가 그냥 간단한 피직스적으로 사고 실험을 해보면
4: 네.
5: 그 태평양의 판의 양이 늘어나잖아요. 중앙해령에서.
4: 예, 계속 만들어진다 하셨으니까.
5: 예, 만들어진 만큼 소모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태평양의 동쪽에서 일정 부분 소모가 됐어요.
4: 네.
5: 그럼 서쪽 부분에서 좀 덜 소모시켜도 되죠. 그러니까 태평양 동쪽에서 난 지진은 서쪽에서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역할을 하겠죠.
4: 아, 그러니까 가운데서 만들어가지고 양쪽으로 계속 미는데 뭐 컨베이어 네. 벨트라고 생각을 하면
5: 그쵸.
4: 저쪽에서 택배 상자가 쌓이는데 양쪽으로 그렇죠. 계속 보내면
5: 그렇죠.
4: 예, 한쪽에서 막혀 있으면 뭐 예를 들어 오른쪽이 막혀 있으면 왼쪽으로 계속 보낼 수밖에 없는 거니까.
5: 그렇죠.
4: 아, 근데 양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빵 터져버리면 네. 이쪽은 오히려 수월할 수 있다.
5: 그렇죠. 그래서 태평양 동쪽 편에서 나는 지진, 뭐 네. 칠레라든지 이번에 베네수엘라 지진도 그렇고 그런 네. 쪽에서 났던 지진이 서쪽 편의 지진을 오히려 촉발할 수 있는가를 따져봤을 때
4: 네.
5: 이게 우리가 힘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좀 줄여줬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해요.
4: 저쪽에서 에너지를 썼으니까
5: 그렇죠.
4: 그쪽에는 에너지가 덜 올 거다.
5: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여기서 지진이라는 이런 게 진동을 발생시키잖아요.
4: 예.
5: 톡 건드리니까 이 진동이 저쪽까지 움직이면서 얘가 이제 지진이 날까 말까 한 상태에 있는 애를
4: 그렇죠.
5: 탁 건드려가지고 나버리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4: 우리가 방아쇠를 당긴다 그러잖아요.
5: 예. 예. 그렇게 말하기에도 너무 거리가 멀다. 몇천 킬로미터 그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4: 예.
5: 지진을 일으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태평양 동쪽에 있는 지진과 서쪽에 있는 지진을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 그러면 컨베이어의 벨트의 양쪽 끝을 얘기했는데.
5: 그렇죠.
4: 근데 만약에

0: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이 네. 그 아래 인도네시아 이쪽은 같은 쪽이잖아요. 네. 예, 오른쪽 왼쪽을 구분한다면 인도네시아 쪽의 지진으로 혹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1: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물리적 관점은 그러니까 일본과 인도네시아 정도의 거리가 되더라도 그게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0: 어쨌든 에너지는 한 곳에서 쓰면.
1: 예, 그 왜냐하면 거기 또 섭입하는 파는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아. 그 우리가 이제 태평양이라고 하는 바다가 훨씬 더 작은 덩어리들로 쪼개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구상의 판들이 훨씬 더 작게 다른 방향으로 각각 제각각 움직이고 있어서 예. 움직임이 훨씬 복잡하다 이렇게 보실 아. 수 있을 것 같고 그 문제는 이제 더 가까운 영역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난 지진이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뭐 일본 북부에서 난 지진이 뭐 러시아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네.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거는 가능하다는 거.
0: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마이크로판이라는 걸로 또 새롭게 그렇죠. 해석을 하고 계신 거고요.
1: 예, 그리고 한 곳에서 우리가 지진이 발생하면 네. 거기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트레스를 해소가 됐으니까 그 주변에는 이제 지진 안 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없던 힘을 가해도 뭔가 변형이 일어나죠. 네. 하지만 주고 있던 힘을 빼버려도 어떻게 네. 됩니까?
0: 그렇죠.
1: 제가 밀고 있다가 제가 힘을 빼버리면 저쪽으로
0: 갑자기 제가 앞으로 쏠리겠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겁니다. 힘의 변화가 나타날 때 어떤 변형이 수반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일본의 지진이 주변에 있는 곳들의 어떤 단층들이 잘 버티고 있는 애들의 안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0: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불의고리 쪽의 이 경계선들은 서로 충돌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지진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1: 네. 네.
0: 아까 옆으로 이렇게 비껴가면서 단층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때도 지진은 일어나겠죠.
1: 예, 그런 단층을 주향 이동 단층이라고 부르고 예. 그 베네수엘라 올해 발생했던 아직 사망자 이제 집계도 이제 멈춰버린 네. 그 지진도 주향 이동 단층이었고요. 구마모토 7.1 지진도 역시 주향 이동 단층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0: 지난 7월 말에 있었던.
1: 예, 그리고 25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미얀마 만달레이 지진. 1300km 떨어진 태국의 네. 방콕에 있는 건물이 무너졌죠. 그 지진 역시 주향이동 단층이었습니다.
0: 네. 이런 경우에는 옆으로 이렇게 밀리면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면
1: 그쵸.
0: 그 옆으로 이어진 경계는 쭉 있을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네.
0: 여기 한 군데가 옆으로 밀리면 바로 앞쪽도 당연히 앞으로 가야 되는 거고
1: 그렇죠.
0: 가야 되고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1: 단층선을 따라서 그렇죠. 다 변형이 일어나줘야 됩니다. 네. 사실
0: 그러면은 지진이 쭉 선을 따라서 계속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1: 아주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 지진 당시에 그 수도 카라카스 직하에서 지진이 났던 것이 아닙니다.
0: 예.
1: 지진이 났던 지점은 수도 카라카스에서 160km 서쪽으로 떨어져 있던 곳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전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서울에 있는 건물들이 다 무너진 걸 예,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게 같은 단층선 상에 위치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얀마 만달레이 지진 같은 경우도 미얀마 쪽에서 1300km 북쪽에서 떨어졌지만 그 단층선이 남쪽으로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태국까지도 네. 피해가 전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이게 판이라면은 이 사실 만나는 게 면, 선, 위에서 보면 선이고
1: 그렇죠.
0: 예. 입체적으로 보면 면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한 군데가 딱 만나는 게 아니고 손바닥을 비빈다 그러면 손바닥 전체가 이렇게 비벼지는 건데.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0: 그런데 왜 지진이 시작되는 점은 한 점일까?
1: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0: 네.
1: 그 보통 지진을 보면 전진이라는 게 있죠. 전진. 그리고 본진.
0: 전진은 이게 약간 앞서서 나오는 진동.
1: 예. 예. 그 영어로는
0: 앞전자.
1: foreshock이라고 예.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진이라고 부릅니다.
0: 예.
1: 예, 가장 큰 지진입니다. 이건 이제 메인샥 그리고 이제 여진 들어보셨죠?
0: 네.
1: 여진 애프터샥이라고 부르는데 예.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
0: 네.
1: 본진이라는 거는 이렇게 힘을 버티고 있던 단층이 쫙 미끄러질 때 발생하는 지진입니다.
0: 네.
1: 한 점에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단층이라는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길고 넓은 면이죠.
0: 그렇죠.
1: 그런데 그 점 어딘가에서 메인샥 본진이 발생을 합니다.
0: 한 점에 특히 힘이 집중되는 곳이 있는 거예요.
1: 네. 그 한 곳이 이렇게 메인으로 미끌리다 보면.
0: 옆에 있는 애들을 같이 밀 수밖에 없는
1: 옆에
0: 거고.
1: 옆에 있는 애들이 근데
0: 밀려나는 거죠.
1: 그렇죠. 지구 지각이 네. 마치 뭐 우리가 봤을 때 뭐 어떤 그냥 플라스틱 같이 그냥 이렇게 완전 딱딱한 고체처럼 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주 커지면 커지면 그게 굉장히

0: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1: 우리가 점성이 있는 듯한?
0: 예, 점성이 예. 있는 것처럼 변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치약을 칫솔에 짰을 때 뒤집어도 변형이 안 일어나잖아요.
1: 그렇죠.
0: 하지만 치약을 한 트럭 짜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치 액체와도 같잖아요.
1: 출렁출렁하겠죠.
0: 예, 지각도 아주 작게 뜯어놓으면 단단한 물체인데 아주 커지면은 이게 이제 말랑말랑한 물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그래서 지진이 하나 한 군데서 나더라도 그게 모든 단층을 따라서 한 번에 다 미끄러지진 않는다는 거. 예. 하지만 여기가 미끄러졌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스트레스는 받겠죠. 다른 단층 부분들이. 네. 그러면 이게 이어져서 슬금슬금 조금씩 뒤따라서 변형을 이제 따라서 수용을 하게 돼요. 아. 예, 그러면서 발생하는 게 이제 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 여진도 어떤 지역에 집중되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렁출렁 전달된다고 하면 이게 딱딱한 것이 두 개가 전달된다 그러면 바로 다음 거 바로 다음 거 바로 전해줘야 되는데
0: 그렇죠.
1: 이게 출렁출렁 움직일 수 있는 액체 같은 놈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어쨌든 전달되는 것도 압축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고 다시 팽창되면서 다시 압축을 옆을 일으키고 하는 지점이 있을 테니까 네. 힘이 한 곳에 집중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0: 일단 뭐 단층면이 굉장히 넓게 존재하는데 그중 한 점에서 지진이 났어요.
1: 시작했다.
0: 그러면 지진이 나지 않은 미끄러짐이 생기지 않은 나머지 면들도 우리도 같이 미끄러져야
1: 그쵸.
0: 이런 이 면의 안정성이 유지가 될 테니까 그 애들도 시간을 두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생하는 것들이 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난카이 해곡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난카이 해곡이 특히나 대규모 지진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0: 지금 난카이 해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년 주기설이라고 흔히 예. 지진을 말을 하죠. 9점대 지진이 거의 100년쯤 주기로 발생을 했다.
1: 네.
0: 뭐 평균을 정확히 내보자면 약 130년 주기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130년 전 가장 마지막 지진 막 이런 식으로 가장 마지막 지진은 1946년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 지진으로 가버려도 벌써 우리 조선시대에 조선 중기쯤으로 가버립니다.
1: 네.
0: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 무슨 지질학이 있었겠습니까? 현대적 지진 관측법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1: 그렇죠.
0: 예, 거기로 가버리면 이미 사이언스라기보다는 역사 문헌 해석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려요.
1: 예, 해석의 영역이란 말이죠.
0: 예. 네. 그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기록만을 가지고 어떻게 이때 지진이 구였는지 확신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가버리고 과학적 신뢰도가 급격히 낮아지죠.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것을 채택을 하고 이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한 100년 주기설을 국민에게 총리가 나와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확실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본 정부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거든요. 그 계기가 뭐냐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었습니다.
1: 네네.
0: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 해구 쪽에서 규모 9점대의 지진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학계의 중론이었어요.
1: 아, 그랬어요?
0: 그러다 보니까 그 중론을 존중해가지고
1: 예.
0: 근데 일부 학자들은 그 9점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1: 예.
0: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결국은 여론을 택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론을 택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재난 방제라는 거는.
1: 예.
0: 그러니까 만에 하나 10명 중에 9명이 말하는 게 아니라 10명 중에 1명이 말하는 사건이 일어나 버리니까 이거는 정말 큰일이 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재난 방제는 이렇게 어떤 여론으로 갈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고 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진.
1: 그렇죠.
0: 가장 아무리 가능성이 낮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경우를 상정을 해서 앞으로의 향후 방제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 이게 일본 정부가 이제 그거를 방침으로 마련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약간 이게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통계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과학적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만 심지어 도쿄대학교 한 지진학자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 난카이 해곡 100년 주기설 이걸 이제 시간 예측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을 바탕으로
1: 예.
0: 나온 건데 이거는 거의 점성술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대비는 아무리 대비해도 지나치지 않다.
0: 그렇죠. 국민을 살리는 거는 우리가 과학적 결론을 내는 거하고는 별개로 가야
1: 된다. 그렇죠.
0: 예,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1: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과 지역의 예측 범위는 그럼 어느 정도로 우리가 지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면 예상은 가능한 건지 첫 번째로 그리고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한 몇 년 며칠 아니면 몇 주 뭐 몇 달 뒤에 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 건지 시간적 범위 그리고 지역의 범위 요 근처에서는 날 거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측, 어느 정도 범위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0: 그 시간 예측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일본 남부 해안에 무로츠항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네.

0: 그 항구를 이제 일본에서 대대손손 이렇게 관리해오던 가문이 있었어요. 쿠보노라고 하는 가문인데 예. 그 가문에서 1707년도에 호에이 지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지진이 이제 안세이 지진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게 이제 쇼와 그 일본의 연호 가지고 이제 지진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 1946년이 쇼와 지진이죠. 요것들이 네.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나가 보니까 항구가 들어올려져 있는 거예요. 땅이 집안이 융기해가지고 예. 이제 그것들을 이 쿠보노 가문이 1707년도도 그렇고 안세이 지진 때도 그렇고 기록을 해왔는데 이것이 이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이 주기와 맞물려 가지고 그 융기하는 양들도 같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 지진 1번이 나고 2번 지진이 나기까지의 시간이 길면은 융기가 되는 양도 많고 예. 지진이 나고 그 다음 지진까지 주기가 짧으면 융기되던 그 양도 적더라.
1: 뭐 축적이 되어야 돼.
0: 네네 네. 이게 일정한 트렌드를 가지더라 해가지고 그 다음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을 2034년 예. 지금 이제 한 8년 남았죠 그죠? 거기가 이제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제 그걸 2034년 일어난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법사 모자 같이 생긴 예. 그 확률 밀도 함수 예, 확률 정규 분포 곡선을 그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확률적인 어떤 결과물이 이 바로 이제 향후 30년 내 발생할 확률이 80%다. 네. 아, 요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1: 실질적으로 지진이라는 거는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직접적으로는 알 수는 없는 걸까요?
0: 예, 알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학계의 정설이고 물론 징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결국은 지진이 다 지나가고 나서 이 지진 나기에 앞서서 이런 일이 있었대. 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알겠습니다. 주기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130년 주기, 100년 주기, 뭐 예. 400년 주기. 그런 주기라는 거는 뭐 역사적 사료를 통해서 그 주기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는 하셨는데 혹시 과학적으로 주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같은 것들이 혹시 이렇게 연구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0: 자, 예를 들어서 예. 난카이 해곡의 역사 기록만으로 그 지진이 이제 100년 주기였으니까 네. 앞으로 100년 후에 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예,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고 누적이 돼 있는 겁니다. 예. 그게 다음 지진 때 한 번에 미끄러질 거라는 거죠. 400년 전에 지진이 발생했었을 때 미끄러진 양을 한 25m 정도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미끌림의 양만큼 이미 누적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런 논리들이 이미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진이 이제 주기성이 있고 물론 그 주기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더 빨라질 수도 있죠. 예. 예, 그런 오차는 있겠지만 긴 스케일로 봤을 때 반드시 주기성을 따를 것이다라는 추론을 우리 가능하게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추론을 하게 됐는지 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0: 네.
1: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지진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봐야 하는지 네. 얼마나 대비해야 할지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라는 과거의 통념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핵으로부터 멀다, 판경계로부터 멀다 이 인식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태평양 불의 고리에 인접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네. 그 이유는 불의 고리인 해구 자체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힘이 그 후방으로 전파돼서 심지어 2024년 1월 1일에 노토반도 지진 600km 떨어진 후방에서도 지진이 7.6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발생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담보는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을 보게 되면은 약 400년 주기로 7점대 정도의 지진 그리고 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시기들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이 17세기였습니다. 네. 1643년 한반도 동부 울산에서 발생했던 지진 울산 대지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당시에 사료들을 가지고 추정할 수 있는 최대 규모가 규모 7.5 정도가 됩니다. 예. 그리고 동일한 1600년대 1681년도 좀 더 북쪽에 역시 동해안입니다. 양양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고 그때 당시에 기록을 가지고 추정하는 최대 규모 7.5 정도가 됩니다. 예.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본 노토반도와 유사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1: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기간 주기를 따져보면요.
0: 예, 특히나 양양대지진 때의 기록은 약간 충격적입니다. 네.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바닷가에 나가봤더니 지진 발생하기 전까지는 여기 해안선이 있었는데 그 해안선이 지진 나고 나서 바다 쪽으로 100보

0: 가 물러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어떤 측량 단위로 따졌을 때 100보는 150m에 해당합니다. 이 150m 바다가 물러났다는 것은 땅이 융위를 했다는 거예요. 땅이 들어올려지니까 바다가 해안선이 물러났다는 건데 네. 똑같은 현상이 언제 일어났느냐. 24년도 노토반도 지진 때 발생을 했습니다. 그 노토반도 지진 발생 직후에 지반이 약 4m 정도 융기를 했고 해안선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150m, 많은 곳은 200m까지 물러났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 예. 이런 현상은 충돌대에서만 발생하는 지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울릉단층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연구에서 여기가 이제 일본 서부와 마찬가지로 초기 섭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포항 경주 지진만 봐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는 않다라는 게 저는 그게 반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입증된 적이 아닌가요? 현상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0: 포항 경주 지진은 자연이 우리에게 던져준 경고입니다.
1: 네.
0: 예. 이번에 네팔 홍수 나기 전에 발생했던 2.6 지진 같은 거라고 저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무시하고 그냥 안일하게 있다가 더 큰 지진을 맞았을 때 우리가 대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대비해도 지나친 건 없으니까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는.
0: 네.
1: 알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적과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김기원 교수님과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3: 우리 아이 락토핏,
2: 바쁜 하루를 보내는
3: 어른들도 락토핏,
2: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3: 우리 모두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샤볼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저기요, 몇 층이에요?
8: 32층이요.
7: 난 280층이요.
9: 층은 달라도
10: 층은 달라도
9: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나은 선택
8: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2: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13: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BTS의 불타오르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0: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3: MBC 정오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위한 개헌에 나설 생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며 그럼에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의 직면에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한편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회에 특검의 권한사항 중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현장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통령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이틀 연속 담화를 냈고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비례성을 능가하는 반응 행동이 필요하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미국 주도로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등이 참가한 다국적 해상연합훈련 퍼시픽 뱅가드를 겨냥해 대조선 적대성의 신기록들이 창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핵전쟁 억제력을 고도화해 나가는 노정에서도 변침은 추호도 없을 것이라며 최고 이익과 군사주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 가격을 17일 가격보다 리터당 100원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제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개소에서 할인해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내일 0시부터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 가격은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늘 저녁 6시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주차 편의를 위해 서울시의 학교 주차장과 운동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관내 공립 사립 각급 학교 247곳의 주차 공간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시설 개방 정보는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 알림판과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아이나비 에어, 현대차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환자촌으로 불리는 개포동 구룡마을에 설치된 망루를 철거하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아침 6시 반쯤 구룡마을 입구에 설치된 망루를 철거하기 위해 집행관들을 투입했습니다. 주민 2명이 망루 옥상에 올라가면서 4시간가량 대치가 이어졌고 오전 10시 40분쯤 주민들과 철거에 합의하면서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변의 경찰관들을 배치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 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경북, 북동해안에서는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차츰 그칠 전망입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0: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1: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2002년 9월 18일 오늘 분단 이후 끊겨 있던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의 남북 연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보다 두 해 전인 2000년 6월 15일에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관계가 유화 국면이었을 때였죠. 공사의 완결과 시험은행으로 들떴지만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면서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지금 북쪽의 철로는 다시 뜯겼다고 하죠. 그리고 오늘날 북은 러시아를 도와서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고 있고 남은 미국의 이란전 파병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철도들은 언젠가는 결국 다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수많은 질문거리가 있었고 그중에 하나는 역시 파병 문제일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 문제를 집중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커티스 메이필드와 The Impressions의 People Get Ready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민권운동의 시기에 나온 곡이고 이 노래에 나오는 열차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가는 열차를 말합니다. 수많은 뮤지션들이 리메이크한 명곡이죠. 오늘은 그 원곡자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조강.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4: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4: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4: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예, 지구촌 사이드A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곳은 대통령 기자회견과 호르무즈 파병 문제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렸죠.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오전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 이 문제를 좀 얘기할 텐데요. 현재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8: 예, 안녕하세요.
7: 예, 예. 이거 뭐 이렇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미리 좀 그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청와대의 그 뭐랄까요 핵심 이 관련 인사들과는 학회장이시기도 하니까 그리고 과거에 또 도움을 주신 적도 있고 교류가 있으십니까?
8: 뭐 나름대로 정부 여러 부처의 뭐 고위 관계들과 예. 계속 소통은 하고 있죠.
7: 예, 뭐 그 정도 말씀으로 예. 이해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개입하는 전투 파병은 없다. 다만 우리 상선, 원유 수송로,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그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8: 예, 두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첫째는 절대로 전쟁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
7: 예.
8: 전쟁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 말씀을 하셨고요.
7: 예.
8: 두 번째는 또 다른 한편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상선이 있는데
7: 예.
8: 원유 수송로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 뭔가는 하겠다는 얘기는 예.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개입되지 않으면서도 뭔가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예. 것을 이제 명확하게 하셨는데 정말 어려운 것은 그 사이에서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고 운신의 폭을 가져갈 것이냐.
7: 예.
8: 그게 제일 어려운 답인 것 같아요.
7: 예. 지금 그 오늘까지 나온 특히 오늘 아침에 나온 발언 중에서 그 방법론은 지금 이미 저쪽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의 역할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이게 눈에 가장 띄었는데 이 활동 영역을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넓힐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8: 지금은 그게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7: 예, 예.
8: 그러니까 앞서도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에는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가겠다는 건데 사실은 이게 우리 정부가 정말로 아무 밑도 끝도 없이
7: 예.
8: 우리 상선들이 저기 있는데 여기 우리 원유 수송로인데

0: 에? 우리가 가서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1: 예, 예.
0: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뭐 미국과 상관없이 벌써 갔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대통령의 워딩에서는 빠져 있지만
1: 예.
0: 괄호 열고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1: 예, 예. 그러니까 뭐 그거예요. 예.
0: 그러니까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어떻게 호응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1: 예.
0: 거기에서 이제 전쟁에 개입하는 건 빠진다고 했으니까
1: 예.
0: 그러면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방안 중에서 미국에게 그런대로 우리가 그 성의를 보일 수 있는 게 뭐냐.
1: 예.
0: 제일 쉬운 방법이 청해 부대를 옮기는 거다라고
1: 예.
0: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청해 부대를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적어도 입구까지?
0: 그렇죠. 입구까지는 가야 되겠죠. 만약에
1: 예.
0: 입구까지도 안 가면은 그건 뭐 아예
1: 안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0: 카운트가 될 수 없으니까 지금 거기는 지금 뭐 프랑스의 항공모함도 가 있고요.
1: 예.
0: 그다음에 영국의 구축함도 가 있고 여러 나라의 배들이 가 있기 때문에
1: 예.
0: 우리 배가 간다고 해서 거기까지 간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1: 예.
0: 다만 이제 거꾸로 문제는 미국이 그것을 파병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
1: 그러니까.
0: 미국의 요구에 응답한 것으로 간주해 줄 것이냐.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1: 예. 그 오늘 대통령의 발언이 혹시 뭐 그건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은 미국과의 조율을 거쳐서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는 얘기해도 될 만하다. 라는 쪽으로 조율을 거친 것은 아닐까요?
0: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합의가 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1: 예, 예.
0: 우리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일단 던져놓고
1: 예.
0: 미국과 협상은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닌가.
1: 예.
0: 제가 여러 방송에서 이제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성하느냐 반대하냐고 물어보면 개인적인 차원에서야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죠.
1: 예.
0: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국가를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1: 예.
0: 파병 문제 하나만 챙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머지 문제들도 있는데.
1: 뭐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그들의 고민 속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것 거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1: 예.
0: 문제는 그러면 그들이 운신의 폭을 가질 수 있도록 저 같은 우리 같은 국민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1: 예.
0: 그러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우리가 박수를 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1: 예.
0: 절대로 파병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어떤 것이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인가를 고민하면
1: 두 번째겠죠.
0: 제가 볼 때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1: 예, 예.
0: 지금 이미 이제 이 얘기가 공론화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 파병 반대 목소리가 많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1: 예, 예.
0: 그러니까 아마 지난주보다는 우리 정부가 훨씬 더 미국에 가서 할 수 있는 힘이 좀 더 생겼다고 봅니다.
1: 그러니까 예, 예.
0: 그래서 이제 청해부대를 먼저 던져놓고
1: 예.
0: 그리고 미국과 협상을 더 추가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예. 청해부대를 옮겨서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옮겨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 상선을 보호한다든가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우리 상선이든 뭐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청해부대가 할 수 있는 역할 현재 상황이 그런데 큰 역할은 뭐 다행히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0: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트럼프
1: 예.
0: 대통령이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을 했을까.
1: 예.
0: 하나는 실제로 이제 군사적인 기여. 물론 이제 여기에는 경제적인 전쟁 비용 문제도 이제,
1: 예.
0: 이제 포함이 돼 있겠죠. 또 하나는 국내 정치적으로 본인이 이 전쟁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1: 예, 예.
0: 이제 이건 11월 3일에 있는 중간선거하고도
1: 그렇죠.
0: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예. 만약에 우리가 참전이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먼저 아마 11월 3일에 있는 중간선거에서 봐라 동맹 국가들도 내 전쟁을 지지하고 있다
1: 예, 예.
0: 참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국내 정치적인 어떤 효능감
1: 예.
0: 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청해부대를 보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나름대로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봐라
1: 예.
0: 청해부대 한국의 청해부대가 우리를 도우러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1: 일단 군함이 옮겨갔으니까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보는 건데 일단은 거기까지를 보는 건데.
1: 예.
0: 그 다음을 트럼프 대통령이 더 요구를 할지 아니면 이건 뭐냐 더 확실하게 참전을 해라
1: 예.
0: 이거는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면 다시 이제 우리 정부의 고민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1: 예. 그 현재로서 우리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은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 근처까지 옮겨놓고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나름의 역할을 한다.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트럼프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설득은

0: 또한 우리 정부가 또 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예.
1: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뭐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서
0: 예.
1: 우리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양국 간의 외교적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0: 예.
1: 매우 미묘한 문제라서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먼저 던져놓는 것이 협상에서 유리할지 아닐지 모릅니다.
0: 예.
1: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대통령이 여기에서 이제 청해 부대를 이렇게 던져놓으신 것도
0: 예.
1: 어찌 보면 외교적인 협상의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어요.
0: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기껏해야 청해부대 총 옮기는 정도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다라고
0: 예.
1: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조현 장관이 지금 미국에 가서 미국의
0: 외교장관 회담을
1: 외교장관
0: 갖습니다.
1: 국무장관과 협의할 때 아니 대통령이 이미 국민과 약속했다
0: 예.
1: 청해부대라고 어쩌라는 것이냐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협상이 또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0: 예.
1: 다만 이건 이제 외교적인 문제이고 미국의 국내 정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난다라는 보장은
0: 그렇죠.
1: 없다. 이게 다 여전히 정치의 과정이고 협상의 과정이다. 오늘 하신 말씀도 그렇고
0: 예.
1: 내일은 또 다른 과정이 생길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다. 다만 대통령이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두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분명히 뭔가 액션은 취하겠다라는 것.
0: 예, 그것이 청해부대의 역할 확장
1: 예.
0: 정도라고 나온 것인데, 물론 뭐,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가서 어떻게 잘 설득을 할지 모르겠으나, 트럼프 행정부에게 우리가 이 정도로 움직인 것을 당신네들은 그 중간선거에서 써먹어라 라는 뉘앙스로 얘기할 수는 있겠죠.
1: 그럴 수
0: 예,
1: 있겠죠.
0: 그걸
1: 예.
0: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 그렇죠.
0: 예, 근데 또한 가지 문제가 이제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란은 청해부대의 역할 확장, 그러니까 그 작전 영역의 확장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별 문제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1: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란은 우리 이 청해부대가 옮겨가는 것 자체도 분명히 뭔가 이제 그뭐 적대적 행위로 간주할 수는 있어요.
0: 예.
1: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또 미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미국과 연합 작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까지는
0: 예.
1: 레드라인을 넘은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0: 아.
1: 그러니까 이란이 불쾌감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0: 예.
1: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하진 않을 거다.
0: 예.
1: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전쟁 초기에 이란 대사관 쪽에서 강한 요청이 와서 제가 가서 직접 만났어요.
0: 아,
1: 이런
0: 그러셨습니까? 예.
1: 그때도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제 서운한 얘기들을 쭉 하면서
0: 예.
1: 여전히 이란도 저한테 아주 자세한 뭐 이렇게 그 자료들을 주더라고요. 이
0: 예.
1: 전쟁에 대한 그리고 이제 사진들도 철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는데 이란도 여전히 그 여론전을 하고 있어요. 국제
0: 예.
1: 여론전을. 그러니까 미국과의 전쟁 현장에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0: 예.
1: 우리가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상황에서 이란이 우리에게 먼저 적대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0: 예.
1: 왜냐하면 자기들도 우리를 우군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0: 예.
1: 그리고 우리를 적절한 거리에서 멈춰서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0: 예.
1: 만약에 이란이 우리에게 뭔가 청해부대가 거기 뭐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우리 청해부대가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0: 예.
1: 이란이 우리에게 먼저 경고를 하면서 공격을 했다 어떤 적대적을 했다 그러면
0: 예.
1: 우리는 자동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0: 그럼요.
1: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 예.
1: 이란도 그런 상황은 원치 않을 거다. 그래서
0: 예.
1: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은 레드라인을 넘은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0: 예.
1: 보고 있어요.
0: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비전투력이냐 전투비행이냐 이것이 혹시 그 경계가 좀 모호해서 이 상황에 끌려 들어갈 가능성을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는 것 같다.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현재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현저하게 가능성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청해부대가 글로 간다 해서 만에 하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생각을 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0: 예.
1: 옆에서 C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계속 뭐 예를 들어서 칼이나 뭐 이런 총을
0: 예.
1: 주면서 공격하라고 주면 그게 적대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할수 없는 거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전투병이냐 비전투병이냐는 제가 볼때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0: 예.
1: 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군과 합동작전이냐 아니면 독자적인 작전이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0: 예.
1: 그러니까 저는 해도 된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0: 아, 물론,
1: 만약에
0: 예.
1: 불가피하게 하게 되더라도 중요한

0: 것은 예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프랑스나 영국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미국과 분리된 다국적 연합군이 일종의 치안을 위해서 가는 것이다 예, 예. 라고 하는 것과 미군이 이란을 때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예, 예. 물론 이란 입장에서는 양쪽 모두를 다 비난하겠지만 그래도 아까 전자의 경우는
1: 예.
0: 이란이 적대적인 행위를 하기에는 명분이 좀 약하다.
1: 예,
0: 그리고
1: 예.
0: 다 이란도 국제사회 여론을 신경 쓴다라고 하는 것을 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런데 이제 그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그러니까 영역을 확대했을 경우에 청해부대 미국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통제하에 이 부대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같이 연합합동을 훈련으로 작전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애매한 상태를 미국이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이 역시 관건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말씀이 정확한 거고요.
1: 예, 예.
0: 우리는 여기까지만 가고 싶은데 미국은 더 많이 들어오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1: 예, 예.
0: 그 부분은 결국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 예, 물론 그렇죠.
0: 그러니까 뭐 내일 모레 또 하루하루 지나면서 결국은
1: 예.
0: 이 협상 과정에서 밝혀질 문제고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더 많이 보느냐
1: 예.
0: 군사적인 관점에서 더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나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1: 예, 예.
0: 정치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모든 상황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다 해석하고 그렇게 워딩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1: 예, 예.
0: 봐라 동맹국이 우리를 도우러 여기 왔다라고 하는 명분이 생긴다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한테는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 되겠죠.
1: 예예. 예. 다른 옵션도 정부 쪽에서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겠죠?
0: 그럼요. 제가 보기에는 플랜 B, 플랜 C, 플랜 D 다 있을 거라고 보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난주인가요?
1: 예.
0: 이미 그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이제 사전 조사를 하고 왔는데
1: 예.
0: 이미 보고서도 다 있을 것으로 보고
1: 예.
0: 있고요. 그 전부터 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 알겠습니다.
0: 미국이 이 대통령이 뭐 간접적으로라도 파병 요청을 했을 때는
1: 예.
0: 만에 하나의 경우라도 아마 도상으로라도 준비는 마음의 예. 준비는 하고 있었을 것이다.
1: 그 얘기는 상황 진전되는 걸 봐서 다시 모시고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예. 오늘 고맙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예, 비틀즈의 We Can Walk It Out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래 제목처럼 좀 이 난국이 좀 잘 풀려나갔으면 좋겠네요.

0: 해양학구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0: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예, 강다은 아나운서가 2부 국제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5: 미국이 대이란 전쟁 첫날인 2월 28일 이란 미나브 지역의 한 초등학교를 공습해서 어린이 123명을 포함해 민간인 157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죠. 유엔 조사단은 해당 시설이 군사 목표물인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민간인 피해 가능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전쟁 범죄에 해당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I 속도 조절론과 관련해서 AI 규제 기구가 설립될 뻔했지만 젠슨 황과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설득해 무산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AI 규제 기구가 설립되면 오픈 AI와 엔트로픽, 구글로 권력이 집중된다는 이유였는데요.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매년 9월 뉴욕에서 유엔 정기총회가 열리죠. 다음 주부터 각국의 정상들도 모이는데요. 미국이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입국 비자를 승인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이 중간선거 TV 광고에서 트럼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플로리다주 연방 하원의원 4선에 도전하는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의원인데요.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외친 뒤 당신의 이민 단속 조치 일부는 지나치게 과도합니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쿠박의 미국인인 살라자르 입장에서 트럼프의 이민 정책으로 히스패닉의 지지를 잃고 있으니 그럴만하기도 하고요. 네팔로 떠난 우리 정부의 긴급구호대 이진이 귀국했습니다. 다만 소방청 파견 인원 2명은 카트만두에 남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는 네팔 라수와 현지에서 한국인 실종자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오른 1.25%로 인상했습니다. 31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9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6: 与世界接轨
7: Conectarse con el mundo
8: 世界とつながる
9: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10: Connect with the world
11: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4: 예,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2부 시작하죠. 최근에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오가고 있죠. 고유가는 이것이 일시적 쇼크일까 아니면 더 길어질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이 좀 길어질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에 대한 답을 좀 더 정확하게 찾으려면 뜻밖에도 중국에 주목해야 한다고요. 전쟁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멀리 떨어진 중국이 국제 유가를 왜 좌우하는가. 핵심은 역시 중국의 비축유, 그러니까 국가가 창고에 쌓아둔 원유의 재고입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저장해둔 국가인데 중국이 이 비축유를 푸느냐 아니면 더 채우려고 사들이느냐, 이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는 거죠. 반면에 미국의 비축유는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고유가와 비축유 고갈에 시달리는 사이에 중국은 비축유를 활용해서 유가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는 셈이죠. 오늘 비축유 관점에서 국제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영증권의 김효진 박사께서 역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12: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4: 예, 예. 국제유가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배럴당 뭐 몇 달러 이런 그 표면적인 가격을 볼 것이 아니라 재고에 주목해야 된다.
12: 사실 우리가 가격하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예, 예. 그럼 뭐 수요가 줄어든데 뭐 중동에서 전쟁이 나서 공급이 얼마나 조금 줄어든데 이제 여기에 되게 집중하게 그렇죠.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아까 오프닝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국가가 쌓아놓은 기름도 있고요. 예. 그리고 민간이 쌓아놓은 기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원유 시장에서는 재고가

0: 굉장히 중요한 키이더라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재고 똑같은 충격이 공급 충격이라고 하더라도 재고가 많을 때 충격이 오는 것과 재고가 안 그래도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1: 예.
0: 충격이 왔을 때는 가격 반응이 더 되게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1: 예.
0: 재고가 되게 중요한 키입니다.
1: 예.
0: 게다가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예전에는 중동 관련 리스크가 그래도 이렇게 자주 일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유가 관련한
1: 그렇죠. 예.
0: 리스크들이. 그런데 2022년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이
1: 예.
0: 났다 보니 재고가 안 그래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지금 유가는 뭔가 생산이나 뭐 수요가 아니라 재고 전쟁이다라고
1: 아,
0: 말씀드릴 수
1: 예.
0: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유가 시장에서도 미국하고 중국의 비중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이두 나라가 세계 원유 생산과 소비, 수입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좀 막강하니까요.
0: 네.
1: 예.
0: 둘다 조금 바뀌어서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생산은 미국이 1위예요.
1: 예.
0: 그리고 셰일가스가 2000년대 후반에 등장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 원유 생산의 한13% 정도.
1: 어우, 꽤 높군요. 예.
0: 정말 부러운 면도
1: 그러게.
0: 있는 것 같아요.
1: 예.
0: 예, 많이 하고 있고요.
1: 일단 좀 땅덩어리는 넓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
0: 중동이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우디, 러시아가 한 10%.
1: 예.
0: 그러니까 이들 개별 국가들보다도 미국에서 지금 현재 더 많은 기름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0: 소비도 1위는 미국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원유 20% 정도
1: 아,
0: 예,
1: 예.
0: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0: 수입은 조금 다르거든요. 중국이 소비 같은 경우에는 2위예요. 중국 미국에 비해서 중국이 기름을 적게 씁니다.
1: 예.
0: 그런데 수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쉐일이 있어서 상당 부분 그걸로 벌충을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기름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은 압도적으로 중국이 1위. 그래서
1: 아하.
0: 미국보다도 거의 두 배가량 많은 원유를 중국이 수입하고 있는 그런
1: 예.
0: 상황입니다.
1: 근데 그걸 다 수입해서 바로바로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장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까
0: 네.
1: 말씀드린 비축유.
0: 네.
1: 국가별 비축유 상황이 어떻습니까?
0: 우리가 사실 비축유 규모 같은 건안 봐야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원래 비축유라는 거는 1, 2차 오일 쇼크 전엔 없었어요.
1: 예.
0: 기름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기름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공급되는 거 아닌가라고
1: 그렇죠.
0: 생각하다가 1970년대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를 지나면서 아, 이게 기름이 안올 수도 있구나.
1: 예.
0: 그러면 비축유를 쌓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IEA 같은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90일 정도는 비축하는 시스템을 가져가자라고 하면서
1: 예.
0: 시작된 것이 원유 비축유 시스템이고요.
1: 예.
0: 규모들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3년 전에 이런 대화를 나눴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비축유 가장
1: 네.
0: 많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됐을 것 같은데 지금 비축유 1위는 중국입니다.
1: 예.
0: 중국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미국은 비축유를 많이 헐었으면서 2위로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1: 예.
0: 규모를 조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3억 6천만 배럴
1: 예.
0: 정도이고 중국은 다 추정치입니다. 미국에서 추정한 제가 추정치를
1: 아,
0: 가지고
1: 공개를 안
0: 왔는데
1: 하는군요.
0: 예,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도 3억 6천만 배럴 정도이고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게한 10억 배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라는 추정치가 있고요. 다
1: 예.
0: 더하면 14억 배럴 정도 되죠.
1: 엄청나네요.
0: 네, 미국은 비축유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40년 내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2억 9천만 배럴
1: 예.
0: 정도 되고요. 민간하고 다 더해도 합이 7억 배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절반인
1: 예.
0: 거죠. 그리고 일본이 3위여서 한 2억 5천만 배럴 정도 예, 지금 비축을 하고 있는
1: 예,
0: 상황입니다.
1: 일본도 꽤
0: 예,
1: 많군요.
0: 일본도 섬나라이고 예, 어떤 파이프라인 이런 거 연결을 잘할수 없기 때문에
1: 예.
0: 국가 규모에 비해서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1: 네. 우리는요?
0: 일본이 2억 5천만 배럴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한국 얘기를 드리면 되게 작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 일단 순위는 6위 정도
1: 예.
0: 하고요. 8천만 배럴
1: 예.
0: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 1억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 예.
0: 이게 유럽 국가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많이 가지고 있어요.
1: 아, 유럽의 각 나라별로 따져봤을
0: 예,
1: 때.
0: 유럽은 다 해도 2억 배럴이 안 되거든요.
1: 아, 그러니까 EU, 영국까지 합쳐서요?
0: 영국 빼고요.
1: 아, 영국 빼고.
0: 예.
1: 예.
0: 그래서 유럽 전체를 다 합쳐서 2억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1억 언저리 된다라고 하니 예,
1: 꽤
0: 그건
1: 많은
0: 꽤 많은
1: 셈이군요.
0: 거고요.
1: 예.
0: 아까 언뜻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에너지 기구는 한 90일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안정적이겠어라고 권고를 하는데
1: 예.
0: 우리는 200일 정도 쓸
1: 그거보다
0: 거를
1: 한두
0: 가지고
1: 배가 넘는
0: 예,
1: 상황이군요.
0: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1: 예.
0: 우리는 우리 소유의 비축유도 있는데 탱크를 지어서 그거를 빌려주기도 해요.
1: 다른 나라한테요?
0: 예.
1: 그럼 다른 나라 원유가 우리나라에 와 있다는 얘기죠?
0: 예, 우리나라에 예. 있는 것들도.

0: 있습니다. 특히 중동 기름을 우리한테 비축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중동 입장에서는
1: 예.
0: 자기들은 기름이 많이 나서 그럴 필요가 없지만 어떤 불가항력적인 최근의
1: 예.
0: 사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영토 밖에 예, 비축을
1: 예.
0: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수익도 올리고 있지만 비상시에는 우선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우선권도 있습니다.
1: 아, 예, 예.
0: 그래서 이번에 전쟁이 난 이후에 정부는 이 비축 기지를 2천만 배럴 더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예. 자, 이제 얘기를 좀 중국으로 집중시켜야 되는데
0: 네.
1: 이번에 전쟁이 났을 때 오일쇼크하고
0: 이란이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중국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 국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는 그리고 재고 측면에서는 중국이 재고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수입을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1: 예, 예.
0: 그런데 전쟁이 딱 발생하고 난 이후에 중국의 원유 수입액이 한 40% 급감을 했습니다.
1: 왜 줄었을까요?
0: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비축유가 많아서 그렇다.
1: 예,
0: 그리고
1: 예.
0: 유가가 올라가서 정말 쇼크 수준까지 가면 중국도 수출을 여전히 주도로 하고 있는 터라 본인들에게도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1: 예, 예.
0: 국내적으로 경제가 예전만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원유가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중국의 원유 수입액은 2016년 수준, 그러니까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1: 예.
0: 10년 동안 중국 경제가 예전만치 못하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규모가 한 두 배는 커졌거든요.
1: 예예.
0: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원유를 거의 수입을 안 하다시피 하는 느낌으로
1: 그러네요.
0: 몇 달을 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1: 예예.
0: 공급 측면의 충격은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원래 하루에 100척 정도 배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다면
1: 예예.
0: 요즘은 10척 아래로 배가 왔다 갔다
1: 그러니까요.
0: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만 한 6개월이 된 거죠.
1: 예.
0: 그래서 공급만 생각하면 유가가 훨씬 더 높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국, 가장 많이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의 원유 수입액이 아주 예, 급감을
1: 예.
0: 하면서
1: 만일에 중국이 예전처럼 수입을 했으면 유가는 지금보다 훨씬 뛰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0: 아마 뭐 월가에 뭐 어떤 회사들이 뭐 유가가 뭐 150불도 갈 수 있다, 200불도 갈 수
1: 예.
0: 있다 이런 전망들을 꽤 내놓기도 했었거든요. 만약 중국이 그냥 수입하던 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다른 숫자를 봤을 수도 있었을
1: 예, 예.
0: 것 같습니다.
1: 미국은 뭐 아무튼 비축유를 상당히 많이 쓴 모양입니다. 어느 정도나 썼을까요?
0: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돌이켜보면 그때 조금 성급했던 게 아닌가라고 미국 스스로도 좀 아쉬워할 것 같아요.
1: 예, 예.
0: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가장 많은 전략적 비축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에 터졌잖아요.
1: 예, 예.
0: 그때는 팬데믹 이후에 경제활동이 정상화가 되면서 안 그래도 미국 물가가 자체적으로도 높았습니다.
1: 예, 예.
0: 그런데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미국이 이 물가를 잡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전체 비축유의 한 3, 40%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홀랑 써버렸어요.
1: 그 정도를 많이 썼나요?
0: 예, 예. 그래서 40년 내 최저치로 돌아갔고 이게 대통령으로 따지니까 레이건 대통령까지 가야지 되더라고요.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 모으기는 힘든데 쓰는 건 되게 한방이잖아요.
1: 그러게요. 예.
0: 이 전략적 비축유도 40년 동안 모은 거를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뭐 물가를 잡아야 됐었고
1: 예,
0: 전쟁이
1: 예.
0: 터졌으니까 이유는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완충지대라고 할까요?
1: 예, 예.
0: 버퍼가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1: 예.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무한정으로 뭐 원유 수입을 줄일 수도 없을 테고
0: 네.
1: 이게 또 비축유를 쌓으려고 한다면 원유를 언젠가는 또 다시 사들일 텐데 지금보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0: 이게 그냥 정말로 정상화되고 예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원유 수입이 40% 줄어들었던 게 제자리로 가니까
1: 예, 예.
0: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전망들은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1: 예.
0: 중국이 지금 뭐 민간까지 다 합하면 14억 배럴 규모가 뭐 상상이 안 가는데
1: 그러니까요, 예.
0: 예. 그렇게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허둥지둥 사지는 않을 거야 이제 라는 관측들이 아직은 좀 중론인 것 같고요.
1: 예, 예.
0: 그리고 중국 내부적으로는 정유와 화학에 2000년대 이후에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1: 예.
0: 그 부분이 심각한 공급 과잉이에요.
1: 그래서
0: 만약에 국내 경제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투자를 더 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원유를 더 수입할 수도 있지만
1: 예.
0: 안에 이제 비축유도 많고 정유나 화학 쪽도 공급 과잉이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서둘러서 원유를 수입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라는 평가가 중론인데
1: 예.
0: 제가 데이터를 체크하니까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은 있더라고요.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3월 이후에 원유 수입 계속 급감했어요.
1: 예.

0: 계속 급감했는데 7월과 8월에는 아주 조금이지만 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1: 그게 추세가 되면 좀 곤란하다.
0: 예, 그렇죠. 추세가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사우디 쪽에 그 수송관이 피격되면서 네네. 원유가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간 상황인데 제가 만약에 원유 트레이딩을 거래를 하는 사람이었으면은 등골이 아주 선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래서 아마 미중 정상회담이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핵심 의제는 아닙니다만 아마 실무진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1: 예. 이란 전쟁 이후에 국제 유가가 과연 이제 안정될 것이냐, 지금보다 내려가서 안정되느냐, 아니면 그냥 그 상태대로 계속 가느냐, 더 오르진 않길 바랍니다만은.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얼마 전에 월가의 한 증권사에서 유가 전망 이제 당분간 안 하겠다. 라고 하면서 약간 화제가 됐었거든요.
1: 아, 그런가요? 예.
0: 정말로 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1: 예.
0: 요거를 한번 짧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유가 관련돼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은 뭐 걸프전, 이라크전
1: 예.
0: 이런 것들인데 전쟁이 짧게 끝난 것도 있고 오래 동안 지속된 적도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유가 차트들을 보면 중동에서 전쟁이 난 거기 때문에 유가가 뭐 30%, 40%, 70%까지도 급등합니다.
1: 예, 예.
0: 그런데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는 사실 한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었거든요.
1: 금방 회복됐군요.
0: 예,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재료로서는 굉장히 빨리 소멸된 케이스들이었죠.
1: 예, 예.
0: 반면에 특히 2차 오일 쇼크가 이제 이란 혁명이었는데 그때는 유가가 1년 반 동안 계속 상승했어요.
1: 예.
0: 그리고 높은 수준이 거의 6년까지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유가가 어떤지를 궤적을 그려보면 그 딱 가운데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분기점에 놓여 있다라고도
1: 예.
0: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면 언제는 왜 6개월 만에 진정이 되고 언제는 그렇게 오랫동안 진정이 안 되냐라고
1: 예.
0: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구멍 난 부족분을 누가 빨리 메워줄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걸프전, 이라크 전쟁 때는 수급에, 그러니까 공급의 차질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우디가 빠르게 공급을 하거나
1: 예, 예.
0: 전략적 비축기를 방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이 가능했었어요.
1: 예, 예.
0: 그런데 79년도 때는 대응할 여력이 없었거든요.
1: 예.
0: 전략적 비축기도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하던 그런
1: 그렇죠.
0: 상황이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은 1986년도가 돼서야 유가가 잡혔는데
1: 예, 예.
0: 북해 유전이 발견되고 나서
1: 아, 예.
0: 그러니까 그 정도
1: 노르웨이
0: 예, 그 정도의 예, 예. 물량을 상쇄해 줘야지 끝납니다.
1: 예.
0: 그래서
1: 그 지금은 그럴 구멍을 메꿔 줄 만한 요인이 없어 보이나요?
0: 지금은 일단은 배들이 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예.
0: 여러 가지 우회 수출 경로들을 찾고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전쟁의 라인도 넓어지고 전선도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예.
0: 이게 사실은 그냥 전쟁 전에 미국의 중간 선거 전에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겠어 이런 시각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1: 예.
0: 근데 그런 예측들이 조금씩 빗나가고 수송 차질은 장기화되고 그래서
1: 예.
0: 마냥 낙관적으로 뭐 전쟁이 끝나고 다시 해협이 봉쇄가 풀리면
1: 예.
0: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으로서는 약간은 낙관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네요.
1: 예. 우리가 그 수입선을 이렇게 다변화하는 게 그게 쉽지 않다면서요?
0: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하고
1: 예.
0: 비축유를 이제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일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중동에서 거의 대부분의 기름을 수입하고
1: 예.
0: 있거든요. 근데 중동에서 나는 기름, 미국에서 나는 기름, 러시아에서 나는 기름들이 성격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1: 예.
0: 어떤 것은
1: 미국은 경질류,
0: 예, 가볍고 예. 어떤 건 무겁고
1: 우리는 중질류 쓰는데
0: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사와도 공장에 당장 넣을 수
1: 그러니까요.
0: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1: 정제 시설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0: 맞습니다. 새로 정제 시설을 좀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 예.
0: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지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이게 당장 이렇게 물꼬를 확확 틀 수 있는
1: 네네.
0: 그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1: 예.
0: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김효진 박사였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스티븐 비숍의 Save It For A Rainy Day를 듣겠습니다.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아껴두라는 의미인데 물론 이 노래는 뭐 사랑에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마음을 너무 주지 말라 이런 의미이긴 하지만 세상사가 모두 어찌 보면 유비무환인 건 맞죠. 스티븐 비숍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샤볼데이.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5: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6: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0: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예, 문자 4171 쓰시는 분께서 김효진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유가를 둘러싼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를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고등 중등인 아이들과 손석희의 12시에 들었던 얘기를 하곤 하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요? 예,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31호 쓰시는 분께서는 남쪽 지방은 비가 보슬보슬 가볍게 내린다고 했는데 오늘 비 예보가 제주와 남부지방에 있죠. 좀 더 많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준비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731호 쓰시는 분께서 기자회견 바로 끝나고 12시 라디오에서 외교 현안 부분을 빠르게 이렇게 신속하게 다뤄주시니까 그 깊이에 다시 감사드린다고 하셨는데 예, 저희도 나름 열심히 아침에 보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비축유 얘기는 재밌게 들으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소식을 여기서 듣다니 쏠쏠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민희의 송정헌 씨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의 비축유가 정말 의외로 많다고 하셨는데 일본이 가만 보면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도 하죠. 예. 기름 관련해서 처음 듣는 얘기가 많았다고 미니의 김방현 씨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3부는 질문들이 아니라 오래된 대답을 다루는 시간이죠. 박연준 씨님께서 오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5: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한식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위한 개헌에 나설 생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며 그럼에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서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에 대해선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회에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을 17일 가격보다 리터당 100원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개소에서 할인해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분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내일 0시부터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 가격은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늘 저녁 6시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주차 편의를 위해 서울시 학교 주차장과 운동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관내 공사립 각급 학교 247곳의 주차 공간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시설 개방 정보는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 알림판과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아이나비 에어, 현대차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란을 상대로 경제적 고립작전에 돌입한 미국이 이번엔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에 관여한 이란 암호화폐 기업을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현지 시간 17일 암호화폐 기업 비트뱅크가 이란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제재를 회피하는 핵심 역할을 하면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수억 달러를 전달했다며

0: 상황을 의심하고 있다고 AP통신에 말했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은 이 술을 마시면 섭취량에 따라 신장 기능이 멈추고 눈이 멀며 뇌가 손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를 비롯한 남해안 지방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엔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경북 동해안 지역에선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차츰 그칠 전망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도입니다. MBC 한시 뉴스 엄정원이었습니다.
1: Killing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3: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You know.

0: 예, 손석희 12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3부 금요일에 3부는 오래된 대답으로 진행하죠. 박연준 시인이 이번 주에 나오실 차례인데 가을에 만나는 시인은 어떤 책을 또 가지고 나오실지 예, 잠옷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고 그리고 4부 이따가 1시 30분에 시작한 4부 첫 곡은 늘 그렇듯 청취자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제인 옥스틴이 그랬다면서요. 네. 그 가을은 모든 시인에게 어떤 묘사나 감성의 구절을 네, 이끌어내는 네. 계절이다.
1: 확실히 뭔가 쓰고 싶어지는 계절은 가을, 겨울인 것 같아요.
0: 예, 예.
1: 봄, 여름보다는.
0: 예. 그럼 시인께서는 가을이나 겨울을 좋아하셔야 될 것 같은데.
1: 아, 근데 저는 뜨거운 게 그 태양이 예, 뜨거운 걸 좋아합니다.
0: 예, 예. 네. 아, 전혀 이게 지금 그 예의가 안 맞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하고. 네. 근데 아무튼 가을에 어울리는 책을 가져오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1: 아, 네, 맞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게 단백질로 치자면 정말 고단백질에 갑자기 쇼호스트 예. 같은데 제가 예. 예. 롤랑바르트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예, 예. 프랑스의 평론가이자 작가이거든요.
0: 예.
1: 사랑의 단상이라는 책입니다. 예. 두꺼운데
0: 좀 두껍긴 하네요. 이렇게 보기에도
1: 편집이 근데 조금 이렇게 널널하게 여백이 좀 있어서
0: 예.
1: 아주 오래 걸리진 않는
0: 예.
1: 책입니다.
0: 거기에 네. 꽂아놓은 건 뭡니까?
1: 이거요? 이거는 그냥 출판사에서
0: 아 그렇습니까?
1: 엽서를 예. 하나 꽂아두신 것 같습니다.
0: 예. 네.
1: 네.
0: 쇼호스트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1: 네.
0: 고전의 쇼호스트라고 하겠습니다.
1: 근데 제가 예. 그 홈쇼핑을 잘 못 보긴 하는데 급박해지잖아요. 예, 거기서는. 예. 근데 제가 쇼호스트 역할을 하고 있네요.
0: 예. 그냥 고전 영어왕이라고 해드리겠습니다.
1: 그럼. 네.
0: 예. 그 사랑의 단상. 롤랑 바르트는 원래 좀 어려운 철학자잖아요. 기호학자이기도 하고.
1: 아, 맞아요.
0: 구조주의 학자이기도 하고.
1: 네, 네. 예. 그렇습니다.
0: 근데 이게 사랑의 단상 하니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1: 네.
0: 어떤 얘기를 썼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1: 네, 사실 그 롤랑 바르트는 1915년생이고
0: 예.
1: 1980년에 사망한 작가인데요. 자기 스스로를 철학자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했어요.
0: 아, 그런가요? 예.
1: 네, 그래서 오히려 문학 비평가, 뭐 에세이스트, 작가로 자기를 규정했고
0: 예.
1: 보통 철학자들은 형이상학적인 어떤 이론을 좀 구축하거나
0: 그렇죠, 예.
1: 논증을 통해서 뭔가 자기 의견을 설파하고 하잖아요.
0: 예, 예.
1: 근데 바르트는 그런 형식을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굉장히 시적이고 문학적인 문장을 사용해서 특히 이제 바르트의 후기라고 볼 수 있는
0: 예.
1: 1968혁명 이후, 68년도 이후로는
0: 예.
1: 더 그런 성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80년에 사망을 하니까 이 책이 죽기 3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이 책에는 거의 바르트의 뭐 좀 작가적인 어떤 정수를
0: 예.
1: 담은 텍스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0: 예.
1: 네.
0: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에세이 집 이렇게 보면
1: 네, 그런데 이게 원래
0: 예.
1: 그 원제가 잠시만요.
0: 예, 어디 뭐 네, 예, 찾으셔야
1: 그
0: 되나요? 예.
1: 연인의 담화에서 나온 파편들이라고 이제 직역을 하면
0: 예, 예.
1: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0: 예, 그래서 저 단상이라고 한 모양이군요.
1: 네, 네, 파편들이라서 그래서
0: 예, 예.
1: 그 목차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담론을 뭐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 아니에요.
0: 예, 예.
1: 아주 파편적으로.
0: 아, 그러면 그 단상들이니까 네. 각각의 글들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1: 아, 네,
0: 얘기군요.
1: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읽기 쉽게 좀 느낄 수 있는 게
0: 예.
1: 그냥 목차 어디를 보다가
0: 예.
1: 좀 마음에 드는 제목을 찾아가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0: 예.
1: 그래서 가령 이런 제목이에요. 뭐 이렇게 계속할 수 없어요. 제목입니다. 차례에 혹은 뭐 사랑의 편지, 뭐 난 끔찍해,
0: 예.
1: 잡담, 뭐 언쟁, 성직자는 한 사람도 따라가지 않았다.
0: 예.
1: 절제된 도치, 뭐 이런 식으로 제목들이
0: 그 제목 하나 하나가 다 이렇게 관심이 가는데요.
1: 네네.
0: 예, 근데 그걸 혼자 썼습니까?
1: 그렇죠. 혼자 썼지만 롤랑 바르트가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사람과 협업한 느낌이 들어요.
0: 예, 예.
1: 그 이유는 뭐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그 베르테르,
0: 예, 예.
1: 뭐 혹은 뭐 니체나 프로이트, 독일 가고 여러 텍스트들을
0: 예.
1: 갖고 와서 사용해요.
0: 아, 그 각각의 글에.
1: 네네.
0: 예.
1: 근데 그게 뭐 그냥 단순한 인용으로 느껴지진 않고 제 생각에는 이 바르트의 글과 굉장히 융합해서
0: 예예.
1: 그게 그냥 녹아 들어간

0: 보이거든요.
1: 예예. 예.
0: 네.
1: 그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제목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0: 난 끔찍해. 왜 사랑에 빠진 예. 자들은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잖아요.
1: 사랑이 마음대로 잘 안 되면 끔찍할 수도 있겠죠.
0: 네네.
1: 예.
0: 뭐 근사해도 있고요. 코에 난 작은 점도 있고.
1: 예.
0: 뭐 고행자.
1: 그래서. 근데 전부 몇 편입니까 그게?
0: 제가 알기로는 한 80.
1: 꽤 많군요.
0: 네. 예. 세워보진 않았으나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0: 네네.
1: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제목이 난 끔찍해라고
0: 네네.
1: 골라주신.
0: 네.
1: 예. 혹시 이따가 그 저 낭독해 네. 주실 글 가운데 네. 그 글이 있습니까?
0: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네.
1: 예. 근데 원래 이 저 이 책에
0: 네.
1: 사랑의 단상에 빠지신 이유가 있다면서요?
0: 아 제가 20대 후반에 이 책을 읽었는데.
1: 예.
0: 그때는 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상한 시기잖아요. 20대에는.
1: 아니요.
0: 선생님 안 그러셨나요? 예. 난 끔찍해 이런 말 안 하셨나요?
1: 아니 뭐 별로 기억은 없습니다. 예예. 예.
0: 아니 그 바르트의 글을 보면은 사랑에 빠진 자는 기다리는 자고 기다리는 자는 움직이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자.
1: 예.
0: 이런 문장이 막 나와요.
1: 네.
0: 제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 시기에.
1: 아, 그 본인의 어떤 그
0: 네네.
1: 그때 이제 누군가와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0: 혹시? 네, 됩니다. 예. 뭐 나쁜 남자. 이렇게
1: 아, 나쁜
0: 잘못...
1: 남자를 만났습니까?
0: 아, 그게 이제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지만
1: 예.
0: 자기 자아를 잃게 하는 사람이 저는
1: 예.
0: 나쁜 나에겐 나쁜 거죠. 나에겐
1: 예.
0: 비상사태인 거죠.
1: 그렇죠.
0: 네, 사랑에 예. 빠진 자는 그래서 이 바르트도
1: 일종의 무슨 가스라이팅 같은 거.
0: 아, 그거와 좀 달라요.
1: 아, 그런가요?
0: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 자기 영역을 갖고 있잖아요. 다
1: 예, 예.
0: 존재는. 근데 사랑에 빠지면 자꾸 이 영역을 포기하고
1: 예.
0: 저쪽 영역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자인 것 같아요.
1: 사랑에 빠진 자는.
0: 네.
1: 예.
0: 그래서 좀 이상한 거죠. 자기 영토를 자꾸 내버려 두고 다른 영토에 가서 예속되려고 하기도
1: 예.
0: 하고 혼란을 겪기도 하니까.
1: 예.
0: 그래서 그렇게 이상한 상태에 빠진 자를 바르트는 사랑하는 자라고 해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그의 목소리를 아주 공들여서 쓰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바르트 본인의 이야기를 쓰기도 하고요. 본인이
1: 예.
0: 사랑으로 괴로워하는 이야기를 쓰기도 하고 문학에서 여러 인물들
1: 예.
0: 목소리를 빌려오기도 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사랑에 빠진 자들의
1: 예.
0: 어떤 이렇게 좀 찌질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우기도 한 면모들이
1: 예.
0: 담겨 있습니다.
1: 예. 네. 아, 그게 20대 말의 말이었습니까?
0: 20대 네, 말이었죠.
1: 예,
0: 중후반.
1: 네. 20대 중후반의 시인 박연준을
0: 네.
1: 깊이 공감하게 했던 글이군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제가 그 오피스텔 15층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15층 한 작은 방에 살고 있으면서
1: 예.
0: 굉장히 좁은 방을 서성이며 이 책을 읽으며
1: 예.
0: 아, 나만 이런 것이 아니구나.
1: 예.
0: 뭐 그런
1: 위안을
0: 생각을.
1: 얻으셨군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네.
1: 세상에 나쁜 남자가 참 많구나.
0: 아, 그렇죠.
1: 그런데 네. 그 여성분들은 나쁜 남자에 이렇게 또 끌리시는 것도 있다면서요.
0: 네. 그 나쁜 남자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 같아요.
1: 그러니까 그렇죠.
0: 네. 네. 그러면 이제 괴로워지니까.
1: 예, 예.
0: 네네.
1: 예. 너무 깊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1: 네. 그런데 네. 그 뭐 당대 최고의 기호학자였습니다.
0: 아, 그렇죠.
1: 예.
0: 기호의 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1: 예, 예.
0: 일본 문화를 기호들로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1: 예.
0: 뭐 젓가락 뭐 일본의 뭐 그 뭐라고 하죠? 그 전통 의상을
1: 기모노
0: 예, 예.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기호로 구분해서
1: 예.
0: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렇게 쓴
1: 예.
0: 책도 있고요.
1: 그러나 이제 뭐 그런 그 기호가 하나의 그 기득권의
0: 네.
1: 신호 내지는 이제 상징이라고 보고
0: 그렇게 볼 수 있죠.
1: 예, 그에 네. 의해서 이제 지배받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런 학자가 왜 갑자기 사랑이라는 것에 주목했는가?
0: 이 서문에 보면
1: 예.
0: 사실 이 맨 처음에 서문은 다른 작가가 써 주었고요.
1: 예, 예.
0: 맨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주 짧게 앞에 써놓은 게 있어요.
1: 예.
0: 근데 바르트가 오늘날 사랑의 담론이 지극히 외로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0: 사실을 인식한 데에서 비롯됐다.
1: 예, 예.
0: 그래서 사랑의 담론이 굉장히 좀 가볍게 취급되거나 웃음거리가 예. 되거나 권력에서 단절되었을 뿐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사실 사랑이 이렇게 취급될 것만은 아니라서
1: 예.
0: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
1: 아.
0: 이런 의도였을 것 같습니다. 예.
1: 그리고 바로 그런 그 의도로 또 이 책을 가지고 나오신 거겠죠, 오늘.
0: 네, 그렇습니다.
1: 오늘날의 사랑이라는 게 너무 뭐랄까 가볍다.
0: 너무 가볍고 너무 많거나
1: 예.
0: 저는 씨가 말랐다. 이렇게 봅니다.
1: 아, 그렇게까지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0: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베르테르식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없고
1: 아, 예.
0: 그 이유가 자기 영토를 훼손당하고 싶지 않아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서도.
1: 예. 아,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0: 네.
1: 뭐 이런저런 데서 들리는 그 젊은이들의 사랑이
0: 네네.
1: 그렇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0: 맞아요.
1: 얘기도 많이 하니까.
0: 네네.
1: 예.
0: 그런 의미에서는 사랑이 되게 좀 상해 있다?
1: 예.
0: 저는 그렇게도 느껴집니다.
1: 예. 그래서 오늘 이 책을 특별히 소개해 주고 싶으셨던 모양이군요.
0: 네.
1: 예. 그 한 구절을 좀 듣고 싶은데.
0: 네.
1: 나름의 로랑바르트의 밀실로 들어간다면.
0: 네네.
1: 그 밀실의 문패에 적힌 문장은 부재하는 이입니다. 부재하는 사람.
0: 네네. 부재하는 이라는 그 목차의 제목입니다.
1: 예,
0: 네.
1: 예. 그러면 잠시 기다려 주시면 아름다운 음악을 저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예.
0: 부재하는 이. 그 사람은 끊임없는 출발, 여행의 상태에 있다. 그의 천직은 철새, 사라지는 자이다. 그런데 사랑하고 있는 나, 나의 천직은 반대로 칩거자, 움직이지 않는 자. 그 사람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자리에서 꼼짝 않는, 마치 역 한 구석에 내팽개쳐진 수화물 마냥 유보된 자이다. 사랑의 부재는 일방통행이다. 그것은 남아있는 사람으로부터 말해질 수 있는 것이지 떠나는 사람으로부터 말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현존하는 나는 끊임없이 부재하는 너 앞에서만 성립된다. 그러므로 부재를 말한다는 것은 곧 주체의 자리와 타자의 자리가 교환될 수 없음을 단번에 상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1: 예.
0: 네.
1: 약간 이렇게 훌쩍거리시는 건
0: 제가
1: 이것 때문은 아니죠?
0: 이것 때문이 아니고
1: 예.
0: 여름에 즐거웠는데 가을이 되니 비염이 더
1: 아, 그렇죠. 알레르기가 좀 있으시군요.
0: 네네.
1: 예예. 예. 근데 아주 그 좋은 죄송하지만 네. 효과음이 된 것 같긴 합니다.
0: 아, 그러니까 우는 걸로 보였으면 또 좋았으려나.
1: 네. 예, 근데 이 글을 이렇게 그 낭독으로 들으니까
0: 네.
1: 더 쉽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0: 네.
1: 사실은 이거 뭐 철학자, 기호학자가 썼다고 하니까
0: 네.
1: 말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뭐 그런데
0: 네.
1: 사실 이 말이 이렇게 흔히 쓰는 말로 쓴 건 아니거든요. 단어로 근데.
0: 네.
1: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으니까
0: 네.
1: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0: 네, 네.
1: 부재하는 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0: 그쵸.
1: 예, 그것이
0: 그
1: 많이 와닿네요.
0: 사랑에 빠진 사람은
1: 예.
0: 그 상대의 부재가
1: 예.
0: 너무 큰 나머지 그의 천직이 철새라고 느끼는 거죠.
1: 아, 예.
0: 그러니 그리고 반대로 자신은 칩거자고
1: 예.
0: 움직이지 않고 고정돼 있는 자고 수화물 마냥 유보된 자.
1: 예.
0: 이거 진짜 시인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예. 너무 문장이 어떻게, 아름다워요.
1: 그러게요. 어떻게 이런 글을 인생의 말년에 쓰고 갔을까?
0: 굉장히 관능적인 저는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예.
0: 네네.
1: 롤랑 바르트의 다음 단상은 질투라는 글이 있는데요.
0: 네.
1: 오늘 여러 번 그 낭독 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좀 이번 거는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예. 네.
1: 알레르기로 좀 고생하고 계신 것 같아서.
0: 네. 예.
1: 넣어주실까요? 예. 질투하는 사람으로서의 나는 네 번 괴로워하는 셈이다. 질투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며 질투한다는 사실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며 내 질투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할까 봐 괴로워하며 통속적인 것에 노예가 된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하며

0: 나는 자신이 배타적인, 공격적인, 미치광이 같은 상투적인 사람이라는 데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이다. 예, 방금 낭독한 이 글에 따르면 뭐 거의 질투는 자해에 가까운 듯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1: 그렇죠. 네 번 네, 괴로워한다고 말을
0: 질투 한 번 해놓고 네 번이나 괴로워해야 되니까.
1: 그러니까 사실 질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살면서.
0: 그렇죠. 자기가 괴로우니까요.
1: 네, 예. 네. 그런데 사랑에 빠진 자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질투심을 느끼게 되는
0: 그렇죠.
1: 자이니까
0: 예, 예.
1: 여러 가지로 괴로워하는데 그 마지막에는 아, 내가 이렇게 스스로 상투적인 사람이라는 데 대해서까지 괴로운 거죠.
0: 예.
1: 네. 그래서 이 사랑의 단성이 저는 굉장히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어서
0: 예.
1: 한 번쯤은 다 이런 경험을 선생님조차 해보시지 예. 않았을까 젊은 날에.
0: 예. 뭐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오래돼서.
1: 기억을 어떻게든 네,
0: 이렇게 피해가면서
1: 네 그래서 보편적이기 예. 때문에 누가 읽든 어느 대목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 있는 지점이 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뭐 질투라 그 질투 때문에 수많은 네. 그 소설과 시와 그렇죠.
1: 네네.
0: 영화와
1: 그렇죠.
0: 모든 예술이 다 많이 네. 생겨나기도 했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감정이기도 하잖아요.
1: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담론을 나눠야 하고
0: 예.
1: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인간을 이해하려면 사랑에 빠진 자, 그의 어떤 증상과 모순들 그런 것을 좀 파악해야 인간을 온전히 이해할 수
0: 예.
1: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예.
1: 그렇습니다.
0: 근데 그 이 질투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1: 네.
0: 그냥 쉽게 말하면
1: 네, 네.
0: 나는 그냥 너에게 유일한 사람이고 싶어
1: 네.
0: 라는 거 아닌가요?
1: 그렇죠.
0: 예, 뭐 아무리 어렵게 네. 이렇게 막 문장을 써갔다 하더라도
1: 네.
0: 예.
1: 전곡을 사실 그렇게 전곡을 찌르는 말이긴 하죠. 오직
0: 예.
1: 원하는 것은 그것인데
0: 예.
1: 그게 이루어지기가 잘 어렵죠.
0: 예.
1: 어떤 이유에서든. 네. 그렇습니다.
0: 그 다음에 그런 검은 안경이란 글인데요.
1: 네.
0: 박연준 시인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1: 잠시만요. 제가 이걸 못
0: 아직 못 찾으셨군요.
1: 네. 네. 여기 있습니다.
0: 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1: 네. 그렇지만 정념을 완전히 감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인간이란 주체가 너무 나약해서가 아니라 정념은 본질적으로 보여지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감추는 것이 보여져야만 한다. 내가 당신에게 뭔가 감추는 중이라는 걸 좀 아세요. 이것이 지금 내가 해결해야 하는 능동적인 패러독스이다. 그것은 동시에 알려져야 하고 또 알려지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것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알아야만 한다.
0: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검은 안경입니다. 저 제목이.
1: 네, 네.
0: 예, 예. 뭔가 감추려고 하는 것들.
1: 네. 근데 이제 정념이 감추고 싶지만
0: 예.
1: 아이러닉하게 감춰지지 않는
0: 그러게요.
1: 것. 네.
0: 자, 오늘 그 롤랑 바르트의 네. 사랑의 단상이라는 책을 가지고 사실 그 80가지에 이르는
1: 네.
0: 얘기를 이렇게 줄여서 하긴 좀 무리였지만 그래도 한 가을에 듣고 싶었던 책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정리하도록 하죠.
1: 네, 감사합니다.
0: 예, 박연준 시인님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예.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0: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3: 예, 손석희의 12시 이제 4부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롤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전에 들으시고 유튜브 7월에도 눈사람 이분께서 이 사랑의 단상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는 에피톤 프로젝트의 노래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를 추천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곡이 실려있는 앨범 제목 자체가 사랑의 단상이고요.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라는 제목은 사랑의 단상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문구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예, 추천 고맙습니다. 듣겠습니다.

0: 9월 18일 금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뉴스입니다. 영화 오디세이 IMAX 예매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CGV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CGV 예매 시스템에서 감지 차단된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 일명 매크로 공격이 무려 1억 6천만 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월 평균 6천 건과 비교하면 2만 6천 배나 많은 건데요. 아무리 광클릭을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었네요. 내일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개막하죠. 이선영 아나운서가 소개했던 버추얼 태권도를 포함해서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테니스와 스쿼시를 접목한 빠델이란 종목의 경우 테니스처럼 중간에 매트가 있습니다. 근데 테니스와 다른 건 스쿼시처럼 선수 주변을 둘러싼 유리벽 혹은 철망을 이용해서 공격과 수비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스페인에서 인기라고 하네요. 테크볼이란 종목도 있습니다. 이건 탁구와 축구 혹은 탁구와 족구를 접목한 건데 가운데가 볼록하게 솟고 곡선형으로 휘어있는 탁구대를 두고 축구공으로 족구를 하는 거죠. 선수가 탁구대 위에 올라가는 것도 허용됩니다. 헝가리가 종주국이라 하는데요. 우리 선수들도 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고 부자는 누굴까요? 이재용, 최태원 회장은 일단 아니고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아시아 부후 1위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창업자 장이밍입니다. 83년생인데요. 바이트댄스는 비상장 회사죠. AI에 베팅하고 있는 바이트댄스에 대해서 시장은 가치를 높게 매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9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1: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2: 예, 이선영 아나운서는 이제 오늘까지 휴가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돌아올 테고 강다은 아나운서가 오늘 또 마지막이 됐습니다.
0: 벌써 마지막이네요.
2: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0: 네,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제가 그동안 이제 취재를 하면서 또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예. 오늘 얘기도 말씀드리기 앞서서 혹시 에루샤 아시나요? 루샤.
2: 모르겠네요. 예.
0: 이게 우리가 흔히 명품 시장을 말할 때 3대 천왕을 에루샤라고 하는데 그게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개 중에 둘인 에르메스와 루이비통을 보유한 LVMH라는 회사가 2000년대부터 이른바 핸드백 전쟁을 정말 지리멸렬하게 펼치고 있다라는 로이터통신 기사가 있어서 오늘 관련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 예. 무슨 전쟁인가요 이거는?
0: 핸드백 전쟁이라고 외신에서는 많이 부르는데 사실은 지분 인수를 두고 두 회사가 많이 다퉜던 겁니다.
2: 예. 네.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0: 그러니까 첫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0년대쯤에 이 LVMH라는 회사가 에르메스의 지분을 정말 몰래 최대 23%까지 사들였던 거예요.
2: 많이도 샀네요. 예.
0: 그러니까 최대 외부 주주가 된
2: 그게
0: 거죠.
2: 그게 몰래 되나? 예.
0: 그게 참 신기하죠. 근데 이게 그거를 뒤늦게 알게 된 에르메스가 사실은 몇 대째 가족이 가업을 이어오던 가족 경영 회사였는데 회사 내부에서 뭐 가문별로도 나뉘고 지분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아 이대로는 우리 뺏기겠다 하고 지분을 다 모아서 한 50.2%의 지분율을 가진 비상장 지수회사를 만들고 방어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LVMH의 아르노 회장이 물러나긴 했는데 사실은 이런 지부 인수 과정에서 뭐 몇 달 혹은 뭐 1, 2년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둘의 이른바 지분 인수로 인한 핸드백 전쟁은 10년 정도가 이어지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었죠. 근데 잘 끝난 것 같던 게 앞서 질문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23%나 지분을 모을 수 있냐 싶잖아요. 에르메스의 후손이 이 푸에쉬라는 사람이 당시에 내 지분 한 6% 정도를 에르메스 그 자산관리사랑 LVMH가 몰래 빼돌렸다라고 소송을 건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몰래 체결한 계약서를 들고 내밀었는데 사실은 LVMH는 우리는 그렇게 너의 지분을 빼놓지 않았다라고 했었는데 증거가 나오니까 갑자기 계약은 체결했지만 뭐 실행되진 않았다 하면서 계속 공방이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2: 올해도 가네요.
0: 네, 그렇죠.
2: 근데 뭐 그 기업들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얘기는 뭐 원래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렇게 20년 넘게 분쟁이 이어지는 건 뭐 이렇게 흔치 않은 것 같고. 그럼 과거에 에르메스를 그렇게 왜 그렇게 인수하고 싶어 했습니까?
0: 어찌됐든 에르메스 자체가 LVMH 입장에서는 지금도 한 70개 정도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0: 는 최고의 그러니까 시총 규모를 가진 럭셔리
1: 예.
0: 기업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에르메스의 그 직접 만드는 수작업 가죽 제품에 대한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여기 에르메스라는 곳은 가죽 제품을 만드는 장인을 양성하는 학교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1: 그런가요?
0: 그래서 그
1: 예.
0: 뭐 가방 하나를 만드는데 20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런 거에서 매력을 느꼈을 수도 있고.
1: 가방 하나를 20년 동안 만들어요?
0: 네.
1: 예.
0: 아, 20년이 아니라
1: 아,
0: 20시간이네요.
1: 20. 깜짝 놀랐습니다. 예.
0: 네, 2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엄청 오래 걸린다고 볼수
1: 예.
0: 있고,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디올, 펜디, 불가리, 티파니 이런 것들도 다 LVMH에 속해 있는
1: 아,
0: 기업이라고
1: 그렇군요.
0: 하더라고요.
1: 예.
0: 원래 그렇게 좀 수집을 하는 곳이고, 이게 티파니앤코라는 주얼리 브랜드를 인수하는 데는 우리 돈으로 21조 원까지 지불을 하면서
1: 예.
0: 자기네 기업으로 인수합병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럭셔리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M&A라고 합니다.
1: 아, 예.
0: 네.
1: 근데 그뭐 하여간 듣기로는 코로나19 이후에는 뭡니까 저 명품 시장 뭐 이게 그렇게 조금 좀 위축됐다고 듣긴 들었는데,
0: 네.
1: 그 특히 이제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덜 산다면서요?
0: 그쵸. 원래 우리가 사실 명품계 큰손 하면 중국이 많이
1: 예.
0: 꼽혔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좀 급성장을 하다 보니
1: 예.
0: 이른바 그 신흥 부자들, 부유층이 많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명품 시장에 많이 몰렸었다고 해요.
1: 예.
0: 근데 이제 베인앤컴퍼니에서 실제 중국 명품 시장을 분석해 본 결과 작년에 소비가 5% 정도 줄었다면서 이제는 중국에서도 너무 막 이른바 로고 플레이하는 큰 로고 제품들보다는 좀 실용성 있는 제품을 사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라고 분석을
1: 예.
0: 하고, 그래서 로이터에서는 이 중국을 좀 대신할 만한, 어쩌면 좀 대체재로서 떠오르는 나라로 인도를
1: 아,
0: 꼽았습니다.
1: 예.
0: 인도의 경우에는 경제가 한6% 정도 올해 성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빠르게 또 성장하니까 과거 중국처럼 새롭게 좀 부자들이 이 명품 시장으로 몰리면서
1: 예.
0: 실제 인도에 지금 명품 플래그십 들이 많이 들어서고
1: 아,
0: 있고,
1: 그렇군요.
0: 근데 여기 뭐그 망갈수투라라는 결혼을 상징하는 목걸이랑 뭐 주얼리랑 혈업한 게 엄청 인기였다고 할 정도로
1: 예.
0: 인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규모는 중국이 한 30배 정도 더 크다고는 하는데 2030년까지 인도의 명품 시장이 3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1: 예.
0: 전망되고 있습니다.
1: 아, 그 인도가 그 만만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0: 네.
1: 예.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식당도 여러 개 식당이 한 회사에 속해 있는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죠? 예.
0: 그쵸. 저도 막 먹다 보면 여기도 거기 거야 하는 경우가
1: 예.
0: 있었는데,
1: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여러 브랜드 갖는 거는 뭐 일종의 유행인가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0: 기업들이 결국에는 뭐 계속 인수합병하고 규모를 키우는 게좀 흔한 것 같기도
1: 예.
0: 합니다. 럭셔리 업계에서 LVMH도 얘기 드렸지만 경쟁사인 케링 그룹은 뭐 구찌, 입생로랑 보테가베네타 이렇게 또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고,
1: 예.
0: 월트 디즈니사 다들
1: 예.
0: 아시다시피 여기도 캐릭터 IP를 계속 사들였는데 픽사, 마블, 또 스타워즈 보유한 루카스 필름까지 다 갖고 있어요. 여기 이제 스토리가 얽힌 게 최근에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잖아요.
1: 예.
0: 근데 스파이더맨도 이제 마블은 디즈니 건데 스파이더맨은 소니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1: 예.
0: 한동안 이 마블 세계관에 스파이더맨이 등장을 못 하다가
1: 그런
0: 결국에
1: 것도 있나요?
0: 네,
1: 예.
0: 2015년에 이두 회사가 협업을 해서 아, 이제 좀 우리 합의를 하자. 그래서 그때 등장한 게 우리가 지금 아는 톰 홀랜드라는 스파이더맨이
1: 예.
0: 마블 세계관에 포함돼서 영화로 나올 수 있게
1: 아,
0: 되기까지
1: 그런
0: 했습니다.
1: 거군요. 예.
0: 네, 그리고 뭐 SNS 같은 경우에도 인스타그램, 메타가 사들여서 이제는 이용할 수 있는 거고,
1: 예.
0: 또 X의 경우에도 원래 트위터였죠. 일론 머스크가 당시에 우리 돈 60조 원을 투여해가지고 IT 기업 인수합병 역사상 가장 손에 꼽히는 초대형 딜로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1: 예. 그렇군요. 하여간 일반적인 추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큰그 기업일 경우에.
0: 네.
1: 하여간 뭐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인수합병도 명암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0: 그렇죠. 뭐 사실
1: 예.
0: 기업 입장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있긴 하지만
1: 예.
0: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독과점이 될 수도 있고
1: 그러게요.
0: 여러모로 좀 명암이 존재하는 것 같긴 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선영 아나운서 대신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아이템도 직접 고르시고
0: 아, 네, 감사합니다.
1: 기사도 다 쓰시고 예,
0: 총평을 해주신다면.
1: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뭐
0: 안녕히
1: 잘
0: 계세요.
1: 하셨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0: 아,
1: 반겨하셨으니까요.
0: 네,
1: 예.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어떤 책을 보니까 일을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고 있더군요. 생업과 직업 그리고 천직. 예, 생업이 밥벌이를 위한 것이라면 직업은 어떤 단순한 생계를 넘어서 자신의 자아실현을 이루는 일, 그리고 천직은 말 그대로 하늘이 내린 소명.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뭐랄까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가장 행복한 일이기도 한 그런 삶은 사실 그리 흔치는 않죠. 근데 이 세 가지가 일치하는 사람에게는 일터가 어찌 보면 휴양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음악가가 바로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런 얘기까지 하더군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번다니 음악을 만드는 일이 꼭 유급 휴가 같다. 이 정도까지 가면 뭐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기타와 목소리를 중심으로 완성된 노래. 이번 주에 그렇게 진행을 해드렸는데 김학선 선곡위원이 고른 마지막 곡은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입니다. 1994년에 발표됐죠. 그의 정규 4집 Paid Vacation. 그러니까 유급 휴가인 겁니다. Paid Vacation. 유급 휴가라는 앨범의 첫 싱글로 공개된 곡인데요. 직접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도맡아 완성했습니다. 자켓을 보면 이렇게 아주 잘생긴 얼굴이네요. 리차드 막스. 1994년에 이게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LP 시대가 저물고 그때는 CD로 넘어가는 분기점이었던 그런 시기였죠. 이 앨범을 LP로 찍어낸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서 이렇게 몇 군데 없다고 합니다. 오늘 김학성 의원이 가져온 LP도 아주 귀한 판이라고 합니다. 생색을 내실만 하죠. 예. 우리에게 리차드 막스는 사실 감미로운 발라드로 익숙하긴 한데 데뷔 초에는 아주 시원하고 강렬한 그런 락커였다고 합니다. REO 스피드웨건 기억하시죠? 투어 오프닝에 소개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메가 히트곡이 나왔는데 잘 아시는 그 Right Here Waiting이 빌보드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독보적인 발라드 가수로 각인되기 시작했고 Now and Forever 이거는 그런 어떤 뭐랄까 서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확실히 굳히는 동시에 그의 전성기의 말미를 눈부시게 장식해 준 곡이기도 합니다. 당시 아내였던 배우 신티아 로우스를 생각하면서 쓴 노래라고 하는데 불꽃 튀는 사랑보다는 깊고 단단한 어떤 동반자적인 사랑을 노래합니다. 25년 만에 각자의 길을 나중에 걷게 되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기타와 목소리를 중심으로 완성된 노래. 그 마지막 곡입니다.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그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0: 예, 리차드 막스의 노래 들었습니다. 리차드 막스 하면 제 기억에 예전에 그 베트남에서 서울로 오던 비행기든가요? 거기서 기내에서 난동 사건이 좀 있었는데 그때 직접 나서서 제압을 했던 그런 정의의 사나이로 또 기억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타와 목소리를 중심으로 완성된 노래들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를 들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지카.
4: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6: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7: 경복대학교
8: 1336 1336 1336 1336
9: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0: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1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2: 백조 싱크
0: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네요. 강다은 아나운서가 수고 많이 했다고 역시 청취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했죠. 예. 유튜브에 권승린 씨 LP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코너 제목이 너무나 좋다고 하셨습니다. 추천곡도 오늘 주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채택은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해주시면 그때 저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준 시인과의 오래된 대답, 오늘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니의 정혜린님, 책을 같이 읽으면서 나누는 대화가 이렇게 재미있을 줄이야. 오래오래 이 코너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예, 저희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회 저녁에 유튜브로 듣다가 오늘 처음으로 라이브로 들으신 분, 문자 4981 쓰시는 분입니다. 2주마다 박연준 시인께서 전해주시는 책 이야기를 듣고 주말에는 도서관에 가는 청취자이기도 하시다고요. 그러시군요. 예, 책 이야기를 해주실 때마다 이야기가 납작해진다고 걱정하시지만 저에게 몰랐던 그런 책들에게 숨을 불어넣어주시는 시간입니다. 내일도 설레는 마음으로 도서관에 다녀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박연준 시인께서 가장 반가워하실 말씀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유튜브에 팟빈이라고 하십니다.

0: 하신 모양이네요. 예. MBC 어플도 다운받고 유튜브도 구독하셨다고 했는데 예, 함께 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부 청취자 추천곡을 들으시고 문자 0005번 쓰시는 분께서 너무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제 알았죠 하셨는데 앞으로 또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고 내일도 토요일에 선곡위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그때 또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1: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돼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4: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 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팀의 반에 팀의 대리 음주 후엔 팀의 대리
2: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규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조작기소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선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선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이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제정고속도로의 주유소 226곳에서 그제인 17일보다 유류 가격을 리터당 100원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11월 말까지 두 달 더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고 내일 0시부터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 가격은 오늘 저녁 6시에 발표됩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MBC 2시 종합뉴스.
1: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금요일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87년 헌법이 더는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으로 여야 정치권의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서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내각 책임제나 이원 집정부제

0: 루키
1: 검색창에서 루키 파크 골프채 루키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4: 층은 달라도
5: 층은 달라도
4: 고민은 하나 더는 같이 더는 선택
3: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대국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최근 급격히 하락한 지지율과 연임 개헌, 인사 논란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 내용을 정치팀의 윤상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우선 모두 발언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7: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상당히 낮은 자세로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드린다고 말을 꺼냈는데요. 특히 최근 급격히 하락한 지지율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처음엔 당황했다 이런 말도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6: 네.
8: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로 일면 저로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입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7: 네, 특히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픔과 갈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다면서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분들이 겪는 아픔과 그리고 더 과감한 개혁을 원하는 분들과의 소통 모두 언급하며 되돌아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 네. 이런 가운데 시작 전부터 가장 관심이 쏠렸던 건 연임에 대한 생각을 밝힐지 여부였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네요.
7: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자신의 연임 개헌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6: 네.
7: 지금까지 개헌 논의가 나올 때마다 연임 논란이 제기됐었는데 왜 명확히 답하지 않았었는지도 함께 설명했죠.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6: 네.
8: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7: 네, 이 대통령은 다만 이어지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여야 간의 협의 그리고 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6: 네, 알겠습니다. 현안들에 대한 입장도 짚어보죠. 일단 용혜인, 김승원 후보자 등등 인사 문제

0: 가 가장 큰 논란이 됐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1: 네, 이 대통령은 일단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렵다, 부족하다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0: 네.
1: 특히 신약 청탁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인사 시스템을 점검해보겠다고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2: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겠죠. 부족함일 겁니다.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그래도 아마 완벽하게 앞으로는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그렇군요. 다음은 지지율 하락의 큰 요인으로 꼽히는 문제도 보죠. 바로 부동산인데 대통령은 이 문제의 원인 진단 또 해법 어떻게 말했습니까?
1: 네, 이 대통령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면서 국토균형 발전 정책을 죽은 힘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부동산 불패 신화도 부동산 급등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그동안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출을 통해 부추겼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단기적 요인에 대해서는 최근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 시절 주택 공급 건수가 줄었다는 점을 또 꼽기도 했는데요. 직접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 예.
2: 단기적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즉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 해부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죠. 그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뭐 이유는 다양하던데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분도 계시긴 하더군요. 하여튼 그때부터 22년, 23년, 24년 그리고 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된 겁니다.
0: 네,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도 짧게 정리를 해볼까요? 동시에 지지층 내부 갈등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부터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찰의 비대화 문제도 함께 개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계속 전해주실까요?
1: 아, 예. 이 대통령이 경찰개혁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하면서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 우려를 불식하겠다 이런 입장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지지층 내부에서도 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적을 밝히면서 원래 검찰기관이 가진 목적, 즉 사회 질서 유지라는 핵심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이유로 검찰개혁을 후퇴시키는 게 아니라고도 했는데요.
0: 예.
1: 특히 최근에 이제 의심을 좀 받았던 부분인데 검찰의 편을 들여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냐. 개혁이 후퇴한다. 이런 의심을 거둬주기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0: 네.
1: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지지층 사이에 벌어졌던 혐오나 멸칭 표현에 대해서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밝히기도 했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뭐 연임 개헌 문제 등과 더불어서 또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게 공소 취소를 할 거냐,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오늘 그 문제에 대한 입장도 나왔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조작기소 특검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주려는 것이 대통령 본인 재판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상당히 받았던 게 사실인데요.
0: 예.
1: 이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런 반복적으로 질문이 나오기도 했죠.
0: 그렇죠.
1: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정치적 논란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줄 수 없게 하자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1시간 40분 동안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호르무즈 파병 문제만 짧게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파병의 종류를 구분을 했습니다.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파병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0: 네.
1: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정치팀의 윤상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100원 인하됩니다.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11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1: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기름값이 리터당 100원씩 내립니다. 인하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입니다. 추석 연휴 낮 시간대에는 전기차 충전 요금도 할인됩니다. 정부는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혜택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두 달 더 연장됩니다.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서며 국민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유류세는 지난 3월부터 휘발유 15%, 경유는 25% 인하됐고 이 조치가 11월 말까지 연장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는 436원 선으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중동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2: 물가를 비롯한 민생 전반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 구윤철 경제부총리입니다.
1: 그러면서 적극적인 외교 노력과 수입선 다변화, 전략 비축유 스와프 등을 통해 당분간은 에너지 수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은 지난 6월부터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 0시부터 적용될 10차 석유 최고 가격은 오늘 저녁 6시에 발표됩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8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집중호우가 쏟아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엔 재난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겐 국세, 지방세 등 세금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도 확대됩니다.
0: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반도체 대장주들의 강세에 힘입어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아침부터 상승 출발한 뒤 한때 6,900을 넘었다가 현재는 6,800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 안팎 오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5% 이상 급등해 18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국제유가 하락과 AI 투자 우려 해소 등의 영향으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3: 일본은행이 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어제부터 이틀간 개최 중인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정책금리를 현행 1.0 정도에서 1.25%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기준금리는 지난 95년 이후 31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0: 수년간 폴리염화 비닐, PVC와 가소제 등의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경영진 등 8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청명한 가을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강원 산지 동해안과 경남권, 제주도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 5에서 10mm, 부산, 울산 등 경남권 5에서 10mm, 제주도는 5에서 20mm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7.6도입니다.
4: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첫 조직 개편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선보다 두 표 많은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시의회 전남청사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91명 가운데 89명이 표결에 참여해서 찬성 46명, 반대 35명, 기권 8명으로 조직개편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는 가결에 필요한 출석의원 과반수인 44표를 2표 넘긴 것으로 전체 83명에 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내부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는 민영배 시장에게 서남권 시민단체 대표단이 의대 문제의 공정성에 항의했고 무안청사 앞에서 12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최선국 시의원은 표결을 마치고 목포시 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영광군 백수읍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내린

0: 폭우로 주택과 농경 지침수, 시설물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되면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추가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국민의힘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당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고령이나 질병, 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농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화진 시당 위원장은 어제 강진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농지 투기 차단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농민에게 충분한 소명과 시정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 헥타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본조사에서 위법 의심 농지로 분류된 곳에 대해 지난달부터 심층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립의대 불공정 부당심사 중단을 촉구하는 제3차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서남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저녁 목포 평화광장에 모여서 국립의대 선정 평가위원 구성과 채점 근거 등 심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후속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및 정부 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법원 심문 기일인 오는 22일 목포대학교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무안청사까지 차량 행진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남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전남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암 피해자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국가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교육청의 배상 책임은 전액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대회의는 이번 판결이 학교 급식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주체가 교육청임을 확인한 첫 판결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급식 환기시설 개선,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해남군이 제2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해남군은 차량에 페스티로프 압축기계를 탑재해서 현장에서 처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어차가 크겠습니다. 목포 현재 기온 29도입니다. 허연주입니다. 이상으로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우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 시스템, 롯데 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임사랑입니다. 이번 주말 목포 원도심의 골목길이 하나의 거대한 예술 무대가 됩니다. 토요일부터 이틀 동안 목포 근대 역사 문화거리에서 2026 전남광주 아트 페스티벌 전광석화가 펼쳐지는데요.

전광석화는 전남과 광주가 어우러지는 그림이라는 뜻으로 지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생활 공간을 예술로 새롭게 바라보는 참여형 축제입니다. 골목 곳곳에 마련된 아뜰리에와 거리 전시에 자연 미술놀이와 그래피티, 독립 영화와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까지 장르도 참 다양한데요. 특히 낮에는 예술가들의 창작 과정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저녁엔 시민과 예술가가 한 무대에서 어우러지는 열린 마당과 갈라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목포의 오래된 골목을 조금 천천히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익숙했던 거리에서 새로운 예술을 발견하는 시간, 전광석화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9월 18일 금요일 즐거운 오후 2시 오늘 첫 곡은 싸이의 예술이야 보내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2026 전남 광주 아트 페스티벌 전광석화가 펼쳐지는데 이곳에서 완성품을 보는 축제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과정을 만나는 예술축제 함께 해보시라고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리고 일요일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펼쳐지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찾으셔서 우리 지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생활 공간을 예술로 새롭게 바라보는 참여 축제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 2부에서는 이행시의 달인을 찾는 시간, 주로도 백일장 준비했습니다. 주어진 단어를 듣고 이행시를 짓는 시간이죠. 오늘 시제는 전남입니다. 미술관이나 극장, 공연장을 일부러 찾는 게 아니라 거리에서 문화예술을 마음껏 즐기는 전남 광주 아트 페스티벌 전광석화. 이 속에서 주인공은 우리 지역민 여러분이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보시라고 전남을 시제로 정했습니다. 샵 089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지만 이행시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614번님께서 한 카페에서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풍경만 찍어주셨네요. 네. 멋진 오후를 보내고 계시군요. 현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1, 2부는 데이팩, IS 동서, NH농협 손해보험, 백조싱크, 롯데렌탈, 샘표식품, 성원에드피아, 브람스 안마의자, 도드람 한돈과 함께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있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있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여러분의 멋진 글솜씨를 뽐내는 시간 주로도 백일장 오늘 시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남입니다. 전남으로 이행시 보내주시면 돼요. 샵 089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지만 이행시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942번님 전 전남의 예술이 한자리에 모이고 남 남도의 골목이 무대가 됩니다. 오 전광석화 관계자가 보내셨나? 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511님 전 전시도 보고 공연도 만나고 남 남는 건 추억이겠죠. 예, 네, 아름다운 예술과 같은 추억이 남겠죠. 6345

0: 님. 전 전남과 광주가 예술로 만나고 남 남녀노소 누구나 축제 주인공이 됩니다.
1: 그렇죠. 예. 네.
0: 참여형 축제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아트 페스티벌 전광석화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3805님 전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몰이죠. 남 남도장터에서 추석 명절 선물 마련했어요. 어허 이제 이미 준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남도장터도 참 괜찮습니다. 아주 편하게 명절 준비할 수 있고 선물도 보낼 수 있고요. 말이 나왔으니까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농축수산물 개인당 2만 원, 수산물 2만 원 한도까지 총 4만 원을 환급해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드리고요. 3만 4천 원 이상이면 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이면 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입품 이런 건 안 돼요. 국내산만 가능합니다. 국내산 농축산물,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했을 때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목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부, 청호, 자유, 중앙식료시장 등에서 하는데 모든 시장에서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시장이 환급 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어차피 명절 준비를 해야 된다면 환급도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에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꿀팁인데요. 그 휴대폰 어플에서 온누리 상품권 어플이 있습니다.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어플 다운받는 곳에서 다운받으시면 디지털로 온누리 상품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지금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0% 선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온누리 상품을 구매한다. 그러면 10% 할인받으니까 9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도 본인이 자주 쓰는 카드랑 연동시켜 놓으면 시장에서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할인도 받으시고 또 온누리 상품권 환급도 받으시고 일석이조 혜택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9187님 전 전주로 놀러 갈까요? 남 남원으로 놀러 갈까요? 날씨가 좋아서 이번 주말 어디든 떠나보려고 합니다. 가볼 만한 곳 먹을 것 추천 부탁드립니다. 둘 다 가시면 되죠. 하루하루 잡아서 토요일은 전주 그리고 일요일은 남원 이렇게 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전주는 또 제가 전주 출신이라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칼국수 좋아하시면 배땡땡 칼국수 가서 드시면 되고 그리고 전주 분들은 잘 안 드시거든요. 전주 비빔밥 뭐 관심 있으시면 드셔도 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거는 이제 그 술 좋아하는 분들 그 다음 날 숙취해소 하는데 콩나물국밥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저는 특별히 전주 남부시장에 자리하고 있는 현땡땡 콩나물국밥집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가장 최근이 벌써 1년 전이긴 하는데 여전히 제가 학창시절에 먹었던 그 맛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남원은 잘 모르겠지만 추어탕 아닙니까? 남원 하면 어쨌든 9187님 어디를 가시든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가족들과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인들과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 멋진 추억 많이 남기고 오십시오. 2677님 전 전화를 할까요? 메시지를 남 남겨둘까요? 전화 안 받으시면 메시지를 남겨두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전화를 하시고 전화를 안 받으신다 그럼 메시지를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5294번님. 전 전영록 노래를 신청할까요? 남진 노래를 신청할까요? 전영록의 불티대, 남진의 둥지. 그냥 두 곡 다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두 곡은 안 될 것 같고 한 곡만.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이제 신청해 주시면 틀어드려야 되니까. 아, 이 전파는 방송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거고 모두에게 또 골고루 나눠드려야 되니까 저는 이 곡으로 정했습니다. 남진의 둥지 띄워드리고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전남 이행시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0: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89.1
2: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 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상의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마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제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 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 바까지, 평광 빛들 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충남 태안에 위치한 네이처 월드에서 2026 태안 가을꽃 박람회 초대권을 드립니다.

0: 목포의 눈물의 본고장 진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넘치는 곳 여기는 즐거운 오후 2시입니다
1: 네, 재미있는 방송 즐거운 오후 2시 주로도 101장 오늘 전남으로 이행시 받아보고 있습니다. 전남 이행시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0614번님, 전 세계가 주목할 찬란한 미래를 품고 남도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가는 전남 주로도 파이팅! 오, 너무 멋진 이행시를 보내주셨는데요. 남도의 힘으로 우리나라의 내일을 열어가자. 감사합니다. 이거 이행시 맞죠? 4712번님, 전 전라도의 흥과 정이 넘쳐나는 목포 MBC 라디오 방송 싱글벙글 웃음꽃 피는 즐거운 오후 2시. 남녀노소 누구나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게 만드는 신나는 가요와 입담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오후를 확실하게 책임지는 임선아 아나운서 사랑합니다. 아유, 저를 또 이렇게 웃게 만드시네요. 감사합니다. 4712번님. 4871님. 전국 최고의 멋과 맛의 도시 목포, 남도의 보배오 자랑인 목포 역사와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목포로 많이들 오세요. 목포는 항구다 신청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최도희님이 목포는 항구다도 노래 청해 주셨는데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112번님 항상 즐겁게 잘 듣고 있습니다. 이행시 보냅니다. 전부 모든 분들께 행복을 드립니다. 남도의 끝자락 목포로 오셔서 맛과

0: 멋, 낭만을 만끽하세요. 예. 네. 만끽할 수 있습니다. 맛도, 멋도, 낭만도 모든 것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1152번님, 전 전부 모여 보실래요? 도 전남인데. 어쨌든 도민 여러분 의대 유치 위해서 도청 앞으로 집합해요. 아자아자. 박지원의 우리는 된다니까 청해 주셨습니다. 4117번님, 전에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이젠 남일 보듯이 하네. 에구, 불쌍한 내 손 다 텄네 텄어. 진짜요? 아, 4117번님 배우자님 너무하셨네. 에, 큰 소리를 뻥뻥 안 쳤으면 모를까.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에. 어떻게 손에 물을 한 방울도 안 묻힙니까? 예. 4117번님. 저한테 한번 하소연하십시오. 제가 배우자님을 크게 혼내드리겠습니다. 3253님. 전국 청취율 1등하기 전에 남도 으뜸 청취율 갑시다. 인감이 넘치는 방송 목포 MBC의 주로두.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그 서울권, 수도권 라디오 프로그램은 청취율 조사를 하는데 지역에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들은 청취율 조사를 잘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도에서 최고 청취율은 우리 주루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051님, 전화 좀 받아요. 안 받으면 남편 후회할 거야. 전화 좀 받으십시오. 4051님의 남편분. 예. 전화 안 받을 거면 전화기 왜 들고 다닙니까?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저희 아버지 흉을 좀 보자면 휴대폰은 항상 그렇게 끼고 다니시는데 전화는 그렇게 잘 안 받으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속 터진다고. 왜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느냐고. 전화는 맨날 끼고 다니면서. 왜 그런가요? 예. 자. 또 남도 이행시, 아니 전남 이행시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3571번님, 전어 귀신 우리 남편 회 한 점도 남기지 않고 싹싹 해치웠네요. 회로 먹어도 구워 먹어도 회무침도 끝내주네요. 아, 얼마 전에 우리 주로드 오프닝에서 9월 해양수산부 선정 수산물 전어와 향어 소개해드렸는데 또 한상 차리셨군요. 3571번님. 맛있죠. 6869번님. 전부 내려놓고 쉬고 싶습니다. 남은 거 내일 하죠 뭐.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일단 건강이 중요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거는 내일 하시고 6869번님의 몸 건강, 전신 건강도 생각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자, 4056번님. 랑디 안녕하세요. 낮 시간이라 근무 중 졸음이 오고 하는데 즐거운 오후 2시 활기찬 랑디 목소리 들으니 졸음이 확 사라지네요. 전남 목포 지역에서 행해지는 이번 행사에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이 찾아주시길 부탁드리며 여러 볼거리와 맛있는 음식도 즐기면 됩니다. 신청곡은 문자가 잘렸네요. 감사합니다. 전남 목포 지역에서 행해지는 많은 행사들, 가을 맞아서 진짜 여기저기에서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목포도 그렇고 뭐 함평도 그렇고 영암도 그렇고 강진도 그렇고 해남도 그렇고 각종 행사들이 펼쳐지는데 그때마다 주로도가 열심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 가을을 만끽하면서 축제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즐거운 오후 2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링.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1: 완전 좋아요
0: 연두링.
1: 잘 부탁드립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네, 즐거운 오도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틱땡 라이브도 함께하고 있는데 엔돌핀님이 어머님이 문자 보내신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전화를 안 받는다고 남편 후회한다고 4051님 그 문자 소개해드렸는데 어머니 번호는 아니고요. 제가 저희 아버지도 전화 안 받는다고 그랬더니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희안님은 전 전라도 끝자락 푸른 바다 품에 안고 남도의 정에 깊여 스며든 곳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전남이 시제였는데 목포까지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계속 이어가면 목포항 물결에 추억이 실려오고 포근한 그 향기 마음에 남네. 시인 아니십니까? 와, 너무 멋지신데.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자 번호를 미리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뒤늦게 알려드려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행운의 당첨자 이제 뽑아봐야 됩니다. 아,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이행시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행운의 당첨자 두 분입니다. 3511 그리고 6345 이렇게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2부 마무리 곡은요. 아까 목포는 항구다 4871님께서 청해 주셨고 또 최도희님이 목포는 항구다 청해 주셨는데 목포는 항구다는 뭐니 뭐니 해도 이난영 여사의 노래죠. 이난영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2부 마무리하고 뉴스 듣고 3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5: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7: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8: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제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3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위한 개헌에 나설 생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며 그럼에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한편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회에 특검의 권한사항 중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발언을 겨냥해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주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 이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봐야 할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에 대해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그런 형태의 군 자산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대미 투자 협상 상황에 대해 국익에 도움이 될수 있게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라며 한미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 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차츰 그칠 전망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8도입니다. 박재민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말하기를 강의하는 흥버튼 정흥수입니다. 제가 만난 어느 수강생은 면접장에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인생 첫 면접 때 긴장해서 대답을 짧게 했더니 면접관이 화를 냈답니다. 그 후로 더 겁을 먹고 말이 더 서툴러졌죠. 또 다른 수강생은 유독 어른들 앞에 서면 위축돼서 말을 못 하는데요. 어릴 때 엄한 아버지가 툭하면 말을 똑바로 하라고 호통을 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입을 떨리게 하는 상처가 내 말에서 비롯되지 않게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3: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0: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1: 재미있는 방송 즐거운 오후 2시 금요일 3, 4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주간에 미처 방송에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신청곡과 사연 모아서 전해드리는 사연 119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도 함께 모아서 전해드리니까요.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3, 4부는 종근당 건강, 음주우엔 팀앱들이 우리 ENL 하루틴,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환인제약,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본컴퍼니,

0: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루키루키 파크 골프채 탄탄방수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2: 우리 아이 락토핏,
1: 바쁜 하루를 보내는
2: 어른들도 락토핏,
1: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2: 우리 모두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V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꺼져버린 사연도 다시 보자. 사연 119. 한 주 동안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던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오늘 듣고 싶은 사연과 신청곡 모두 모아서 전해드리는 사연 119입니다.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에 6097님이 사랑님 내일 38회 전담광주 통합특별시 생활체육 대축전이 있어서 장성으로 갑니다. 장민호 인생일기 신청할게요 남겨주셨어요. 잘 다녀오셨습니까 6097님? 보니까 이 생활체육 대축전 축하 가수로 장민호 씨가 오셨더라고요. 네. 너튜브 통해서 뒤늦게 보긴 했습니다. 6097님 장민호 씨 아주 찐팬이시던데 좋은 추억 쌓고 오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5695님 즐거운 오후 2시 최고. 저도 마늘 씨앗 준비 중입니다. 오늘 선곡이 잔잔해서 좋습니다. 랑디 가을 타시는 줄 알았어요. 양지은의 10년만 청해 주셨습니다. 가을은 안 타지만 그 청취자분들이 청해 주신 선곡들이 아주 잔잔하고 가을과 잘 어울리는 곡들이었죠. 자,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장민호의 인생일기, 양지은의 10년만.

양지은의 10년만, 앞서 들은 노래 장민호의 인생일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보내주신 사연들 가운데 한번 골라봤습니다. 앙드레유님께서 김한준의 목포항 부득가 청해 주셨고, 그리고 7088님께서 옛날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네요. 저도 노래 신청합니다. 어느덧 추석이 딱 일주일 남았네요. 김태현 양의 대전 브루스 신청합니다. 남겨주셨어요. 예. 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죠. 아, 추석을 기준으로 하면 일주일 남았고, 연휴를 기준으로 하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어떤 계획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저는 연휴 때 한 번 정도 나와서 당직을 하고, 예. 남은 일정은 가족들과 함께 쉬려고 합니다. 김한준의 목포항 부득가, 김태현의 대전 브루스 두 곡입니다.

김태현의 대전 브루스였고요. 앞서 들은 노래는 김완준의 목포항 부득가였습니다. 3253님께서 정해주신 곡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보내드리면서 2부 3부 마무리하고요. 광고 듣고 4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89.1 MBC 라디오.
3: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끼 매상의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만의 아구찜 북한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제 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빛들샤브 하단점에서 2인 식사권을,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충남 태안에 위치한 네이처월드에서 2026 태안 가을꽃 박람회 초대권을 드립니다.

0: 세상과 다 함께해요.
1: 네, 즐거운 오두시 4부 시작했습니다. 사연 119 계속 이어갈 텐데요. 이번에는 지난 15일에 7989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 이동원 박인수의 향수 청해 주셨는데, 들판이 황금으로 바뀌어갑니다. 병해충 없이 잘 거둬드리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와우, 멋진 사진들, 아름다운 황금 들판 사진들, 꽃 사진들 보내주셨습니다. 예. 매번 이렇게 멋진 사진들 보내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백두루미는 엑스트라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잘 잡으실까? 확실히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6825님 안녕하세요. 신청곡 진성의 못난 놈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6825님도 시내버스 기사님이신데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셔서 늘 안전운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부탁드리고요. 이동원 박인수의 향수, 진성의 못난 놈 두 곡 보내드립니다.

진성의 못난 놈, 그리고 앞서 들은 노래는 이동원 박인수가 부른 향수였습니다. 7201님, 임, 님이 주는 따뜻한 마음, 사, 사랑이 바로 그것이에요. 랑, 낭낭이 오래 기억될 이름으로 전남 목포 임사랑 아나운서님, 시간 될 때마다 인사하고 들을게요. 와우, 감사합니다. 초승 딸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3일 전 퇴근길에. 와, 이거 근데 휴대폰으로 찍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선명하다. 와, 밤하늘의 초승달, 그리고 노을과 함께 파란 하늘의 하얀 구름이 노을과 함께 있는 초승달 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1152님께서 박지현의 우리는 된다니까 노래 청해 주셨어요. 3654님은 전 전남인이요. 위대한 논쟁이 필요합니다. 남, 남도인답게 저급한 논쟁은 사양합시다. 모두의 의료를 위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예. 전남 국립의대 문제로 우리 지역이 시끌시끌한데요. 모두가 납득할 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의대는 꼭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021번님께서는 랑디 안녕하세요. 며칠 전 즐거운 초대석에 출연하신 진태진 가수님 노래 서버에 있는 곡으로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남겨주셨어요. 그때 유일하게 그 출연 가수 중에 본인 노래를 안 불렀던 가수였죠. 진태진 씨. 서버에 있는 곡 중에서 공짜가 어딨어 준비했습니다. 박지현의 우리는 된다니까, 그리고 진태진의 공짜가 어딨어, 두 곡 함께 하시죠.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2, 1,
1: Fire 동네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방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2: 네, 즐거운 오후 2시 이번 주 마무리 곡이 되겠습니다. 촌놈님께서 고은빛의 한탄강 아가씨 청해 주셨는데, 네,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이번 주 방송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주는 또 민족 최대 명절 추석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데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뵐 수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즐거운 오후 2시가 생방송을 안 하고 지난 제6회 손석우 가요제 실황을 편집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못 오신 분들은 손석우 가요제의 생생한 현장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유심히 들어주시면서 함께 즐겨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다음 주에도 즐겁게 2시에 만나보러.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일본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1: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해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4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연임은 가능하지도 않고 연임을 할 생각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다면서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사항 중 기존 기소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기존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쟁이 벌어져 불필요하게 본질이 호도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낮은 자세로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에 진솔하게 대답했다고 호평하며 당도 민생 챙기기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지도부와 함께 이 대통령 기자회견 중계방송을 시청한 뒤 기자들과 만나 회견을 보는 동안 대통령과 내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다면서 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며 민생을

0: 살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SNS에 글을 올려 공소 취소와 연임에 대해 이 대통령이 확실한 의견을 밝혔다며 이제 국민의힘도 소모적인 정쟁과 무책임한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반성은 없고 자화자찬과 남탄만 남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중건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 기자회견은 나는 여전히 잘하고 있다. 정권의 실패는 남 탓으로 돌리는 나 홀로 찬가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연임할 생각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선 민주당에 외주를 주고 언제든 내가 결정한 것 아니다라며 빠져나갈 뒷구멍을 파놓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우리는 모두 친문, 친노,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모두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특정 진영의 수장임을 자백한 꼴이라며 입으로는 통합을 외치면서 실상은 진영 결속만 다지고 있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전라권과 경상권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강원 산지 동해안과 경남권 제주도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 윤효 시인이 쓴 김영태 선생님이란 시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풍금을 잘 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음악책을 갖고 다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국어나 산수 수업을 하다가도 옆반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면 얼른 음악책을 꺼내놓고 그 옆반 노래를 따라 부르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6학년 때 그렇게 배운 노래들을 30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잘 부릅니다. 요즘도 교실에서 다 같이 노래들을 부를까요? 같이 부르는 노래의 그 신기한 힘, 이젠 뭐든 혼자 따로의 시대라 더 아련한데요.
1: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4: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5: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4: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5: 아, 우리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도 종종 오는 사연인데 네. 아이들이 시험 문제 답을 아주 기발하게 쓰는 경우 있잖아요.
4: 진짜 옛날에 엄청 유명했던 게 그거잖아요. 곤충을 3등분으로 나누면 답이 이제 머리 가슴 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오답 죽는다.
5: 이게 정답 아니에요? 곤충을 3등분으로 나누면 죽어요.
4: 죽는다.
5: 애들이 오답을 쓰는 것 같잖아요. 가끔 우리들이 생각 못하는 기발한 정답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아.
4: 뭐죠?
5: 근데 어찌됐든 네. 이런 기발한 정답, 기발한 오답들이 최근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왔어요. 보세요. 사자성어를 써야 되는 문제들인데
4: 네네.
5: 겉으로는 함께하지만 속마음은 다름.
4: 동상이몽.
5: 그렇죠? 근데 네. 한 아이의 답. 겉바속촉. 말 되지 않아요?
4: 귀엽다. 그렇죠?
5: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네 글자.
4: 측은지심.
5: 한 아이의 답. 아이고.
4: 아, 네 개 썼어요. 아이고.
5: 이게 더 직관적이지 않아요? 측은지심보다. 자, 문제. 예. 자기 몸을 희생해서 남을 살림.
4: 살신성인.
5: 한 아이의 답은 심청이.
4: 아, 심청이. 그렇지.
5: 상징적이잖아.
4: 고영미 300석이 몸을 던졌으니까.
5: 그리고 문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만 잘난 듯 행동하는 것.
4: 아나무인.
5: 한 아이의 답. 역시 나야. 메타인지 최고로 높다.
4: 우와.
5: 이게 사자성어가 아니라서 그렇지.
4: 네.
5: 그죠?
4: 다,

0: 어, 맞는 말이에요.
1: 아니야.
0: 그죠? 제가 선생님이라면 세모나 아니 동그라미 해줬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게 뭐 네. 아주 대세에 지장 없는 그런 시험이라면 난 동그라미 쳐줬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1: 근데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유 남의 자식이 쓴 거니까 귀엽지. 어? 내 자식이 막상 다섯 문제 다 저렇게 써가지고 틀려봐봐. 속 터지지. 거기 또 완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
0: 그렇죠. 예. 저희 딸이 두 닮아서 4학년인데 이제 수학을 좀 더 공부를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1: 네, 네.
0: 그래서 저는 괜찮다 그랬는데 예, 와이프는 좀 좋아하시면 안 하더라고요.
1: 그지. 엄마랑 아빠랑 둘 다 또 태어날 수가 없어. 그 총량의 법칙이 있어서 네. 아빠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엄마가 조바심을 내고 반대인 경우도 있고. 네.
0: 하여튼 저는 괜찮아요. 공부 못할 수도 있지 뭘.
1: 그래, 저도 사실 우리 집안에 박사가 없고 교수가 없어요.
0: 네.
1: 근데 그 애들한테 그에 준하는 교육을 강요하는 건 어른들의 이기심이다. 그렇게 그럼요.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눈빛이 왜 그런 거 있잖아. 네가 네 자식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그런가. 네,
0: 저는 하여튼. 공부를 잘 안 했기 때문에 애들한테 공부라는 말은 안 합니다. 자격이,
1: 아니.
0: 자격이 없어요.
1: 아니. 네. 못했어. 잘 안 했기 때문에.
0: 그랬구나.
1: 예. 어폐가 있어.
0: 첫 곡 들을까요?
1: 솔리드입니다. 네. 천생연분.

0: 때 혀가 하는 일을 쓰시오 라는 문제의 정답이 단맛인만 매운맛을 본다였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메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썼어요.
1: 사실 혀가 하는 큰일 중에 하나는 메롱이죠.
0: 그렇죠. 네.
1: 대부분의 그 활동을 안에서 하지만 메롱은 실외에서 활동하지 않습니까?
0: 딱 아이들 눈높이네, 그죠?
1: 외향적 혀. 예. 아, 나는 이런 오답 북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0: 그렇죠. 예.
1: 그 책을 읽을 때도 오독의 발견이라고 우리가 책을 읽고 꼭 반드시 정답만 유추해내는 게 아니라 잘못 해석한 것이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해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답도 사실 오답이 아니라 재밌는 정답으로 간주해 줬으면 좋겠어. 얼마나 좋아. 메롱을 할 수 있다.
0: 귀엽잖아요. 그죠?
1: 메롱. 네. 김명자님. 아들이 4살 때쯤 횡단보도 건널 때 파란불의 오른쪽 왼쪽을 보고 건너랬더니 엄마 어떡해. 야 왼쪽부터 보고 건너또. 하고 울고불고 난리 났었죠.
0: 아, 귀여워.
1: 너무 사랑스럽다. 괜찮다고 한참을 달랬었네요. 그런 아들이 내년에 아빠가 됩니다.
0: 엄마 나 아빠 돼. 큰일 났어.
1: 근데 저희 엄마도 그러시는데 참 아이를 키우다 보면 키우기 힘든 구간이 나오잖아요.
0: 있죠.
1: 지가 잘나서 태어난 것 같이 떵떵거리는. 그때 엄마 아빠들은 우리 김명자님이나 저희 엄마처럼 딱 요때를 기억한대요.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 시기를 네. 기억하고 붙든대요. 참자.
0: 그래서 효도는 딱 4살, 5살까지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1: 그다음부터는 부양으로 가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냥 키울 뿐.
1: 네. 진짜
0: 그렇습니다.
1: 아, 자, 너무 오늘은요, 마음 힐링된다. 메롱.
0: 정해진 답이 없는 사랑 얘기로 또 힐링하시죠.
1: 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0: 예,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메롱.
1: 최신식 지댕이다.
0: 네 그렇습니다.
1: 아, 감탄.
0: 사랑은 메롱이죠. 정선혜 씨 그죠? 예.
1: 메롱을 두 번 해야 돼요. 사랑을 하려면 한 번으로는 되면 안 돼요.
0: 알겠습니다.
1: 네, 메롱메롱이 돼야 됩니다. 네.
0: 김영선 성우님, 남혜정 성우님 3부에 나오십니다.
1: 자 문자 샵 8001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1, 2부 도움 주는 분들이에요. 유니베라.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0: 샘표식품 주식회사.
1: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0: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1: 우리 ENL 하루틴.
0: 안 터지는 맥스부탄.
1: 성원 에드피아.
0: 당진시청.
1: 백조싱크.
0: 브람스 안마의자.
1: 키움증권.
0: SK케미칼.
1: 경기도청.
0: 올품.
1: IS동서.
0: 한국타이엔 테크놀로지.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2: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지난 30년 동안 병마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0: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1: 그리고 그 곁에는 라디오 너머로 전해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내 가족 일처럼 마음에 담고 응답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0: 누군가의 절박한 하루에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의 끝이 기적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은 수많은 이웃들의 삶에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1: 평범한 일상의 꿈이었던 이들에게 소중한 오늘을 선물하고 다시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0: 30년의 진심 어린 동행, 그리고 앞으로 이어갈 희망의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1: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열매.
0: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가 함께합니다.
2: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2: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행복해진대요.
1: 제목, 새벽 5시 머리통을 직거래할 뻔했다. 우와, 센데.
4: 재밌다.
1: 예. 인천에서 익명 요청하신 분의 사연인데요. 지라시 대표 가면 김정희 님으로 소개할게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1: 예.
0: 저는 옷을 참 좋아하는 자타공인 패션 과소비러입니다.
1: 정선희 씨 같은 사람이군요. 예, 예.
0: 나이스 투미츠 언니. 예쁜 옷만 보면 지갑이 저절로 열려 한번 입고 옷장에 봉인된 옷들로 장롱이 비명을 지를 지경이었죠. 그러다 어느덧 제 나이 반백살, 이제 온 욕심 버리고 미니멀 라이프로 살자 결심을 하고 대대적인 옷장 정리에 들어갔죠. 버릴 건 버려버리고 아까운 옷 몇 벌은 요즘 대세라는 중고마켓에 올렸어요. 네. 사건은 며칠 전 새벽 5시에 터졌어요. 그날따라 눈이 번쩍 떠지길래 아니 혹시 밤새 내 옷을 사겠다는 톡이 왔나 싶어 앱을 켰어요. 그런데 제 판매글보다 더 강렬하게 제 영혼을 사로잡은 물건이 있었으니 바로 단발머리 가발이었습니다.
5: 인모 70% 가발, 24개 보유, 개당 8,000원.
0: 순간 제 눈이 뒤집혔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그 유명한 머리 스타일 그 거지존에 갇혀 있거든요. 그죠? 그 자를 때 되면 머리가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2년 전에 긴 머리를 싹둑 잘랐는데 이번에 귀 밑까지 오는 파격적인 숏 단발에 도전하고 싶어 매일 거울을 보며 끙끙 앓던 중이었습니다. 그래. 8,000원이면 뭐 딱 한번 써보고 버려도 본전이지. 저는 이런 기적의 논리로 냅다 채팅을 걸었죠. 물건에 관심 있습니다. 상대도 안 자고 있었나 봐요. 새벽인데도 빛의 속도로 칼답이 오더군요.
1: 아, 몇 개나 필요하세요?
0: 한 개요. 지금 머리를 잘라야 하나 고민 중이라서요. 첫 번째 가발로 하고 싶은데요. 귀밑 1cm.
1: 아, 네네.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0: 오케이. 몇 시쯤일까요? 제 직장이 지라시 고등학교 근처라 그쪽이면 좋겠어요.
1: 아, 잘 됐네요. 저도 그 근처입니다. 그럼 문화역 1번 출구 어떠세요?
0: 아싸! 그렇게 일사천리로 약속이 잡혔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니 고작 가발 하나 받으려고 그 뙤약볕에 나가는 게 또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을 걸었죠. 아, 근데 죄송합니다만 혹시 직거래 말고 반값 택배는 안 될까요?
1: 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왜요?
1: 제가 지라시 고등학교 학생인데요. 지금 20대문에 문화역 근처 학원 다니거든요. 그래서 언제 물건을 붙일 수 있을지 몰라서 직거래가 더 편하실 수 있어요.
0: 네? 지라시 고등학교요?
1: 네, 왜요?
0: 아우, 맙소사.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며 식은땀이 쫙 흘렀어요. 왜냐면
1: 예.
0: 사실 제가 지라시 고등학교 현직 교사거든요.
1: 아하...
0: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우리 학교 학생하고 중고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판매자 닉네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 조차르스.
0: 그리고 판매 사진 속 마네킹 목덜미를 미친 듯이 확대해봤더니 굵은 매직으로 큼지막하게 적힌 세 글자.
1: 조철수.
0: 아, 오마이갓. 조철수란 누구인가. 철수는 제가 2년째 애지중지 가르치고 있는 저의 애제자였던 것이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떨리는 손끝으로 녀석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너 철순이?
1: 네, 누구세요?
0: 나 네 국어 선생님이야, 김정희.
1: 헐, 미쳤다. 안녕하세요, 쌤.
0: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새벽 랜선 너머로 들려오는 제자의 동공지진 소리. 저는 이 제자에게 별소리를 다한 건 아닌가 앞에 글을 쭉 읽어봤죠. 다행히 물건값을 깎진 않았더라고.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철수에게 가르치듯 얘기를 했습니다. 철수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제값이라는 게 있단다.
1: 근데요?
0: 근데 임모

0: 8,000원은 너무 싸잖아. 네가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자본주의 경제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던 거지만 8,000원은 명백한 네 손해야.
1: 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만 원에 올리니까 아무도 안 사서요.
0: 그렇구나. 그럼 쌤이 8,000원짜리 두 개 살게. 사실 우리 언니가 항암 중이라 언니랑 나눴으면 좋을 것 같거든.
1: 네? 아...
0: 아니 아니, 그렇게 놀랄 것 없단다. 치료 잘 받고 있으니까 완전 관해될 거야. 우리 철수 선생님 언니 걱정하는구나. 고마워.
1: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0: 그럼 왜?
1: 이거 마네킹 머리통에 본드로 붙어있는 거라 사람이 못 써요.
0: 뭐? 그렇습니다. 그건 사람이 머리에 쓰는 가발이 아니었어요. 미용 실습용 마네킹 대가리, 아니 마네킹 두상이었답니다. 어머, 선생님이 착각했네.
1: 네.
0: 그러면 저기 올려둔 거 다 마네킹 대가, 아니 마네킹 머리통이야?
1: 네, 8개요. 제가 실습할 때 쓰던 거.
0: 미안 철수, 거래 못하겠다.
1: 괜찮아요 선생님.
0: 대신 오늘 학교 오면 쌤이 시원한 음료수 쏠게.
1: 네, 실기 끝나면 찾아갈게요. 10월이 입시라 좀 바빠서요.
0: 아, 그렇겠다. 그래 합격증 갖고 오너라.
1: 네 선생님.
0: 가발도 다 팔리라고 기도할게.
1: 감사합니다. 아 참, 그리고요.
0: 응?
1: 머리 자르지 마세요.
0: 어머 스윗해라. 선생님은 긴 머리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그런 말씀?
1: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숏단발은 얼굴이 작아야 어울리...
0: What?
1: 아니에요. 예, 안녕히 계세요.
0: 야! 야! 그렇게 대화는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저는 제 머리를 쥐어뜯었죠. 아, 진짜 언니 핑계라도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 저는 대낮에 문화역 1번 출구에서 애제제가 건네는 단발머리 마네킹 머리통을 품에 꼭 안고 학교로 출근할 뻔했습니다. 철수에게 한마디 할게요.
1: 네.
0: 철수야, 음료수 맛있게 먹었지? 너 이 일 제발 비밀로 해주라. 교사가 새벽에 제재하고 중고거래하는 모양새는 좀 그렇잖니? 그럼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처럼 성실하게 살아가렴. 아, 그리고 네 말 듣기 잘한 것 같아. 숏단발로 잘랐으면 선생님 후회할 뻔했어. 고마워. 아, 참, 그리고 혹시 몰라 저의 제자 이름은 가명으로 했어요. 대신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그 대화를 캡처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 현직 교사의 당황스러운 중고거래 얘기였습니다.
2: 아, 너무 웃겨. 아, 여기 캡처해서 보내주셨어요.
3: 사진 주셨어요.
2: 와, 진짜 한 6개 페이지를 나눠서 캡처해서 보내주셨는데, 어머, 너무 사랑스럽다. 진짜. 아니, 철수 너무 귀여운데?
3: 아, 선생님께서 아침에 그 마네킹 머리통 들고 출근하면 진짜 웃기겠네요.
2: 예,
3: 그죠?
2: 예. 예. 제자가 건네준 머리통을 이렇게 소중히 부여잡고. 근데 우리 이렇게 예. 중고거래하든 뭐 어떤 사이트에서 거래하든 사진 대충 봐가지고 뭐 희한한 거 산 거 예전에도 세상 사는 이야기에서 다룬 적 있었잖아요. 왜?
3: 그쵸.
2: 진짜 시계를 어디 해외 사이트에서 사게 구매를 했는데 그게 시계 모양을 한 반지였다고.
3: 아,
2: 네, 손가락에 장난감 시계.
3: 맞아, 잘못 산 물건 해서 나왔어요.
2: 그래서 네. 마스크팩 진짜 히트였어.
3: 아.
2: 마스크팩을 샀는데 이마에다가 붙이는 그 약간 정동남존에 붙이는 복점처럼 마스크팩이 얼굴을 덮지 않고 이마 한가운데 팔광 뜬 것처럼.
3: 잘 보고 사야 돼, 그죠? 네.
2: 그러니까 사과 한 박스인 줄 알았는데 사과 모양의 포스터였고.
3: 아.
2: 그러니까 정말 이 마네킹도 그런 실수로 이어질 뻔.
3: 큰일 날 뻔했네요.
2: 아, 너무 네. 재밌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배철수 씨의 노래 철수 얘기 나온 김에 우리 MBC에도 귀한 자산
3: 있죠,
2: 찰스가
3: 있죠.
2: 있습니다. 네. 찰스 배의 사랑 그 아름답고 소중한 얘기들.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찾았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량스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잠 힘들죠.
2: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4: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2: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5: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6: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2: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6: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2: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7: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2: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3: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3: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2: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마님중에서 간편식 세트,
3: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2: 대한민국 한우의 세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
3: 백년 가게 떡집 원주 오복떡 본가에서 영양찰떡 세트를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아, 저 혹시 직거래 말고 반값 택배 안 될까요?
2: 아,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라시고등학교 학생인데 학원 가야 되거든요.
1: 잠깐만, 너 철순이?
2: 어, 선생님.
1: 어, 철수야. 아니, 너 너무 싸게 판다. 아유 참, 선생님이 가발 두 개 살게.
2: 이거 가발 아니에요. 마네킹 머리통인데요.
3: 네, 방금 들으셨던 사연, 제자와 머리통을 거래할 뻔했던 사연이었습니다. 네. 직거래 자주 하죠?
4: 저는 당신의 거기 예. 저자입니다.
3: 예예. 예. 예. 그 채소마켓?
4: 네, 채소마켓 많이 씁니다.
3: 최근에 거래한 거 뭐예요?
4: 최근에 뭐 했죠? 운동화 하나 또 팔았고요. 아들이 발이 계속 크고 있으니까 비싼 러닝화가 쓸모 없어져서.
3: 맞아. 예. 그리고 또 아들이 책을 좋아하니까 러닝화든 운동화든 빨리 닳거나 험하게 신질 않을 거 아니에요?
4: 맞아요, 맞아요.
3: 그래, 이렇게 아이 키우면은 바꿀 게 많아요, 진짜.
4: 그래서 실제로 애 키우는 엄마 아빠들 진짜 이용을 많이 해요.
3: 와, 네. 나 집에 그거 있거든요. 되게 새 모델 녹즙기. 네. 한 번도 안 뜯은 거 포장 새 거.
4: 이게 뭐?
3: 그건 좀 팔아줄래요?
4: 당연히 제가.

0: 바로.
1: 네, 다음 주에 갖고
0: 좋은 값에 팔았대요. 네.
1: 네, 이거 처음이라 파는 법을 모르니까. 오,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이다.
0: 그럼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거래의 추억. 거래하다 생긴 다양한 에피소드, 네. 특이한 직거래 경험담 보내주세요.
1: 아니, 직거래하다가 연애로 간 분들도 많던데.
0: 그렇죠. 네,
1: 근데 세상이 되게 위험한데 그 어떻게 뭘 믿고 이렇게 연애들을 할까?
0: 다 한 방법이 있나 보죠. 네.
1: 그래요?
0: 정선혜 씨가 너무 세상을 조심하고 안 사는 거 아닐까요?
1: 그렇죠. 조심하고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아, 그니 좀 약간 겁은 많다. 네, 이런 낯선 것들. 근데 하여튼 직거래도 요새 진짜 중요한 문화이기 때문에 알아두긴 그럼요. 해야 될 것 같아. 무조건 맞습니다. 피한다고 답은 아니더라고요. 네,
0: 인터넷 떠도는 얘기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중고마켓에 밥솥을 내놨는데 산다고 한 사람이 밥솥이 작동되는지 궁금하다고 에? 직접 밥을 지어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대요. 그러더니 사진 보고서 안 샀다고.
1: 밥은?
0: 안 샀다. 예.
1: 아니에요. 밥도 같이 달라고 그런 경우 있는 거 아니야?
0: 설마.
1: 어제 별의별 경우가 다 있구나.
0: 그죠.
1: 그거 있잖아요. 비싼 낚싯대가 어플에 싸게 나와서 바로 만났는데 네. 초등학생이 나와가지고 네. 쿨거래하시죠?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근데 대체적으로 진짜 네. 이 채소 마켓에 초등학생들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오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꽤 있더라고요.
0: 여러분도 보내주십시오. 아. 거래의 추억.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우드 미니 무료입니다.
1: 아, 나 그거 제일 기억난다. 아동의자.
0: 아동의자?
1: 오타 쳐가지고 야동의자가 됐던.
0: 아.
1: 에, 그걸 내놨대요. 핑크색 애기 의자를 내놨는데 예. 아동의자입니다 해야 되는데 야동의자입니다. 그랬더니 밑에
0: 아...
1: 응?
0: 어디가
1: 응?
0: 예, 알겠습니다.
1: 계속.
0: 예. 문자 소개되시면 타월 세트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되시면 C3 홈케어 세트 얹을게요.
1: 어디가 뭐야 예. 어디가. 쿨입니다. 작은 기다림.

0: 자, 거래 추억 하나씩 볼까요? 0345님, 의자가 필요했는데 마침 집 근처에 무료 나눔 글이 올라온 거예요. 바로 받으러 갔는데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가깝다고 걸어갔던 터라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했는데 나눔해준 분께서 타고 굴러가세요 하더라고요. 바퀴 달린 의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타고서는 발로 굴려가지고 집까지 왔어요.
1: 아, 진짜로?
0: 야, 재밌다.
1: 아, 잠깐만. 아니, 그거 많이 먼 건 아니었나 보다.
0: 그러게요.
1: 바로 옆동이나 뭐 이랬나 보다. 그렇잖아. 그게
0: 들어갈 수 없으니까.
1: 전동도 아니고 계속 내가 수동으로 굴려야 되는 건.
0: 발로 땡기고 가시다가 힘들면 뒤로 돌아가지고 밀면서 이렇게 밀면서 가시면 좋죠. 그죠? 네.
1: 재밌게 사신다.
0: 그러게요.
1: 아우, 네. 아우 깔깔깔. 진짜. 아우 배야. 자, 5319님. 비싸게 산 캠핑 도구들 안 써가지고 중고마켓에 팔러 갔는데 남편이 돈 안 받고 빈손으로 온 거예요.
0: 네?
1: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매자분이 나는 자연인이다 출연자였어.
0: 그러세요?
1: 그분이 산에 사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한테는 돈을 받을 수가 없다는 생각에 그냥 드리고 왔대요. 나 진짜 이 인간 때문에 속 터져요.
0: 왜 이렇게 착해 남편분.
1: 자연인 아니다 해. 나 오른쪽 손목 건다.
0: 자연인이 여기 시내까지 내려와서 거래를 할 리가 없어요.
1: 아우 정말. 이 호그와트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좋지?
0: 아이고.
1: 거기 왜 자연인이 와요 거기?
0: 그러니까. 아유.
1: 그리고 자연인이 누가 캠핑 도구를 사?
0: 너무 착하시다.
1: 자연인 가다.
0: 그분들은 다 살림이 있어요.
1: 오, 자급자족해서 사는
0: 사람들. 어떡해.
1: 100% 인더시티. 아, 난 진짜 너무 순수하시다.
0: 속았어.
1: 저도 저지만 네. 진짜 남편분도 남편분이시네요.
0: 8552님. 무선 이어폰 한쪽을 잃어버려서 못 쓰고 있었는데 중고마켓에서 한쪽을 판대길래 직거래로 만났죠.
1: 좋다. 다행이다.
0: 세상에. 8년 전 대학 CC였던 전 여친인 거 있죠?
1: 어머!
0: 둘 다 얼마나 진담났는지.
1: 어머.
0: 전 여친이 그래서 너한테는 안 팔아! 하고 횡하고 가더군요. 아, 8552님.
1: 8년 지났으면 모든 감정이 내려가지 않아? 근데 어떤 우라로.
0: 8552님께서 잘못해서 헤어졌죠.
1: 그러니까. 8년 됐으면 앙금은 가라앉거든, 웬만하면.
0: 팔만도 한데.
1: 아니야, 이 정도면은 세상 꼴보기 싫게 헤어진 거야. 세상. 진짜. 대역죄인처럼 누군가 잘못한 거야. 무선 이어폰.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무선 이어폰 한쪽에서 확인 안 하고 나갔는데. 다 같은 왼쪽이라든지.
0: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확인하고 해야겠네, 그죠?
1: 그죠. 어느 쪽이에요? 이렇게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타블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왼쪽만 잃어버린대.
0: 그렇대요.
1: 네, 그래서 오른쪽만 4개 있대요. 미추어버려. 네, 우리 이동욱님. 채소마켓에 어릴 때 아들이 타던 전동 자동차를 채소마켓에 올려서 거래를 하게 됐어요.
0: 네네.
1: 연락 주신 분이 할아버지셨는데 손주 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0: 네.
1: 일단 약속을 정해서 나갔어요. 약속 장소에 안 나오셨어요.
0: 네?
1: 계속 연락하다 보니까 옆에서 오토바이 타시고 가죽 잠바 입으신 분이
0: 전동차!
1: 이러면서 오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너무 젊으셔가지고 못 알아봤답니다.
0: 아, 젊으셨구나.
1: 요새 할아버지 젊죠.
0: 그렇구나.
1: 요새는 진짜 뭐라고요? 할 정도로 젊죠.
0: 그렇죠. 네. 염색도 다 잘하시고. 네.
1: 저희가 이제 꽁트 때문에 아니면 하! 이렇게 그렇지. 표현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목소리 들어보면 언니 오빠들이에요. 진짜 요새는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0: 천민지님. 남편이 홈쇼핑에서 트렁크 팬티를 무려 50장을 구매한 거예요. 많이 살수록 저렴하다나? 근데 너무 많으니까 서랍장이 복잡해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고마켓에 남편 몰래 30장만 팔아야지 하고 내놨죠. 우체국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머나 세상에 갔더니 글쎄 우리에서 과장님이 나왔어요. 그 이후로 과장님 볼 때마다 너무 민망해요.

0: 공유하고 계시네요. 네. 남편분이랑 같은 아이템을. 아. 월화수목 금토일.
1: 그렇죠.
0: 그 생각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겠다.
1: 과장님. 어, 민지 씨.
0: 아, 과장님.
1: 어, 팬티 맞아요?
0: 네, 30점.
1: 어, 예, 그래요. 이런 일이 다 있네. 이거 불량 팬티 맞죠?
0: 예.
1: 남성용, 기능성.
0: 과장님 그냥 가져가시면 안 돼요? 저 믿고 그냥 가져가 주세요.
1: 그랬겠네요.
0: 아, 정말 디테일 네. 너무 싫다. 윤미나 씨, 윤미아 씨. 네. 안 쓰는 가구를 팔았는데 그 속에 그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1: 네. 저기요. 여기 파매자님 여기 서랍 안에
0: 예, 예.
1: 그 브라자가
0: 아! 아, 정말. 아, 진짜. 아, 진.
1: 그래서 윤미아 씨가 지금 부랴부랴 찾아갔어요. 그 가면서 브라브라 그런 거예요? 아니면
0: 코브라 노브라 브라브라
1: 고생하셨네 우리 윤미아 씨 고생하셨네.
0: 아 이번 주 안에 그 이슈가 많네요.
1: 그러게요.
0: 코브라 이슈가 정말 많네요.
1: 정선 씨 때문에 그래요.
0: 네. 네. 아. 아, 찾으러 가셨다니 다 애착불하셨나 보다. 네. 그 먼 길을 아. 또 찾으러 가셨네.
1: 가야죠 가야죠. 예, 예. 버려주세요 하면 또 실례할 수 있잖아요. 그죠?
0: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죠. 어떻게 재활용할 수도 없고 그냥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애매하다. 자 김혜정님. 중고거래로 테이블을 사서 만남 약속을 하고 나갔어요. 판매자님을 만났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테이블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깜빡하고 테이블을 두고 못 만났대요. 다음 날 다시 거래하고 할인도 해주셨어요. 해줬습니다. 우리 주변에 되게 귀여운 아차차 많아요. 아차차. 아차차.
1: 그건 재밌다. 이거.
0: 어, 판매자님 죄송한데 테이블은요?
1: 어머나. 어머 깜빡했네. 어떡해요?
0: 그분도 아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몸이 가볍지?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개운하지? 왜 이렇게 허전하지?
1: 팔로 오신 건데 사러 오시는 사람처럼 그죠?
0: 네.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아요? 되게 중요한 것만 놓고 간 거.
1: 아, 안 그러니까 되는데.
0: 프리젠테이션 해야 되는데 PPT 자료 싹 다 놓고 가고.
1: 있어요. 네. 중요한 것만 놓고 간다.
0: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유산슬입니다. 합정역 5번 출구.

0: 자, 오늘 거래의 추억 보고 있는데요. 놀라운 사연이었습니다. 2938님. 진짜 5년 전에 밥솥을 내가 팔았거든요. 불린 쌀 들고 와서 밥 짓고 사갔어요.
1: 진짜?
0: 네, 직접 지어보더라고 내 앞에서. 그래서 쿨하게 내고는 안 하고 돈 다 주고 갔어요.
1: 너무 웃긴다. 내고 안 한 거는 진짜 쿨거래.
0: 그러면 두 분이 서 계셨던 거예요? 한 20, 30, 30분
1: 네, 밥 진 동안. 뜸 들인 듯.
0: 백미.
2: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0: 할 때까지?
2: 밥을 저어주세요.
0: 길에서?
1: 코도 어떻게 꽂아?
0: 어디서 하신 거지? 궁금하다. 여쭤볼까요?
1: 네. 아 웃겨. 밥솥 통신원.
3: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밥솥 통신원 문준호입니다.
0: 네.
3: 예, 2022년도에 그 중고마켓에서 2년 된 밥솥을 예, 팔았습니다. 예, 좀 젊은 분이 오셔서 이제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가방에서 불린 살을 꺼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불린 살을 들고 이제 되는 걸 보고 사가지고 가겠다라고 해서 예, 밥솥에 예, 계속으로 밥을 안 쉬고 바깥에서 20분간 멀뚱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1: 와. 안녕하세요, 문준호님.
3: 네네.
1: 반갑습니다. 아니, 그 제일 궁금한 건 그 바깥에서 전기코드 어디에 꽂고요?
3: 아니요, 이제 집에 드리기가 힘들어서
1: 네.
3: 이제 집 안에서 이제 치사를 누르고 바깥에서 둘이 서 있었습니다.
1: 아, 그렇구나. 누구 집에서요?
3: 그 사람. 집이죠.
1: 예. 문준호 씨 집에서요?
3: 네.
0: 와, 특이한 경우네요. 잘 집에서 안 만나는데 그죠?
1: 이게 진짜 보통 네. 없는 경우인데.
0: 그러면 와. 저기 궁금한 게 20분 동안 서로 어떤 뭐 말했으면 안 하신
1: 그러니까
0: 거예요?
1: 계속이라도 20분인데.
3: 네, 이렇게 쳐다보긴 했는데 이제 뭐 잡곡밥은 잘 되죠. 뭐 다른 밥도 다 잘 되죠. 찜은 잘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해서.
1: 궁금하시구나.
3: 네, 그건 안 해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 그럼 다 된 밥을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드셔보신 거예요?
3: 네, 아니요, 먹은 게 아니고 이제
1: 밥솥째
3: 들고 오셨더라고요. 숟가락으로 한번 보시더니 그냥 밥솥째로 가지고 가셨대요.
0: 궁금하시다.
1: 아마 그분은 마음에 안 들었으면 밥만 싹싹 긁어서 가져갔을 거야.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그렇게
0: 진짜.
1: 꼼꼼하신 분이니까. 다 된 밥도 같이 들고 가셨죠?
3: 네네. 밥솥째로 들고 왔습니다.
0: 꼼꼼한 분이네.
1: 혹시 그분 후기나 이런 건 안 남겼던가요? 왠지 그럴 거 남겼을 것 같은데.
3: 남겼어요.
1: 그죠?
3: 밥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꼼꼼하신 분이야.
0: 그렇구나.
1: 에. 어쨌든 뭐 내고 네. 없이 그렇게 딱 가져갔다면 쿨거래네요. 그죠?
0: 다행이네. 그죠? 네.
1: 좀 당황스러웠지만.
0: 그렇죠. 그렇죠. 네. 문준호님 그분이나 또는 뭐 사랑하는 가족분들께 한 말씀 하실까요?
3: 네. 그리고 제 아이디 안 변했으니까 다음에 제가 물건 내놓으면 이게 폭을 주십시오.
1: 네. 다음 거래로까지 충분히 그러게요. 여지를 주셨어요.
0: 매너가 좋으셨으니까. 네.
1: 문준호님 오늘 세상 사는 퀴즈도 준비해 주셨죠?
3: 네네.
0: 네. 네. 퀴즈 부탁드립니다.
3: 제가 중고마켓에서 최근 사고자 하는 물품이 뭘까요? 1번 골프채, 2번 홍삼세트, 3번 면팬티.
0: 골프채, 홍삼세트, 면페인트 중에 맞춰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10원, 긴 거 100원, 스마트라디비님 무료입니다.
1: 아, 만약에 3번이면 아까 30개 있었는데. 아,
0: 놓쳤네, 놓쳤네.
1: 예, 놓쳤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가셨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예, 가셨다, 가셨다. 예. 예. 광고 듣고 함께 할게요.
4: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의 나루쌀,
5: 덮밥에도
6: 당진의 나루쌀,
5: 국밥에도
6: 당진의 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아이에스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곤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6: 자, 바통통 시더니 요즘 중고마켓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물건 정답은요?
7: 2번 홍삼 세트였습니다.
6: 이것도 먹어보고 힘나는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잠깐만 기다려요. 금방 힘날 거예요. 백나리님, 정강자님, 2708님 맞추셨습니다. 이분들 포함 정답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7: 태희의 노래입니다.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이 노래 듣고 뉴스까지 듣고요. 5시 5분에 또 올게요. 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

0: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길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5시 뉴스입니다. 전남건주 통합특별시의 첫 조직 개편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선보다 두 표 많은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시의회 전남청사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91명 가운데 8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46명, 반대 35명, 기권 8명으로 조직 개편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는 가결에 필요한 출석 의원 과반수인 44표를 2표 넘긴 것으로 전체 83명에 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내부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는 민영배 시장에게 서남권 시민단체 대표단이 의대 문제 공정성에 항의하는 등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국립의대 후보대학 재심사를 요구하며 단식을 하던 서부권 특별시 의원들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최선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은 오늘 오전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증상을 보여 목포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최 의원은 병원에서 수액과 영양제 처방을 받고 회복 중이며 오후 2시쯤 김원희 국회의원의 만류로 박문호, 최정훈 의원도 목포시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절차에 불공정을 호소하며 단식을 12일, 13일째 이어왔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가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목포시민주권행동은 목포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상선 보호와 항행 안전으로 포장한 호르무즈 군사자산 파견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청해 부대를 이용한 작전구역 확대와 우회 파병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남 기독교 교회협의회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투병 파병 불가 원칙을 끝까지 견제하고 기존 파견 부대 역시 분쟁에 연루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 제10대 총장 임명 후보자 선거에서 임한규 교수가 1순위, 류동영 교수가 2순위로 선출됐습니다. 목포대학교 총장 임명추천위원회는 오늘 진행된 총장 임명 후보자 선거에서 기호 1번 임한규 후보가 418표로 53.9%

0: 3%를 득표했고 기호 2번 류동영 후보가 313표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92.3%를 기록했으며 목포대학교는 총장 2명 후보자 2명을 교육부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산업 재해와 관련해 교육청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목포 등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목포의 현재 기온은 27.2도입니다. 임사랑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말하기를 강의하는 흥버튼 정흥수입니다. 제가 만난 어느 수강생은 면접장에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인생 첫 면접 때 긴장해서 대답을 짧게 했더니 면접관이 화를 냈답니다. 그 후로 더 겁을 먹고 말이 더 서툴러졌죠. 또 다른 수강생은 유독 어른들 앞에 서면 위축돼서 말을 못하는데요. 어릴 때 엄한 아버지가 툭하면 말을 똑바로 하라고 호통을 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입을 떨리게 하는 상처가 내 말에서 비롯되지 않게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2: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go.
1: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하시죠.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하는 날입니다.
2: 아, 이홍원 님이요. 네. 사랑극장 들으려고 버스 안 타고 택시 탔습니다. 겨우 시간 맞춰 도착했네요. 택시 안 아깝습니다.
3: 와,
2: 진짜 로맨티스트시다.
3: 홍원님 고맙습니다.
2: 보통 이런 결단을 내리는 거는 안에 애지간하게 장미꽃이 만발해야지 가능한
3: 그쵸,
2: 일 아니에요?
3: 그렇죠. 맞아요. 우리 성우님들하고 힘내서 오늘도 좀 재미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2: 네. 예.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3, 4부 도움 주신 분들이에요.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1: 주식회사 본컴퍼니.
2: 한국 도박문제 예방치유원.
1: 환인제약.
2: 하나증권.
1: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2: 한국도로공사.
1: 빅토스.
2: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1: 루키루키 파크골프채.
2: 국민연료 썬연료.
1: 데이팩.
2: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0: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1: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0: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1: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0: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개떡에서 쑥개떡을 드립니다.

0: 준비 없이 찾아든 사랑에 가슴 뛰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라디오 사랑극장
1: 어느 날
0: 사랑이
2: 네,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남유정 성우님, 김영선 성우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네, 사랑극장 들으시려고 반일을 일찍 끝낸다는 분이 계십니다.
2: 네. 이오사님이요. 아니 저는요 제대로 온전하게 어느 날 사랑이를 들으려고 밭에서 할 일 푸연히 해치우고 난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마른 고추에 꼭지를 따며 물어요. 아 들어요. 뭘 물어? 잠깐만요. 남의 사랑 얘기 들으면서 따면은 더 잘 따죠 고추가. 예. 문풍지에 구멍 뚫고 듣는 느낌이라 난 참 재미나네. 네, 주셨어요.
5: 비유가 적절하네, 그죠?
2: 약간 문풍지에 구멍 뚫고 듣는 느낌이라는 게 약간 은밀하면서도 그쵸? 뭔가 약간
3: 훔쳐보는.
2: 그렇죠.
5: 그렇죠.
2: 금단의 어떤 열매를 따먹는.
5: 그리고 연인들이 싸우는 얘기 나올 때 마른 고추 꼭지 따시면서.
2: 그렇죠.
6: 미쳤나 봐.
2: 따버렸네.
6: 큰일 날에 그러네 그냥.
2: 시원하게 따지는 거지. 네. 자 오늘도 사랑 사연 결말을 예측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 이따 안내해 드릴 거고요. 오늘은 어떤 분이 보내주신 사연일까요?
5: 네, 오늘은 경기도에서 여자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제목은 날 미치게 하는 남자입니다.
2: 들숨 날숨이 섞이니까 좀.
5: 남유정이라는 가명으로
2: 좀 그렇다
5: 소개해 드릴게요. 유정 씨의 나이 30대 후반. 유정 씨는 회사와 집을 오가며 꽤 지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고 그나마 결혼 안 한 친구들은 시간이 맞지 않아 자주 만나기 어려웠죠.
7: 아니야. 그냥 시간 맞으면 영화나 같이 보자고 할까 했는데 남편하고 있구나. 알았어. 아니야, 나도 피곤하다. 그냥 집에 들어갈래.
5: 그렇게 누구라도 만나고 싶은 날 터덜터덜 혼자 집으로 돌아오면 그날은 집에 와서도 한동안 벽에 기대 멍하니 앉아있곤 했는데요.
7: 인생이 뭐 이렇게 무덤덤하냐.
5: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중학교 동창 써니씨가 유정씨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7: 어? 갑자기 웬일이래?
2: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자.
7: 어디?
2: 아니 우리 오빠 가게 차렸잖아. 내가 요즘 자영업 힘들다고 일 키우지 말랬는데 기어이 개업을 했다.
7: 니네 오빠가? 야, 니네 오빠 안 본 지 한 20년은 더 된 것 같은데.
2: 얼마나 공사가 다망하신지. 나도 뭐 명절이나 가끔 보지 뭐. 가자. 내가 오빠네 가서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그냥 가보자.
5: 유정 씨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써니보다 두 살이 많았던 오빠니까 지금쯤 배 나온 아저씨가 됐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는데요.
8: 어서 오세요. 왔어?
2: 오, 제법 뭐 인테리어 분위기 있게 했는데?
8: 야, 돈 많이 들였다.
2: 씨.
8: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은데?
2: 유정이잖아. 응? 유정이 몰라? 우리 중학교 때 같이 놀던 남유정.
8: 유정이. 야, 이게 얼마 만이야? 야, 너무 반갑다, 야.
7: 오빠. 와, 오빠 하나도 안 변했다.
5: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선 오빠는 그 얼굴이 그 시절과 비슷했지만 체격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정 씨와 비슷했던 키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훌쩍 커져 있었고 표정엔 중년의 기품이 깃들어져 있었습니다.
8: 와, 니들 우정도 길긴 길다. 아, 중학교 때 친구인데 지금까지 잘 만나네?
2: 아니, 우리도 가끔씩 연락하고 보는 거야.
8: 편한 자리에 앉아. 메뉴판 가져올게.
2: 오케이, 오늘 매상 좀 올려줄게.
8: 아이고, 됐어. 이 녀석들아, 니들은 공짜다.
2: 저러니까 걱정하는 거야. 저러다 망한다.
7: 야, 너는 무슨 그런 악다 왜? 야, 근데 니네 오빠 분위기 많이...

0: 달라졌다. 멋있어진 것 같아.
1: 그럼 뭐해? 아직도 혼잔데.
0: 결혼 안 하셨어? 했다가 돌아온 거 아니고?
1: 이상하게 여자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내가 한때 우리 오빠의 정체성도 의심을 했었다니까.
0: 혼자란 말이지.
2: 사실 어색할까 봐 걱정했는데 그날 영선 오빠와의 수다는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었습니다.
3: 아니 그때 김정이 진짜 허당이었는데. 어? 아니 분식집에서 안 시킨 떡볶이가 나와도 그냥 막 지금 다 먹었잖아.
4: 아니거든요. 허당은 써니가 더 허당이었거든요. 얘 안 먹은 어묵값도 내고 나왔어요. 얘
1: 그래. 잠깐만. 야 나 가야겠다.
4: 벌써?
1: 아니 내일 시어머님 생신이라다 장 봐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깜빡했어.
4: 아 그럼 같이 일어나자.
3: 아이 저기 유정이도 가려고? 아 가게 곧 마감인데 가게 문 닫고 술 한잔 하자.
1: 그래 오랜만인데 넌 우리 오빠랑 그냥 좀 더 맛있다 와. 아우 좋겠다. 역시 결혼은 할 게 아니었어. 부럽다. 갈게 오빠 나중에 봐.
3: 그래.
2: 그렇게 가게에 단둘이 남게 된 유정 씨와 영선 씨.
3: 아 너랑 이렇게 술 마시는 거 처음 같은데?
0: 그러네. 아 근데 오빠는 왜 결혼 안 했어요?
3: 아, 저 일이 좋았어. 그 나 이 가게 세 번째야. 1인 가게에서 시작해서 이 정도로 키웠으니까 열심히 살았지.
0: 아니 써니는 요즘 자영업자들 다 어렵다고 많이 걱정하던데.
3: 아이고 어렵지. 근데 다행히 문연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매출은 꽤 괜찮아.
0: 와 벌써 자리도 잡고. 오빠 좀 멋있네.
2: 그날 유정 씨는 영선 오빠의 모든 면이 다 멋져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유정 씨는 영선 오빠 가게에 자주 갔습니다. 집에서 차로 2시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퇴근 후에 오빠를 만났는데요. 영선 씨 가게에서 술도 마시고 같이 영화도 한 편 보고 지나온 날들과 살아갈 날들을 얘기하며 웃고 울고 또 떠들었죠.
3: 유정아.
0: 응?
3: 우리 60 넘어서는 시골에 집 짓고 살까? 작은 텃밭도 하면서 말이야. 어?
0: 우리?
2: 영선 오빠에게 우리라는 말을 들은 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된 유정 씨와 영선 씨는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만났고 만나면 만날수록 지난 힘든 날에 대한 보상으로 이 오빠가 나에게 왔구나 유정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저 단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다면 영선 오빠가 너무 멋있어서 주위에 여자들이 맴도는 게 좀 신경 쓰인다는 정도.
3: 아, 또 보냈네 이거.
5: 오빠 어제 왜 전화 안 받았어? 지금 나랑 통화 좀 할 수 있어?
3: 아 진짜 씨.
0: 왜? 누군데?
3: 아이고 전 여친.
0: 어?
3: 헤어진 지가 언젠데?
0: 아니 얼마나 됐는데?
3: 거의 6개월 다 돼가.
0: 근데 아직도 그렇게 문자가 온다고?
3: 그러니까 내가 미치지.
5: 오빠 왜 답장 안 해? 내가 우스워?
3: 아우 이런 식이라니까 진짜.
2: 영선 씨는 전 여친의 문자를 유정 씨에게 아무렇지 않게 보여줬고 유정 씨는 본의 아니게 두 사람의 예전 메시지까지 읽게 됐는데요.
5: 오빠, 전철역에서 집까지 걸어오는데 오빠 생각이 났어. 생각해보니까 늘 오빠가 데려다줘서 난 이렇게 걷는 날이 얼마 안 됐더라. 오빠 뭐해? 나 라면 끓이고 있어. 오빠, 어제 주말이었는데 뭐했어? 난 또 오빠 생각했어.
0: 아이 스토커야 뭐야?
3: 아휴 이 사귈 때도 집착이 좀 심했거든. 아 근데 헤어지고도 스토커처럼 굴더라고.
0: 근데 저 일부러 본 건 아닌데 오빠 안 읽은 투표지가 많네.
3: 어?
0: 뭐 많이 온 것 같은데.
3: 아 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락하는 사람들이야.
0: 응. 아 그렇구나.
3: 아유 참 그 솔직히 좀 지겨워.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떠들 때 뭐라 그럴까 외롭달까. 아 그래서

0: 난 정말 60 넘으면 시골에 가서 살고 싶어. 같이 가자. 응?
1: 진짜로 나도?
0: 오, 아 우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재밌잖아. 서로 잘 통하고. 아, 참, 그 이번 주말엔 우리 뭐 할까? 그 야외 드라이브라도 갈까?
1: 좋지.
2: 연락 오는 여자가 많아도 오직 유정 씨만 봤던 영선 씨. 심지어 직원 중에서 은근 영선 씨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언제나 영선 씨는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1: 사장님은 주말에 뭐 하면서 지내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 뭐 하세요?
3: 약속 있어요.
1: 일요일에는요?
3: 교회 갑니다.
1: 일요일 오후는요?
3: 교회 봉사활동 가요.
1: 퇴근하겠습니다.
3: 네.
4: 뭐야, 저 여자하고 노닥노닥거리면서 쟤는 뭔데?
2: 유정 씨는 다른 여자들의 시샘을 은근히 즐겼죠. 영선 오빠가 자신만 바라봐주는 게 좋았습니다.
3: 자, 이제 가게 문도 닫았으니까 오늘 뭐 해줄까? 말만 해. 응?
1: 파전.
2: 파전?
3: 우와, 우와, 통했어, 통했어.
1: 아, 진짜?
3: 나 와인에 파전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 아니 사람들이 파전에 막걸리만 생각하거든. 아니, 그런데 와인도 은근히 어울려. 저 잠깐만 있어봐. 쪽파가 있나 모르겠네.
1: 아, 꽃꿈 같다.
2: 밖에는 비가 내리고 가게 문은 닫혀 있고 그 안에서 영선 오빠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 유정 씨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중에서 오빠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 이 와인이 말이야. 잠깐만. 아, 또 보냈네 이거.
5: 오빠, 밖에 비가 와.
3: 아, 일기예보 뉴스야 뭐야?
1: 또 그 여자야?
3: 저 말 나온 김에 좀 물어보자.
1: 뭘?
3: 아, 헤어졌는데 그 후에도 자꾸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여자의 심리가 이 도대체 뭐야?
1: 그냥 질척거리는 거지 뭐. 오빠가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면 파고들려고.
3: 아휴, 여지를 줄 일은 없지.
1: 왜?
3: 널 만났잖아.
1: 뭐야?
3: 자, 너 성당 다닌다고 했나? 이번 주는 같이 가자야.
1: 오빠 교회 간다며.
3: 에이구, 그냥 한 소리지. 너 따라 성당 갈랜다.
1: 진짜?
2: 그렇게 영선 오빠는 유정 씨와 성당도 가끔씩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미사를 지내고 나오던 어느 날.
1: 오빠.
3: 응?
1: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3: 글쎄, 무슨 날이야?
1: 우리 만난 지 1년 되는 날.
3: 어?
1: 뭘 그렇게 놀래? 시간 빨리 가지.
3: 아니... 그게 아니고.
2: 영선 씨는 왜 이렇게 놀란 걸까요?
4: 에헤이 참.
2: 왜요?
4: 참.
2: 잘 되고 있는데.
4: 만났다고 생각 안 한 거지. 사귄다고 생각 안 했으니까 1주년이란 말에 뻥 찐 거지.
2: 설마.
4: 에헤이 오빠.
6: 어이 무슨.
4: 오빠 비가 와? 이런 좀 여지를 두고 줄줄 흘리고 다니니까.
2: 3983님이 지금까지로 봐서는 쎄합니다. 영선 오빠는 프로 어장 관리남일 듯이요.
4: 네, 맞아요.
2: 그런데 전 여친이라는 그분 목소리 왜 그래, 정선희 씨?
4: 왜요?
2: 헤어질만 하네요.
5: 귀여운 허스키 보이스. 네가 뭐야? 네가 뭔데 우리 사이를 방해?
2: 아, 그럼 지금 유정 씨 혼자 사귀는 거라고요?
4: 이 오빠가 아까 우리 왜 내려가가지고 시골에 살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애매해. 애매해. 미래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그리고 이런 얘기 있잖아. 너랑 나랑 잘 통하잖아. 잘 맞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코드가 잘 맞는 되게 좋은 파트너다.
2: 진짜?
4: 여기까지야. 한계가 아주 애매하게 지어져 있어요.
2: 아, 영화도 보고 드라이브도 했잖아요.
3: 그렇지.
4: 그 이 남자한테서 아주 교묘한 한계가 느껴져. 여기까지야. 근데 여기서 더 넘으면 스토커 취급하려는 그 준비가 된 듯한. 아니면 난 오늘 또 무릎 꿇어야지 뭐.
2: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정선이 처럼 생각하세요. 김익화님도 영선이라고요. 살짝 바람냄새 나는데 하셨고요. 최은왕님, 제 생각에 영선이는 이미 애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4: 봐봐, 3330님도 네.
7: 제가 연애 안 한 지 오래돼서 이해가 잘 안 되긴 한데요. 영선 씨는 확실하게 사귄다는 말을 안 하네요. 이봐. 오.

0: 뭔가 그냥 친한 동생 대하던 듯해요.
1: 진짜?
0: 그러니까 너무 왜 밀접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그 너랑 나라는 어떤 구별이 안 돼 있고 그냥 원 오브 댐 같아요. 그냥 이 여자분이.
1: 굉장히 스윗한 남자라서 이러다 그냥 금방 끝나버릴까 봐.
0: 봐요 정대훈님. 유정씨 빨리 도망가세요. 영서씨는 전 여친뿐만 아니라 몇 달이 걸치는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해주셨어요. 청취자분들도.
1: 영서님 이거 5달이 6달이 막 이런 거예요?
0: 이게 만약 안 돼서 와. 이제 해피엔딩이고 우리가 영서씨를 오해한 거라면 나 혼자 죽지 않아요. 나 지금 여기 글씨 올린 분들 다 기억할 거야. 나 혼자 죽지 않아. 나 함께해요. 우리 지금 정대호 씨 같이 가야 돼요. 우리 3330님도 같이 가야 되고 쫙 리스트 만들어.
2: 되게 멋있는 분인가 봐요. 근데 이렇게 멋있는 분을 만날 때 여자들은 굉장히 긴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없던 촉도 일으킬 것 같아요.
1: 남자가 그 외모가 되게 준수한가 봐요. 그렇죠.
0: 그러니까 약간 그 스타일도 있고 옷도 잘 입고
1: 요리도 잘하고
0: 몸매 관리도 잘하시고 약간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이게 중년의 어떤 그
2: 기품이 있다고
0: 기품도 있고 아직 섹시함도 있고 그런 어떤 설렘 포인트가 있으니까 경계를 하는데 이 남자분은 너무 유연한 거야 심지어 뭐 삐그덕거리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좀 삐그덕거리는 게 있어야 우리가 안심을 하는데 삐그덕거리는 게 너무 없는 유연한 사람은 경계를 일단 해야 돼요.
1: 막 파전 해준다 그러고 와인 먹자 그러고 어휴.
2: 반대 의견도 있으신 것 같은데.
0: 고혜경님. 전 여친의 이상한 질척함이 날짜 기념일 세는 형태? 아 그래서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긴 걸까? 그럴 수도 있죠.
2: 그럴 수도 있죠.
0: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는
1: 그럼 사랑은 하는데
0: 저는 정대호 씨랑 같이 갈 거예요. 나 혼자 죽지 않아.
1: 들려 있고
0: 고혜경 씨의 말씀도 네. 일리는 있어요.
1: 과연 유정 씨랑 영선 오빠 이렇게 쭉 잘 될 수 있을지 애지원의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0: 그러니까 아니 영선 씨가 같이 귀농하자는 게 너랑 나랑 살림을 합해서 같이 살자인지 아니면 땅콩집 같은 거 살아 너 옆집 나 여기
1: 이웃으로
0: 땅콩집으로 이렇게 살자는 거지. 공동 투자 개념을 모르는 거야 지금 이 사람 애매하다니까 되게
1: 애도한데
0: 봐봐 이제 나 혼자 안 죽어
1: 예전에 우리 무슨 사회 듣고 광고까지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2: 축구장에
3: 두 배.
2: 우와.
1: 만져보고, 봐보고, 앉아보고.
2: 임태성의
4: 요한인의
2: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5: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7: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8: 광고 전 친한 줄거리.
9: 인생이 뭐 이렇게 무덤덤하냐.
10: 와 유정아 이게 얼마만이야.
9: 그럼 뭐하냐, 아직도 혼잔데.
10: 일이 좋았어. 아, 나 이 가게가 세 번째야.
9: 벌써 자리 잡고. 오빠 좀 멋있는데?
10: 우리 욕심 넘어서는 시골에 집 짓고 살까?
11: 오빠 왜 어제 전화 안 받았어?
10: 아유 사귈 때도 집착이 좀 심했거든.
9: 오빠 오늘 우리 만난 지 1년 되는 날.
8: 어? 과연 연선 씨가 놀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뒷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9: 아, 왜 그렇게 놀래?
10: 아니 그 뭐 정식으로 사귀자는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그 날짜를 세고 있었다는 게 좀.
9: 어?
8: 유정 씨는 당황했지만 티를 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들과 달리 나는 쿨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래서 불안했지만 보채지 않았습니다.
9: 이 오빠 뭐라는 거야. 오빠랑 나랑 다시 만난 지 1년 되는 날이라고. 무슨 생각을 한 거야.
10: 그치? 아유 놀랐잖아.
8: 물론 유정 씨가 상처를 받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선 씨와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유정 씨 자신이었고 유정 씨를 만나면 영선 씨는 항상 극진히 대했기 때문에 오빠가 연인 사이를 인정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10: 이거 풀어봐.
9: 어? 이것도 선물이야? 지난번에 만날 때도 목걸이 줬잖아. 아우 근데 그거 되게 비싼 거라며? 사무실 옆자리 언니가 말해줘서 알았어 나.
10: 아유 얼른 풀어봐. 네가 좋아하는 얼굴 보고 싶단 말이야.
9: 알았어. 어? 이거 지난번 목걸이하고 세트네? 이번엔 팔찌야?
10: 응? 너한테 그 내 입 클로버 모양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어때? 마음에 들어?
8: 선물은 기본. 거기에 가게가 문을 닫는 날엔 항상 유정 씨를 데리러 왔던 영선 씨.
9: 오빠!
11: 뭐야? 또 오셨어? 그 목걸이 오빠?
12: 유정아, 빨리 타! 여기 차 오래 못 세워!
11: 아니, 이렇게 맨날 데리러 오는데 남친이 아니라는 건 뭔 소리야?
9: 아니야, 아직은. 뭐, 곧 그렇게 되겠지만.
11: 뭐래? 목걸이 오빠! 가게 번창하세요!
12: 네, 감사합니다.
9: 내일 봐. 오빠!
8: 두 사람 관계에 대한 뚜렷한 정의가 없었어도 사귀는 건 분명했다고 유정 씨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뚜렷하게 뭐라 말할 수 없었던 오빠의 입장을 몇 달 후 알게 됐는데요.
9: 오빠, 근데 팔에 이건 뭐야? 얼룩처럼.

0: 아유, 아니 문신 지운 거? 전 여친하고 문신했었거든. 한 번에 못 지워서 조금씩 레이저했어. 이제 거의 티 안 나지? 그럼 이제 해도 되겠다.
1: 뭘?
0: 우리 연인하자.
1: 어?
2: 영선 씨는 멋쩍은 듯이 문신이 지워진 팔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0: 사실 이 문신이 다 지워지면 사귀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휴,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렸네. 아휴, 전 여친 흔적 있는 남자 넌 별로잖아. 고백 늦어서 미안해.
1: 오빠.
0: 아니 나는 네가 눈치채고 있는 줄 알았어. 예전부터 내 팔이 좀 거슬렸을 텐데.
1: 아 궁금은 했는데.
0: 아 이렇게 너한테 털어놓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다. 사실 내 주위에는 다 네가 내 여친인 걸로 다 알고 있거든.
1: 아 그래?
0: 단골 손님 중에 좀 치근덕대는 여자들이 있는데 아 요즘은 나한테 별 얘기 안 하는 거 있지? 와, 얼마나 편한지 몰라.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네가 내 여친이라고 그냥 여기저기 말하고 다닐 걸 그랬어. 응?
1: 그럼 내가 소문 좀 더 내고 다녀야겠다.
0: 야 그래. 어 손님 오셨다. 잠깐만. 응?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오셨나요?
3: 어머 우리 사장님은 더 멋있으셨어. 어, 운동 열심히 하나 봐요.
0: 아유 아닙니다. 어. 앉으세요. 예.
2: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빠의 고백도 받았고 여친이 있다는 소문도 날대로 난 것 같은데 유정 씨는 자신이 가게 없을 때 다른 여자들이 찾아올까 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정식으로 여자친구가 되어보니 영선 씨가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뭐랄까 너무 자상하게 보인다고 할까요?
0: 아휴 연락처를 뭐라고 저장해놨더라.
1: 응? 어디 전화하게?
0: 그 예전에 살던 동네 부동산 사장님 번호가 있었는데.
1: 갑자기 부동산은 왜?
0: 우리 손님 중에 문화동 오피스텔을 알아본다는 분이 계셔서. 거긴 내가 예전에 살던 동네잖아.
1: 그런 건 인터넷 검색하면 매물 다 나오는데.
0: 오피스텔은 현지 부동산에 직접 내놓는 매물도 많거든.
1: 혹시 그 손님 여자야?
2: 유정 씨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손님의 일을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나?
1: 오빠 좀 이상해. 왜 그렇게 여자 손님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써? 위로해 준답시고 선물도 주고 문자도 보내잖아. 그건 여자들한테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이야.
0: 참, 와 신기하네. 응?
1: 뭐가?
0: 아, 전 여친도 그랬거든.
4: 오빠는 오빠가 무슨 아이언맨인 줄 알아? 아니 왜 모든 여자들 고민 문제를 다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그거 자비대의 나르시스트야.
0: 아니 근데 나 그 정도로 잘해준 적은 없어. 그리고 뭐 꼭 여자 손님한테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지만 그래도 네가 싫다면 앞으로 자제할게. 나 네가 싫어하는 건 절대 안 해.
1: 진짜?
2: 유정 씨는 또 그 말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주변에 오빠를 원하는 여자들이 많지만 오빠는 나를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우월감. 그런데 그래도 어느 날이었죠.
0: 나 여행 좀 갔다 올게. 필리핀.
1: 갑자기?
0: 얼마 전에 우연히 홈쇼핑 봤는데 되게 괜찮은 상품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충동적으로 결제해버렸어. 이 가게 차리고 1년 6개월 동안 마음 편히 여행 간 적이 없잖아. 아 이제 좀 지친 것 같아?
1: 그래도 말이나 좀 미리 해주지.
0: 미안해. 아 근데 겨우 3박 4일이야.
1: 치, 나도 가고 싶은데.
0: 그렇지 않아도 두 명 예약하려고 했는데 네가 요즘 바빠서 평일에 휴가 못 낸다는 말이 생각나더라고.
1: 아 그렇긴 하지.
0: 몸도 마음도 충전해서 올게요.
1: 알았어. 뭐 필요한 거 없어? 응? 오빠 내가 수영복 사줄까?
0: 오, 진짜?
2: 유정 씨는 오빠에게 쿨한 여자친구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도 직접 사다 줬죠. 오빠 역시 필리핀에서 영상통화를 자주 걸어와

0: 유정 씨의 불안감을 없애줬는데요. 그런데 그러던 여행 3일째.
1: 자, 이 뒤로 보이는 해변이 보라카이 중에서도 불나복 비치라고 합니다.
2: 와, 바다 색깔 죽인다.
1: 그리고
0: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여자 목소리.
3: 영선아, 들어오래.
2: 어?
0: 과연 필리핀 여행지에서 영선 씨를 불러 제끼는 저 여자는 누구일까요?
2: 아우!
0: 야, 한치 앞을 모르겠다. 한치 앞을. 와.
4: 아, 지금 7836님이 영선 씨에게 네. 그 문자를 주셨어요. 뭐야, 영선이 장난 똥딸이나. 아, 너 때문에 내가 지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이제 뭐 어떤 결과가 될지 모르지만 네. 미리 좀 굉장히 흥분하신 것 같아서. 네,
0: 정수복님. 예. 잠깐만요. 그 목소리 이상한 전 여친이라는 사람이랑 필리핀 여행 중인 거 아니에요?
4: 5580님. 저는 팥죽 장사하는 사람인데 지금 새알 만들고 있거든요. 네네. 영선 씨 교묘함에 답답해서 새알을 꽉꽉 눌러 터지게 하고 있어요. 아우 진짜.
0: 그러니까 선생님들 보시기에는 영선이가 영 별로입니까?
4: 0167님.
5: 유정 씨. 그러다가 전 여친 꼴납니다. 전 여친처럼 헤어지고 나서는 똑같은 대우 받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4: 아... 그리고 여기 8523님. 제 생각엔 오늘도 주인공은 결혼에 성공합니다.
0: 예?
4: 매도 끝도 없지만 느낌이 그래요.
6: 그렇죠.
0: 그래요?
4: 우리 장군님이 그러셨어요. 그건 제가 보탠 거고. 아 근데 일단 이 사연의 이제 결말을 맞춰주셔야 되는데 아 되게 느낌 왔어. 이거 바람핀 거 아니에요.
6: 그렇죠.
4: 영선 씨가 경계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여친과 네. 그냥 여자 사람 친구와의 경계가 너무 없어. 그래서 여자가 바짝바짝 피가 말라서 네. 알아서 지쳐 제풀에 떠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이렇게 스토커처럼 전 여친처럼 막 들러붙는 경우가 있고 약간 상대에게서 최악의 것들을 뽑아내는 자들이
0: 자유로운 영혼을 합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4: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괜히 사람 이상해지는 거 있잖아요. 정당한 질투인데도 마치 환자 취급하는 딱 그럼, 영선 씨가 그런 캐릭터인 것
6: 그럼
4: 같아요.
6: 그럼 이 여자 불러제낀 여자
4: 동호회나 아니면 뭔가 너 들어오래 이거는 왜 안 들어와가 아니라 누가 또 있다는 거잖아요.
0: 들어오래.
4: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만났던지 같이 다른 친구들과 갔던지.
0: 야 모르겠다. 자 유정 씨 영선 씨 헤어진 다음 1번이고요. 아니야 결혼할 거야 하면 2번입니다. 정답 어디로 보낼까요?
7: 네.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0: 정답자에게 드린 선물은요.
6: 네,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4: 이런 자유로운 영혼 그리고 경계가 불분명한 남자랑 살려면 결혼하려면 하네스 같은 걸 사야 돼.
0: 왜요?
4: 목줄이나.
0: 아 컨트롤 해야 되니까.
4: 안 그러면 불가능.
0: 아 참.
4: 이소라의 처음 느낌 그대로 듣고 마지막 부분 함께 할게요.

0: 지금 그 목소리 누구야? 여자 같던데.
1: 어? 여기서 아는 지인을 만났어?
0: 지인?
1: 자세한 건 한국 가서 얘기할게. 맛집 줄 서서 기다리다가 전화한 거거든. 내일 들어간다. 내일 봐.
2: 유정 씨는 내일까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여행지라도 거기서 지인을 만났다고?
0: 이게 말이 되는 거야?
2: 그래서 영선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0: 아니, 갑자기 필리핀에서 지인을 우연히 만났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1: 아니, 완전 우연은 아니고 그 사람도 일이 있어서 필리핀에 왔는데 그 숙소가 가까워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만난 거야. 아유, 별거 아니야.
0: 이거 봐, 벌써 별거 아닌 게 아니잖아.
1: 피곤하네. 유정아, 나 여행 왔어. 한국 들어가서 얘기해.
2: 그리고 한국 들어가서 보자던 그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그는 더 이상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0: 뭐야? 나 차단한 거야? 아니, 왜 톡 프로필도 안 뜨지?
2: 유정 씨는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괴로운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생각난 건 친구 써니 씨.
3: 유정아, 오랜만이네. 웬일이야?
0: 그냥 너 잘 지내나 해서. 연락 안 한 지도 오래됐고.
3: 그러니까. 나 애 키우느라 바빴다고. 진짜 바빴다고. 나는 그렇다 치고. 넌 뭐냐? 뭐야? 너 연애라도 하는 거야?
0: 연애는 무슨?
2: 친구 써니 씨에게는 오빠와의 관계를 말하지 않았기에 대놓고 물어볼 수 없었던 유정 씨.
0: 가게 한다는 니네 오빠도 잘 지내지?
3: 뭐, 아마도 잘 지내겠지? 몰라. 나도 여기로 이사온으로는 거리가 멀어서 연락을 잘 못했어. 근데 갑자기 왜 우리 오빠는?
0: 뭐 좀 물어볼까 해가지고.
3: 가게로 가봐. 뭐 항상 거기 있지 않을까? 아니야, 벌써 접은 건 아니겠지? 우리 민서 있겠다. 나중에 전화할게.
2: 결국 유정

0: 씨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의 가게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는 예전과 다를 게 없었... 아니, 여자 손님들과 더 가까이 노닥거리는 것 같았고 유정 씨는 탐정이라도 고용해서 그를 가진 여자가 누군지 알아내겠다는 생각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불현듯 떠오른 그의 말.
1: 아, 사귈 때도 집착이 좀 심했거든. 아, 근데 헤어지고도 스토커처럼 굴잖아.
0: 유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너무 아픈 얘기지만 결국 자신도 그의 전 여자친구들처럼 스토커가 되어가고 있다고. 그 후 유정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2: 그로부터 6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그와 헤어진 후 한 3년까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엔 그를 볼 수 없다는 게 가슴 아팠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가 날 가지고 논 게 너무 화가 났죠.
3: 아, 난 진짜 궁금해. 우리 오빠는 왜 결혼을 안 할까? 아니면 사귀는 여자도 있는 것 같던데.
2: 혹시 이 사연이 그의 귀에 들어간다면 꼭 말해주고 싶어요. 재밌었니? 수많은 여자들의 마음 흔들어 놓고 또 누군가에겐 사람 좋은 척, 그게 너의 매력인 척 우쭐대는 거. 근데 그거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안쓰러운 거더라. 이제 난 너에 대한 분노도 끊을 거야.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믿을 테니 잘 살아라.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2: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3, 2, 1, fire.
3: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룩!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사천년간 알았어 멀려. 잘도 하고.
5: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퇴비로 쓸 풀을 작두로 썰면서 부르는 풀 써는 소리입니다.
4: 아, 개면잔디. 개면잔디. 어이, 어부렁대고 말이다. 개면잔디. 사천년간.
5: 개미 한 잔 등이 군뱅이 같은 말로 풀의 종류를 알려주면서 작두질을 하는 사람이 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4: 아이고 저거 아이고 뭐 이렇게 말이야 왜 그 아무노 아이고 저거 버리 끝내시네 잘 떤다 잘하시네.
6: 광고 전에 들으신 노래가 아이비의 이럴 거면이었고요. 예. 사연자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7: 그렇습니다.
6: 7269님 아 잠깐만 딱 지하차도라 마지막 못 들었어. 아, 둘이 어떻게 됐어요? 에? 아 미치겠다.
7: 예, 잘 됐습니다. 예.
6: 아니. 나중에 배신감 느껴.
7: 난리가 났습니다.
6: 영선이가 그지 예. 깽깽이었습니다. 예.
7: 송순자님, 영선이 외로운 할배가 돼서 혼자 살아갈 팔자이곤 하셨고요. 민희로 윤준배님 두 글자 보내셨어요. 칵퇴.
6: 좋다. 예. 정말 칵퇴.
7: 칵퇴입니다.
6: 퇴퇴퇴도 아까워. 아. 침도 아까워.
7: 최악이다 최악. 와.
6: 아, 1번 헤어진다가 결말이었고요. 네. 1번 정답 맞춰주신 분들이 구만이님, 7576님, 6599님 이분들 포함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네. 사연자분이 딱 적정한 선에 잘 멈춰주셨어요.
7: 맞아요. 네.
6: 기력 뺄 필요 없어.
7: 그럼. 네.
6: 3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야. 네.
8: 아 제가 마지막 멘트를 더 굵은 목소리로 나올까 봐 굉장히 좀
7: 마지막에 네, 성우 남유정이 나왔어요.
6: 네네. 아까 그 사막의 여왕 있잖아요.
7: 아 그러니까.
6: 이야! 이럴 뻔했어요.
7: 화나셨어요 지금.
8: 아, 네. 아.
6: 근데 진짜 최악인 것 같아. 차라리 뭐 바람을 피우고 뭐 이런 거보다 계속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조련하는 아. 그런 상대 있잖아요.
7: 그렇죠.
6: 아이, 카페.
7: 네. 자,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9: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6: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도 인사드릴까요? 내일 오후 4시 5분에 또 올게요.
1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1: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6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석유 최고 가격을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으로 동결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내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10차 석유 최고 가격을 기존 9차 최고 가격과 동일하게 동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9월 들어 다시 격화돼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 우려가 높아 석유 최고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큰 등락 없이 유지되다가 2% 넘게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54% 오른 6,885로 시작해 한때 6,900선까지 돌파했다가 2.66% 오른 6,894.23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까지 7거래일 연속 순 매도하던 외국인은 오늘은 4천억 넘게 사들였고 기관도 1조 5천억 원가량 순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0.6% 오른 827.1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재산 분할 파기 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뒤 인지대 8억여 원을 납부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재상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천억 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초등학생과 영유아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늘면서 의심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4.6배 수준에 이르는 등 이른 독감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약 800곳에 대한 표본 감시 결과 9월 2주차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은 1,000명당 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독감 유행이 이례적으로 일찍 시작되면서 보건당국도 앞서 지난 1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재정 비상을 선언한 경기도가 5천억 원 넘는 예산을 삭감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내놓은 가운데 도의회가 반발하면서 추경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앞서 기존 사업 예산 5,465억 원을 삭감한 42조 2,42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부산과 울산에 비가 이어지겠고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제주도에도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에서 20mm, 강원 산지와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에는 5에서 10mm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7도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윤효 시인이 쓴 김영태 선생님이란 시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풍금을 잘 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음악책을 갖고 다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국어나 산수 수업을 하다가도 옆반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면 얼른 음악책을 꺼내놓고 그 옆반 노래를 따라 부르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6학년 때 그렇게 배운 노래들을 30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잘 부릅니다. 요즘도 교실에서 다 같이 노래들을 부를까요? 같이 부르는 노래의 그 신기한 힘, 이제 뭐든 혼자 따로의 시대라 더 아련한데요.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조승훈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금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7번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연임할 생각 전혀 없고 공소 취소 권한 조항은 삭제를 요청했고 호르무즈 해협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놓치면 안 될 오늘 뉴스, 뉴스 신세계에서 김동인 기자가 정리합니다. 예정보다 30분 늦게 시작한 기자회견, 이 대통령이 이전에는 앉아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지만 오늘은 끝날 때까지 100분 동안 서서 이른바 스탠딩 회견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왜 이런 형식과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을까? 2부 헬마의 왜냐 화면에서 임경빈 작가와 깊이 있게 짚어봅니다. 정치인의 말을 통해 한 주간의 정치권을 돌아보는 씬스틸러.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개인의 공소 취소나 연임 문제로 국민 걱정을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대통령 기자회견 전에 이렇게 요구했던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4부에 인터뷰합니다.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도 조목조목 시원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층은 나.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하고 알찬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오늘의 뉴스,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3: 뉴스 신세계, 시사 뉴스계의 일타 강사 시사인 김동인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3: 네, 오늘은 뭐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네. 어떻게 보셨어요?
4: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30분 늦춰진다고 이제 공지문자 네. 왔다고 얘기를 들어서 준비할 게 그만큼 좀 많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3: 마지막까지 고친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4: 예, 그 네. 얘기들도 후문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밤부터 이제 공을 좀 들였다라는 네. 얘기들이 좀 나왔고요. 네. 모두 발언에서 그 고민들이 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발언 내용 먼저 좀 체크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좀 차분하게 진행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3: 그렇죠.
4: 이 차분함이라는 게 아무래도 네. 어떤 목소리의 톤도 있겠지만 어떤 답변의 내용들도 좀 네.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3: 웃음기 다 빼고 농담
4: 맞습니다.
3: 없이.
4: 네. 네. 약 100분간 진행을 했고 이 부족이라는 단어가 벌써 13번이나 나왔다. 네. 예, 이런 보도도 예, 나왔더라고요.
3: 그렇더라고요.
4: 우선 모두 발언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인데 뭐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 네. 언제나 국민은 옳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라며 최근에 어떤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서도 좀 그 부분을 의식한 듯한 네. 말들도 나왔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일단 미리 선을 그은 부분도 있어요.
3: 네.
4: 특히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무래도 개헌을 통한 연임 추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3: 네.
4: 이 부분을 명확히 했는데요. 일각에서 제기된 연임 개헌론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3: 네.
5: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4: 네, 지금 말한 것처럼 네.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
3: 네.
4: 이렇게 확실하게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3: 네.
4: 또한 뭐 내각 책임제나 이원 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3: 네.
4: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 초반부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마지막에 이제 끝에 네. 가서도 마무리 발언에서도 제가 부족한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또 일과 결과에 집중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다.
3: 네.
4: 매우 큰 문제인 것 같음을 이제 많이 아프게 깨닫게 됐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기자회견의 총평은 아무래도 좀 반성문이지 않았나.
3: 반성문.
4: 예. 그래서 아마 라이브 보신 분들 좀 비슷하게 느끼셨을
3: 그러니까요.
4: 것 같아요. 이 아무래도 국정 지지율이 이제 취임 후에 계속해서 최저치를 잇따라 경신하다 보니 국정 동력의 어떤 위기 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평가가
3: 네.
4: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민심을 달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3: 학생으로 치면 석 달 전만 해도
4: 네.
3: 막 국영수 다 80점 90점 맞다가
4: 네.
3: 석 달 만에 점수가 지금 막 40점 50점으로 떨어진 거예요.
4: 갑작스럽게요.
3: 그래서 선생님한테 반성문 써가고 회초리한테
4: 네.
3: 맞겠습니다 했던 그런 약간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4: 네. 나도 왜 이렇게 빠르게 하락했는지 좀 당혹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 그랬잖아요.
4: 책임은 나에게 있다.
3: 네.
4: 라는 톤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3: 네.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자기 책임, 자기 부족. 이걸
4: 네.
3: 뭐 13번을 얘기했다고요?
4: 네. 부족이라는 단어를 13번 꺼냈더라고요.
3: 아, 알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조작기소 특검.

0: 헌법 처리하는 그 국회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은 빼달라.
1: 예,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앞부분에서 이런 킬러 문항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질문들이요. 이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 발언 일부 또 다시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0: 네.
2: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가장 큰 피해가 저한테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악의적 수사, 조작에 의심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지휘하에 있는 수사기관들이 또 수사소추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발생하겠죠. 다만 그 과정에서 기존 사건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하자 또는 할 수 있게 하자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결과에 따라서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이게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사항 중에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네, 들으신 대로 이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 기재되어 네. 있는 특검법 안에 여기에 있는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를 했고요. 다만 조작 기소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는 필요하고 이는 특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0: 자, 인사 문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1: 네.
0: 여기는 좀 즉답을 안 한 것 같아요.
1: 예, 하지만 이것도 또한 킬러 문항이었죠.
0: 그렇죠. 예상 질문.
1: 네, 예상 질문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발언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나름의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는 하지만 또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진 못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사안과 지적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또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게 지금 어제 법사위에서 어쨌든 여당 단독으로 김승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된 상황인데
0: 그렇죠.
1: 사실 여기까지만 했을 때에도 인사 강행을 하겠구나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0: 네.
1: 그런데 오늘 이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확실한 내용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라는 네. 말을 남겼죠. 그러다
0: 신중하게
1: 보니 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또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하겠다라는 말을 남겨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이 부분이 조금 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임명을 하더라도 바로는 못할 것 같아요.
1: 예,
0: 이미
1: 그렇습니다.
0: 이렇게 신중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뭐 월요일쯤 임명해버리면 네. 안 되잖아요. 지금.
1: 그리고 이 기자회견이 사실은 이 기자회견을 통한 어떤 지지율 반등도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0: 그러니까요.
1: 이게 아무래도 그 효과가 감소할 가능성도 네. 좀 고려를 해야 되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0: 알겠습니다. 인사 시스템 얘기도 좀 하지 않았나요?
1: 예, 그렇습니다. 네.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해보겠다라고 얘기하면서요.
0: 네.
1: 뭐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추가로 발견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런 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고 부족합니다. 여기서도 부족이 한 번 더 네. 등장을 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가 바로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였어요.
1: 예,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0: 네.
2: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습니다. 그건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쟁에 관여 개입은 없습니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된다라는 점도 분명하죠.
1: 사실 이 부분을 얘기하기 직전에 뭐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가겠다라는 형태로 얘기를 하면서 답변하기 매우 곤혹스러워하는 모습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읽혔습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0: 여기서도 어쨌든 이 기자회견이니까 명확한 선은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 선이 지금 들은 전쟁의 관여 또는 네.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1: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진 않겠다.
0: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혹여 있던 군 자산을 파견하더라도 네. 네. 이것이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국익과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이동 혹은 우리 상선들의 안전 이런 부분들을 우선해서 목표를 삼겠다라는 건데. 네. 결론적으로 어쨌든 군 자산을 보낸다 하더라도 이것의 어떤 목적을 지금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도 맞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반 상황들을 설명했고 또 이게 한편으로는 대외적으로도 어떤 그 형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언하듯한 네. 이 뉘앙스가 좀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러니까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미국의 한 부대처럼 편입이 돼가지고 네. 미 중부군 사령부의 지휘를 받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걸 확실히 한 거예요. 이거는.
0: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되어서 선박 수송로 등을 군이 대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장되는 그림을 어느 정도 제시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1: 전문가들
0: 같습니다.
1: 전문가들 이 얘기 참 많이 했죠.
0: 네. 네
1: 알겠습니다. 파병 문제는 뭐 자연스럽게 대미 투자와 또 연결이 되는데 이 예. 대미 투자 협상 상황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죠?
0: 예, 그렇습니다.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논의가 지금 길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대통령 스스로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계속 논의 중이다라는 이 힌트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물론 어떤 대미 투자의 액수라든가 그 어떤 방식이라든가 혹은 투자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를 했는데 네. 이 협상이 길어지는 원인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설명했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또 과거 관세 협상 시점에서 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는 한국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부분을 붙여놨는데 이게 좀 네. 나중에 또 어떤 관점 차이들이 계속해서 도드라지고 있다. 이건 물론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업적인 합리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쪽으로 가고 싶은데 네. 이 협상 과정에서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돌출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 정도로 힌트를 준 것 같습니다.
1: 자, 1부가 정치 외교 그리고 2부가 이제 경제 이슈였는데 네. 바로 이제 부동산 문제부터 나왔죠?
0: 그렇습니다. 부동산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 각종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공급 부족의 책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에 허가와 착공 건수가 좀 줄었던 점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분명히 말하자면 이 정부는 한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중심 과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네. 파장도 아무래도 이 기자회견 하나의 주제였거든요.
1: 그렇죠.
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맞다라고 인정을 하면서요. 레버리지 ETF 도입 당시에는 이제 뭐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였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한국 그 내국인이 이제 외국 시장에서 그렇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면 이제 외화가 빠져나가는 셈이
1: 자꾸 빠져나오고
0: 예,
1: 그때는 환율도 높았고.
0: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언급을 했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정책의 부족함은 있었던 것은 맞다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주가 자체가 또 하향세로 전환되다 보니까 손실이 두 배가 됐다라고 평가를 하며
1: 네.
0: 어떤 정책의 도입 과정에서에 대한 반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남겼습니다.
1: 네.
0: 또 신임 정책실장 인선 부분이 좀 남았는데요.
1: 그렇죠.
0: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심 중이라고 하면서 다만 이 사회정책을 앞으로는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중심을 좀 이동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지적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1: 아.
0: 그러면 정책실장 인선에서 경제 쪽보다는 조금 더 사회정책 쪽에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뒤일 수 있겠습니다.
1: 하긴 그렇네요. 지금까지는 김용범 실장이
0: 네.
1: 메가 프로젝트 이런 성장 위주에
0: 맞습니다.
1: 여기다가 방점을 뒀는데
0: 네.
1: 자, 이번에 새로 임명할 이 정책실장은 그게 아닌 좀 분배라든가
0: 네.
1: 사회 문제 이쪽에
0: 네.
1: 방점이 찍힐 수밖에
0: 네.
1: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0: 예. 사회정책 강화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전에는 성장 동력 확보에 좀 집중을 했지만
1: 네.
0: 이라고 하면서 조금 더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이 그 누구를 인선 후보로 잡고 있느냐에 대한 일종의 어떤 방향성을 좀 미리 얘기한 것 아닌가라는
1: 알겠습니다.
0: 생각이 듭니다.
1: 복지나 뭐 노동 이런 쪽이요?
0: 네, 네.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 자, 이번 기자회견이 국정 지지율을 얼마나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건 뭐 이제 시간을
0: 그렇습니다.
1: 두고 지켜봐야 되는데 여야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0: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어떤 온도를 좀 맞추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김민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 라고요. 회견을 보는 동안 내내 같은 생각이었다라고 네. 하면서 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박성준 수석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서 지표는 개선되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과 삶을 더 살피겠다는 이 대통령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남겼습니다. 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현란한 말재간이라고 하면서 좀 평가절하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네. 장동혁 대표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이 현란한 말재간이라는 말을 동원하면서 생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하나마나한 기자회견이었고 이럴 거면 왜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1: 자, 김동인 기자는 총평 어떻게 보셨어요?
0: 저는 이게 정말 반성문이라면
1: 네, 적어도, 태도와 메시지 측면.
0: 네, 네. 이 사실 오늘 기자회견은 내용도 내용이긴 한데 네. 이 말을 전하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단순히 어떤 내용의 풍성함보다는 네. 이 말을 전하고 대통령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라는 게 추석 나중에 이제 일주일 뒤에 이제 추석 밥상에서 언급이 될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논의되는 이제 국민의 민심들을 위해서 네. 지금 오늘 같은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요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 추미애 경기도지사 얘기가 많아요.
0: 예,
1: 오늘 김민석 대표가 이거 추미애 지사 지방선거 때 이 컨설팅 비용 이 얘기를 또 했네요. 보니까.
0: 예, 그렇습니다. 네. 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 TV에 출연해서 한 번도 언급을 했는데요.
1: 네.
0: 지난 6.3 지방선거에 추미애 지사가 정치 컨설팅 업체에 21억 원을 지출한 것을 두고 당 후보와 관련된 계약에 관한 대한 것이라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네.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된 가격의 적정성 같은 부분은 우리도 공적 책임이 있는 부분이어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며
1: 네.
0: 사실 이건 당 차원에서 좀 계속해서 검증을 하겠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지는
1: 그렇죠.
0: 부분이거든요. 네. 이미 전날 이 일부 여론조사 기관이나 컨설팅 업체의 부도덕한 상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라고 언급을
1: 그렇죠.
0: 했었잖아요.
1: 네.
0: 여기에 이어서 사실상 추미애 지사에 대한 그 네. 21억 원을 어쨌든 당 차원에서는 보겠다라고 언급을 한 거라
1: 여론조사 카르텔 얘기를 했잖아요.
0: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쨌든 민주당 차원에서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요. 또 이 얘기를 하면서 혹시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은 당도 관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상당히 좀 강한 톤으로 얘기를 남겼습니다.
1: 이게 딱 돈 문제라서 굉장히 예민한 이슈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자, 추미애 지사 어떤 반응입니까?
0: 일단 두 가지 차원에서 반박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1: 네.
0: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반박이 나왔는데요.
1: 네.
0: 경기도 홍은광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데이터와 노하우가 축적된 업체와 계약해서 선거 업무를 치르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라고
1: 네.
0: 얘기를 하면서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때 아닌 선거 비용 논란이 제기되는 배경에 의문이 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한편 추미애 지사는 오늘 그 경기도 이천에서 열린 경기도자 비엔날레 여기
1: 네.
0: 개막식에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흙과 물과 불을 흙이 물과 불을 만나서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지듯이 지금의 경기도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비유 아닌가.
1: 진짜.
0: 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거는 이제 전방위적인 압박에 대한 반응으로 읽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경기도 청원 홈페이지에 추지사의 사퇴와 민주당 탈당 요구하는 청원이
1: 네.
0: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 이 경기도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은 청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면서 일단 의견 수렴을 종료한 상태입니다.
1: 알겠습니다. 이 김민석 대표하고 추미애 지사 이 두 사람이 원래 국회 입성도 똑같이 했고
0: 네.
1: 사이도 굉장히 좋았던
0: 네.
1: 그런 사이였는데 참 정치 알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 김동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0: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2: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3: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거침없고 유쾌한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왜 그래?
1: 격주 금요일마다 만나는 코너입니다. 헬마의 왜냐 하면 헬마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오늘 첫 번째 달을 왜냐 하면은 일곱 번째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 왜냐 하면입니다.
2: 자, 아, 효과음이 생겼네요.
1: 네, 효과음이 생겼습니다.
2: 아, 효과음이. 예. 네.
1: 자, 오늘 슬로건 이거였어요. 국민의 뜻, 국민의 네. 삶 더 살피겠습니다. 자,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2: 뭐 슬로건도 슬로건이지만 네. 사실 오늘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뭐 시기적으로 또는 뭐 형식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중요한 분기점에 대통령이 선택을 그렇죠. 한 카드이기 네. 때문에
1: 자진 등판
2: 그렇습니다. 네. 뭐 자진 등판도 그렇고 뭐 타이밍도 사실 이제 다음 주면 또 추석이기 때문에 정부나 뭐 여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였긴 했거든요. 그런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이 2시간에 가깝게 기자회견을 주재한 걸로 보면 원래 기대했던 정도의 성과는 좀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저는 뭐 이번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다른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국민들한테 이제 보여주느냐.
1: 태도. 네.
2: 그러니까 뭐 정책의 정합성이라든지 뭐 내용의 완성도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도 어떤 모습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비춰보여지느냐.
1: 네.
2: 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고 보기 때문에 모두 발언을 대통령이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 뭐 어쩌면 뭐 입장하는 걸음걸이랄까요? 이제 이런 거에서부터 이미 상당히 좀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겠다. 굉장히 좀 이제 본인이 좀 자제하고 굉장히 좀 겸손하게 이런 어떤 태도를 가져가겠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하고 나온 것 같아서
1: 네.
2: 그거는 지켜본 시민들한테 전달되는데 좀 충분한 메시지가 되지 않았나. 그 정도는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웃음기 싹 빼고 농담 한마디 없이.
2: 그렇습니다.
1: 네. 그리고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뭐 부족이란 단어를 뭐 13번 했다고 아까.
2: 네. 뭐 단어 사용도 그랬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부족이라는 단어라든지
1: 네.
2: 대통령이 사실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자기 자신으로 가져가는
1: 네.
2: 뭐 이런 어떤 설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번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어떤 점을 대통령한테서 이제 기대하는지
1: 네.
2: 그거를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한 결과가 아닌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같으면 이제 대통령이 기존에 한 6번의 기자회견 할 때도 중간중간에 기자들하고 이제 농담도 많이
1: 그렇죠.
2: 하고 네. 웃기도 하고 뭐 네. 그런 식의 또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
1: 네.
2: 이걸 이제

0: 많이 추구를 했었는데 오늘은 거의 뭐 경직됐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절제된 형식 그리고 그렇죠. 단어 선택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하나 굉장히 좀 세심하게 고른 것 같은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돌발적 발언이나 뭐 이런 뭐 좀 이제 자율적인 모습을 굉장히 좀 차단하려고 한 것 같은 그래서 이제 범위를 딱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시민들이 이제 원하는 이야기를 중심에 놓고 이야기하겠다 뭐 이런 쪽에 조금 초점을 많이 뒀던 거 아닌가 그게 이제 기자회견 내내 좀 저의 눈에는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앉아서 마치 토크쇼 하듯이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딱 서가지고 100분 동안 서서 이렇게 하는 형식도 눈에 띄었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기자들하고의 거리도 1.5m 더 좁혔대요.
0: 굉장히 가깝게.
1: 그러니까요. 네. 국민들하고의 거리를 좀 상징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 가깝게 하고 여러 가지 좀 태도나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0: 그 아마 청와대에서도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연습을 여러 번 했다라는 네. 얘기도 있거든요.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인도 굉장히 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 이제 중앙아시아 5개국의 이제 정상회의가 그 중간에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일정을 소화하는 와중에도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는 그만큼 무게중심을 이제 상당히 무겁게 뒀었다라는 얘기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뭐 대통령 지지율이 안 좋은 시기이기도 하지만 1년여 동안 이제 쌓여왔던 어떤 국민적인 의구심 이 부분은 좀 해소를 하고 싶다. 라는 부분들을 기자들도 이제 똑같이 갖고 들어오는 기자회견이었어요. 그렇죠. 뭐 말하자면 이제 허니문 기간이 이제 끝난 이후에 첫 번째로 대통령과 기자들이 이제 직접 만나서 상대하는 자리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그 여섯 번의 기자회견에 비하면 상당히 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좀 다소 좀 공격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 굉장히 좀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제 많이 나왔고 그것도 아마 대통령이나 혹은 청와대에서는 상당히 좀 감안하고 준비를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굉장히 좀 침착하게 흥분하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좀 설명조로 겸손한 태도로 뭐 이런 것들을 좀 유지하면서 100분을 좀 진행했지 않나.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왜냐하면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왜냐하면은 기자회견 주요 내용 왜냐하면입니다. 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세요. 먼저 첫 번째. 연임 개헌 관련해서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라고 이건 딱 못을 박은 거죠.
0: 네.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그 말을 사실은 대통령이 이제 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만은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요. 프레임에 끌려 들어가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전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나 혹은 뭐 대통령이 이제 프랑스에 갔을 때 동포 간담회를 통해서나 간접적으로 그건 우리 헌법의 절차상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직접적 표현으로 뭐 어떻게 보면 좀 면구스러운 일이죠.
1: 그렇죠.
0: 불가능한 일인데 그게 내가 애초에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를 최대한 좀 안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직접 밝히지 않으면 완전한 의구심 해소가 안 된다고 국민들이 이제 상당수 요구한다면 그걸 이제 해주겠다. 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고 공소 취소와 관련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절차상으로는 그게 이제 뭐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무리하게 추진할 생각이 없고 엊그저께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성원 후보자 같은 경우도 공소 취소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는데도 대통령의 입으로 그걸 듣고 싶다라는 목소리들이 많다면 내가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하겠다. 그 취지에 맞춰서 오늘 좀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1: 자, 그런데 이 공소 취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검 법안에서 공소 취소 조항을 빼달라고 이렇게 국회 측에 요청을 한 거잖아요.
0: 네. 사실 뭐 이 그 논란이 시작된 게 대통령이 나의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거나 내 기소 제기가 다 잘못됐었던 거기 때문에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은 없죠.
1: 네.
0: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한 적이 이제 없는데 다만 여당에서 이제 공소 취소 모임을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이제 구성하거나 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도 이제 거기 참여를 했었던 당사자고 그리고 뭐 이제 국회에서 특검법안 조작해서 특검법안을 추진할 때도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떠올릴 수 있는 조항이 이제 들어있다 보니까 야당에서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해왔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그러면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기존의 절차에서 이제 벗어나는 방식으로 뭔가를 추진하면 안 된다. 그건 뭐 그건 선을 좀 그어주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 요청을 하는 형식으로 공소 취소가 가능한 절차를 이제 끊어내는 뭐 그런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조작 기소인지 아닌지 진상.

0: 규명은 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1: 오늘 뭐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권 때 있었던 검찰의 여러 이제 이상한 행태들의 이제 피해를 본 사람은 대통령 혼자만이 아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오늘 대통령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 언론사 뭐 거기에는 이제 MBC 출신 언론인들도 이제 여럿이 포함이 돼 있고요.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는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진실을 밝혀야 된다. 뭐 이건 사실 조작기소 특검법의 이제 발의 취지거든요. 거기에 맞춘 절차만 진행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대통령이 좀 재판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이런 오해는 이제 불식시키겠다는 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0: 근데 뭐 이렇게 해도 어차피 야당은 또 이제 그런 얘기 할거 아니에요. 근데 종소 취소 가능성은 그래도 완전히 닫지 않고 열어놓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1: 그러니까
0: 텐데.
1: 사실 뭐 그거를 대통령이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직접 기자회견으로 정리를 한다고 해서 공세가 야당의 공세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0: 그렇죠.
1: 것 같고 그리고 뭐 오늘 보셨다시피 사실 뭐 한동훈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대통령 기자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0: 그렇죠.
1: 전두환의 뭐 호언 발언이다 뭐 이런 식의
0: 그러니까.
1: 굉장히 좀 강도 높은 그러니까 뭐 내용과는 상관없는 이제 비판이 계속 이어질 거라서 그리고 이제 뭐 박충권 국민의힘 대변인 같은 경우도 뭐 거의 곧바로 논평을 내서 연인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저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실마리를 남겨놨다 식으로 이제 논평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야당에 대해서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혹시라도 대통령이 딴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일말의 의구심조차도 이제 남기지 않겠다라는 뭐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 같고 뭐 사실 최근에 많이 떨어진 이제 지지율의 이제 이 근간에는 대통령에 대한 이제 신뢰의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혹시라는 이제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어떤 실체가 있는 의문이라기보다는 꺼림칙한 그 기분. 늘 대통령이 좀 지워주고 싶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피하고 싶었던 프레임이지만 결국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들어가는 길을 선택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과정을 되돌아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처절하고 뼈아픈 게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반박하고 혹은 심지어 이제 무시할 수도 있는데 여권 내부에서 뭐 이른바 이제 우당이라고 했을 때 조국혁신당이라든지 그 주변에 뭐 인사들, 뭐 유튜브 방송 같은 이제 뉴미디어라든지 뭐 비평가들 이런 분들이 같은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좀 뼈아프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해서 언급을 한게 아닌가. 야당을 향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여권 내부를 향한 목소리였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0: 그렇네요. 진짜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여권 내에서 의구심을 갖는 세력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내고 선을 그어준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병 문제 이거는 진짜 골치 아픈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1: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0: 그러니까
1: 어떠한 형태의 파병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굉장히 큰 부담이죠. 뭐 미국의 이제 다른 동맹국들 뭐 나토나 뭐 일본이나 뭐 호주나 뭐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도 그런 수위로까지 이야기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면 이제 사실 동맹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느냐라고 이제 미국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0: 외교 관계가 있는데
1: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뭐 우리가 가능하면 파병을 안 하려고 지금 이제 뭐 우리 정부도 계속 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토나 뭐 일본이나 혹은 뭐 유엔이나 뭐 이런 기구에서 이제 다른 결정을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우리도 이제 여러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서 완전히 여지를 끊어놓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헌법에도 적시가 돼 있고 우리 정부도 계속 밝혔던 것처럼 침략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거를 이제 먼저 노력하지는 않는다. 뭐 그런 취지의 이제 발언인 것 같고 사실 이제 이 정도 발언이 되면 호르무즈의 이제 전투병력이나 뭐 비전투병력이라고 하더라도 파병 형태로 가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얘기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은 강구를 하겠지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파병하는 일은 없다. 뭐 그런 취지의 얘기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0: 그러니까 미군의 뭐 한 부대로 편입이 된다든가 이런 식의 파병은 없다라는 거.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다 들어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선을 그은 것 같고.
1: 사실 이거는 지금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하고 이제 회담을 할 예정인데. 갈 때부터 어느 정도 좀 예고가 돼 있던 사안이긴 해요. 어제 이제 출국을 하면서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면 국제협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좀 강조를 했었고요. 근데 사실 그 얘기는 국제협력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3월에 전쟁이 나고 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유럽의 국가들이랑 같이 얘기했던 대목입니다.
0: 그렇죠.
1: 뭐 영국이나 이제 프랑스나 뭐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호르무즈가

0: 휴전에 장기 휴전에 좀 들어가거나 좀 안정이 되고 나면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그렇죠. 위해서 국제협력을 네. 한다라는 거는 네. 우리도 우리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가서 이제 서명했던 국제적 네. 약속이기 때문에 그 정도 취지의 얘기를 우리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서 할 거다. 이게 사실상 네. 예고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대통령도 그 기조에 맞춰서 발언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언의 맥락으로 보면 파병은 없다. 쪽에 상당히 기울어진 걸로 저는 보고 그러니까 현상이 바뀌는 어떤 상황이 된다면 지금 이제 이란하고 미국이 직접 충돌하고 있는 양상을 좀 벗어나서 네. 조금 안정이 되거나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바뀌게 되면 우리도 그때 이제 고려를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당장은 우리가 파병을 준비를 해서 뭐 초계기를 보낸다든지 뭐 호위함을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쟁에 개입하는 일은 없다는 걸 선을 그어준 거죠.
1: 오늘 얘기에서 저는 이제 그거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청해부대 얘기를 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청해부대 기왕 가 있으니까 이 작전 반경이라고 그러죠. 이 네. 반경을 좀 범위를 좀 넓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근데 이제 그거는 두 가지 측면을 보셔야 될 게 네. 청해부대가 지금 이제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을 방어하는 쪽에 네. 임무를 받고 가 있기 때문에 임무 반경을 넓히는 거는 뭐 가능한데 근데 네. 그게 이제 이란을 대상으로 한 호르무즈 해역까지 넓힐 수 있느냐는 일단 국회에서 좀 논란이 될 그러니까. 여지가 있습니다.
1: 그럴 경우에 이걸 파병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발언을 잘 보시면 호르무즈 해역에 청해부대를 투입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이제 우리 선박의 항행 안전을 이제 보장한다는 쪽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 네. 얼마 전에 나온 보도도 보면 결국 이제 홍해 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소말리아 해역에서 이제 홍해는 상대적으로 좀 가까운 편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홍해의 통항을 방해한다고 이제 뭐 우려를 받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 같은 경우는 이란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국가로 인정받는 상태에 우리가 국가 대 국가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국가는 아니 뭐 이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후티 반군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선박을 지키는 거는 파병이냐 아니냐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네. 되는 거라서 그거는 아마 조금 더 넓게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래서 청해부대를 호르무즈로 파병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한 발언으로 저는 읽히진 않았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인사 문제 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즉답을 좀 피한 느낌이에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인사 문제.
0: 일단 고심 중이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췄는데 뭐 그것도 물론 이제 해석 나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네. 국회에서는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해가지고 청와대로 그러니까. 이제 송치 이송을 한 상태이기 네.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거거든요. 네. 임명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남은 거라 사실은 어제 당장이라도 임명할 수 있었는데
1: 그렇죠. 전자 결재하면 바로 할 수 있죠. 사실은.
0: 그렇습니다. 네. 시간을 지금 이제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대통령이 이 사안의 무게를 어떻게 볼 것인가? 뭐 보기에 따라서는. 국정 기조를 국민의 요구에 맞춰서 이제 전환한다고 하면 네. 김승원 후보자를 정말 눈물을 머금고 대통령이
1: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0: 네, 포기를 하는 상황을 아예 이제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오늘 느끼는 게 이쯤 되면 이제 50대 50이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국회에서 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럼 여당이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힘을 실어준 거라 이거 이제 뒤로 물리게 되면 오히려 좀 곤란해질 수도 있거든요. 여당 내에서 김성근 후보자를 이제 밀어붙였던 그렇죠. 여당 국회의원들이 또 네. 있는 거라.
1: 지금까지 그럴 거면 뭐하라고 이렇게까지 그렇죠. 엄호하고 지켜왔냐라는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파트너십
1: 나오죠.
0: 차원에서 보면 네. 그렇게까지 했는데 대통령이 이걸 이제 뭐 포기를 해버리면 또 다른 차원의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서.
1: 그렇죠. 그리고 사실 맞을 만큼 맞았잖아요 지금.
0: 그럼요. 네. 그래서 아마 강행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우세를 했는데 네. 오늘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임하는 태도를 보니까 상당히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민한테 저자세 최대한 국민이 요구하는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 그 기자회견 뒤에 첫 번째 결정이 많은 이제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봤을 때는 반대 목소리가 더 큰 김승훈 후보자의 이제 즉시 임명으로 가게 된다면 그럼 기자회견의 기조랑은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뭐 자아낼 수가 있는 거라서 대통령 입장에서 일단은 빨리 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 아, 그거는 이미 불가능하죠.
0: 그렇습니다.
1: 이미 오늘 굉장히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뭐 다음 주 초에 해버리면 이거는 진짜 자기 말을 자기가 뒤집는 거라서.
0: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주 초 월화수로 지나면 추석이거든요.
1: 추석이죠. 그렇죠.
0: 그러면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임명한다 그러면 이제 추석 민심밥상에 그대로 이제 그 사안이 올라가는 거라서 추석은 역시 마찬가지로 부담이고 네. 추석 지나서 결정한다 그러면 그건 제 생각에는 안 가는 쪽에 가까운 결정을 기울 수도 있다. 물론 뭐 이거는 뭐 알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워낙 뭐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여러 주체들이 지금

0: 얽혀있기 때문에 네. 뭐 한동훈 의원의 이제 정치적 위상 문제도 그렇죠. 뭐 걸려있고요. 네. 뭐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법무부 장관 자리가 곧 출범할 뭐 중수청이나 공수청을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래 비워두는 게 부담이고 뭐 여러 가지로 고려할 사안이 많아서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지만 그만큼 대통령이 생각보다 좀 전향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생긴 거 아니냐.
1: 야,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이 결정이 정말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낙마를 시키면 마치 한동훈 의원의 어떤 정치적 위상을 더 키워주는 듯한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0: 근데 이제 그, 저는 그거는 이제 한동훈 네. 의원의 정치적 위상을 김승원 후보자의 거취와 묶는 거는 아마 한동훈 후보 의원 쪽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1: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0: 혹은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1: 내가 낙마시켰어 막 그럴 텐데
0: 혹은 여당 일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네. 또 그 정도까지 한동훈 의원한테 이제 무게를 둘 사안인가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오늘 뭐 기자회견 보셨지만 거시적 시각에서 보면 사실 한동훈 의원 개인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지금 이 사안에서는 국민적 여론이 어느 방향이냐 그게 이제 설득이 가능한 수준이냐 아니냐를 아마 네. 두고 대통령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첫 번째 결정이 될 거라서 그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는 있다.
1: 그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는 재점검하겠다라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구체적인 네.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 곤란해서 그런 건가요?
0: 곤란해서가 1번이겠죠.
1: 그러니까.
0: 곤란해서가 1번인데.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인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하겠다 그러면 네. 사실 원리 원칙대로 하자면 네. 지금까지 인사가 이런 부분이 좀 문제였습니다. 네. 아, 진짜 이실직고하면 이게 문제였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좀 고쳐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0: 그러니까 이제 고심하고 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준 거기도 한데 네. 뭐 오늘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제 김승원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대통령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뭐 그럼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상한 게
1: 그렇죠.
0: 그러면 이제 인사를 그렇게 가볍게 하느냐는 얘기가 네. 될 수도 있는 거라서
1: 맞아요. 네.
0: 그걸 오늘 결정할 수 없었던 것처럼 네. 청와대의 이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서도 그 원론적 입장 이상으로 가게 되면 그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인사검증 시스템을 바꾸겠다라는 얘기랑 연결이 됩니다.
1: 네.
0: 그 얘기는 인사 조치와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청와대 내에서 인사검증을 네. 담당하고 있는 팀을 간다. 바꾼다 이런 얘기로 연결되는 거라서 오늘 그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를 명확하게 얘기해버리면 그다음에 인사조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전까지 어느 정도는 좀 더 고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통해 인사시스템을 바꿨다라고 얘기하면 이미 했어야 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의 결과가 오늘 답변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1: 재점검하겠다라고만 얘기해도 네. 사실은 어느 정도 또 인사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0: 그럼요. 김성원 네. 앵커님도 이제 뭐 많이 취재를 해보셨겠지만 대통령이 저 정도로 얘기하면 네. 인사 라인의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정도는 추측할 수 있거든요.
1: 그러니까 네.
0: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1: 그러니까. 뭐
0: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이제 인사 라인이 네. 쭉 있을 텐데 어느 단계일지는 몰라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조치가 필요하다는 네. 입장을 밝힌 거라고 봐야죠.
1: 대통령 입장에서 정말 곤혹스러웠던 거가 사실 여권 지지층 내부 갈등이거든요.
0: 이거 제가 김승원 앵커라고 했거든요. 조승원
1: 앵커인데. 예, 예, 예.
0: 죄송합니다.
1: 아, 예. 요즘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요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 혐오 발언 내지는 이 여권 지지층 갈등 이거에 대해서 저로 인해 생긴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0: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게 그 대목이거든요.
1: 네.
0: 각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통적으로 선택한 주어가 저였습니다.
1: 네.
0: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신호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를 평가할 때 스스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오히려 주어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네. 나부터 문제가 출발한다는 점을 대통령이 이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고쳐나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라부터 출발한다. 근데 이제 그걸 뒤집으면 뭐냐면 여권 내에 지지층이 갈라져 있거나 여권 내에 정치인들이 갈등하고 있거나 이런 거에 그 위에 있는 차원의 고민을 대통령이 했다.
1: 네.
0: 나부터 함께 가고 안고 가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뭐 친노든 친문이든 친김대중이든 다 이재명과
1: 그렇죠.
0: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뭐 지지층이다라는 얘기는 원팀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사실 뭐 여당의 정치인들도 그 기조에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고 지지층도 거기에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1: 네.
0: 통합과 화합을 대통령이 끌어가겠다라는 얘기고 오늘 기자회견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른바 이제 대통령 다음 프레지던시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대통령 다음을 회복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1: 네.
0: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디서부터 출발할 건지를 국민들이 이제 물으니까 처음으로 다가가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겠다. 오늘 발언 중에 뭐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꼽자면 그 뭐 그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대통령도 이제 언급했던 내용 중에서 자리가 좋아서 내가 대통령 한 게 아니다. 아. 일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뜻이었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건강에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 우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2: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3부와 4부에는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 MBC 강다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8: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0: 국방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 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삼학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임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고 개혁 과제에 대한 완수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최근의 지지율 하락세,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재명 대통령. 첫 마디는 국민을 향한 반성이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마주한 차가운 민심을 인정하며 모두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내 갈등과 지지층 분열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다며 서로를 배제하고 비난하는 현실 역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3: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 미운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더라도 저와 정부의 부족함을 탓해 주십시오.
2: 낮은 자세로 고개를 숙인 이 대통령은 민생과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는 완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정치적 수사와 기소를 남용했던 검찰을 개혁하고 동시에 비대해진 경찰을 철저하게 견제할 장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안정을 위한 공급과 규제 집행을 약속했습니다.
3: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2: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연임 가능성에 대해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3: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습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2: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공소취소 논란이 없도록 특검이 진상규명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개각과 관련된 비판에 대해선 국민 의견을 잘 듣고 인사 시스템도 재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레버리지 ETF 책임론을 두곤 당시 환율 방어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맞았다면서도 보완책을 미리 장착하지 못한 것은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선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전쟁 참여 파병은 없다고 못 박았고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국익이 보호되도록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낮은 자세로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에 진솔하게 대답했다고 호평하며 당도 민생 챙기기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지도부와 함께 이 대통령 기자회견 중계방송을 시청한 뒤 기자들과 만나 회견을 보는 동안 대통령과 내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다면서 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민생을 살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SNS에 글을 올리며 공소취소와 연임에 대해 이 대통령이 확실한 의견을 밝혔다며 이제 국민의힘도 소모적인 경쟁과 무책임한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두고 현란한 말로 포장했지만 대통령의 진심에 국민은 없었다고 평가하며 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도 없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되는데 그 쉬운 말을 놔두고 왜 세상 억울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냐며 나중에는 국민 결단 운운할 것 아니냐, 결국 아직도 연임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 최종 결론을 못 내렸다는데 결국 공소 취소에 대한

0: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고 자인한 것이라며 특검에 공소취소 조항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소취소는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정책연구원장이 국정동력회복은 민주당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이 시간부터라도 겸손한 권력, 흔들리지 않는 개혁, 불평등 해소에 총력을 다하는 집권여당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SNS에 올린 글에서 진보 갈라치기에 앞장서고 무턱대고 공소취소를 주장하고 비판자를 반명으로 몰아세웠던 사람들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늘 아침에도 당대표가 나서서 특정인을 정조준하고 우당을 때렸다며 이러한 분열적 태도와 독선적 자세를 버려야 대통령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정치인은 노선의 차이가 있고 그런 노선의 차이는 무시하거나 없던 것처럼 할 수는 없다며 얼마나 지혜롭고 평화롭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서울시당 유튜브에 출연해 우리 잘하자라는 이야기를 매일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며 이견에 이유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당내 계파 갈등 그리고 검찰개혁과 교섭단체 정수 문제를 두고 부각된 조국혁신당과의 입장 차이 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인사관여를 감찰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게 돼 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라인은 김현지라는 말이 있는데 감찰 대상이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특별감찰관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하라는 것은 이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최 후보자는 주 의원이 김현지만 따로 성역일 수 있느냐고 따지자 성역이 아니라며 제3자 관계자도 물론 조사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법적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100원 인하됩니다.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11월 말까지 두 달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송서영 기자가 전합니다.
1: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기름값이 리터당 100원씩 내립니다. 인하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입니다. 추석 연휴 낮 시간대에는 전기차 충전 요금도 할인됩니다. 정부는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혜택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두 달 더 연장됩니다.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서며 국민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유류세는 지난 3월부터 휘발유 15%, 경유는 25% 인하됐고 이 조치가 11월 말까지 연장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는 436원 선으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중동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외교 노력과 수입선 다변화, 전략 비축유 스와프 등을 통해 당분간은 에너지 수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0: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석유 최고 가격을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는 1,773원으로 동결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내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10차 석유 최고 가격을 기존 9차 최고 가격과 동일하게 동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9월 들어 다시 격화돼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 우려가 높아 석유 최고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부산과 울산에 비가 이어지겠고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제주도에도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에서 20mm, 강원 산지와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에 5에서 10mm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제주 산지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9도, 부산 21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0: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3: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이어지는 3부 신스틸러, 이번 주 화제가 된 정치인들의 말말말 성대모사로 유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4부에는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과 인터뷰하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2: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건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4: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 신스틸러들.
1: 국민과 함께 확실하게 파보겠습니다.
0: 이상민, 노영희의 신스틸러. 이번 주 화제의 인물을 만나봅니다. 신스틸러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고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함께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좀 무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0: 네,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요. 다음 주 목요일인 24일 추석 연휴에 저희가 아주 특별한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대모사 대회 특집입니다.
1: 네.
0: 내가 이상민 크리에이터만큼 성대모사 하나는 자신 있다 하는 분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가 문자로 신청을 받는데요.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자신의 끼를 뽐내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드립니다.
1: 네, 도전자. 아,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진짜 성대모사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자웅을 겨뤄보겠습니다.
0: 이상민 네. 크리에이터보다는 안 되겠죠.
1: 아, 요즘에 위기를 많이 느껴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0: 알겠습니다. 자, 예고는 여기까지. 그리고 자, 오늘 이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뭐 정말 초유의 관심이었고 이 기자회견 발언을 듣기 전에 그동안 이 대통령과 국정 현안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왔던 김종인 전 위원장님.
2: 김종인이라고 봐요. 내가 볼 적에 계엄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걸 분명하게 태도를 밝혀야 돼요. 애매모호한 얘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국민이 뭘 원하는지 포커스를 맞춰서 시도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전국 반전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봐요. 예.
0: 자,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홍준표 전 시장님 생각은요?
3: 정신을 차려야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국정대전환을 국민들 앞에 선언하면 좋으련만 그게 됐겠습니까? 참.
0: 약간 회의적인 그런 전망인데요. 자, 그럼 이 대통령님 오늘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4: 예, 이재명입니다. 이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가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각 책임제나 이원집 정부제 같은 걸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0: 자, 노 변호사님 마음이 무겁다고 하셨는데 어째서 무거우십니까? 아. 오늘 기자회견 보셨죠?
5: 네, 일단 네. 저는 좀 솔직히 너무 안쓰러웠고요. 아, 네. 네, 그리고 대통령이 되게 위축되어 있다. 여유로운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되게 절박했다 이런 생각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슬펐던 지점은 네. 정말 신경 써서 이 기자회견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할 말 이런 말 저런 말 다 고개 숙이고 다 내 탓이던지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에 대한 반응이 제가 기대했던 것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0: 야당의 반응.
5: 야당의 반응이야 전 당연히 예상했습니다.
0: 그거보다 네, 여권 내부에.
5: 이제 여권 내부에 네, 네.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제 벌어지는 그런 반응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대통령에게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는 건가 이거는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저는 기자회견 잘 하셨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지지율 올라가서 대통령이 좀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이제 홍준표 시장 성대모사 했으니까 홍준표 시장한테 여쭤볼게요. 홍준표 시장이 오늘 이 대통령이 정신 차려서 전국 대전환을 국민들 앞에 선언해라 뭐 이랬거든요. 뭘 정신을 안 차렸다는 거고 전국 대전환을 국민들 앞에 선언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3: 정신을 차려야죠. 여당도 야당도 내는 국익을 관점으로 해서 그렇게 정치를 해왔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바라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5: 대통령이 정신 안 차렸다는 뜻일까요?
3: 노노노노노 그런 것이 아니고 에? 또 저렇게 깐죽대면서 질문하니까 내 대답 안 하려합니다.
5: 죄송합니다. 깐죽된 건 아니고요. 예, 용서하세요.
3: 용서는 내가 이자는 왜 자꾸 부르는 겁니까? 방자하다 내 그래 봅니다.
5: 아 진짜.
0: 알겠습니다. 자. 인사에 대해서 또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통령님.
4: 예, 그 부분은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논란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의 역량 그리고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0: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반응은요?
6: 장동혁입니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 최종 결론을 못 내렸다. 결국 공소 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란한 말재간만 남은 회견이었습니다. 장동혁이었습니다.
0: 자, 바로 이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언급을 하셨죠?
4: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작 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

0: 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길 바랍니다. 이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전화 정부에 대한 오해가 확산하는 것은 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1: 위원장님,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 일단 대통령이 너무 모욕적으로 느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정말 억까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이거 정말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 방송국의 취지하고 전혀 다른. 그런데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더 이상 뭘 어떻게 말해야지 오늘 그 말 잘 알아들었습니다라고 하실 건지 궁금해요. 연임 안 하고 생각도 없다고 얘기했더니 또 그 말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저는 그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그러면 장동혁 대표도 이 말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대표 연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3: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대표 지금 연임...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좌파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2: 좌파 통합 하셔야죠. 근데...
3: 좌파 통합이 뭡니까? 국민을 바라봐야 합니다.
2: 대통령님 연임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장정 대표님도 안 하시는 것으로
3: 저는 지금 월공으로 가야 됩니다. 월공이 시급합니다.
1: 자, 아까 억까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건 억지로 비판했다. 예,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자회견이 한창이던 때 한동훈 의원님 다 듣기도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이 전두환의 4.13 호언 선언인가요? 노태우의 6.29 선언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니 하는 씨알도 안 먹히는 자기 변명을 내려놓고 곧바로 오빠 독양로비 김승원을 정의부 수장에 임명할 것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하는 이재명 정권이 왜 임기를 채워야 됩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네.
1: 자,
2: 아이고 참.
1: 아니 어떻게 이분은 항상 저 정의 한동훈 의원님은 왜 꼭 그 정의부
4: 법무부가 정의부가 아닌가요? Ministry of Justice 아닌가요? 네.
1: 아니 그건 저도 아는데. 네. 그래서
4: 그 승원 오빠도 아는데 왜 그걸 모르시나요?
2: 아니 근데 네. 한동훈 의원님은 기자회견 왜 다 듣지 않으시고? 듣다 말고 중간에
4: 제가 다 안 들었다는 증거가 있나요?
2: 아니 페이스북에 본인이 중간에 글을 쓰셨잖아요.
4: 들으면서 적을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이런 하이브리드형 정치인입니다. 저는 아~ 보수의 전략 자산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2: 네. 네, 알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근데 4.13, 6.29까지 가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튼 안철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예,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연임 불가 공소 취소 검경개혁, 주택공급, 전쟁파병, 인사실패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십 장의 약속 어음을 남발했는데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가 이 어음들의 부도수표 전략 여부를 가르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약속. 왜 웃으시나요?
1: 아니 이게 표현이 약속 어음
5: 그게 부도수표. 예.
1: 정치인들은 이런 거 다 연구하나 보죠?
2: 그러니까
1: 어디 학원을 다니시나 이런 거.
2: 질문 대답 좀 해주세요.
5: 네. 저는 학원이 아닙니다. 저는 와튼 스쿨 출신인데요. 트럼프와 동문입니다. 예.
1: 자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대표님.
6: 우선. 대통령의 회견을 보는 동안 대통령과 내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민생을 살펴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 이게 제가 웃을 때 타임이 아닌데 네, 지금 정말 좀 약간 죄송합니다.
1: 예. 아니 뭐 웃으면 안 되는데 사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지율은 또 이제 최저치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약간 브레이크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번 저는, 이 기자회견이?
2: 예, 저는 사실은 대통령이 그 국민의힘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하신 말씀도 있고 또 이제 내부적으로 본인에게 섭섭해하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또 사실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거는 대통령이 뭘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이 내부적으로 되게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과 또 지금 현재 문제라고 계속해서 얘기되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또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신 거라 당연히 전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0: 계속해서 대통령에 대한 이제 공격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면서 더해라 더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1: 여권 내부에서
0: 네, 여권 내부에서 그거는 저는 되게 안 된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솔직히 말씀.
2: 저요? 아니 근데 사실 이거 보면서 정말 굉장히 저자세,
0: 그렇죠.
2: 정말 이보다 더 낮은 자세가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뭐 자기 친인척 비리라던가 이런 사건이 아닌 상황에서 저 정도로 낮은 자세를 하기가 저거는 쉽지 않다. 근데 대형 스캔들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하는데, 낮은
0: 그렇죠.
2: 자세로 굽신굽신 하는 자세를 보이는데, 야, 이거는 굉장히 좀 일단 태도 면에서는 그랬다라는 생각이
0: 그러니까
2: 들고.
0: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한 거라고는 정말 밤잠 안 자고 일하신 거. 그다음에 미국하고 트럼프하고 협상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 잘하셨고, 저는 제가 봤을 때 본인이 개인적으로 뭐 취임 이후에 뭘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된것 같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인 보기에는. 그런데도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솔직히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이제 있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겸허하게 미안합니다. 다내 잘못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진솔하게.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지경까지 몰고 나간 거는 저는 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나 지도부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효과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은 도대체 뭘더 어떻게 해야지 효과를 보는다는 것인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2: 알겠습니다. 자, 김민석 대표님,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꺼내면서 진보 대통합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떤 방안입니까?
3: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각 진보 정당도 그렇고 15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요? 현행인 20명인 구속 요건을 15명으로 낮추는 게 현실적으로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노 변호사님, 이 국회법 개정하는 거는 민주당 주도로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과반의석을 보유했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교섭단체 요건을 조금 낮추라는 얘기도 사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교섭단체 뭐 숫자를 좀 줄여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실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한 분은 없었었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될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 발언 때문에 사실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더 화가 나서 얘기하시는 쪽이 저는 조국 혁신당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조국 혁신당이 12명의 의원이 있으니까 왜 하필이면 이거를 15명으로 해가지고 또 우리를 놀리냐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만 바라보실 거는 아니고 좀 연대를 하자는 취지가 더 강하니까 조금 더 물밑에서 얘기를 좀더 진솔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자, 마침 조국 혁신 당 조국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4: 예, 조국입니다. 김민석 원내대표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20석 기준은 1973년 박정희 독재 정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해 도입한 유신의 잔재입니다. 이 기준을 10석으로 낮추는 것은 비교섭단체에 대한 거대 정당의 시혜가 아니라 왜곡된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정상화입니다. 예.
2: 노 변호사님.
0: 그러니까요. 지금 10석으로 낮추는 거를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대표는 김민석 대표는 15석을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들에게 진지하게 당신이 뭔가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장난치는 거다 이런 생각을 조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2: 네, 그렇죠.
0: 그래서 요즘 조국 대표, 조국 전, 그러니까 조국 원장이 되게 김민석 대표에게 되게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되게 공격적인 어투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쉽게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오늘 기자회견 보고도 사실은 조국 원장이 대통령의 뭐 생각은 이해하나 너네들이 좀 반성해라 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좀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김인석 대표도 정말로 통합하고 뭔가 연대하고 그럴 것 같으면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리고 당 지지율도 올리는 차원에서 이분들하고 조금 더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김민석 대표에게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2: 자, 신장식 당대표 등 이 조국 혁신당 말씀하신 대로 이 반발이 좀 심한 상황인데, 오늘도 김민석 대표님은 민티에 출연해서 또 언급을 하셨어요.
3: 유신의 잔재로서뿐만이 아니라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됐던 1949년부터 20석이었고요. 아무런 근거 없이 말한 건 아닙니다. 교섭단체 요건 숫자가 가장 낮았던 것이 국회의원 전체 숫자의 5%였는데요. 300석을 5%란다면 15석. 이거 되지 않는가? 맞지 않나요? 예, 15석. 예.
2: 자, 송영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조국 원장은 이제 혁신당 대표도 아니잖아요. 김민석 대표가 이해직 의원을 협상 창구로 임명해가지고 신작식 대표와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연대 문제나 이런 걸 시스템에 맞게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왜 대표도 아닌데 또 나서가지고 이렇게 일을 벌입니까? 이렇게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좀 성숙하게 좀 진지하게 성숙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답을 정해놓고서 무조건적으로 각자의 주장만 하고 있는 형국이 됐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해식 의원이 협상 창구거든요. 근데 사실 조국혁신당에서는 이해식 의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또 저는 어쨌든 김인석 대표도 사실은 이제 정말 진지하게 조국혁신당하고의 뭐 합당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인지 근데 그걸 따지기 이전에 네. 지난번에 평택 선거가 저는 가장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2: 이 강금이 다 남아있죠.
0: 네, 각 당에서 그때 있었던 지지자들 간의 그 다툼이나 마음 상함이 아직은 해결이 안 됐거든요. 저는 근데 이건 어느 한쪽이 먼저 손 내밀고 뭐 양보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당이 다 좀 성숙한 자세로 정말 진지하게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 지금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지율 하락을 하니까 이 민주당 내에서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을 보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조국 원장은 문조 털레윤지 뭐 그런 거 얘기하고 있고 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검찰개혁이 제대로 안 돼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하는데 국민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2: 자, 마침 추미애 경기도지사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김민석 대표님 추 경기도지사를 또 언급하셨죠?
3: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된 가격의 적정성은 저희도 공적 책임이 있는 부분이어서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가격의 적정성이 적정한 가격으로 담보가 됐는가 컨설팅 내용에 있어서 이것이 그의 가판은 상당한 것이었는가 등등 실무자들이 다 투명한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은 당도 관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노 변호사님 요즘 연일 이 김민석 대표와 추미애 지사 계속 지금 공방입니다.
0: 네, 일단은 두 분 다 조금 마음이 급하신 것 같다. 네. 추미애 지사님은 특히 이제 경기도정에 좀 힘을 더 쓰셔야 되는데 여의도에 관심이 많고 또 나중을 생각하시다 보니까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사실 그럴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두 분이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들이 힘들다.
2: 아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0: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1: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2: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3: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3: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5: 뉴스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동해안과 제주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내일 오전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초속이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영남 해안가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19도, 낮 기온은 서울 대전 29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은 포항과 울산이 26도에 그치겠습니다. 금요일이라서 고속도로에 차도 많고 사고도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군포나들목 가기 전 지금 사고 있어서 1차로 차단돼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안산분기점 앞쪽에 버스 관련 사고가 있어서 1차로와 3차로가 지금 사고 때문에 차단돼 있고 이안성 휴게소까지 밀려 있습니다. 신채입니다.
6: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7: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4부는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십니까? 양향자입니다.
7: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8: 오늘 7번째였었죠?
7: 그렇죠. 네.
8: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얼마나 정확하게 짚고 있나.
7: 네.
8: 이렇게 좀 주목을 해서 봤고요. 그런데, 뭘 잘못했고 무엇을 바꾸겠다라는 것인지 저는 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예, 지지율 추락에 대한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뭐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 지지율 추락 원인을 정확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시던데요.
7: 네.
8: 진단이 정확해야 뭐 처방이 정확할 텐데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라 하는 정도. 그런데 그 이런 말 들어보셨죠.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국민이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하지?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지? 야당 때문인가? 나를 싫어하는 언론 때문인가? 아니면 뭐 내부 총질 때문인가? 근데 이게 기시감 들지 않으세요?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도 집권 1년쯤에 아마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7: 좀 당황했지만 그래도 본인의 잘못이다라는 얘기는 계속 거듭해서 강조를 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네. 기자들 질문도 계속 나왔잖아요. 뭐 여러 가지
8: 네,
7: 뭐 경제 문제라든가. 네. 그 일단 이 공소 취소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양향자 최고께서 기자회견 전에 이런 얘기 하셨죠. 공소 취소나 연임 문제로 국민 걱정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라고 이제 메시지를 내셨는데 이재명 예.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을 했다고 보세요?
8: 아니요. 그렇지 네. 않습니다. 공소 취소를 하겠다라는 아니 그 물론 이제 말씀은 좀 하셨는데
7: 네.
8: 내 재판에 있어서는 공소 취소를 안 하겠다라든지 또 연임은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지만 연임은 안 하겠다라고 하든지 뭐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었다라는 비판을 오늘 하루 종일 받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전히 여지를 남겨놓은 어떤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 아니 연임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뭐
8: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
7: 네.
8: 라고 생각 아 연임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7: 예예 예. 그거는 그러면, 뭐 확실히 못을 박았잖아요. 예, 예.
8: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7: 네.

0: 예.
1: 네? 왜요? 예.
0: 그 원론적인 얘기인데
1: 네.
0: 뭐 연임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개헌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의 일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1: 네.
0: 그러면 연임 관련해서 그동안 국민의 걱정하는 것은 다 쓸데없었다. 뭐 그런 건가요? 근데 솔직히 저는 아직 뭐 이렇게 반성이나 또 각성이나 이런 게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1: 아니, 근데 연임에 대해서는 이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얘기를
0: 두고
1: 더할 수가
0: 봐야죠.
1: 없잖아요. 연임에 대해서는. 아, 두고 봐야 된다?
0: 네.
1: 자, 공소취소는요?
0: 공소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공소취소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 네.
0: 국민들께서는 아직까지도 공소취소를 위해서 이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의심을 지금 거두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첫 번째 행동으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하시면 그러면 공소취소에 대해서도 이 진정성 있게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1: 네.
0: 네네.
1: 자,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특검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작 기소 같은 게 이제 드러나요. 그러면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은. 네.
0: 근데 이제 이게 대통령의 조작 기소만을 가지고 하는 건
1: 네.
0: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특검을 해서 그때 나오면
1: 네.
0: 법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1: 그렇죠. 예.
0: 결국은 본인이 해야 될 말씀은 저도 법 앞에 평등하게 재판받고 어떤 공소취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죠.
1: 네.
0: 네.
1: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작 기소가 드러나면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정도 얘기 이상 어떻게 뭐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국회에 있는 지금 올라가 있는 여기 법에서 지금 발의된 여기서 공소 취소 요 얘기는 아예 그냥 좀 빼달라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면 이거는 그래도
0: 예.
1: 좀 진정성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0: 그런데 지금
1: 네.
0: 오늘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을 뭐 철회하겠다
1: 아.
0: 이런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공소취소 모임에 회상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을 지명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이야 어떤 대통령의 어떤 생각하는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 국민이 인식하는 그 인식이 사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김승원 후보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더 아마 주목하게 될 겁니다.
1: 네,
0: 네.
1: 알겠습니다. 거기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0: 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장동혁 대표는 국민이 받고 싶은 추석 선물 이게 이 대통령 탄핵이라면서 이제 탄핵까지 언급을 했어요. 사실 이게 야당 대표가 이 탄핵이라는 표현을 꺼낸 걸 보면 굉장히 강한 메시지이긴 한데 이거는 장 대표 개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지도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0: 적어도 저는 장동혁 대표 메시지에 대해서 최고위가 논의한 적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 아, 네네.
0: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 이 말에,
1: 네.
0: 국민 공감이 큰가를 모르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를 대봐라 하면 많죠. 위헌적인 주장과 입법, 그리고 또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파괴.
1: 네.
0: 이제 그런데 취임 15개월밖에 안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대통령만 불행한 게 아니라
1: 네.
0: 국가와 국민이 함께 불행해지겠죠.
1: 네.
0: 그리고 지지율 계속해서 추락하고 레임덕 오고 식물 대통령 되면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되고
1: 네.
0: 국민들이 더 행복해지나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탄핵이라는 말을 무겁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일단
0: 헌법과
1: 당
0: 그리고
1: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한건 아니라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 생각이다 이거죠. 장 대표의. 네.
0: 오늘 말씀은 뭐당 차원에서 논의가 되거나 그런
1: 네.
0: 적은 없습니다. 네.
1: 네.
0: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1: 네.
0: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따져야지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이제 꺼낼 말은 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지지율 얘기를 하셔서 이번 주 이제 리얼미터 조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국민의힘이 42.1%, 민주당 36.1%,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에 진행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지지율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0: 저는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네. 우리 당의 주

0: 주어진 경고이자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에 당신들이라도 좀 제대로 해라.
1: 네.
0: 그걸 이제 요구하고 계신 것으로 보고요. 이렇게
1: 네.
0: 얻은 뭐 이런 그 대통령과 청와대, 민주당 뭐 이거 왜 이래?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좀 더 잘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생긴 이제 지지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 네.
0: 저는 이럴수록 저희가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당이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1: 네.
0: 가끔 이제 우리 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그 보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자랑스럽게 말하는 분들을 보면 살짝 부끄럽고 좀 그렇습니다.
1: 왜 그렇습니까?
0: 아직까지 이제 국정 운영의 중심 세력으로
1: 네.
0: 국민의힘이 이게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이제 아직까지는 좀 부족함이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특히 어떤 부분을 더 노력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0: 우선 이제 탄핵이라는 이제 엄청난 어떤 그 큰 상황을 저희 당이 이제 맞이를 했었기
1: 네.
0: 때문에
1: 네.
0: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신뢰를 받으려면
1: 네.
0: 과거보다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이게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네.
0: 네.
1: 이재명 대통령 때 네.
0: 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의 어떤 하락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걸로만으로 우리가 국민적 신뢰를 얻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 반사 이익이 아니라 당 차원의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0: 네. 네, 그렇습니다. 네.
1: 자, 아까 이제 김승원 후보자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이 대통령은 이런 얘기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란,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서 아직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이걸 국민의 눈높이를 좀 고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요. 이것도 가정입니다만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만약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을 한다면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십니까?
0: 어제 제가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 네.
0: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1: 네.
0: 지금 경제와 민생, 산업과 일자리, 외교와 안보, 부동산과 파병 문제까지 국가적 난제가 쌓여 있다. 지지율과 국정 동력이 다 떨어지면 안 된다.
1: 네.
0: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개인의 공소 취소나 연임 문제로 국민 걱정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1: 네.
0: 국정 혁신도 다짐하라. 그리고 그 첫 번째 실천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 네.
0: 이 말로 뭐 지금 답을 대신하겠고요.
1: 네.
0: 저는 이제 오늘 그 반성과 쇄신 기자회견을 하시고 김승원 장관은 그냥 강행을 한다. 그러면 국민은 이거 반성도 없고 쇄신도 없다고 평가할 겁니다.
1: 네.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임명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진짜 낙마시킬 거라고 보십니까?
0: 저는 이재명
1: 예상이요,
0: 대통령이
1: 예상.
0: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만
1: 네.
0: 저는 낙마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네.
0: 네.
1: 자, 이번 김승원 후보자 검증 국면에서 사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보다 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한 명이 더 부각이 됐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일 막 의혹을 제기하고 그렇게 기자회견하고 이러면서 이 국면을 사실상 좀 주도를 한 측면이 있거든요.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0: 다른 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1: 네.
0: 저는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정보도 많고 또 메시지도 빠르고
1: 네.
0: 좋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한동훈 의원뿐만 아니라
1: 네.
0: 당 지도부 또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청문 위원님들 모두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매우 이제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1: 네.
0: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누가 뭐 더 주목받았는지 따지느라고
1: 네.
0: 어떤 검증의 본질을 놓칠 필요는 없다
1: 네.
0: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본질 얘기를 하셨는데 마침 그 저희 프로그램 출연했던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에
0: 예.
1: 이 한동훈 의원이 오빠 오빠 이런 얘기를 계속 이런 좀 자극적인 표현도 계속 하는 바람에 오히려 다른 의혹들이 좀 가려졌다. 그러니까 본질이 좀 가려졌다. 이런 취지로 비판도 하긴 했는데 이런
0: 예.
1: 그 한 의원 공세 방식 어떻게 보셨어요?
0: 네, 한 의원은 한 의원 나름대로 공세 방식대로 했다라고 보고요.
1: 네.
0: 사실은 민주당의 그 내부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 방식의 어떤 공격도.

0: 민주당 내부의 일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네. 더 강력하게 나가서도 되겠다 이런 그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1: 근데 이 한동훈 의원이 이번에 보면 개인 플레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근데 어떻게 보세요? 좀 그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뭐 친한계 의원들도 많으니까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겠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0: 네, 인터뷰한 내용을 저도 잠깐 봤습니다만, 네. 우선 이제 무소속 의원이기도 하고,
1: 네.
0: 그리고, 이제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하면 고발당할 일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혼자, 혼자 책임을 지고, 네. 혼자, 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을, 돕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1: 그게 한 의원 발언이었죠.
0: 네. 예, 네. 나름대로 또, 그, 당내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나름대로, 준비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1: 네.
0: 그거를 뭐 이렇게 상의를 해서 한다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이렇게 각자가 서 있는 위치에서 대여 공세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개혁신당 얘기도 좀 잠깐만 좀 해볼게요. 그 양 최고께서 개혁신당에 이제 몸을 담으셨으니까 그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체제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쇄신안이 나왔었는데 당내에서 지금 굉장히 반발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개혁신당의 어려움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개혁신당이 이제 조국 혁신당도 있고 개혁신당도 있는데
1: 네.
0: 이 개혁신당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정당인가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했는데
1: 네.
0: 이거 자체가 비상하지 않죠. 당 운영 실패에 책임 있는 사무총장이 비대위원장을 또 한다. 상식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뭐 그런 식으로 비대위원장을 세웠다. 아마도 이준석 대표나 뭐 이기인 뭐 총장 천하람 대표 어떻게 난리를 했겠죠. 조롱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외부 인사를 데려다가
1: 네.
0: 당을 싹 뜯어 고쳐도 될까 말까 했는데 안타깝고요. 여튼 뭐 개혁신당은 다음 총선에서, 아니, 그 전에 이제 전패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이대로라면 어느 누가 개혁신당 이름으로 총선에 출마를 하겠습니까?
1: 네.
0: 아마도 사기꾼 후보 정의한 정도가 있겠죠.
1: 자,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모든 보수 세력하고 이제 연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보수, 모든 보수라는 이 표현 안에 개혁신당도 포함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이제 연대라는 얘기를 하려면
1: 네.
0: 두 가지가 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일이냐. 두 번째가 또 당의 정체성과 맞느냐.
1: 네네.
0: 그 정체성에는 비전과 목표도 있을 것이고, 철학도 있을 것인데
1: 네.
0: 그게 맞다면 이제 어떤 세력과도 연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1: 네.
0: 개혁신당은 지금 어떤가요?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나요? 그리고 우리 당 정체성과 맞나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당원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1: 꽤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군요, 그러니까.
0: 네네.
1: 알겠습니다. 자,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최고위원께서는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 용인갑 당협위원장 공모에도 직접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선택하신 네.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0: 제가 용인은 18살에 삼성반도체라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반도체 인생을 시작한 곳이고
1: 네.
0: 30년 동안 훈련 무슨 곳이기도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리고 네, 대한민국
1: 인연이 있던 곳이군요, 그러니까 여기가.
0: 아, 그렇죠. 그리고 네. 지난 또 총선에서 제가 용인갑 후보이기도 했고요.
1: 예.
0: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지역에서 뭐 반도체 아카데미를 통해서든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1: 네.
0: 그리고 경기도지사 후보였기도 했지 않습니까?
1: 그것도 네, 그렇죠,
0: 용인도
1: 그렇죠.
0: 포함이
1: 네.
0: 되어 있습니다.
1: 아...
0: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용인이 우리가 경기도가 60석의 국회의석을 갖고 있는데
1: 네.
0: 거기서 우리 당이 7석밖에 없습니다.
1: 아...
0: 그래서 저는 적어도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다 합치면 거의 30석 가까이 되는데 그 30석의 승리를 압승을 할 수 있도록 저부터 헌신하고 노력하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1: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당협위원장 공모에 직접 지원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0: 네.
1: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2: 우리 아이 락토핏,
1: 바쁜 하루를 보내는
2: 어른들도 락토핏,
1: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2: 우리 모두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고양이에게 다가가려면 눈인사를 건네는 게 좋습니다. 고양이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눈을 천천히 감았다 뜨면 고양이는 서서히 경계심을 풉니다. 먼저 다가와 몸을 부비기도 하고 자기 몸을 만지게 허락하기도 하죠. 가끔은 가늘게 뜬 눈을 깜빡이며 화답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방식에 맞춰 다가가면 서로의 마음도 자연스레 가까워지나 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5: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6: 월요일에는 MBC 이정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전 상근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 이석현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우리 사회에는 위험에 처한 시민들을 돕는 직업인이 있습니다. 재난 현장으로 출동하는 구조대원과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이 대표적인데요. 그런데 만약 이들이 위험할 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생사가 오가는 현장에서 참담한 광경을 자주 보다 보니 정신적인 충격이 누적되는데요. 고통을 치유할 지원 체계가 미흡한 탓에 홀로 아픔을 참거나 술에 의지하는 등 잘못된 방식으로 해소할 때가 많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의 안위를 살피는 일, 개인을 넘어서 사회 안전에도 힘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4: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웅,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 마트, 목포 신항만 운영, 목포 수협, 전남개발공단

농업자,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0: FM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청와대 강효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오늘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서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오늘 낮 2시 반쯤 인천 서해구 경서동에 있는 2층짜리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5시간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물류센터 관계자 34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인접 소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가 오후 7시 25분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인 데다 내부에는 가구와 화장품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특감의 업무 범위에 대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찰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한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 씨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법에도 전 대통령 수석들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내란 특검에서 수사하고 많은 심리를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도 부속실장은 감찰 대상이 아니더라도 청탁받아 인사를 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인사수석, 민정수석은 당연히 감찰 대상이라며 국민이 가진 의구심에 대해서 철저히 감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3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지만 오늘 우리 채권시장과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오늘 서울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4.466%로 0.04%포인트 하락했고 3년물은 0.028%포인트 떨어진 4.035%의 장을 마쳤습니다.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상 탈환을 노리는 남자 농구 대표팀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대표팀은 이란과 대회 준결승 경기에서 26득점, 14리바운드를 기록한 에이스 이현중과 19점을 올린 이우석의 활약을 앞세워서 이란의 77대 51로 승리했습니다. 대표팀은 일본과 중국 전경기 승자와 모레의 금메달 결정전을 치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부산과 울산에 비가 이어지겠고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제주도에도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에서 20mm, 강원 산지와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에 5에서 10mm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과 산지 등에는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중고로 되팔자니 정보가 유출될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휴대폰들 있으시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한 달 동안 범국민 폐휴대폰 회수 실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폐휴대폰 수거 플랫폼 나눔폰을 통해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 혜택과 함께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고요.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학교에 전용 수거함도 설치됩니다. 또 우체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수거해가는 안심방문 수거 서비스도 올해 안에 도입되는데요. 천덕꾸러기 휴대폰들 모으면 노다지 도시광산입니다. 이참에 내놓으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6: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0: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금요일 밥은 뭐 하기 좋은 밥일까요? 청소하기 좋은 밥? 일기 쓰기 좋은 밥? 다 좋지만 뭐니 뭐니 해도 야식 먹기 좋은 밤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불금을 맞아서 어떤 메뉴를 골라볼까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집중해주세요. 제가 메뉴를 추천해드리려는 건 아니고 얼마 전에 캐나다 수면의학 첨단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조금은 신기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해드릴 건데요. 연구팀이 성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10명 중에 4명은 야간에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악몽을 꿨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악몽을 유발한 음식 1위는 디저트 같은 단 음식이었고요. 2위는 유제품, 3위 육류, 4위는 매운 음식이 뽑혔다고 하는데요. 소화가 잘 안 돼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바람에 악몽을 꾸게 됐다. 뭐 이런 의미겠죠? 반면에 수면 개선에 도움을 준 음식은 1위가 과일, 2위가 허브티, 3위가 채소였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배는 별로 안 부를 것 같네요. 어쨌든 캐나다에서 나온 연구 결과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밤에 야식을 드실 건가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전해드렸습니다. 김원성님이 불금엔 야식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듭니다. 유유 하고 글 남겨주셨고요. 그죠. 불금에는 진짜 야식 먹어줘야죠. 신은희님 젠디 금요일은 아들하고 술 한잔하기 딱 좋은 날이네요. 오늘은 아들과 함께합니다. 아드님과 또 금요일 밤을 보내고 계시고요. 이도한님 안녕하세요 젠디. 야식이요? 야식 배달하면서 함께 하는데 냄새만 맡고 먹지를 못하니 더 배고파요. 유유. 아, 우리 도아님은 또 이 야식을 배달하고 계시는군요. 너무 고마운 분이죠. 도아님 일 끝나시고 뭐라도 좀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요. 구예찬님 여기는 시골이라서 배달이 안 돼요. 배달은 안 돼도 야식이야 얼마든지 먹을 수는 있습니다만 배달이 안 되니까 자연히 야식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배달이 안 되면 일단 선택지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근데 예찬님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자기 전에 먹으면 도움이 되는 야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야식? 어쨌든 음식 1위가 과일이고 2위가 허브티, 3위 채소였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배달 안 돼도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니까. 심진용님은 야식 생각 없었는데 얘기하니까 땡기네요. 특히 떡볶이, 순대, 김말이 땡깁니다. 떡볶이의 유혹은 정말 뿌리치기 힘들죠. 김명자님 오늘 저녁 메뉴 마파두부입니다. 야식은 금지합니다. 크크. 저녁을 뭐 마파두부로 드셨으면 야식은 안 드셔도 괜찮겠네요. 명자님은. 유은우님 헙, 저 자정 넘어서 야식 많이 먹는데 악몽 주의해야겠네요. 어떤가요 은우님? 직접 해보시니까 야식 먹고 자면 좀 악몽을 꾸는 편이신지 궁금하네요. 단 음식이나 뭐 디저트, 유제품, 육류 같은 거 매운 음식 먹고 자면 악몽을 꾼다고 합니다. 자기 전에 먹으면 좋은 과일 괜찮나 봐요. 과일도 약간 속 쓰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괜찮다고 하네요. 너무 많이 먹지만 않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막 따뜻한 우유 한 잔 같은 거 마시고 자면 좀 부담도 덜하고 허기도 달래고 잠도 잘 잘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들은 적 있는데 어쨌든 너무 늦은 시간에 이렇게 막 무겁게 드시기보다는 이렇게 가볍게 살짝 먹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금요일에 또 이런 야식 먹기는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여러분은 야식 드실 건지 드신다면 뭘 드실 건지 계속해서 문자 미니를 알려주세요. 오당제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금요일이었는데요.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서 뭐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3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말엔 산으로 준비돼 있어요. 월간산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산에 가기 딱 좋은 이 계절에 젊은 산신령님이 오늘은 또 어떤 산을 소개해 주실지 이따가 3부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우리 ENL 하루틴,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올데이 프레쉬, 본 컴퍼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오피스, 데이팩,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빅토스, 하나증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2026 아이체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내일 개막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조직위원회의 미숙한 운영으로 인해서 벌써부터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 본진은 일본 현지에 입국하면서 셔틀버스 배정 문제로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했고요. 일부 종목 선수들은 5시간 이상 공항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또 공항 측이 보안 문제와 자체 규정을 이유로 대형 태극기를 들고 입국하는 것을 제재하면서 우리 체육회 관계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열린 남자 하키 A조 한국과 방글라데시의 경기에서는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가 울려 퍼지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후 애국가는 양 팀이 경기를 시작하기 직전에 엉뚱한 타이밍에 재생됐습니다. 이런 상당한 상황에도 남자 하키 대표팀은 방글라데시를 5대 0으로 완파했고요. 여자 하키 대표팀도 오늘 같은 장소에서 열린 A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대만을 3대 1로 꺾었습니다. 오늘도 한낮에 서울 일부 지역은 30도를 웃돌면서 다소 덥게 느껴졌는데요. 퇴근 시간 무렵부터 다시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19도, 대전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29도, 부산 26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3도 정도 높겠습니다. 현재 태풍 두지아는 괌 북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초 일본 남쪽 해상까지 올라온 뒤에 북동 쪽으로 방향을 틀 전망입니다. 따라서 태풍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일본 도쿄 인근 지역은 비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아시안게임 분산 경기가 치러지는 곳에서는 비바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추석에는 전이나 튀김 같은 음식을 하느라 평소보다 기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리 중에 기름에 불이 붙어서 발생하는 화재 위험도 평소보다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음식물 조리 관련 화재는 추석이 들어있는 9월에서 10월이 가장 많았는데요. 소방당국은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을 사용하는 동안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된다고 당부했고요. 식용유에 불이 붙었을 때 물을 뿌리면 불 붙은 기름이 튀어서 불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물 대신 주방용 소화기인 K급 소화기를 사용하고 젖은 수건으로 재빨리 덮거나 채소를 넣으면 불길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리를 마친 뒤에는 반드시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0868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아시안게임 소식 전해드렸죠. 이제 내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대회 운영을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선수촌을 짓지 않고 대회가 치러지기 때문에 선수들 뭐 숙소 문제부터 방 배정이나 시설 문제 또 수송 과정 셔틀버스가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공항에서 뭐 장시간 선수들이 기다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런 게 다 선수들 컨디션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라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심지어 오늘 한국 남자 하키 대표팀 경기에서 애국가 대신에 북한 국가가 잘못 재생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뭐 대회가 시작되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온전히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선수들 계속해서 많은 응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석 때 튀김, 전 많이들 하시죠. 어제도 이렇게 다쳤다는 분 문자도 전해드렸는데 이런 거 튀김 요리 같은 거 하실 때 기름 튀지 않게 주의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화재 위험도 평소보다 크다고 하니까 항상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불이 붙거나 그랬을 때는 물을 뿌리지 마시고 젖은 수건으로 재빨리 덮거나 채소 같은 거 넣으면 불길 약해진다고 하고 주방에 주방용 소화기 구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리 마친 뒤에 반드시 불이 다 꺼졌는지 확인하시고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주님이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어떤 것도 우리 선수들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알겠죠?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우리 선수들 파이팅입니다 하면서 또 응원의 글을 남겨주셨네요. 최수민님 가을밤 살랑 시원하게 부는 바람을 맞으면서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요. 정은지의 노 파이트 틀어주실 수 있나요? 하고 신청곡 보내주셔서 수민님의 신청곡 같이 듣고 올게요. 정은지의

정은지의 노파인 최수민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3484님이 춘천에 출장 갔다가 오는 길입니다. 청량리역에서 택시를 탔는데 이 채널이 나오네요. 춘천 가서 닭갈비는 못 먹었지만 치킨 버거는 먹었어요. 우리 3484님 오늘 저희 오당대 처음 들어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도 문자도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춘천 다녀오시는 길이시군요. 닭갈비 못 먹었으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치킨 버거로 대신 치킨의 맛은 챙기셨군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

0: 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요일입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제 듣고 계신가요? 아직 퇴근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괜찮습니다. 10시까지 저도 함께 할 테니까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오당제 살짝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547님이 저는 지금 퇴근 중인데 어제 딸이 회식하고 포장해온 치킨으로 맥주 한잔 해야겠어요. 오, 어제 따님이 또 회식하고 남은 치킨을 가져왔나 봐요. 원래 치킨은 다음날 먹는 것도 진짜 맛있거든요. 남은 치킨으로 이렇게 치밥 같은 거 해가지고 먹으면 크, 맛있는데. 9849님 안녕하세요 젠디. 저도 아들 데리고 와서 야식으로 치킨에 맥주 한잔 하고 자려고요. 끝까지 청취합니다. 역시 야식에서는 치킨을 이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다 치킨 드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6100님 퇴근길인데 12살 셋째가 매운 닭발을 포장해 오래요. 절대 제가 먹고 싶어서 산 거 아니에요. 아싸 얼른 가서 닭발에 소맥 먹고 자야지. 이거는 좀 약간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 12살이 매운 닭발을 포장해 오라고 했다고요? 마음의 소리를 지금 잘못 들으신 건 아니겠죠? 6100님. 어쨌든 그 닭발이 우리 6100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포장해 가서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금요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닭이에요 지금까지. 0367님 오래된 불면증으로 온몸이 아프고 잠이 보약이라는 걸 알게 되며 저절로 야식 끊게 됩니다. 어떤 상품도 없는 청정 라디오 최고입니다. 아, 약간 뭐 칭찬인 것 같은데 칭찬 맞으시죠? 어떤 상품도 없는 청정 라디오. 괜찮은데요? 이거를 밀고 나가야겠어요. 우리 오당제. 어떤 상품도 없는 청정 라디오 오당제입니다. 오늘은 근데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선물이 있어요. 아시죠? 금요일에 특히나 이 문자 참여가 많은 이후 주말의 산으로 금도끼 은도끼 퀴즈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선물이 있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지선님은 다이어트 중이라서 야식은 안 돼요. 그래도 좀 허전하면 당근 오이 먹어요. 당근 오이 먹을 거면 저는 그냥 안 먹으려고요. 그래도 좋네요. 우리 지선님은 그 대체품 같은 걸 찾으신 것 같아요. 당근 오이 좋아하시면 달잖아요. 먹으면 맛있다고 하던데. 김을주님 야식 먹어본 지 10년도 넘었네요. 나이가 먹다 보니 야식을 먹으면 속이 불편해요. 통닭을 야식으로 많이 먹었었는데 먹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어릴 때는 진짜 야식 뭐 아무리 먹고 자도 뭐 속이 불편하거나 쓰리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불편하더라고요. 홍은기님. 저는 지금 대패 삼겹살 먹고 있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그 요즘에 날씨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 시간에도 이렇게 야외에서 바람 솔솔 부는 그런 야외 자리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말에도 그렇고. 0319님 저는 62세 여자예요. 오늘 23번째 헌혈을 했어요. 2주 전에 헌혈하러 갔는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약간 낮아서 못하고 오늘 다시 방문하고 왔네요. 헌혈한 날은 좀 더 잘 챙겨 먹어요. 그래서 소고기 샤브샤브 해먹었어요. 너무 배불러서 야식 계획은 없어요. 와 우리 0319님은 23번째 헌혈을 하셨어요. 진짜 대단하시죠. 우리 오당제 가족분들 중에 헌혈을 이렇게 굉장히 주기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신데 소개해드릴 때마다 너무 멋지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샤브샤브로 이렇게 또

보충도 해주시고 소고기로. 2643님 젠디 투잡한다고 배달 중인데 나는 문제없어 부탁해요 신청곡 보내주셔서 우리 2643님과 함께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듣고 올게요.

황교영의 나는 문제없어 2643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3811님 강진 시 문학회 모임 오늘 종강 파티했어요. 오카리나 연주, 시 낭송, 시 발표회 3개월 신입 회원으로 참여하고 지금은 5당제 듣고 있어요. 저도 노래 한 곡 불렀어요. 송창식의 떠나가는 배. 치킨, 달걀, 깻잎밥도 먹었는데 그중에 최고는 깻잎밥이었어요. 오늘 종강 파티도 하셨군요. 시 문학회 연주회 시 낭송에 또 우리 3811님은 노래도 부르시고 오, 그 치킨 달걀 깻잎밥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깻잎밥이 최고라고 하셨는데 어떤 걸

까요? 깻잎밥 너무 궁금해지네요. 깻잎과 밥을 어떻게 해가지고 만든 그런 거인 것 같은데 자세히 좀 알고 싶네요. 저도 깻잎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궁금해요. 3811님. 어쨌든 시문학회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길 바랍니다. 3649님. 젠디 안녕하세요. 야근하면서 듣습니다. 월요일에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주말에 합격 방송 5당제 반복해서 들으면서 공부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파이팅 응원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우리 3649님 야근도 하시고 또 자격증 시험까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체력 관리 잘하시고요. 또 합격 방송 5당제에 저 젠디가 같이 응원하고 있을게요. 꼭 합격하시길 응원 보내드리고 합격 소식 들려주세요. 2117님, 젠디 병실 침대에서 인사드려요. 지금 투석과 재활치료 받고 있고 한동안 절망에 빠져서 밥도 많이 안 먹었는데 지금은 아주 잘 먹고 있어요 하면서 문자로 소식을 전해주셨네요. 아, 그동안 식사도 잘 못하셨어요. 그래도 지금 밥도 잘 챙겨 드시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스럽고 하루하루 좀 지치고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5당제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마음에 또 쉬어가실 수 있는 시간 가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 꾸준히 잘 받으시고 잘 챙겨 드시고 저희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6622님 안녕하세요. 오당제 여러분 오짜 조사입니다.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건강하시죠? 저는 오늘도 저수지에 찌불 보고 있습니다. 손 맛보게 응원해 주세요. 저도 라면에 소주 한잔 하렵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오짜 조사님 문자 보내주셨네요. 잘 지내셨어요? 그 낚시하시는 우리 청취자분. 오짜 조사 그때 우리 낚시 명인 선생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셨죠. 50cm 넘는 거였나? 맞죠? 50cm 넘는 대물, 붕어를 잡았을 때 이제 오짜 조사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별명만큼 우리 6622님 오늘도 좋은 결과 있기를 좋은 수확이 있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5010님 첫 회사 첫 회식 마치고 집에 갑니다. 다들 이번 주 고생하셨어요. 5010님이 제일 고생하신 것 같은데요.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첫 회사인데 또첫 회식까지 어떤 기분이었을까? 6921님은 저는 막둥이가 4일째 고열이 나서 야간 병원 가는 길입니다. 원인도 없이 열이 나요. 요즘 독감 코로나가 유행이니까 조심하세요. 안 그래도 저희 얘기했었잖아요. 독감 코로나가 지금 이중으로 유행이라고 해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더 그럴 수 있으니까 관리 잘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어떡해요. 열 많이 나가지고. 해열제 챙겨주고 또 옆에서 잘 지켜봐주는 것밖에는 없겠네요. 빨리 낫기를 저도 바라고 있을게요. 임채영님은 안녕하세요. 젠디 사무실 직원이 감기 걸렸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기침하고 다니더니 결국 저도 옮았네요. 아, 너무해요. 입좀 가리고도 기침하시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좀 쓰고 다니셔야 되는데 내가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마스크 쓰는 게 기본적인 예의죠. 만약에 상대방이 마스크를 안 쓴다. 그럼 채영님이라도 마스크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마스크 잘 쓰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방송을 매일매일 하고 여러분들께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저는 마스크를 늘잘 쓰고 다니고요. 그리고 스튜디오에 오면은 이 마이크도 소독하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려고. 채영님 빨리 나으시길 바랄게요. 약도 잘 챙겨 드시고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전해드렸지만 6921님 막둥이도 그렇고 채영님도 그렇고 요즘 감기 코로나 유행이니까 뭐 지하철 타실 때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또 회사에서 엘리베이터에도 사람 진짜 많잖아요. 그럴 때도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외출하고 돌아와서 손도 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한은혜님, 일주일 동안 몽골에 나무 심기 봉사하러 다녀온 남편 픽업하러 버스 정류장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행복한 금요일이네요. 오, 몽골에 나무 심기 봉사를 다녀오셨어요, 남편분이? 와, 여러 가지 봉사 받지만 나무 심기 봉사를 또 다니시는군요. 엄청 뿌듯한 일을 하고 오셨네요, 남편분. 오랜만에 또뵐수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데리러 가는 중이신가 봐요. 은혜님, 남편분이랑 또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50대 통신원 해주셨던 임정인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1470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내일은 안양시민가요제가 저녁 6시에 산덕공원에서 있습니다. 제가 속한 팀은 10번입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모여서 연습 중이에요. 보컬은 6명 중에 1명의 자녀로 아들이 20대라서 노래를 아주 잘합니다. 엄마들 6명이 뭉쳐서 응원하기 위해 뒤에서 백댄스를 합니다.

몸 움직임이 젊은 친구들과 사뭇 다르지만 볼만하고 웃음을 줄 수 있는 팀. 몸친 저도 속해 있어서 더 재미납니다. 크크크. 보컬이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댄스 연습합니다. 싸이의 예술이야 들려주세요 하고 신청곡까지 보내주셨는데 오, 안양에서 시민 가요제를 하는군요. 내일 저녁 6시 삼덕공원에서 우리 1470님 팀이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마 노래가 이 싸이 예술이야 부르시려나? 그래서 이 신청곡을 보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같은 곡을 신청해 주신 분이 있어요. 5180님도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유경 이진아입니다. 저희 지금 서울에서 거제도로 가는 중인데 5시간째 가는 중이거든요. 10시에 도착해요. 끝까지 함께할게요. 유경이 운전 화이팅. 거제도 가서 물고기도 잡기로 했어요. 이 사연으로 유경이를 깜짝 놀래켜주고 싶어요. 싸이의 예술이야 신청합니다. 아마 지금 그 친구분 진아님이 친구 맞으시겠죠? 옆에서 이렇게 운전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우리 유경님이 깜짝으로 이렇게 들려주고 싶어서 옆에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나 봐요. 듣고 계신가요? 우리 유경님, 진아님. 5시간째 가는 중이에요. 서울에서 거제도까지. 와, 몇 시에 출발하신 거예요? 진짜 2시간만 더 가면 되는 거죠? 10시 도착이라고 하니까. 아, 1시간 조금 더 남았네. 끝까지 오당제와 함께 해주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거제도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신청해 주신 싸이의 예술이야 같이 듣고 올게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2: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5: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6: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48년 전 서울 영등포역에서 받은 배려를 잊지 않고 살다가 80대가 돼서 마음의 빚을 갚은 할머니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80대 할머니가 서울 영등포역으로 찾아와서 자필 편지와 함께 현금 5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건넸다고 하는데요. 영등포역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오래된 빚을 이제야 갚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편지에는 긴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1978년

업장님이 딱한 사정을 듣고 그냥 가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절을 하고 돌아서면서 죽기 전에 이 돈을 꼭 갚겠다고 다짐을 하셨는데요. 암투병을 이어가던 아들이 최근에 세상을 떠나자 마음에 품고 있던 빚을 갚기 위해서 편지와 현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정말 따뜻한 사연이죠.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할머니의 편지에 감동을 받은 영등포역 직원들도 답장을 써서 역사 내에 있는 이것에 붙여놨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알림판, 2번 구절판, 3번 바둑판. 자,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내용을 적은 판이죠. 이게 뭔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알림판, 2번 구절판, 3번 바둑판. 정답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정답 발표할게요. 임영웅의 부디 행복해질 것, 0556님의 신청곡이에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0: MC 9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위한 개헌에 나설 생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며 그럼에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한편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에 대해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그런 형태의 군 자산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연대라며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평화 안정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오늘 한미 동맹 재단 행사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한미 동맹은 전쟁을 통해 만들어진 동맹이라며 상호 방위 조약 역시 단순한 정부 간 조약을 뛰어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 시트에 대해선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동맹을 현대화하고 무역과 투자를 심화하고 조선기술 역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내일 19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10차 석유 최고 가격을 기존 9차 최고 가격과 같은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리터당 1,773원으로 동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을 리터당 100원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가전과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DX 부분 중심의 노동조합 동행이 임금 협상과 성과급 문제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부산과 울산에 비가 이어지겠고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제주도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에서 20mm, 강원 산지와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에 5에서 10mm가량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제주 산지에는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3.9도입니다. 김성호였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친환경 자동차가 널리 보급된다 해도 도로 위에는 대기오염 물질이 떠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의 타이어가 지면과 닿으면서 분진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내외 타이어 제조사들이 친환경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무 소재와 배합 기술을 고도화해서 내구성을 높이고 먼지 발생을 줄이는 건데요. 이를 통해 환경 보호는 물론 수출 과정에서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매연을 넘어 타이어와 브레이크에 의한 분진까지 줄이는 것.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죠?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48년 전 서울 영등포역에서 받은 배려를 잊지 않고 편지와 현금 500만 원을 건넨 할머니에게 영등포역 직원들도 답장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 답장을 어디에 붙여놨을까요? 5145님, 감동적인 사연이네요. 그 시절의 역장님도 은혜 갚으신 할머님도 이런 소식은 많이 알려줬으면 해요. 정답 1번 알림판이요. 네, 5145님 오늘의 정답 맞춰주셔서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등포역 직원들은 감사의 뜻을 담아서 이 알림판에 난곡동 할매께라는 답장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답장에는 저희는 그날 어머니께서 영등포역에 건네주신 용기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큰 감동 덕분에 매일을 선물처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과 좋은 기억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훈훈한 소식이었어요. 오늘도 굿뉴스 퀴즈 살펴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현입니다. 3, 4분은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현대오피스, 휴온스글로벌,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하나증권과 함께합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바쁜 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는 산으로 떠나보는 거 어떠세요?
1: 주말엔 산으로!
0: 주말 산행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당신 편에 등산 리더이자 젊은 산신령 월간산의 윤성준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월간산 윤성준입니다.
0: 김지훈님이 늦은 저녁 준비하느라 이제야 인사드리네요. 저도 혼자 아이를 보다 보니 등산은 못하지만 성준 기자님 오시는 주말엔 산으로 코너를 참 좋아해요 하면서.
1: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말엔 코너만 좋아해 주지 마시고 같이 한번 산에도 가시죠.
0: 이 코너를 진짜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기자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아 진짜 폭풍 같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0: 네.
1: 가을이라가 그런가 일이 정말 많았어요.
0: 아 그러시겠다.
1: 네, 올해 가을에 사람들이 산에 많이 갈 모양이에요.
0: 오 진짜요?
1: 네,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데 아마 10월 초까지 이럴 것 같아요.
0: 오 그래요.
1: 네, 추석이 좀 기다려지는데 네. 그때 조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추석 다음 주잖아요 벌써.
1: 네.
0: 진짜 며칠 안 남았는데 추석 연휴에 뭐 하실 예정이세요?
1: 우선 저기 연휴 첫날에 다음 주 목요일이죠?
0: 네.
1: 젠디 보러 스튜디오에 올 예정이고요.
0: 맞다 맞다.
1: 네, 네. 또 산에도 좀 가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산에 못 갔는데
0: 네.
1: 아 그나저나 이게 산을 정주행하기 딱 좋은 계절이네요. 보통 이게 정주행이라고 하면
0: 네.
1: OTT부터 떠올리잖아요.
0: 그렇죠.
1: 네, 드라마 몰아보기, 영화 몰아보기처럼. 그리고 여기서 영감을 얻은 건데
0: 네.
1: 산을 정주행해도 될 것 같아요.
0: 산을 정주행한다고요?
1: 네.
0: 그러면 추석 연휴 동안 못 갔던 산을 몰아서 다 오른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아, 제가 생각한 거는 산을 정주행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0: 네.
1: 첫 번째는 직관적으로 산과 관련된 책이나 영화를 보는 거죠. 네, 다음 주가 추석이잖아요.
0: 그렇죠.
1: 기차하고 버스를

0: 차를 타고 고향 내려갈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면은 그 오늘 소개하는 거를 정주행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네요.
1: 어허.
0: 그리고 지난번에 산 관련 영화 살짝 소개했는데
1: 네.
0: 이번에는 등산 혹은 산을 소재로 한책몇권 알려드리려고요.
1: 오, 진짜요?
0: 네.
1: 산과 관련된 영화 추천도 너무 좋았는데 이번에는 등산이나 산을 소재로 한책 추천이라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오당대 가족분들 중에 책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서 이번 추천도 아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떤 책인가요?
0: 아, 첫 번째로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만화책입니다.
1: 오.
0: 네, 신들의 봉우리라는 책이에요.
1: 신들의 봉우리?
0: 네. 일본 만화인데 다니구치 지로라는 일본 만화가가 그랬거든요.
1: 네.
0: 이게 고독한 미식가의 원작자입니다.
1: 오.
0: 그리고 유메바쿠라 바쿠라는 소설가가 쓴 소설이 있어요. 같은 제목이에요. 같은 제목 신들의 봉우리가 이 원작이에요.
1: 네.
0: 예, 이 원작을 토대로 이 만화가가 다시 만화로 그렸습니다.
1: 오, 어떤 내용이에요?
0: 예, 이게 대충 줄거리를 알려드리면 지금까지 에베레스트 정상에 최초로 오른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뉴질랜드 산악인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1: 네.
0: 그 전에 이게 또 최초로 등장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1: 아, 그 전에 있었어요?
0: 예, 바로 영국의 산악인 조지 말로리인데
1: 네.
0: 그 산이 거기 있어서 간다. Because it is there. 그 명언을 남겼죠.
1: 오.
0: 예, 그 사람이 1924년에 에베레스트를 오르다가 실종이 됐어요. 그런데 74년 정도 지난
1: 네.
0: 1999년에 미국인들이 그를 해발 8,155m 부근에서 발견을 합니다.
1: 오, 진짜.
0: 네, 실종된 지 75년
1: 와.
0: 만이네. 예, 이때 조지 말로리가 당시에 카메라를 메고 있었다고 하는데
1: 네.
0: 그 시신을 발견했을 때는 카메라가 없었대요.
1: 오.
0: 예, 결국 조지 말로리가 이 에베레스트를 초등했는지 여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
1: 와.
0: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1: 네.
0: 그런데 만화에서는 주인공이 네팔 카트만두에서 이 카메라로 추정되는 물건을 발견을 해요.
1: 아, 만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런 내용인
0: 만화에서는
1: 거예요?
0: 거기서
1: 오.
0: 다시 시작이 됩니다.
1: 네.
0: 주인공도 아주 굉장히 지독한 등반가로 나오는데 그 지독한 등반가가 여러 산을 등반을 하는 과정도 그대로 나오고요. 그리고 에베레스트까지 오르는 내용도 나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아주 재밌어요.
1: 오,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만
0: 네.
1: 들어도. 오.
0: 그리고 다음은 조금 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만화책인데
1: 네.
0: 산과 식욕과 나라는 제목이에요.
1: 산과 식욕과 나.
0: 네, 제목이
1: 오.
0: 좀 특이하죠?
1: 네.
0: 이것도 역시 일본 만화고 히나노가와 히데오라는 작가가 그렸어요.
1: 네.
0: 이 작가가 저랑 좀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1: 어떤데요?
0: 좀 산에 다니긴 하는데 험한 산에는 가지 않고 산책 정도 즐긴다고 합니다.
1: 오.
0: 따라서 이책 주인공인 여자 등산객이 산에서 먹는 것만 나와요.
1: 오,
0: 만화책을
1: 진짜?
0: 어디를 펼쳐도 먹는 장면만
1: 오,
0: 나옵니다.
1: 좀 재밌겠는데?
0: 네. 그래서 각종 요리가 나오는데
1: 네.
0: 요리법도 아주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의 봉우리가 정통 등반 쪽이라면은 이 산과 식욕과 나는 초보 등산 쪽에 더 가까워요. 이거 만화책 보고 나면은 이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겠는데 하실 거예요. 네, 추석 때 시간 나면 이 만화책에 나오는 레시피를 보고
1: 네.
0: 요리를 하셔도 됩니다.
1: 오, 좋은데요. 산과 식욕과 나. 자, 이렇게 만화책 두 권을 소개해 주셨고, 또책 중에도 산 이야기 다루는 책이 있나요?
0: 아, 저희 사무실에 산 관련 책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1: 아, 그렇구나.
0: 네, 그걸 다 소개하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딱한 것만 소개해 드릴게요.
1: 네.
0: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재밌게 읽은 소설이거든요. 이거 중편이에요. 이 중편 소설은 저기 김현수 작가가 2005년에 낸 소설집 나는 유령 작가입니다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 나는 유령 작가입니다.
0: 네, 읽어보셨나요, 혹시?
1: 아니요.
0: 네. 이거 옛날 책이어가지고 읽은 사람이 많이 없을
1: 아,
0: 거예요.
1: 그래요.
0: 네. 이 소설집이 김현수 작가의 세 번째 소설집인데 총 9편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어요.
1: 네.
0: 모두 이게 어떤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시 한 달을 가서 설산을 넘으면이라는 제목의 중편에서 산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1: 아.
0: 네, 내용이 좀 많이 복잡해요.
1: 네.
0: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어떤 등반가가 히말라야에서 실종이 되는데 그가 왜 산으로 갔는지 그리고 어쩌다가 실종이 됐는지를 추적하는 내용이에요. 네, 소설에 해초가 쓴 왕오천축국전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히말라야 8,000m 고봉 중 하나인데 낭가파르바트라는 산도 나와요. 이 등반가가 이 산에서 실종이 되는데
1: 네.
0: 중편 소설에서 이렇게 인상적인 거는 실종된 등반가가 이 낭가파르바트라는 산으로 가기 위한 원정 과정이 아주 세세하게

0: 묘사돼 있어요.
1: 오.
0: 저는 김현수 작가가 등산을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1: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세세하게 네. 쓰셨지?
0: 달리기는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1: 네.
0: 찾아보니까 이분이 80년대에 한국인들이 난가파르바트를 갔다 와서 쓴 원정대 보고서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아주 실감나요.
1: 그래서
0: 이걸 읽다 보면은 주인공과 여행하는 기분이 들어요. 네, 물론 이게 내용도 아주 심오합니다. 등반가의 그 심리와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과정하고 마음이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1: 어, 진짜.
0: 네, 좀 흥미로워요.
1: 그렇네요. 이야기만 들어도 흥미로울 것 같은데 산을 정주행하는 방법 첫 번째로 산과 관련된 책을 읽는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만화책도 소개해주시고 이 중에서 저는 산과 식욕가다 제일 네. 먼저 읽어보고 싶고
0: 네.
1: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0: 아, 네, 잊어버릴 뻔했네요. 산을 정주행하는 방법 또 다른 하나는 직접 산을 타는 건데
1: 네.
0: 이게 짧게 타는 게 아니라 종주를 하는 겁니다.
1: 종주?
0: 네, 이 종주를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은 세로로 달린다는 뜻이거든요.
1: 아.
0: 산에서 능선을 따라서 여러 봉우리를 넘어가는 방식의 산행 방식이에요. 네, 가을은 이렇게 산 종주를 하면서 그야말로 산을 정주행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1: 아.
0: 잠깐만 여기서 능선이 뭐냐면 말이죠.
1: 네네.
0: 아시죠 능선이 뭔지?
1: 능선은 그 기자님이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0: 네.
1: 네.
0: 산의 등 그러니까 뾰족한 봉우리가 이게 계속 이어지는 곳이에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산의 꼭대기가 선처럼 연결된 부분인데 흔히 우리가 8부 능선에 올랐다, 9부 능선에 올랐다
1: 맞아.
0: 이런 말 쓰거든요.
1: 네.
0: 이게 능선에 거의 다 닿았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 종주는 산 능선을 따라 걷는 건데.
1: 네.
0: 우리나라가 종주를 하기 아주 좋습니다.
1: 아.
0: 왜냐하면 국토의 70%가 산으로 뒤덮여
1: 아, 그렇겠네요.
0: 있으니까요.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 네. 좀 중요한 내용이 나갑니다.
1: 중요한 내용이에요?
0: 네, 우리나라가 백두대간이라는 큰 산줄기가 있어요.
1: 네.
0: 아주 큰 능선이에요.
1: 백두대간?
0: 네, 이게 네. 지리산부터 백두산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고 이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또 9개 능선이 전국으로 쫙쫙 뻗어 있어요.
1: 네.
0: 이거를 구정맥이라고 합니다. 이 또 구정맥을 기준으로 그것보다 작은 산줄기들이 또 모세혈관처럼 이어져 있는데 이걸 또 기맥이라고 합니다.
1: 기맥?
0: 네. 그 아래 또 더 작은 산줄기도 있어요.
1: 네.
0: 이걸 지맥이라고 하고요. 네, 상당히 복잡하죠.
1: 구정맥, 기맥, 지맥까지.
0: 네. 이게 산 족보도 있어요. 그래서.
1: 그래요.
0: 네, 이 능선들을 전부 다 타려면은 아마 10년 넘게 걸릴 텐데. 아,
1: 진짜?
0: 네. 이거를 토대로 해서 한국에서 등산 마니아들이 국가대표 종주 코스라고도 꼽아놨어요.
1: 어떤 10개. 코스들이 있어요? 이거?
0: 이게 이름만 읊어볼게요.
1: 네.
0: 지리산에는 화대종주 코스가 있고요. 화엄사에서 대원사까지
1: 네.
0: 이어지는 코스입니다. 덕유산에는 육구종주 코스가 있어요.
1: 네.
0: 60령에서 구천동까지. 그리고 서울과 경기에는 불수사도북이라는 코스가 있습니다. 불암산, 수락산,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 네, 그리고 대전에는 보만식계라고 있습니다.
1: 네.
0: 보문산, 만인산, 식장산, 계족산이 있는 코스고요.
1: 네네.
0: 대구에는 또 가팔환초가 있고요.
1: 가팔환초.
0: 네, 가산, 팔공산, 환성산, 초래봉.
1: 오.
0: 네, 좀 이렇게 기니까 제가 이제
1: 네.
0: 그 약어만 읽을게요.
1: 네.
0: 전라북도에는 호남알프스가 있고요. 경남에는 영남알프스라고 또 능선이 있습니다.
1: 진짜 많네요.
0: 아, 심찬해요, 진짜. 이 종주 코스들은 대체로 이렇게 40km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초보자가 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1: 네.
0: 물론 이 종주 코스들을 체력에 맞게 잘라서 타도 되고요.
1: 체력에 맞게.
0: 네.
1: 진짜 다양하네. 이게 10가지지만 산이 여러 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0: 네, 맞아요.
1: 듣기만 해도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기자님이 생각하는 종주의 매력 뭐라고 보세요?
0: 아, 이 종주가 좀 힘들긴 합니다. 일단은 자기가 먹을 걸 다 지고 가야 되고
1: 네.
0: 그리고 배낭 무거운 거를 지고 꽤 오래 걸어야 되고
1: 네.
0: 좀 힘든 일인데 이 매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밥만 먹고 산에서 걷는 게 원초적인 거거든요.
1: 네네.
0: 쉽게 말해서
1: 그쵸.
0: 동물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봐요.
1: 네.
0: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터벅터벅 걷는 거. 그 원초적인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이 종주가.
1: 진짜.
0: 네. 이렇게 산에서 걷고 나면 정말 후련한데 에너지를 다 쏟고 나서 방전되는 느낌? 아마 젠디는 이

0: 일을 하다가 이런 느낌 많이 느꼈죠?
1: 지금 그런 기분이에요.
0: 아, 그래요?
1: 한 주를 다 보내고 금요일에 네. 약간 그런 느낌.
0: 그러시군요. 네. 그럼 집에 가면은 픽 쓰러지시나요?
1: 집에 가서 바로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0: 네, 네. 그러면 이게 그때 기분이 마치 그 신체 전원을 끈 것 같은 기분이 들죠?
1: 네, 맞아요. 네,
0: 그러다가 한참 후에 깨어나면은 충전된 기분이기도 하고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저는 에너지를 다 쓰고 리셋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1: 와.
0: 네, 이런 점에서 저는 산을 오래 타는 게 좋습니다.
1: 오, 진짜. 네. 와, 기자님이 설명해 주신 얘기 들으면 진짜 산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어마어마하죠.
1: 네, 주말의 산으로 윤성주 기자님과 산을 정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당대 가족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산과 관련된 책이나 종주하고 싶은 코스 있다면 여러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루시드 폴의 걸어가자.

0: 루시드 폴의 걸어가자 듣고 왔습니다. 산을 걸으면서 이 노래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이 노래 들으면 아주 천천히 가야 될것 같아요.
0: 그러게요. 남승희님이 보이는 라디오 한번 해달라 이런 글을 올려주셨는데 앞에서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다음 주에 저희 목요일에 우리 기자님이랑 같이 산 이야기 할 건데요. 마침 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할 예정이어서 여러분이 드디어 우리 기자님을 실물은 아니구나 영상으로 이제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주말의 산으로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보이는 라디오는 처음이시잖아요. 그렇죠?
1: 네, 처음이죠. 많이 실망하실 것 같은데 이게 산신령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근엄한 모습으로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초라하고 왜소한
0: 전혀 아니에요. 되게
1: 모습인데.
0: 힙하시고 멋지시고
1: 네, 잘 꾸미고 오겠습니다.
0: 다음 주에 한번 그 그림 제가 그림 코너 좋아했었는데 보이지 않아가지고 아쉬웠잖아요.
1: 네.
0: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1: 그림 수업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0: 7088님이 저번 주 토요일에 오랜만에 근처 산을 3시간가량 산행했습니다. 종아리와 허벅지에 수요일까지 알이 베겼네요. 지금은 괜찮아져서 내일 다시 도전하려고 합니다.
1: 아 좋습니다. 이게 바로 그 산의 매력에 빠지는 그 순서입니다.
0: 진짜.
1: 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일대강 구정맥, 백두대간하고 구정맥 다 타시겠네요.
0: 진짜. 저 안 그래도 저도 지난주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랜만에 러닝을 했거든요.
1: 그래요?
0: 네, 근데 3일 동안 제대로 걷질 못했어요.
1: 네. 그 후로 또 뛰셨나요?
0: 걸었어요.
1: 네. 그렇게 천천히 하시다가 이제 산으로 가는 겁니다.
0: 네. 6136님 완전 등산 초보인데 동호회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여기는 부산입니다.
1: 동호회 찾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네네. 저는 가장 추천하는 게 그 SNS 자기 SNS에 한번 광고를 해보시는 게
0: 스스로
1: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뭐 인터넷에 부산 산악회 치면 많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렇게 치면 될 겁니다.
0: 제가 안 그래도 그 월간산 그 SNS 팔로우 했는데 거기 되게 좋은 정보들 많더라고요.
1: 네, 많죠.
0: 네, 그리고 막 뭐 모집도 하시고.
1: 네, 그 월간산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해주셔도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등산 가고 싶으신 분들 찾으실 때. 유선영님, 책 얘기하니까 태백산맥이 떠오르네요. 20대 때 전권을 밤새워서 읽었는데 기억이 나요.
1: 네. 태백산맥 좋죠. 근데 저는 태백산맥하고 쌍벽을 이루는 책이 있는데
0: 뭐죠?
1: 이병주 작가의 지리산. 네, 그것도 읽으면 아주 좋습니다.
0: 그렇군요. 태백산맥의 지리산까지. 네. 구예찬님, 혹시 작가님 가무사리 숲의 느긋한 나날 읽어보셨나요? 미오라 시온 작가의 책인데.
1: 아직 안 읽어봤어요. 이거 땡기는데요.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0: 가무사리 숲의 느긋한
1: 산 얘기겠죠?
0: 나날. 아마 그러겠죠.
1: 네.
0: 강인성님. 일대간 구정맥 3,107km 5년 5개월 동안 걸어서 완보했습니다. 제 꿈이자 목표였는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1: 와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나라에 산이 이렇게 많은데 3,107km.
0: 이 정도면 얼마나
1: 네, 그러니까 이 손에 있는 그 핏줄 있죠. 그거를 다 타신 거예요.
0: 와,
1: 네, 해외 안 나가도 돼요 우리나라.
0: 진짜 네. 5년 5개월 동안 걸으셨대요. 인성님 대단하십니다.
1: 대단하네요.
0: 5527님은 재작년에 다녀온 지리산 화대 종주가 생각이 납니다. 4일 동안 아내와 둘이 대피소에서 자고 먹고 씻지는 못하고 다녔는데 너무너무 인생의 추억이 되었어요. 생초보가 가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연습을 좀 하시고 화대 종주 도전해보시면 인생의 한 40%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종주를 하다가 3일째 되는 날 저는 걸으면서 하염없이 울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울컥하는데 과연 그 뒤의 내용은 어떻게 될지 광고 듣고 와서 이분의 문자를 마저 소개해드릴게요.
1: 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월간산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앞에서 5527님의 문자를 소개하다가 이제 저희가 광고를 듣게 됐는데 아내분이랑 하대 종주 도전하셨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걸으면서 하염없이 울으셨대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울컥하는데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산은 너무 감동적이고 제 마음을 사로잡는 면이 있습니다 하셨어요.
1: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4일 동안 씻지를 않으셨대요. 네, 저는 아까 원초적이라고 말씀드렸죠.
0: 네.
1: 산이 주는 매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신한테서 나는 진한 땀 냄새를 계속 맡으면서 가는 거죠. 아, 이거 아주 매력적입니다.
0: 내 땀 냄새가 나한테도 나나요?
1: 그렇죠. 지독하구나 라고 느끼면서 가는 게 바로 이 종주의 매력입니다.
0: 아, 그래요. 이렇게 네. 걷다가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셨다고
1: 네,
0: 합니다.
1: 네, 뭐 감동적인 거에 그 원초적인 것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0: 그런 거. 네. 2343님. 저도 영남 알프스 완등할 때 영축산, 신불산, 간월산, 삼봉 종주 해봤어요. 9시간 넘게 걸렸는데요. 정말 힘들었지만 하산했을 때 그 뿌듯함과 개운함이 정말 좋았습니다.
1: 네, 그 에너지를 전부 다 쏟은 느낌. 아, 그러고 나서 집에서 픽 쓰러져 자는 기분. 그거 정말 좋죠.
0: 그러니까 느껴본 사람만이 아는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1: 네.
0: 기자님, 근데 이제 아무래도 문자가 또 있네요. 8519님이 저는 한때 산에 산악회를 조직해서 주말에 산을 여러 곳 다녔는데 올라갈 때는 다리 아프다고 쉬면서 천천히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이리저리 뛰면서 내려가는 동료들 보면서 다칠까봐 걱정을 많이 했지요. 오, 산에 산악회가 있으셨나 봐요.
1: 네, 산에 산악회를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0: 진짜?
1: 네, 이거 산에
0: 인기가 좀 있으셨나 보다.
1: 네, 산에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나요 회사에?
0: 없죠, 사실은.
1: 네, MBC도 없죠.
0: 없죠. 저희 있나요, 산악회? 산악회가 있을까요? 있긴 있대요.
1: 있어요?
0: 있었대요, 예전에.
1: 그쵸? 지금은 없고?
0: 예전에는 있었죠.
1: 네.
0: 근데 예전 회사들은 아마 많았겠죠, 산악회가.
1: 네, 그 봐요. 지금 산악회가 없어졌잖아요.
0: 그러니까.
1: 네. 산에서 회사에서 산악회 조직해서 활동하기가 좀 힘듭니다.
0: 그래. 근데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부장님이 주말에 우리 산에 갈까? 이러면은 꼭 약간 그 진상 상사의
1: 네.
0: 샘플로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예시로.
1: 네.
0: 왜 그럴까?
1: 요즘엔 좀 바뀐 것 같은데. 요즘엔
0: 그래요?
1: 부장님들이 산에 가자 그러면 좋아할 것 같은데.
0: 그래요?
1: 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0: 산에 가고 싶은 사람만 가자. 우리 혜영 작가님이 물음표를 한 100개 정도 써주셨는데.
1: 네. 그러셨어요.
0: 부장님이 우리 주말에 모여서 산에 가자. 그러면은 저는 저 주말에 일정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1: 아, 저희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회사에서 그 야유회를 가거든요.
0: 그래요?
1: 산으로 가요.
0: 오.
1: 네, 거기 꽤 많이 참가를 하거든요.
0: 그 산 월간 산이니까 그런 거 아닌가?
1: 아니요, 저희 월간 산 말고 다른 부서 사람들도 많이 참여해요.
0: 그래요.
1: 네. 이거 보면은 아마 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진 것 같은데.
0: 맞아요, 산 좋아하는 사람은 많죠. 네. 근데 이제 주말에 가는 게 문제 아닐까요? 평일에 평일에 가면 갈 수 있.
1: 네, 아무리 그래도 부장님들 기죽지 마시고요. 산에 가자 한번 하시죠.
0: 야유회 주말에 하시는지 궁금하대요.
1: 그러게요.
0: 주말에 하세요?
1: 아니요, 주말에 안 하죠.
0: 평일에 하세요. 네. 그러면은 좋아하죠.
1: 네.
0: 좋아할 수 있죠.
1: 그런가요? 평일에 그럼 부장님이 산에 가자 그러면 갈 수 있는 건가요?
0: 네, 그럼요.
1: 그래요?
0: 평일에 뒷산 가자 하면은 이제
1: 네.
0: 그럼 맛있는 거 사가요 이러면서 갈 수도 있지 않나?
1: 그래요? 그럼 저기 MBC 여기 라디오 국장님 한번 외쳐주시죠. 산에 가자 하고.
0: 아, 좋습니다. 좋대요, 우리 형 작가님.
1: 네.
0: 한번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불러주세요, 저도.
0: 네. 알렉스 킴님이 한국 갈 때마다 아이들과 예전에 다녔던 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도봉산, 북한산 갔다 왔고 다음번엔 설악산, 지리산 가봐야겠어요.
1: 외국에 사시나 보죠?
0: 우리 알렉스님은 아마 외국에 계신 것 같은데.
1: 네, 한국이 정말로 이 산에 가기 좋은 나라입니다.
0: 호주에 계셨던가? 아무튼 그러니까 한국 여기저기 뭐 산이 있으니까 그죠?
1: 네.
0: 662님 산도 좋지만 전 밤낚시가 더 좋습니다. 낚시하면서 하늘을 보면 별이 환상적입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이셔요.
1: 네, 낚시 좋아하시면은 산에서 한번 낚시를 해보시죠.
0: 산에서 어떻게 낚시?
1: 산에 그 낚싯대 들고 가가지고 별을 낚는다고 생각하면서 낚싯대를 들여놓고 앉아 있는 거죠.
0: 그러면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1: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네,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0: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산을 정주행하는 두 번째 방법, 평소에 산에 자주 다니던 분들만 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1: 이게 종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이 체력을 키워야 됩니다. 체력.
0: 체력을 제일 중요하죠. 체력.
1: 네. 제가 생각하는 체력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달리기를 좀 하는 건데,
0: 네.
1: 일주일에 3회 정도, 한 5km씩
0: 오.
1: 아주 천천히 달리면,
0: 네네.
1: 대신 이걸 꾸준히 한달 정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허벅지나 종아리에 근육이 좀 붙을 건데,
0: 네네.
1: 그런 다음 산 오르막을 올라보면은, 이게 되네?
0: 오, 진짜?
1: 뭐 그런 기분 느낄 거예요.
0: 오.
1: 이거 지난번에 힘들었는데,
0: 네.
1: 지금은 별로 안 힘드네? 네, 이렇게 느낄 텐데, 이렇게 그렇게 점점 더 체력이 붙으면은,
0: 네.
1: 뒷산이고 큰산이고, 그 이전보다 좀 작게 느껴질 거예요. 예. 네. 아무튼 가을이 모든 이렇게 정주행하기 딱 좋은 계절이니까,
0: 네.
1: 책이든 산이든 오래오래 붙들고 있어 보면 아주 기분이 좋을 것 같네요.
0: 그렇군요.
1: 예. 네, 다음 주 추석이잖아요.
0: 네.
1: 하루는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시고, 하루는 나를 정해서 아무거나 길게 몰두해 보는 거죠.
0: 오, 좋습니다. 1510님이 내일은 가평에 있는 명지산에 갈 예정입니다. 달리기가 도움이 된다니 감사합니다.
1: 네, 명지산 조금 험한 산인데,
0: 그래요?
1: 예, 천천히 올라가세요.
0: 네.
1: 네.
0: 달리기 하면 또 이제 체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꾸준히 이렇게 천천히 달리는 거. 말씀하신 5km 정도 천천히 달리면 얼마나 걸려요? 시간으로 따지면?
1: 대략 천천히 달리면 30분에서 40분
0: 30분.
1: 정도.
0: 오, 그 정도면.
1: 네, 그
0: 네.
1: 정도만 시간 투자하면, 예, 그리고 나서 산에 가면, 산에
0: 네.
1: 가서 내가 좀 나아졌다는 기분이 들면, 예, 그게 아주 좋거든요. 예, 한번 해보시죠.
0: 알겠습니다. 네.
1: 눈딱 감고.
0: 자, 이번에는 기자님 보내드리기 전에 오늘도 코너 속의 코너죠. 금도끼, 은도끼 퀴즈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또 특별히 기자님이 직접 선물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선물인지 공개해 주세요.
1: 선물은 바로 월간산 9월호입니다.
0: 우와,
1: 네.
0: 따끈따끈한.
1: 네,
0: 따끈따끈하지
1: 따끈따끈하진 않습니다.
0: 않구나.
1: 네, 10월호가 따끈따끈할
0: 그렇네.
1: 텐데 9월호입니다. 아직
0: 아직
1: 안
0: 10월은
1: 나왔어요.
0: 안 나왔으니까.
1: 네.
0: 오, 근데 월간산 잡지 봤는데 우리 기자님이 그리신 그림도 볼수 있고 취재하신
1: 그렇죠.
0: 내용도 볼수 있고 진짜
1: 네.
0: 재밌더라고요.
1: 네, 그렇죠.
0: 네.
1: 9월호에 인천 영종도 신도 평화대교 개통
0: 우와.
1: 소식도 있고,
0: 네.
1: 제가 갔던 설악산 대종주도 있고, 그 외에 심악산, 팔공산, 가리산, 뭐 일본 북알프스
0: 네.
1: 여러 산이 다 있습니다.
0: 오, 굉장히 알찬 내용으로 가득한.
1: 네, 이 정답을 맞춰주신 5분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1: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0: 네. 그러면 지금 바로 퀴즈 나갑니다.
1: 금도끼, 은도끼 퀴즈! 오늘 제가 산을 정주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는데, 첫 번째는 산과 관련된 책 읽기, 그리고 두 번째는 길게 산 타기. 등산의 세계에선 이걸 종주라고 했죠? 그런데 종주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것을 키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0: 네. 이것을 키우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달리기 하면서 이것을 좀 키워보시면 산에
1: 네.
0: 뭐 수월하게 오를 수 있다.
1: 이게 한자죠? 이걸로 한글로 풀면 몸의 힘입니다.
0: 오, 힌트 많이 주셨어요.
1: 네.
0: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과 당첨자 발표 노래 듣고 와서 저희 공개할게요. 기자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추석 연휴 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할게요.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0: 고맙습니다. 샵의 스위티 9567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샵의 스위티 듣고 왔습니다. 윤성준 기자님이 내주고 가신 금도끼 은도끼 퀴즈. 산을 종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키워야 할까요? 1221님 근육? 다리 근육? 6995님 근력. 1206님 신나게 달리기입니다. 2369님 오당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면 되는 거죠? 하셨는데 다 땡이었습니다. 정답은 바로 체력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맞춰주셨을까요? 0714님 체력 다음 달에 두타산 가요. 그때까지 달리기 하면서 체력을 길러볼게요. 너무 기대됩니다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정답 맞춰주신 0714님 포함해서 다섯 분께 저희 월간산 9월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섯 분 뽑아서 저희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나요? 그쵸? 네, 선곡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월간산 이거 진짜 재밌거든요. 당첨되신 분들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주말 일기 받아볼 건데요. 아마도 추석 준비하느라 많이들 바쁘실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지 오당제 공유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그 사이에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뉴키즈 온 더 블럭의 I Will Be Loving You, 그리고 데비 깁슨, Lost in Your Eyes.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3, 2, 1, fire.
2: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3: 저기요,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3: 난 280층이요.
5: 층은 달라도,
6: 층은 달라도
5: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4: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7: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8: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말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7973님이 내일도 출근합니다. 유유 신입 2주차 매주 토요일마다 출근하고 있어요. 아, 토요일에도 출근을 하고 계시는군요. 2주 차면 진짜 일에 막 적응하고 정신없고 바쁜 시기일 텐데 주말 출근까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7973님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힘내시고요. 내일 일 끝나시고 맛있는 거 또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주말을 좀 누리셔야 될 텐데. 이혜원님, 학생들 시험 기간이라서 내일이 토요일이지만 추가 수업 있어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반이고 2시간만 하면 돼서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아, 회원님도 또 주말에 근무가 있으시군요. 요즘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은 더 바쁘실 것 같아요. 추가 수업까지 하려면. 근데 또 좋아하는 반이고 2시간만 하시면 되니까 끝나고 우리 선생님도 회원님도 맛있는 거 드시면서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고요. 신지연님, 저는 내일 동네에서 청년의 날 축제를 하는데 어반자카파가 온다고 해서 공연 보러 갑니다. 오, 그래요. 청년의 날이죠. 내일 맞아요. 그렇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또 이렇게 행사를 하나 봐요. 지연님 가서 또 좋은 노래 많이 듣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5145님이 골라주신 끝곡은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하면서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아, 너무 좋은데요. 금요일 밤 잔나비의 목소리로 오늘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당신...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열시 뉴스입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인사권한을 감찰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 비서관 이상을 감찰하게 돼 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0: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연구팀이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의 클로드를 활용해 오픈 AI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지난 7월 오픈 AI 직원의 챗 GPT 계정에 접근해 비공개 저장소를 읽고 프로그램 코드를 바꿀 수 있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오픈 AI는 해킹에서 드러난 보안 취약점을 모두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사건이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고도의 사이버 공격팀이 미국의 AI 관련 기밀을 탈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영상에 나오는 30대 남성이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 권선경찰서는 오늘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올해 초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신의 집에 일부를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수원 권선구의 아파트 단지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등을 구부린 채 양팔을 늘어뜨리고 한참 동안 서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마약 투약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여자 배구 대표팀이 아이시 나우의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베트남을 꺾고 3전 전승 조 1위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에이스 강소휘가 양팀 최다인 27점을 올리면서 맹활약했고 이다연이 블로킹 2개를 포함해 16점, 김다연이 서브 에이스만 6개를 기록하면서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3년 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베트남에 졌던 대표팀은 서력에 성공했고 조 1위로 8강에 올라 B조 2위 카자흐스탄과 준결승행 티켓을 놓고 대결합니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지였던 전북이 단독 개최 대신 공동 유치 의사를 밝혀 국내 후보지 공모 절차가 원점에서 새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부산과 울산에 비가 이어지겠고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제주도에도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에서 20mm, 강원 산지와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 5에서 10mm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제주 산지에는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부산 21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김성호였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중고로 되팔자니 정보가 유출될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휴대폰들 있으시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한 달 동안 범국민 폐휴대폰 회수 실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폐휴대폰 수거 플랫폼 나눔폰을 통해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 혜택과 함께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고요.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학교에 전용 수거함도 설치됩니다. 또 우체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수거해가는 안심방문 수거 서비스도 올해 안에 도입되는데요. 천덕꾸러기 휴대폰들 모으면 노다지 도시광산입니다. 이참에 내놓으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2: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인도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7.8%, 세계 주요국 중에서도 높은 수치인데요. 그런데 이런 고성장의 열매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 대법원장이 취업하지 못한 일부 청년들을 바퀴벌레

0: 의 빗댄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청년들은 오히려 이 표현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내걸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비슷한 논란이 반복돼도 움직이지 않던 청년들이 이번에는 왜 한꺼번에 거리로 나선 걸까요? 이들의 분노가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잠시 후 전명윤 주간 인도 동향 편집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6: 오늘의 플러스. 고성장의 숫자 뒤에 가려진 인도 청년들의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전명윤 주간 인도 동향 편집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십니까.
6: 예, 저희들한테는 사실 필명인 환타라는 작가명으로 더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7: 그렇죠. 어디서는 환타고 어디서는 본명이군요. 저도 그렇죠. 헷갈리네요. 네.
6: 자, 세계 곳곳을 여행 다니시는 여행 작가로 유명하신 분인데 최근 모처럼 인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또 인도도 경제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오늘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여쭤보려고 이렇게 오셨는데요. 과거에 비교했었을 때요, 뭐가 달라졌다고 느껴지십니까?
7: 개인적인 관찰기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올 여름에 제가 올해는 설에 한 2주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갔다 왔어요. 네. 7월 중순부터 8월 초 사이에 인도 있었는데, 이제 마침 이제 당시가 이제 델리에서 아까 말씀하신 CJP, 바퀴벌레 인민당 시위로 시끄러웠던 그 시점이었죠. 제가 있었던 데에는 이제 분쟁지구로 유명한 카슈미르, 그리고 카슈미르 옆에 있는 라다크,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또 오지라고 할 수 있는 잔스카르에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시위 현장하고 정반대 있었죠.
6: 네.
7: 근데 좀 잔스카르에서 한 여자 학생을 만났어요. 네. 여학생을 만났는데 여기 한 200가구도 안 되는 마을이에요.
6: 네.
7: 근데 이 마을에서 아마 이 친구가 천재였나 봐요. 천재에 속하는 거겠죠. 네. 영어도 일단 거기밖에 안 되고. 근데 올해 의대 입시를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6: 네.
7: 이게 올해 이제 완전히 화두가 되고 있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이제 올해 의대 입시가 이제 시험지 유출이 되면서 시험 전체가 취소가 됐어요.
6: 네.
7: 그래서 제 시험이 6월에 치러졌는데 전 이 친구를 이제 8월 초에 만났거든요. 근데 제 시험은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6: 왜요?
7: 그러니까 이제 답이 없다고 느낀 거죠.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한 불신 같은 게 느껴졌는데, 그래서 내년에 이제 BHU라고
6: 네.
7: 바라나시 인도 대학이라고 문과 쪽에서 꽤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6: 네.
7: 저도 거기서 청강을 했는데
6: 네.
7: 거기에 도전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다가 이제 바퀴벌레 인민당 얘기가 나왔습니다.
6: 예.
7: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넌 어떻게 생각하냐? 너도 의대 입시를 쳤다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도 델리의 잔타르 만타르 시위 현장을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여기선 그럴 수가 없으니까
6: 네.
7: 인스타그램으로 좋아요만 누르고 있다.
6: 아.
7: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골에서 인스타로 시위를 지지하고 있었는데
6: 네.
7: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 그 대목이 되게 충격이었던 게 일단은 원래 아시아가 좀 그렇지만 한국도 과거에 그랬어요. 우리가 스스로는 우리나라 정부를 아무리 싫어해도 외국인이 물어보면 대놓고 정부 욕 안 했거든요.
6: 네.
7: 근데 인도는 더 심해요, 그게. 아무래도 한 2, 30년

0: 정도 좀 다른 다 보니까. 근데 인도에서 젊은 사람들이나 혹은 인도인들이 그들의 정부 시스템이나 이런 걸 물었을 때 당연히 인도도 회피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자기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사실 인도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 이게 청년이라는 게 하나의 계층으로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카스트 문제도 있고 또 카스트에 따른 할당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되게 청년끼리 하나의 덩어리로 엮이지가 않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느껴지는 발언을 처음 느꼈고 더 나아가서는 아 인도가 드디어 개인이 탄생하는구나. 그러니까 인도 투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대가족 구조에서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정한 걸 온 가족이 따라하는 구성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네. 이 친구들 말이 나 다음 선거에서는 이제 내 마음대로 투표하겠다. 내 의사를 하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와, 이 나라가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한 페이지가 좀 바뀐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 이번에 이슈가 되는 시위 얘기도 좀 해주세요. 이 시위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시작됐고 지금 어떤 상황까지 번져져 있습니까?
0: 시작은 정말 어이가 없는데 올해 5월 15일 날 인도 대법원 법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1: 네.
0: 발단은 청년 문제가 아니에요.
1: 예.
0: 변호사가 하나 있는데 네.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산제이 두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25년 차예요. 두바이에 지사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었냐면은 선임 변호사가 된 게 꿈이었어요.
1: 예.
0: 이 선임 변호사가 뭐냐면은 영국의 킹스 카운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서 이제 유명한 소수의 변호사를 정해서 명예직을 주는 건데
1: 네.
0: 이게 되면은 이제 어떤 혜택이 있냐? 단순한 예. 명예직이 아닌 게 국가 상대 수임을 독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임료가 대략 한 5배에서 10배가 됩니다.
1: 야.
0: 그리고 이제 뭐 완전히 안전한 거죠. 자살한 사건 안 맡아도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인도의 변호사가 130만 명이 있는데 선임 변호사가 3천 명이 있어요.
1: 네.
0: 여기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진짜로 끝내주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근데 이 자리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을 델리에서 뽑았는데 자기가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SNS 플레이를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온갖 대욕을 하면서 비리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대법원을 상대로 계속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도 이제 당연히 일사부재리니까 한 건 가지고 하나밖에 못 하는데 인도 대법원은 이 소를 걸 수 있는 방향이 되게 많아요.
1: 네.
0: 그래서 걸 수 있는 모든 거를 이 법자랄이 시전을 한 거죠. 근데 이때 이 사건의 주심이 대법원장이었어요. 대법원장이 보니까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요새 젊은 친구들이 괜히 이제 노력도 안 하고 SNS 하면서 자기가 사회운동을 하네 정보공개청구운동을 하네 하면서 온 사회를 공격하는 기생충 같은 바퀴벌레 같은 짓을 하는데 너는 변호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라고 말한 거예요.
1: 네.
0: 근데 언론에는 그 날짜가 어떻게 나갔냐. 대법원장이 직업이 없는 청년들을 바퀴벌레라고 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다음날 해명을 했는데 이 SNS라는 게 SNS에서 가장 먼저 휘발되는 게 맥락이잖아요.
1: 네.
0: 이 과정은 아무도 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모두가 들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음 날 미국에 살던 아비지트 디프케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1: 네.
0: 이 사람이 이제 보스턴에서 언론 홍보학을 전공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X에 딱 한 줄을 올립니다.
1: 네.
0: 바퀴벌레들을 전부 모으면 어떻게 될까?
1: 아.
0: 했는데 이게 막 몇 시간 만에 10만 건 이상 이제 RT가 되는 거죠.
1: 예.
0: 그래서 디프케가 그 자리에서 웹사이트랑 가입품을 만듭니다.
1: 네.
0: 그리고 창당을 선언해요.
1: 네.
0: 그게 바퀴벌레 인민당이에요. 인도의 집권당이 BJP거든요.
1: 알죠.
0: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바퀴벌레 코크로치 잔타 파티여서 CJP. 그러니까 집권당을 이제 비튼 거죠.
1: 예. 그래서
0: 슬로건이 뭐냐?
1: 거네요.
0: 예, 슬로건이 뭐냐? 게으르고 실업 상태인 자들의 목소리라고
1: 아.
0: 했는데 이게 또 대박이 나요.
1: 네.
0: 인스타로 처음에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창당 이제 실제 창당은 아니죠. 밈 정당이니까. 창당 일주일 만에 2,200만 명의 팔로워를 모읍니다.
1: 대단하네요.
0: 참고로 집권당인 BJP 공식 계정이 900만이고요.
1: 예.
0: 제1야당인 국민회의가 1,300만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하루 만에 가장 강한 두 개의 당을 모은 것만큼의 팔로워를 모은 거죠.
1: 네.
0: 자,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당연히 모디 정부가 좀 강압적이잖아요.
1: 네.
0: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면서 이제 X 계정을 일단 날립니다.
1: 네.
0: 그러자 이제 디프케가 이렇게 쓰죠. 바퀴벌레는 핵전쟁에서 살아남는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계정을 또 파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CJP를 지지하는 모든 학생들이 바퀴벌레 가면을 쓴 릴스를 만들고 AI 영상으로 하면서 온 SNS가 바퀴벌레 도배가 되는 거예요.
1: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예전에 이슬람의 봄이라고 해서 아랍의 봄이라고 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민주화의 어떤
0: 그렇죠.
1: 시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촉발했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 스마트폰, SNS
0: 맞아요.
1: 이걸 통해서 군집이 모일 수가 있고 또 메시지가 커질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인도도

0: 예전에는 그냥 약간 체제 순응적인 국민성이 많이 있었지만 네. 이제는 해외 가서 인도의 내부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뭐 나름대로 지식인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SNS 계정들을 통해서 목소리가 더 크게 뭐 확장되고 증폭되는 이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이 시위가 단순히 이벤트가 아니라 진짜 앞으로 인도로가 슥 바뀌어가는 우리가 대목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1: 많은 정치학자들은 이제 작년에 남아시아를 휩쓸었던 Z세대 시위,
0: 예.
1: 그러니까 네팔과 방글라데시, 예.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있었잖아요. 그것에 이어지는 흐름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아무튼 이게 인도 사회를 바꿀 거는 분명해 보여요.
0: 그래요.
1: 그리고 사실 스마트폰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게 인도 같은 경우는 진짜 심심하면 경찰들이 사람 때렸거든요.
0: 그랬죠.
1: 예, 뭐 저도 지나가다가 맞는 거 많이 봤어요. 제가 맞은 건 아니지만.
0: 인도로 올라가라고 때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1: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사실 저도 한번 맞은 적이 있긴 합니다. 저는 바라나시에서 기차표를 끊는데 네. 제가 힌디를 조금 하거든요.
0: 예.
1: 힌디를 했더니 그 기차표 파는 사무원이 어서 네팔 녀석이 한국인 여권 훔쳐가지고 한국인 행세 아니야 하면서 정말 다짜고짜 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은 적이 있긴 한데
0: 예.
1: 그래서 잘 때렸는데 이게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모두가 체증을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폭력이 엄청 줄어들었어요.
0: 네.
1: 이게 어찌됐건 간에 사람들이 찍고 인터넷에 올리면은 이 사람은 잘리거나 정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제3세계가 대부분 그래요.
0: 예.
1: SNS나 스마트폰으로 인한 가장 큰 장점은 대놓고 벌어지는 거리에서의 경찰 폭력이 사라졌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위에는 영화 세월간이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소나망축 이 사람도 함께했다면서요.
1: 네네, 이게 좀 되게 뜬금없는 대목인 게
0: 네.
1: 소나망축은 사실 이 시위와 접점이 없는 게 올해 60살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시위, 입시 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0: 예.
1: 이분이 갑자기 등장을 했죠. 그런데 막상 CJP 시위에서는 초반에 SNS 플랜 이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데 실질적인 시위 역량은 없었어요.
0: 네.
1: 이게 SNS에서 막 이제 밈하고 풍자하는 거랑 사람 모으는 건 완전히 별개의 일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한국 시위 같은 경우도 원래 주최 측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는. 처음에 CJP 시위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집회 신고를 해놓고 5시에 끝나야 되는데 3시 반에 집회가 끝나서 우리 할 거 없는데 해산할까요? 이런 식이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진짜 엉성했거든요. 근데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소나망축이 합류를 한 거죠. 이 소나망축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영화 세월간이의 주인공인 이제 란초,
0: 네.
1: 이제 아메리칸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0: 네.
1: 그 막판에 라다크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푼수도 왕주라는 이름으로 발명가 역할을 해요.
0: 네.
1: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교육 운동가이자 발명가이기도 합니다.
0: 네, 뭘 발명했습니까?
1: 가장 대표적인 게 아이스 스투파라는 건데
0: 예.
1: 이게 한국에 거의 안 알려졌어요.
0: 예.
1: 일단 라다크라는 데가 예. 이 사람 라다크 사람이에요.
0: 예.
1: 라다크는 대한민국이 60% 6만 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꽤 넓죠.
0: 예.
1: 30만 명이 삽니다. 인구 밀도가 정말
0: 낮네요.
1: 희박해요. 그러니까 네. 히말라야의 고원지대고요.
0: 예.
1: 여기는 한랭 건조지대라고 그래서 사막 같은 데예요.
0: 네.
1: 그래서 1년 강수량이 100mm 정도 됩니다. 그런데
0: 네.
1: 이게 겨울에 한 70%가 내리고 여름에 30%가 내려요.
0: 네.
1: 그럼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은 이 겨울에 내린 눈이 봄에 녹으면은 이 물을 가지고 파종을 해서 농사를 져요.
0: 그런데
1: 네. 지금 기상이변으로 제가 이번에 라다크에 2주 있는 동안에 이틀 빼고 다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철에 비가 내리는데 이 동네는 비가 내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일단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댐이 없어요.
0: 예.
1: 그리고 인더스강인데 여기 수계가 인더스강은 좀 있으면 파키스탄으로 넘어가요. 어떻게 물을 활용할 수가 없고
0: 네.
1: 이번에 네팔 사태에서도 보시다시피 거기도 환경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0: 예.
1: 폭우가 내리면은 이게 진흙 바다가 휩쓸려 내려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휩쓸려 가는 구조예요.
0: 예.
1: 그래서 2010년에 260명이 죽었어요.
0: 어휴.
1: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기상 이변이라고 했는데 어찌 됐건 겨울에 이제 여름에 비가 내리니까 겨울에 눈이 안 와요. 그럼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래서 이 소나망축이 발명한 게 뭐냐면은 겨울철에 아주 추운 날 물 호수를 이렇게 반쯤 누르면 우리 어렸을 때 장난 많이 했었잖아요. 호수가 물이 쫙 위로 솟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동네는 영하 30도 정도 되기 때문에 솟는 순간 얼어요.
0: 예.
1: 이 물이 계속 나오면 계속 얼면서 거대한 얼음탑처럼 만들거든요. 그럼 이게 5월에서 6월까지 가요. 그리고 4월부터 녹아서 이게 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얼음 스투파 하나가 압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관할 수 있는 물이 거의 한 이제 100만 리터
0: 네.
1: 정도의 양이 돼요. 근데 이게 라다크 곳곳에 있고 이 사람이 처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소나망축이 이걸로 막사이사이상을 받았고
0: 예.
1: 롤렉스 기술상을 받았어요.
0: 오.
1: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도 최고 시민에게 주는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훈장을 받아서
0: 예.
1: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렇게 외국에서 국가 원수가 오면은 거기 가서 같이 대통령 영접하고 뭐 이런 얼굴마다 역할하고 그러던 국민적 영웅이에요.
0: 네.
1: 근데 이 사람이 이 시위 현장에 나타난 거죠.
0: 이 사람은 왜 시위에 동참한 겁니까?
1: 아,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 네. 라다크라는 동네 자체가
0: 네.
1: 불교도가 살아요.
0: 아,
1: 얼굴도 우리처럼
0: 아니군요.
1: 생겼어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0: 아, 독립적인 자치주를 원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자치주를 원하는데 인도 정부는 2019년에 여기를 대통령 직할령으로 만들어요.
1: 예.
0: 대통령 직할령은 뭐냐면은 직할령 안에서는 의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부지사가 모든 행정을 통치하는 구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라다크 사람들은 독립이 된 거는 자치지역이 된 건 좋지만은 주 의회가 없다 보니까 대표성이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독립된 주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이제 라다크 안에 이제 독립 이제 대통령 직할령이 되면서 그 전까지는 인도 외지인들이 라다크에서 토지 구매를 못했어요.
1: 네.
0: 이게 막혀 있었는데 이게 풀려버린 거예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라다크가 이제 빨리 인도 대륙 자본에 잠식될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이 문제를 다시 묶어서 해결해 달라라는 걸로 소나방축이 되게 단식을 많이 합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세 번에 걸쳐 단식을 했고 세 번째 단식 때는 소나방축을 지지한 청년들이 이제 약간의 시위를 좀 크게 해가지고 경찰이 발포해서 4명이 죽어요.
1: 네.
0: 그게 작년 7월이에요.
1: 아.
0: 그래서 소나방축은 국가적 영웅에서 인도 정부가 선정한 국가의 적이 돼서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두부로 감옥에 수감이 돼요. 참고로 인도의 국가보안법은 재판 없이 1년까지 구금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법정 투쟁에서 나오게 됐는데 이 사람이 석방된 게 올해 3월이에요. 그리고 5월에 단식장으로 간 거예요.
1: 아.
0: 아, 6월에 단식장, 석 달만 예, 단식장을 예, 간 거죠. 참고로 라다크에서 이 사람이 석방됐을 때 라다크 인구가 30만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환영 인파가 5만이 모여요.
1: 우리나라
0: 60%인 땅에서
1: 예.
0: 거기는 버스가 아주 오지는요 보름에 한 대가 다녀요.
1: 아.
0: 그래서 어떻게 차를 모아서 이제 환영하러 내 공항으로 온 거죠.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그런 국민적 영웅인데 갑자기 CJPC에 나와서 라다크에게는 전혀 입도 뻥긋 안 한 채로 교육부 장관 물러가라 라는 투쟁에 연대하기 시작한 거죠.
1: 네. 어찌 보면 지금의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같이 한꺼번에 던진 그런 행위를 한 거네요.
0: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하나 더 하면 이 사람이 그래서 되게 영리했던 게
1: 예.
0: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소나망축이 등장하자 또 라다크 얘기하겠네. 대충 아는 사람은 아니까. 근데 그 얘기를 전혀 안 하면서
1: 네.
0: 계속 단식을 하면서 이제 16일 단식을 했거든요.
1: 네.
0: 언론에 부각이 되는 거예요.
1: 아.
0: 근데 이 사람은 라다크 얘기는 안 했지만 언론에 부각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라다크 이야기를 알게 되는
1: 그렇죠.
0: 거고 이 사람이 결국 버팀목이 돼서 결국 교육부 장관이 날아가요.
1: 예.
0: 16일 만에 날아가는데 모디 총리는 소나망축의 건강을 비는 동영상을 올릴 정도였고
1: 네.
0: 단식 기간 16일 동안 여야 인도 국회의원 64명이 방문을 합니다.
1: 아, 소나만추에게.
0: 예. 그러니까 완전 전국구 인물이 된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유일한 지금 승자는 사실 디프케가 모든 판을 깔고 CJP도 만들고 막 그랬지만은 정치적 과실은 소나망축이 다 가져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1: 머리 좋은 사람이네.
0: 천재죠.
1: 예. 자 그러면 이런 시위 현장에서 혹시 경찰이 또 시위대 때리면서 이게 더 증폭됐습니까?
0: 그렇습니다. 이제 인도는 국회가 세 번 열려요. 정기의회가
1: 예.
0: 겨울에 예산 회기가 열리고 연초에 그다음에 장마철에 몬순 회기가 열리고 이제 겨울 가을 11월쯤에 겨울 회기가 열려요. 그래서 여름 회기를 몬순 회기라고 그러는데 이 몬순 회기 날 이제 CJP 시위대들이 이제 국회의사당 진격 투쟁을 벌입니다.
1: 예.
0: 뭐 어디 가나 뭐 이제 국회 쳐들어가는 건 똑같죠. 뭐 이제 대통령 쳐들어가는 것도 똑같고. 근데 이때 이제 인도 경찰이 이제 좀 잔인하게 진압을 해요. 이제 최루탄과 곤봉을 쓰고
1: 아이고.
0: 그다음에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총을 겨누는 경찰들도 등장을 했어요.
1: 네.
0: 이 델리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모두가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시대예요.
1: 그렇죠.
0: 이게 모두 찍힙니다.
1: 예.
0: 그래가지고 모두가 릴스를 만들고 이제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정부를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죠.
1: 네.
0: 근데 모디 정부로서는 이게 되게 좀 황당했던 사건인 게 사건 초기만 하더라도 모디 정부는 되게 여유 있게 모디 총리는 응수를 했어요.
1: 네.
0: 아, 뭐 찻잔 속의 태풍이지라는 분위기였는데 이 BJP 지금 현재 집권당의 가장 큰 핵심 지지층이 고학력 힌두 청년들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민족주의의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입안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죠.
1: 네.
0: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정권의 기반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고 인도의 현재 여당은 연립여당이거든요.
1: 네.
0: 연립여당의 구성원들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라.
1: 아.
0: 사실 정당 하나만 지금 이탈하면 연립정권이 붕괴되는 상황이에요.
1: 예.
0: 인도는. 그러다 보니까 모디가 급했고 그래서 이제 다르멘디라 프라단 교육부 장관을 결국은 사퇴를 시킵니다.
1: 아, 근데 인도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요.
0: 네.
1: 이 교육에 대해서 열망이 야 우리 한국 못지않고 한국보다 더 심한 것 같고요.
0: 더 심하죠 사실 어떻게
1: 예,
0: 보면.
1: 그리고 이 교육에서 뭔가 승자가 돼서
0: 네.
1: 반드시 뭔가 입신양명이라고 해야 될지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그 열망이 강해요.
0: 그거밖에 없어요. 인도는.
1: 그런데 그게 네.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런 국가도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입시 부정이 만연한 겁니까?
0: 이게 아예 페이퍼 리크라는 말이
1: 예.
0: 고유명사로 있어요 인도에는.
1: 아.
0: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험지 유출이 산업화된 거죠.
1: 그러니까요.
0: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게 이번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0: 2010년에는 철도 채용 시험에서 이제 채용 위원장과 아들까지 채용 위원장이 문제를 유출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구속이 됐었고 야. 23년도에는 남인도 텔랑가나주에서 공무원 시험 유출 사건이 있었고
1: 네.
0: 21년에는 이제 서부의 라자스탄주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고
1: 네.
0: 24년에는 UP라고 이제 가장 큰 주가 있거든요.
1: 네.
0: 거기서 경찰 채용 시험이 또 난리가 났었어요. 이때는 응시자가 480만 명이었습니다.
1: 480만 명이요?
0: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유출돼서 시험이 재시험이 치러진 거예요.
1: 480만 명의 재시험이요?
0: 근데 이게 의대시험으로 이번에 폭발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규모가 되게 커요. 의대시험이.
1: 예.
0: 그러니까 의대 입시에 올해 등록한 사람이 228만 명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되게 시험이 크죠. 이게 한국 수능 지원자가 지금 50만 안팎이에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게 단일 시험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시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1: 아.
0: 여기가 이 시험이 지옥인 이유가 재수 제한이 없어요.
1: 그러면 N수생이 있다는 얘기네요.
0: N수생이 뭐 30살, 뭐 35살까지도 가는 거죠. 근데 이게 IIT라고 인도 공과대학대 유명하잖아요.
1: 네.
0: JEE 메인, JEE 어드밴스라는 시험을 쳐야 되는데
1: 네.
0: 이거는 생애 두 번밖에 응시가 안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의대로 몰리는 거예요.
1: 아.
0: JEE는 이제 IIT 입학 시험은 두 번 떨어지면 끝이에요.
1: 그러니까
0: 더 이상 시험을 못 쳐요.
1: 다른 세컨 찬스를 의대에서 찾는 거군요.
0: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몰리고 먹고 살 만한 집은 여기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뿌리가 정말 뽑아지는 거죠.
1: 예.
0: 거기다가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비리가 심각하냐면은 2년 전에 똑같은 문제 유출이 있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같은 의대 입시 시험이. 심지어 이때는 만점자가 67명이 나왔습니다.
1: 야.
0: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023년 전해에 만점자가 둘이었고요.
1: 예.
0: 그 전해에 문제가 쉽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4명이 나왔어요.
1: 네.
0: 근데 67명의 만점자가 나왔는데 더 재미있는 거는 6명의 만점자가 한 시험장에서 나와요.
1: 아.
0: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1: 예.
0: 근데 당시 시험장이 몇 개였냐면은
1: 예.
0: 4,750개였어요.
1: 야.
0: 4,750개 전국에 있는 시험장 중에서 단 하나의 시험장에서
1: 만점자
0: 67명 중 6명, 10%가 예.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로또 명당이죠, 거기는 진짜로. 그리고 이제 비하르주의 파트나에서는 문제 유출의 증거까지 잡혀서 사람들이 잡혀가고 경찰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1: 네.
0: 이때 시험이 취소가 안 돼요.
1: 네.
0: 그리고 그 장관이 이번에 잘린 그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관이 한 번 이날이 났는데도 안 잘리고 계속하다가 이번에 사퇴한 거죠.
1: 이야. 정리하자면 인도라는 사회에서 집안을 일으키고 자신이 뭔가 출세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는 교육을 잘 받아서 그걸 수혜받는 것밖에 없는데 네. 그 교육의 기회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입시 부정이 있다 보니 이번에 청년들이 이렇게 크게 들고 일어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입시 부정 가지고 인도 언론들이나 이제 인도 학자들도 야 이거 어떻게 시험제도를 개혁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나온 게 이제 한국 모델이에요. 비행기도 안 띄우고 한국은 그런다더라.
1: 예.
0: 그래서 한국 모델을 열심히 보도를 했는데 지금 한국에 이번에 그 시스템 먹통 사태가 발생하면서 인도 언론이 또 대서특필하고 있죠. 야 한국도 아닌가 보다.
1: 우리도 뭐 보완해야 될 건 좀 당연히 있죠.
0: 그렇죠.
1: 알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전명윤 주간 인도 동향 편집장 모시고 급변하는 분위기 속에 휘말리고 있는 인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청년들이 지금 봉기한 가장 큰 이유가 입시 부정 이것 때문에 일어났다는 말씀을 어떤 맥락 속에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 입시가 얼마나 치열한지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에서는 우리 노량진과

0: 같이 뭐 입시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 도시가 있고 아예 이게 산업이 됐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1: 네, 라자스탄의 코타라는 도시인데 예. 여기가 80년대 후반에 예. 이제 유명한 이제 과학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장애를 앓게 돼요. 예. 어떤 병으로 인해서. 예. 그래서 이분이 입시학원을 차립니다. 그래서 20명을 받았는데 이 20명이 모두 IIT에 가는 거예요.
0: 야.
1: 이 신화가 생기면서 이 사람 학원을 중심으로 주변이 다 학원이 생기는 거죠. 요즘 코타에는 20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여기서 숙식을 합니다.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의대하고 공대 입시 치르는 거죠.
0: 20만 명이 숙식을까지 할 수 있을 정도면 이게 우리로 따지면 뭐랄까요? 기숙형 입시 학원을 운영하는 거네요.
1: 기숙형 입시 도시죠. 그러니까.
0: 아, 그러니까.
1: 이제 예. 되게 많은 학원들이 한 28개 정도 학원, 네. 잘 나간 학원 3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모든 걸 이제 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0: 네.
1: 얘네들이 이제 고등학생이냐? 한 중학교쯤 졸업하면 이제 일로 와요.
0: 아.
1: 15, 16. 이 동네에 이제 뭐가 있냐, 더미 스튜던츠라는 관행이 있어요.
0: 예.
1: 학원과 제휴한 학교에 아이들을 등록시키고 학교는 이들의 출결을 신경 쓰지 않고 아이들은 학원으로 가는 거죠.
0: 아, 이건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그 치열하다는 얘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인도 의대랑 공대 입시에는 내신 반영이 없어요.
0: 아, 시험만 보는 거군요.
1: 네, 그러니까 인도는 대학을 가는 길이 이제 가장 많은 거는 이제 12학년 졸업시험이에요.
0: 예.
1: 그럼 이거는 내신이 한 20, 30% 들어갑니다.
0: 네.
1: 근데 문제는 상위 학교들로 가는 모든 시험들은 내신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거죠.
0: 네.
1: 근데 무엇보다 이제 이 친구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왜 우리도 이제 우리 예전에 저보다 좀 윗세대죠. 그러니까 80년대 학번 학력고사. 가진 선배들,
0: 예.
1: 학력고사 세대들은 우골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0: 그렇죠.
1: 소파라가지고
0: 예.
1: 옛날엔 다 시골에 살았으니까
0: 네.
1: 수도권이 아니라 했는데 인도는 이제 한 인구 100만 정도 단위 도시로 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주재원들이나 뭐 이제 교수님들이 하는 뭐 이제 맨날 이제 구루가온이니 대도시 얘기를 제외하고
0: 네.
1: 여기네까지가 됐지만은 인도 인구의 60%는 아직도 시골에 살아요.
0: 네.
1: 이 시골이 인구 100만까지도 시골이라고 칩니다. 여기 가면은 대가족 구조예요.
0: 네.
1: 그러니까 건물 하나를 사가지고요. 맨 2층에 아니 맨 아래층에 증조 할아버지 살고요.
0: 예.
1: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가 쫙 해가지고 한 80명에서 100명이 한 건물에 살아요. 이게 하나의 가족이에요.
0: 아니 100명이 가족인데 한 건물에 살아요?
1: 예.
0: 와.
1: 여기는 분가 이런 거 없어요. 인도 지방 아. 가면은 다 같이 살아야 돼요.
0: 예.
1: 근데 집안에서 똘똘한 애가 하나 나온 거예요.
0: 네.
1: 그러면 우리는 똑똑한 애가 나와서 돈이 없는데 얘를 대치동을 보낸다.
0: 네.
1: 라면은 그 집만 경제적으로 이제 피폐해지잖아요.
0: 네.
1: 여기는 가문 전체가 이 친구한테 올인을 하는 거예요.
0: 아.
1: 돈도 많이 있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가진 압박감도 장난이 아닌 게.
0: 그렇겠죠.
1: 네. 내가 잘못돼서 의대 입시나 공대를 못 들어가면은. 근데 코타에 있는 친구들 중에 1%만 가거든요.
0: 예.
1: 우리 집안은 망한다.
0: 아.
1: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들 계속 이제 편지나 전화로 하는 거죠. 네가 없으면 지금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를 대출 받았는데 우리 집 망한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0: 아니 그 어린아이들에게 대출 얘기까지.
1: 아 인도는 뭐 좀 그 소셜 에이지가 한국이랑 달라요.
0: 예.
1: 인도는 시골 가면 지금도 8, 7살 먹은 애들이
0: 예.
1: 자기 밥벌이를 해야 돼요. 자기 몫의
0: 아.
1: 경제 활동을 해야 돼요.
0: 예.
1: 그러니까 우리나라 7, 8살하고 달라요. 인도 애들은.
0: 아 저도 대도시만 가다 보니까 그런 풍광은 전혀 몰랐습니다.
1: 예.
0: 아.
1: 그래서 이제 코타에서 스스로 목숨 끊는 친구들이 압박감 때문에
0: 아.
1: 수명 남씩 나와요. 그래서 인도 정부가 세운 대책이 뭐냐면은
0: 예.
1: 천정에 있는 팬이나 선풍기에 스프링 장치를 달아가지고 목을 매달면 스프링이 내려와서 목이 못 매달리게 하겠다.
0: 이야.
1: 아니면 베란다마다 방충망 이제 안전망을
0: 예.
1: 설치하겠다.
0: 못 떨어지게
1: 정도로
0: 예.
1: 해가지고서 자살 학생은 한 이제 2년 사이에 좀 줄긴 했는데
0: 네.
1: 학생 수도 많이 줄었죠. 이게
0: 네.
1: 상당한 사회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가졌던 꿈들이 결국 나의 신분이나 혹은 카스트나 우리 가문이 살아남는 게 내가 하는 입신양명인데 이 구조가 공정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0: 네.
1: 입시의 부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번 CJP 시위는 대법원장이 바퀴벌레라고 욕을 해가지고 뭐 애들이 화났다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
0: 네.
1: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0: 네.
1: 그냥 기름이 있었는데
0: 네.
1: 여기 그냥 불을 한번 싹 붙인 거죠. 대법원장이.
0: 아 저도 인도 교육 공무원 한 분하고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중앙부처의 공무원인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인도는 워낙 천재들도 많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데 이게 인도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인도인들이 전 인류의 발전에 굉장히 기여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입시 제도를 좀 다양화해서 그러한 남다른 재능 있는 사람 사람들 다 발굴하는 그런 시도들을 왜 안 하고 왜 시험만 보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딱 얘기하더라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입시 부정 때문이래요.
1: 그렇죠.
0: 현지 교사들에게 그 재능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줘버리면 우리 인도 사회에선 무슨 부정이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리고 이걸 촘촘히 감시하는 시스템들이 일단 없어요.
0: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천재입니다라고 갑자기 그 일선 그 인도 선생님들이 둔갑시켜서 IIT나 어디를 막 보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게 너무 아쉽지만 객관식 시험을

0: 가지고 한 방에 테스트하는 이거 말고는 지금 공정성에 대해서 그나마 담보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할 정도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인도나 중국을 가면은 이게 뭐 그 나라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네. 이 사이즈의 나라를 어찌됐건 돌아가게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네. 네.
0: 자, 그런 관점에서 입시 부정도 이렇게 청년들의 가슴에 멍이 들게끔 만드는 건데 그런데 청년 실업 문제 이것까지 다 이어지면 누가 이 나라에서 기분 좋게 살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청년 실업의 문제는 도대체 청년들의 지금 분노 게이지가 어느 정도입니까?
1: 그러니까 사실 이 입시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네. 늘 있었는데 왜 그럼 이번에 애들이 터졌을까에
0: 예.
1: 대해서는 이제 되게 많은 이제 학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인데 모디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모디 정부의 가장 큰 정책은 마이너리티를 타자화시킨 다음에 우리끼리 모여 살자라는 구조였어요.
0: 힌두 중심주의.
1: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을 이제 탄압하고 예. 뭐 이제 갑자기 죽은 소를 이제 가죽을 벗겨서 먹고 사는 사람을 린치해가지고 죽게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인도 사회의 모든 악은 사실은 무슬림 때문이야가 레파토리였어요.
0: 예.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족주의와 종교를 가지고서 특히 북인도 힌두교가 센 지역에서는 청년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들이 내부 불만보다는 내가 가지는 모든 불행의 근원을 무슬림이란 적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구조였는데 예. 문제는 입시 비리에는 무슬림이 들어가질 않잖아요.
0: 그렇네요.
1: 그 서사가 안 먹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인도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커요.
0: 네.
1: 그러니까 링링허우 세대라고 중국에
0: 네.
1: 이제 00년 이후에 태어난 내셔널리즘을 뭉친 아이들만큼 그러니까 인도는 사실 생각보다 내셔널리즘이 너무 빨리 텄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넌 인도의 미래에 결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요새는 리퍼블릭 데이나 그러니까 공화국 창건일이나 이런 날 가면 독립기념일 날 가면은 뭐 몇천 명 단위로 깃발 들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냥 뭐 오토바이 행진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되게 공포스러울 정도로 예. 세졌거든요. 근데 이 세대들이 종교와 민족으로 배수되지 않는 상태가 그러니까 그 상황이 지금 종교와 민족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통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무슬림 탓도 할 수 없고 그럼 내시험지를 팔아먹은 거는 우리 정부고 책임져야 되는 건 장관들인 거죠.
0: 네.
1: 그러니까 배수로가 일단 막힌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위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인도 역사에 다시 없을 사건이 될 수도 있겠다. 특히 21세기에 벌어진 가장 큰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는 청년이라는 걸 하나의 세대로 묶을 수가 없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인도는 대학 입시나 아니면 공무원 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할당제로 돌아가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상층 카스트가 한 49% 정규식 시험을 쳐서 들어가고 51%는 불가초천민이나 아니면 SC라고 하죠. 그다음에 부족민이나 이런 기타 부족민들에게 할당 쿼터를 줘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 일이 있었어요. 저랑 같이 다니던 인도 친구가 그 잔스카르 소녀를 만났을 때 의대 입시 친. 이 친구는 라다크 사람들 ST예요.
0: 예.
1: 스케줄도 트라이브더라고 해서 지정 부족민이어서 할당 혜택을 받는데 저랑 같이 있던 인도 친구는 브라만 출신이었거든요.
0: 예.
1: 얘는 대본에 그러는 거예요. 쟤는 시험도 쉽게 들어가는 애가 뭐 이러면서 내가 저 신분이었으면 난 좋은 대학 갔을 거야 이러면서 내가 지금 어쩌다가 이러고 살지 뭐 이러고 한탄하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같은 20대끼리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견인 장치가 없어요.
0: 네.
1: 그러니까 카스트로도 갈리고 진학이나 취업에서도 신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근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진정한 청년 세대가 탄생을 한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무리 이들을 갈라치기를 하려고 해도 이 친구들이 아 우리는 같은 신분을 처지한 무슬림도 힌두도 우리는 입시 피해자들이야 라는 것에 공감을 한 거예요.
0: 그렇네요.
1: 예.
0: 이거 진짜 뭉칠 수밖에 없는 딱 뭐랄까 테마가 형성돼버린 거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는 지금까지 파일을 어떻게 나눌까 어떤 카스트가 가질까만 가지고 열심히
0: 예,
1: 싸워왔고
0: 예.
1: 그렇게 투쟁을 해왔는데
0: 예.
1: 이거는 지금 어떻게 파일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0: 그렇네요.
1: 그러니까 과정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0: 그럼 과거의 학생운동들도 있었을 텐데 그거와 지금은 전혀 결이 다른 거네요.
1: 인도 학생운동의 전성기는 70년대인데요.
0: 예.
1: 이때 이제 인디라 간디 총리가 긴급조치라고
0: 네.
1: 우리나라 유신체제 같은 걸 선포를 해요.
0: 네.
1: 그래서 민주주의가 중단된 상태에서 수많은 학생운동 지도자들이 현장에 나와서 인디라 간디 정부와 싸웁니다.
0: 네.
1: 그리고 인디라 간디의 긴급조치는 2년 있다 사라지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모두 정치인이 됐어요.
0: 네.
1: 정치인이 돼가지고서 지금 이름을 대면 알만한 모든 스타급 정치인들은 다 70년대 학생운동 출신인데
0: 네.
1: 이 많은 사람 중에 대부분이 인도에서 가장 부패하고 폭력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정치인이 됐어요.
0: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본인 그 지금 정치인들은 그렇게 됐다고 치더라도 네. 이 청년들은 그 당시 70년대와 달리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럼 궁극의 이 지금 운동, 이 시위의 목적은 뭡니까?
1: 자, 그 전에.
0: 네.
1: 그러면 그 전까지 학생운동이 70년대 있다가 네. 왜 여태까지 사라졌냐?
0: 네.
1: 자, 이분들이 정치인이 되고 나서 학생운동 스타들이 정치인이 네. 되고 나서

0: 모든 학생운동 조직을 정당 산하로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인도에 되게 많은 청년단체가 있는데 뭐 BJP 당에 소속된 청년단체, 국민의회 소속된 청년단체 이렇게 해서 정치에 소속이 돼 있고 인도에선 정치인으로 뜨려면은 이 대학생 시절에 일단 이름을 알려야 돼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도 학생들이 시위를 한다. 저것도 좀 무슨 당에서 또 불렀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1: 아.
0: 그러니까 시위의 순수성 자체가 의심받는 경우인데 예. 이번에 CJP 같은 경우는 이게 달라진 거죠.
1: 예.
0: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집회 신고를 5시까지 했는데 예. 3시 반에 끝난 것 자체가 이들은 동원되지 않고 누구의 지도도 받지 않은 이 서투름이 이제 이들의 순수성의 증거였던 거죠.
1: 네.
0: 그래서 미숙함이 이들이 진짜라는 증거였다고 네. 인도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1: 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사실 어떤 무슨 특정 단체가 와서 시위를 하면 그 단체라는 느낌이 확 나는 게
0: 그렇죠.
1: 뭔가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어,
0: 그렇죠. 프로들을.
1: 네, 네. 뭔가 어디서 똑같은 뭐 무슨
0: 구호도 한꺼번에
1: 구호도 한꺼번에 하고 뭐 풍선을 똑같이 든다든가 이런 그 뭐 기관들이 와서 기관이라고 본인들이 얘기 안 하지만 딱 느낌이 그런 데가
0: 그렇죠.
1: 있거든요.
0: 선수의 느낌이 나죠.
1: 선수의 느낌이 나는데 이건 그냥 딱 봐도 뭐야 그냥 모였네 느낌이 왔군요. 네,
0: 그렇죠.
1: 네. 아, 이것도 확 이해가 됩니다.
0: 그리고 그 소속 대단한 사람이 모였으니까 이제 정부가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1: 아,
0: 저건 진짜네.
1: 진짜네.
0: 저 사람들 내 핵심 지지층이었는데 어떡하지?
1: 아, 그것도 네. 핵심 지지층이었던 사람들.
0: 이반을 하는 거니까 이게 그러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1: 그렇죠. 그게 제일 무섭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그 시위까지 있었으니 정부가 지금 뭐 청년 실업난에 대한 대책, 아까 교육은 뭐 교육부 장관 경질했다는 얘기는 해주셨는데
0: 네.
1: 궁극에 뭔가 대책 안 나오면 이거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0: 대책이 나오기가 힘든 게
1: 예.
0: 일단은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인도의 청년 고용 문제를 좀 얘기를 해야 돼요.
1: 예.
0: 올해 3월에 아짐프렌지 대학이라는 데서
1: 네.
0: 인도 노동시장 보고서를 냈어요.
1: 예.
0: 이게 40년치 데이터를 훑어가지고 이제 청년 고용에 대한 문제만 집중적으로 파헤친 리포트인데요.
1: 예.
0: 2023년이 최신 데이터예요. 이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은 25세 미만 대졸자 실업률이 39.33%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83년에도 35%였어요.
1: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0: 40년 동안 거의 안 변했죠.
1: 예.
0: 그러니까 이게 35에 40 사이를 계속 40년째 왔다 갔다 하는데 1983년도에는 20에서 29세 대졸자가 500만 명이었어요.
1: 예.
0: 지금은 모디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교육 입국을 강조하면서
1: 예.
0: 대학을 부지기수로 만들고 있고
1: 예.
0: 그래서 이제 좀 상태 안 좋은 대학들도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은 몇 명이냐?
1: 예.
0: 6,300만 명이에요.
1: 6,300만 명이
0: 그러니까
1: 싫어.
0: 아. 20세에서 29세 해당 연령 중 28%가 대졸자예요. 옛날 4%였는데. 그리고 1,100만 명이 실업 상태인 거죠.
1: 예.
0: 그러니까 모수가 커지면 절대 숫자가 커진 건데 이게 대부분이 1,100만 명이 다 집안이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대학을 보낸 친구들인 거예요.
1: 아, 이거는 그러면 청년들만의 붕괴가 아니라 그 뒤에는 가문들의 붕괴이기도 하겠네요.
0: 그래서 이번 CJP 시위 때 학부형들도 많이 나왔어요.
1: 그렇겠을 예. 것 같아요.
0: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졸업을 하고 1년 안에
1: 예.
0: 정규직을 얻는 실업자 얘기만 했잖아요.
1: 예.
0: 정규직을 얻는 대졸자가 7%예요.
1: 아.
0: 그리고 여기서 사무직을 얻는 거는 3.7%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 4명이 취업에 성공해서 화이트 칼라가 되는 거죠.
1: 예.
0: 근데 대학을 간 친구들이 화이트 칼라가 되려고 대학을 가지 그러지 않으려고 대학을 간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1: 그렇겠죠.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가장 인도의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1: 예.
0: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아니 인도에 지금 경제도 잘 돌아가고 지금 7.8%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회사가 그렇게 대학 나온 사람을 받아줄 회사가 없냐?
1: 네.
0: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
1: 네.
0: 인도는 사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1: 네.
0: 어느 정도 많냐 하면은 인도에서 2023년 24년 조사를 보면은 서비스업, 조업, 제조업, 상업, 서비스업의 비법인 사업체가 7,340만 개입니다.
1: 네.
0: 회사가.
1: 네.
0: 근데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1: 네.
0: 1억 2천만 명이에요. 회사당 1.6명이에요.
1: 그게 굉장히 영세한 거예요.
0: 영세한 가족. 그러니까 이런 영세한 기업체가 대학 나온 회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을 뽑거나 그럼 네. 가족끼리 굴린다는 얘기예요.
1: 그렇네요.
0: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자체가 이런 거고. 그러니까 20대 대졸자가 40년 사이에 12배가 넘었는데
1: 예.
0: 이들이 원하는 건 안정적인 월급쟁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인도는 노동자 중에 비공식 비율,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쓰지 않는 비율이 5억 5천만 명도 되는데요.
1: 예.
0: 이게 인도 전체 노동자의 87%예요.
1: 야.
0: 근로계약이 안 맺어진 거예요.
1: 예.
0: 그리고 공식 고용이 얼마냐? 전체 노동자의 13%인 8,400만 명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친구들 일을 구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또 화이트 칼라를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더 나아가서는 사회보험 있잖아요.
1: 예.
0: 여기는 이제 다 사회보험 납부하는 게 아닌데 사회보험 납부 노동자가 7천만 명밖에 안 돼요. 전체 노동자가 거의 6억에 달하는데
1: 예.
0: 그러니까 되게 좀 안 좋은 상황이죠.
1: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네요.
0: 그러니까 이제 인도가 지금 제조업을 육성한다고 이제 메이크 인 인디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대출자가 제조업을 가고 싶어 하진 않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인도는

0: 지금 대졸자 아니까 저 제조업 쪽도 사람을 못 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이 2차 산업에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균질한 교육을 가지고 공장에서 하다라는 오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뽑아낼 수 있었어요.
1: 네.
0: 근데 인도는 교육의 균질성이 많이 훼손이 돼서 코로나 이후부터는 12학년을 마친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5학년 정도의 책을 못 읽어요.
1: 아직 그럼 글을
0: 공교육이 완전히 박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빼온다 하더라도 공장에 바로 투입할 수 없고 직업교육을 거쳐야 돼요.
1: 네.
0: 두 번째. 인도는 실업계가 없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모든 대학은 다 인문계예요. 쉽게 말해서 네. 대학 가려고 만든 인원들이고요. 고등학교 내 직업훈련이 2.7%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는 한국에서 지금 실업계들 한국도 잘 안 되잖아요.
1: 예.
0: 이거 인도로 수출하면은 예. 이게 되게 괜찮은 교육 시스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 예.
0: 이런 구조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단기간에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
1: 그럼 코로나 때 왜 공교육이 붕괴된 겁니까?
0: 학교를 안 가잖아요.
1: 안 가서.
0: 네. 학교를 안 가고 그러니까 인도 행정이 되게 탁상 행정인 게
1: 예.
0: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태블릿 컴퓨터를 보급해가지고서 애들의 교육을 시키겠다 해서 150불짜리 태블릿을 만들어서 막 뿌렸어요.
1: 예.
0: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1: 예.
0: 인터넷도 돈이잖아요.
1: 네.
0: 근데 가난한 시골에서는 인터넷을 쓸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기 식으로 태블릿을 모두 줬어요 라고 발표를 하는데 그 이면을 들어가면은 인터넷 접속을 못해가지고 교육을 못 받는다거나 또 네. 교육이 단절이 된 거죠.
1: 네. 이해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요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절이나 이럴 때 국내에서 일자리 못 구하니까 전부 해외에 이주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0: 네.
1: 인도도 실리콘밸리만 가도 잔뜩 있고 또 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동에서도 인도 사람들 많이 활동하던데 해외 취업 이런 거 모색 안 합니까?
0: 그래서 이제 해외 취업을 탈출구로 삼고 있는 친구들이 많죠.
1: 예.
0: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그 이제 그 B1B 비자를
1: 예.
0: 이제 망가뜨기 전에 인도 미국 취업 비자 70%가 인도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그 사람들이 이제 커서 이제 뭐 구글 CEO도 되고 뭐 이러는 건데
1: 예.
0: 이게 왜 이렇게는 또 미국으로만 좀 올인을 하려고 그러냐? 일반 인도에서 공대를 졸업하면은 한국 돈으로 초임이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1: 예.
0: 그러니까 IIT 말고 일반 공대요.
1: 네.
0: 근데 미국으로 가면은 30배가 돼요.
1: 그렇겠죠.
0: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가족 전체가 코타에 보내서 애를 키워서 미국으로 보내서 이 친구 월급 받아 송금하는 걸 가지고 가족이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1: 그렇네요. 말이 되는 거군요.
0: 그런 구조인데 작년 9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신규 취업 비자 신청하는데 10만 달러 받겠다.
1: 아.
0: 그래서 이때 뉴스 보면 난리가 났잖아요.
1: 예.
0: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인도로 가는 비행기를 탄 사람이 이 행정명령을 보고 나서 내가 인도로 가면 미국에 다시 못 온다고 생각해가지고서 이제 활주로에서 나 내리겠다고 난리치고 막 그래가지고 아. 비행기 멈추고 막 그랬었어요.
1: 기억납니다.
0: 그래서 이제 예. 그랬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6월에 연방법원이 이 수주를 무효화했는데
1: 예.
0: 트럼프는 이걸 이제 포기하지 않고
1: 네.
0: 이제 법안을 만들어서 네. 아예 이걸 똑같이 규정화시켰죠.
1: 네.
0: 그래서 유학생 경로가 막히면서 이제 배운 친구들이 제가 관교사는데 수원관교사는데
1: 예.
0: 인도 친구들 많아요. 호수공원 강의다 보면은 인도 친구들 많고, 그래서 제가 또 약간 이제 우리 동네 인도인 유학생들의 빅브라더거든요.
1: 네.
0: 아이들 거두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하는데 실제로 최근에 만난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광교에 되게 좋은 서비스드 아파트먼트가 있어요.
1: 예.
0: 거기 산대는 거예요. 삼성 다니는데. 그래도 어떻게 거길 살아 그랬더니 지금 광교랑 용인 흥덕에 빈집이 없어가지고
1: 네.
0: 임시로 회사에서 여기 머물게 해줬다.
1: 아.
0: 여기 너무 좋아서 나 계속 여기 있고 싶다.
1: 삼성에 다니고 싶다.
0: 네. 근데 너 근데 원래 목표 뭐였어? 그랬더니 아 미국 가는 거였지.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좀 무서운 게
1: 네.
0: 지금 이제 우회로로 한국으로 오고 있는데
1: 네.
0: 결국 이 친구들의 최종 목표는 여전히 미국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비자 문제 해결이 된다라면은 뭐 이들은 다시 또 미국으로 건너갈 수도 있겠죠.
1: 이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 미국의 비자 문제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럼 일부 수혜를 보고 있는 겁니까?
0: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1: 어.
0: 물론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온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1: 네.
0: 저는 그래도 비교적 저임금의 인도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일한다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1: 저임금일 뿐만 아니라 정말 우수한 사람들이잖아요.
0: 아, IIT 나온 친구들은 우수하죠.
1: 예, 네. 무슨 말씀인지 했고요. 자 그러면 인도 내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우리도 네.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야 요즘 청년 실업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경제도 안 좋으니 우리 청년 신규 직원들 대거 좀 뽑아 이렇게 정부가 권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1: 그럼 대기업이 뭐 실제 부흥해 주기도 하고요.
0: 네.
1: 인도도 세계적인 기업들 많은데 그런 거 안 합니까?
0: 일단 IT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인포시스나 뭐 TCS 같은 데가 있는데
1: 예.
0: 문제는 여기가 이제 미국에서 주는 일을 받아 가지고서 이제 코딩을 한다거나
1: 네.
0: 뭐 이제 체크를 한다거나 해서 넘기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문제는 지금 생성형 AI 때문에 모두가 지금 뭐 이제 코덱스를 쓰고 있고
1: 네.
0: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다 보니까 이제 인도가 청년 인구가 많아서 인구 보너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불과 올 초까지만 해도 낙관론 중에 하나였어요.
1: 네.
0: 근데 이 낙관론은 근거 자체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인도가 좀 잘 된다는 게 청년 인구 배당 문제, 청년 보너스, 그다음에 두 번째.

0: 번째가 차이나 플러스. 차이나 플러스 1에 부합할 것이다였는데 사실 차이나 플러스 1은 지금 베트남이 사실 모든 과실을 독식하고 있고 인도가 좀 소외되는 과정이고 인도가 아무리 제조업을 한다고 하지만은 일단 숙련된 노동자들이 생산되지 못하는 구조다 보니까 그리고 AI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인도에 있는 약간의 그 기본 이제 루키들이 들어갈 만한 네. 코딩이나 이런 일들이 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고 실제 감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도가 지금 메이크 인 인디아 하면서 이제 제조업을 부흥한다고 하지만은 제조업 지수는 사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이제 뿌리를 받칠 수 있는 공장들이 망하고 있어요.
1: 네.
0: 작은 공장이 망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새 인도에서 나온 얘기는 우리가 아이폰을 아무리 만들면 만들수록 이건 조립만 하잖아요.
1: 네.
0: 그럼 부품이 어디서 오냐? 중국에서 와요.
1: 아.
0: 그러니까 아무리 아이폰을 팔아도 결국 중국배만 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올해 8월 대중무역 적자 수치가 나왔는데 거의 12배 정도 인도가 손해를 봅니다.
1: 이야.
0: 그러니까 400조 정도 손해를 봐요.
1: 예.
0: 매년.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큰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파문화수로 중국에 종속되고 있다. 이럴 때 아이폰 뿐만이 아니라 인도가 이제 세계의 약국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전 세계 타이레놀의 70%가 인도산이에요.
1: 네.
0: 근데 타이레놀의 원료는 중국에서 와요.
1: 아.
0: 그러니까 인도는 만들면 만들수록 중국의 배만 불려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1: 네.
0: 여기다가 모디가 믿었던 그 나의 사랑 트럼프가
1: 네.
0: 이제 대차게 배신을 하면서 이제 모디가 가져온 기본적인 미국과 어떻게 해가지고 차이나 플러스 원이 되겠다는 전략 자체도 흔들리고 있는 거죠.
1: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작가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어찌 보면 이번 시위는 인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 묵혀놨던 문제들이 한 방에 터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 이번 시위로 인도의 정치 지형 자체가 앞으로 크게 바뀔까요? 예를 들어서 모디 총리 지금 장기 집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1: 그 사람이 연정에 실패하고 내려온다든가 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까?
0: 일단 내년에 우탈프라데시 주가에서 예. 주선거가 있는데 주정부 예. 선거가 있는데 인도 하원 의석의 12%가 UP에서 나와요.
1: 네.
0: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 선거가 일단 좀 바로미터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인도에서 느끼는 거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모디를 무서워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 BJP의 기반인 하부 조직이 RSS라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가 마을 단위로 소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키색 바지랑 반바지랑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국민 봉사한다고 청소도 하지만은
1: 네.
0: 무슬림들이 뭐 한다 그러면 와서 때리기도 하고 린치도 하고 이런 집단들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들을 무서워해요.
1: 네.
0: 그리고 모디 정부의 선거 책략이 너무 완벽했고 지금까지 그다음에 SNS나 방송을 장악하는 능력들도 완벽하다 보니까 모디에 대한 열패감이 인도 전사회에 있었어요.
1: 네.
0: 모디는 이길 수 없어.
1: 예.
0: BJP는 이길 수 없어. 근데 CJP의 시위로 인해 가지고 결국 교육부 장관이 날아갔죠. 이걸 보면서 인도의 시민사회나 반모디 진영이 자신감을 얻은 건 있어요.
1: 네.
0: 아, 우리가 되는구나. 그리고 언론 장악에 맞서가지고 처음에 인도 언론이 CJP 시위 있을 때 얘네 파키스탄 스파이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시위가 커지면서 이제 CJP 편을 드는 걸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인터넷에서도 장악할 수 없다고 했던 것들을 그 경찰 폭력 사태에서 릴스나 유튜브로 BJP의 언론 팀을 붕괴시키는 걸 보면서
1: 네.
0: 자신감을 얻은 거죠.
1: 그래서
0: UP 선거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서 아까 전반부에 말했다시피 인도는 연립정부예요 지금.
1: 네.
0: 그러니까 BJP 혼자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UP 선거에서 패배를 하게 된다. 그 연립정부가 이탈한다. 라면 저는 붕괴 가능성도 있고요. 실제로 인도의 야당 연합인 인디아에서는
1: 네.
0: 방금 이제 초반에 말했던 소나망축을
1: 네.
0: 이 사람을 교육부 장관이나 차기 총리를 내세우자라는 흐름도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정말 소나망축은 정말 이번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 점에서
1: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앞서 서두에서 말씀 주셨던 CJP
0: 네.
1: 정말 밈정당이 아니라 진짜 네. 정당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0: 그 CJP를 만든 이제 디프케가 속해있던
1: 예.
0: 정당이 보통사람당
1: 예.
0: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직역한 그런데 민중당 정도로 번역하게 맞는 것
1: 예.
0: 같아요. 그 당의 이제 그 SNS 담당자였던 사람이에요.
1: 예.
0: 근데 이 정당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안나 하자레라는 부패 운동가가 있어요. 반부패 운동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죽어라 단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수행하던 케지리왈이 정당을 만들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안나 하자레는 단식으로 인해서 도덕적 권위를 상징하고 실천해서 운동을 했던 집행했던 사람들이 정당을 만든 구조로 갔어요. 근데 디프케 이력 때문에 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많이들 봐요.
1: 네.
0: 근데 사실 CJP는 공식적으로는 당분간 선거에 나가지 않고
1: 네.
0: 감시단체로만 남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결국 인도 정부는 인도 정치는 AAP당 그러니까 민중당이 성공했던 것 같은 동일한 문법을 거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또 그 사이 바뀐 인도 소식 오늘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워킷 안전화.
6: 저기요, 몇 층이에요?
7: 32층이요.
6: 난 280층이요.
8: 층은 달라도
9: 층은 달라도
8: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10: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4: 안녕하세요. MBC 축구 해설위원 안정환입니다. 승부는 끝날 때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더 뜨겁고 국가대표의 도전은 더 특별하죠.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MBC와 함께 응원해주세요. 함께 아시아, 함께 MBC, 대한민국 파이팅!
15: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5: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6: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1시 뉴스입니다. 오늘 낮 2시 반쯤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2층짜리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7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물류센터 관계자 34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인접 소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가 오후 7시 25분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인 데다 내부에는 가구와 화장품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과

영 유아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늘면서 의심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4.6배 수준에 이르는 등 이런 독감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약 800곳에 대한 표본 감시 결과 9월 2주차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은 1,000명당

0: 경유 리터당 1,773원으로 동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을 리터당 100원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칼돈 아랍에미리트 행정처장을 접견하고 원유에 한국의 원유를 우선 공급해준 데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행정청장을 만나 우리나라의 원유를 최우선 공급해준 배려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칼둔 행정청장도 모하메드 대통령이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UAE 국민이 한국을 어려울 때 함께해준 고마운 형제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서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뒤 인치대 8억여 원을 납부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재상고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부산과 울산에 비가 이어지겠고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제주도에도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에서 20mm, 강원 산지와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에 5에서 10mm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제주 산지에는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부산 21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김성호였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똑같은 외래어인데 골프 얘기를 할 땐 샷이고 카메라 얘기할 땐 숏이라고 합니다. 규범대로라면 숏과 샷 중에 숏이 맞지만 이미 오랫동안 쓰여 굳어진 관용어는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관용대로 적기도 하죠. 컷과 커트도 그렇습니다. 전체에서 일부를 잘라내는 일이나 미용 목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건 커트. 영화의 마지막 컷, 편집 과정에서 컷이 되었다고 말할 땐 컷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2008년에 레이디 가가가 저스트 댄스라는 노래로 데뷔했을 때 팝음악계에서는 레이디 가가 스타일의 일렉트로닉 팝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새 앨범을 준비하고 있던 백스트리트 보이즈도 고민 끝에 저스트 댄스를 만든 프로듀서에게 연락을 했죠. 그 프로듀서가 처음에는 그렇게 달갑게 반응하지 않아서 백스트리트 보이즈는 별 기대를 하지 않은 채로 음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백스트리트 보이즈를 위한 노래가 준비되었다는 연락이 왔고 그렇게 이 노래는 2009년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7집 첫 싱글이 되었죠. 그들은 이 노래를 단 두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백스트리트 그리고 보이즈.

9월 18일 금요일 하루의 끝. 신예림의 골든디스크 첫곡 Backstreet Boys입니다. Straight Through My Heart.

9월 18일 금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이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Backstreet Boys Straight Through My Heart였습니다. 김익성님 신청곡이었어요. 이 노래 2009년에 Backstreet Boys 7집 앨범 첫 싱글로 발표가 됐었던 음악인데요. 이 곡을 작사, 작곡, 프로듀싱한 사람이 레이디 가가의 저스트 댄스를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공동으로 했었던 레드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노래의 그 시작 부분부터가 저스트 댄스하고 사운드가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그 시절에 유행했던 스타일이었고 백스트리트 보이즈도 레이디 가가가 막 이렇게 인기를 얻는 걸 보고 우리도 약간 저런 스타일의 사운드를 우리식으로 입히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 프로듀서에게 연락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레이디 가가의 스타일하고 좀 비슷한 노래인데도 그래도 이 노래를 설명하라 그러면 백스트리트 그리고 보이즈다. 백스트리트 보이즈에게 좀 잘 맞게 만들어진 음악이기 때문에

0: 그렇게 또 표현을 한 거였겠죠. 자, 나에게 잘 맞는 프로그램.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그냥 각자의 의미로 잘 맞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외의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실 때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세요.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듣고 싶은 음악,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6161님, 여기는 충북 괴산의 산골마을입니다. 밤마다 즐거운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신청곡 스모키.

Yeah, Living Next Door to Alice 해주셨고요. 또 남정우님, 35년 전 연애 시절 아내에게 녹음해서 주었던 테이프 속 올드팝 중에 스모키의 Living Next Door to Alice 신청해봅니다 하셨어요. 두 분이 좋아하시는 음악 두 곡 중에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스모키, Living Next Door to Alice. 이어진 노래는 칼리 사이먼, You're So Vain이었어요. 3415님, 마침내 가을이 왔고 이 곡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넷킹콜의 Autumn Leaves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그래도 아직 단풍 들기는 전이라서 이 노래를 듣기에는 약간 이르지 않나 이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그런데 넷킹콜 버전 말고도 Autumn Leaves를 이미 좀 많이들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가을이 깊어가기를 기다리고 계신가 보다 싶어가지고요. 뭐 지금 듣고 또 단풍 들고 낙엽 치면 그때 또 듣죠. 넷킹콜, Autumn Leaves. 그리고 김남영님이 신청해 주신 샘 브라운의 Stop까지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54년생 폴란드의 재즈팝 가수 바시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우리에게는 아스트루드라는 노래로 유명하죠? 네, 그 아스트루드 질베르토라는 브라질의 보사노바 가수에게 헌정한 노래였는데요. 이 마시아 특유의 맑은 음색과 또 재즈의 밝은 분위기로 유명합니다. 이 마시아는요, 1987년도에 데뷔를 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노래, 아스트루드가 들어있는 1집으로 예, 등장을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아스트루드보다 먼저 사람들을 만난 데뷔곡은 프라임타임 TV라는 노래였습니다. 뭐,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은 굉장히 밝은 느낌의 재즈팝이거든요. 네, 한번, 아, 마시아라는 사람이 이런 노래로 처음에 이팝 음악계에 등장을 했었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이후로 Cruising for Bruising이나 Drunken of Love 같은 노래로 계속 활동을 해왔는데, 2018년까지 정규 앨범은 5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2018년 5집 앨범에서 마지막으로 활동한 싱글은 Bubble이라는 곡이었는데요. 현재까지 바시아의 가장 최근 싱글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 그래도 약간 좀, 예, 거리가 있죠. 2021년에 뭐 다른 그룹의 노래에 피처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다는 기록은 있는데, 사실 그 이후로는 공식적인 활동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54년생 가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연륜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 음악 활동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할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마시아의 이 데뷔 때의 목소리부터 가장 최근 목소리까지 음악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을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두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마시아의 데뷔곡 프라임타임 TV 그리고 2018년에 발표된 현재까지 마지막 앨범의 가장 최근 싱글입니다. 버블.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마시아의 데뷔곡 프라임타임 TV 그리고 2018년에 발표된 가장 최근 싱글 버블이었습니다. 뭔가 이 노래들의 통통 튀는 느낌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까 전에 Autumn Leaves 들을 때만 해도 아 이제 가을이 깊어가겠구나 했는데 다시 봄이 된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셨어요? 자, 이제 다시 우리의 계절을 찾아서 가을로 가보겠습니다. 3451님, 1986년에 부산 서면 음악다방에 다닐 때였어요. DJ가 이 노래를 설명할 때 어떤 사형수의 마지막 소원이 이 노래를 듣는 거였다고 하였다는데 정말인지 알고 싶네요. 킹 크림슨의 에피타프 추천합니다 하셨는데요. 글쎄요. 이 에피타프가 묘비명, 묘비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이 가능한 가사이기도 해서 뭔가 이 죽음을 앞둔 사람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형수의 마지막 소원이 이 노래를 듣는 거였다 라는 것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아마 그분 그 부산 서면 음악다방에서 DJ를 보셨던 그 선배님 말씀이 아마도 맞을 확률이 저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60, 70년대 음악들은 저는 이제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들을 공부해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동시대의 음악을 들었던 사람이 아니어서 아마 그런 뒷이야기들, 그런 아주 음악과 완전히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에피소드들은 그때 그 시절에 이 음악이 이제 사랑받을 때 동시대에 들었던 분들에게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으실 수는 있지만 그때 들으셨던 이야기가 이 노래에 얽힌 하나의 에피소드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절 음악다방에서 낭만적으로 들었던 음악.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깊어가는 가을과도 어울리는 노래. 한 8분 50초 정도 되는 대곡이죠. 하지만 골든디스크에서는 들을 수 있습니다. 3451님 신청곡 킹 크림슨이에요. 에피타프.

9월 18일 금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7342님 신청곡이에요. U2의 Walk On.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뿜는 담배 연기 끝에 흐미한 옛 추억이 풀린다. 고요

부른다 그리운 옛날을 부르는아 부르는아 흘러간 꿈은 찾을 길 없어 연기를 따라 헤매는 마음 사랑은 가고 추억은 슬퍼 불러

들어간 그날 밤이 새롭다. 조그만 찻집에서 만나던 그날.

시들은 장미하러 냐 시들은 사랑스러진 그 밤 그대는 가고 나 혼자 슬퍼 불러서에 나는 온다 초문은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멋진 별 내 우주와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여기는 가요 1999.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미친 파도를 타고 내 뺨을 스치는 바람을 찾고 인생의 바다 어느 한곳 발붙일 수 없단 걸 알고 한숨에 한숨 아픈 내

0: be thrashing.
1: Room on

0: FM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하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무라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翌年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하지만 그때 너무도 늦어버렸어. 모든 게 변해버렸어. 나는 너무도 초라했던 내가 너에게 말할 용기도 자신도 모두 잃어버렸어. 하지만 그냥 그게 좋았었지 라고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었어. 그게 그렇게 힘들 줄은 난 정말로 몰랐던 걸 이제야 늦게나마 난 깨달았던 거야.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검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6: 층은 달라도,
7: 층은 달라도
6: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8: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9: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0: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구멍난 양말을 꿰매거나 터진 옷을 꿰매는 건 바르지 않은데요. 표준어는 꿰매다입니다. 꿰매다는 옷 따위에 해지거나 뚫어진 데를 바늘로 깁거나 얽어매다 또는 어지럽게 벌어진 일을 매만져 탈이 없게 하다의 뜻을 담은 우리말로 꼬매다로 쓰면 틀립니다. 동사 꿰맴질하다도 있습니다. 옷 따위에 해지거나 뚫어진 데를 바늘로 깁거나 엎다라는 뜻의 우리말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2026 진도 국제무역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역 문화축전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에서 신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연임은 가능하지도 않고 연임을 할 생각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다면서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현란한 말로 포장했지만 대통령의 진심에 국민은 없었다고 평가하며 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도 없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쉬운 말을 놔두고 왜 세상 억울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냐며 나중에는 국민 결단 운운할 것 아니냐, 결국 아직도 연임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김성원 후보자에 대해 최종 결론을 못 내렸다는데 결국 공소 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고 자인한 것이라며 특검의 공소 취소 조항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소 취소는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정책연구원장은 국정동력 회복은 민주당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이 시간부터라도 겸손한 권력, 흔들리지 않는 개혁, 불평등 해소에 총력을 다하는 집권여당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SNS에 올린 글에서 진보 갈라치기에 앞장서고 무턱대고 공소 취소를 주장하고 비판자를 반명으로 몰아세웠던 사람들은 석고 되죄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인사관여를 감찰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게 돼 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라인은 김현지라는 말이 있는데 감찰 대상이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특별감찰관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하라는 것은 이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최 후보자는 주 의원이 김현지만 따로 성역일 수 있느냐고 따지자 성역이 아니라며 제3자 관계자도 물론 조사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법적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공급 차질이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에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 가격은 1.58% 내린 배럴당 100.3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 11월물 가격도 0.91% 하락한 103.87달러로 마감되면서 두 유종 모두 지난 16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 가격이 기존 9차 최고 가격과 같은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리터당 1,773원으로 동결됐습니다. 정부는 또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을 리터당 100원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주둔 미군 2만 5천에서 4만 명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NBC 방송이 복수의 전현직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과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 일부 지역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에서 20mm, 강원 산지 5에서 10, 울산과 경북 동해안 5mm 안팎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0.1도입니다. 김상호였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걱정하는 금우 KTX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저기요, 몇 층이에요?
6: 32층이요.
5: 난 280층이요.
7: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같이 더 나은 선택
6: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8: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9: 김경일의 물음표.
10: 본 방송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지원으로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11: 자, 매년 9월 17일이 도박 중독 추방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요즘 정말 많은 이슈가, 사실은 그 전부터도 중요한 이슈였는데 요즘 들어서 더욱더 심각하고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도박 문제에 대해서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김종재 중앙센터장님. 네. 그리고 사실은 이분은 뭐 한국을 대표하는 정신건강 전문의이시죠. 그리고 도박 중독 치료에 있어서는 뭐 이 분야에 있는 모든 연구자들이 참고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하는 분인데, 신영철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인천 참사랑병원 원장님이시기도 하고요. 모셨습니다.
12: 네, 안녕하세요. 네,
11: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3: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11: 사실 저는 네. 김종재 센터장님은 처음 뵙지만 신영철 교수님은 제가 늘 존경하는 네.
13: 저도 두 분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
11: 네. 네, 그래서 공부가 좀 부족하면 네, 늘 함상 이렇게 네. 찾아보는데요. 저희 심리학자들 또 많이 후배 심리학자들 네, 많이 또 이뻐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오늘 귀한 발걸음을 또 제가 청했습니다. 네. 청했는데 먼저 그 김종재 중앙센터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13: 네네.
11: 도박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 예 뭐 네. 어느 정도는 이제 감이 오는데 네네. 정확히는 어떤 곳이라고 이제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13: 네. 일단 동경하는 두 분의 대가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게 정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이고요. 그리고 제가 소속된 기관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국내 유일의 도박문제 전문 공공기관으로 2013년에 설립하여 현재까지 도박문제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박중독 예방, 상담, 치유 및 재활 그리고 관련 전문적인 서비스를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11: 그 우리 교수님께서 내가 도박계를 떠난 지 좀 됐습니다. 라는 농담을 하셔가지고.
12: 제가 도박계를 떠난 지 10년이 훨씬 넘었죠. 제가 이제 강북 삼성병원에 있을 때는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을 하는 바람에 그렇죠. 뭐 직장인들의 멘탈 헬스를 관리한다고 도박 환자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클리닉을 네네. 접었죠.
11: 네네.
12: 그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새로운 병원에 가니까 또 도박 환자가 몰려오네요.
11: 네네.
12: 그래서 이제 손을 끊었다가 다시 이제 또 재발해서 치료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11: 이게 이제 편집을 이제 제작진이 이제 악마의 편집을 잘 하면 이제 뭐 거의 신영철 교수님 이제 드디어 도박에서 뭐 헤어나오지 못하셨습니다.
13: 하지만 이제 은퇴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그 프로그램 한다든지 개인 상담할 때 신영철 박사님이 나왔던 영상을 반드시 보고 그리고 상담에 진행하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도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회복하기 위한 많은 내용들을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이 예습 관련된 것들은 충분하다는 얘기를 많이
12: 너무
13: 들었습니다.
12: 너무 저 얘기 많이 하지 마시고 다른 질문으로 갑시다.
11: 그런데 사실 이 분야 전문가들이 네.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대해온 분은 뭐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신영철 박사님을 꼽는데, 사실 저는 그래서 늘 궁금했어요. 저도 늘 박사님 말씀이나 아니면 이런 저술 활동 논문 같은 거 공부를 하는데도 이분께서는 신 박사님께서는 왜 이 도박 중독 클리닉을 운영하시고 수많은 환자들의 어떤 그 치료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어떤 뭐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어떤

0: 관심사나 아니면 이유가 또 특별한 게 있었을 거예요.
1: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네. 전혀 없습니다.
0: 전혀 아니에요. 네.
1: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도박 중독자한테 관심이 1도 없었습니다. 미국 연수를 39인가 이때 가게 됐는데 뭐 미국 1년 연수를 가니까 별로 할 일도 없고 한데 제가 강박증이라는 이 불안장애를 많이 봤는데 연구가 끝났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도박 중독 환자를 위한 약물 치료를 한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도박 중독을 무슨 약물 치료를 하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연구를 이렇게 할 때 저는 구경만 이렇게 했는데 그 교수님의 언학서를 잘 봐서 논문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그 시절이 2000년대 초반이잖아요. 네네. 대한민국이 도박공화국이었습니다. 강원랜드 스몰 카지노가 있고 막 로또가 생기고 좀 지나니까 이게 뭐 기억나실 거예요. 바다 이야기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네.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단도박 모임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어요. 네. 한국 GA라고 도박을 끊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임인데 거기서 그 저를 초대해가지고 강연을 한번 해달라. 춘계 연수를 한답니다. 뭔지도 모르고 갔죠. 일요일 아침에 강의인데 제가 토요일날 갔어요. 왜 모르니까. 도대체 이분들이 뭘 하는 분인지 모르니까 토요일날 갔는데 거기서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렸습니다. 그분들이 소위 말하면 간증이죠. 이런 걸 보는데 너무 놀란 게 저는 다 울고 있을 줄 알았는데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이 빚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네. 나중에 깨달았죠. 이게 치료의 힘이다. 어떻게 저들이 웃을 수 있는가. 그 부인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 다음 날 강연을 하고 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이 정말 진짜 의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강연을 해달라 그러면 그날 아침에 와서 하고 딱 가잖아요. 아, 저는 전달 와서 같이 울고 웃고 같이 자고 다음날 강연을 하고 오니까 너무 자기들 좋아하는 줄 알고 진짜 의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몰라서 간 건데 그때 예감이 안 좋았어요. 야, 이거 도박 중독자가 몰려오겠구나. 그 후로부터 도박 중독자가 몰려오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도 없고 힘은 그래서 막 몰려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중독 집단 치료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엔 이 도박 중독을 전문으로 하는 정신과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본의 아니게 유명세를 타게 되고 방송이라든가 토론회는 제가 다른 걸로 나가게 되죠. 졸지에 도박 중독 전문가가 본의 아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0: 근데 그 분야의 대가분들은 항상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맞습니다. 네.
0: 뭐 별다른 이유 없었어. 그냥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2: 근데 그 영향력이 저희한테는 다 어떤 교과서처럼 이 그렇죠. 내용에 대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방향으로 잘 알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네. 이렇게 치유원을 통해서 도움을 구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계실 맞습니다. 것 같고 네. 또 도박을 끊으려는 의지도 많이 또 보이신다고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귀에 자주 들려오는 얘기는 결국 다시 도박을 네. 하게 된다. 이렇게 다시 도박으로 돌아가는 손을 대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
2: 이게 도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거의 만성적인 어떤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손을 대는 일이 당연히 있으시고요. 이거는 뭐 병원이 됐든 저희 센터가 됐든 GA 단도박 모임이 됐든 참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발이라고 하는 영역이 빈번히 벌어집니다.
0: 재발이라고 네. 표현하시는군요. 네.
2: 그리고 그 이유를 잘 살펴보면은 뭐 많은 부분이 그렇지만 그냥 도박만 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유라는 거는 삶의 전반을 바꿔야 되는데 그냥 도박만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박 안 하고 계실 때 당연히 삶이 무료해질 거고 무료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좀 재미난 걸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문득 뭐 스포츠 예를 들어 스포츠 도박을 하신 분이에요. 예전에 봤던 스포츠 관련된 거에서 내가 베팅했던 팀이 이긴 겁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아 배당이 얼마나 될까라는 궁금함이 생기고
0: 생각에 꼬리를 무리는 거예요.
2: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배당 관련된 것들 정리하는 또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쪽에 들어가서 배당액을 또 보니까 아 다음 경기에 조금만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이제 다시 재발로 길을 가는 일이 자주 나타납니다.
0: 야 그러니까 도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억제하고 있었던 것일 뿐 네. 사실은 굉장히 잠재적 요인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0: 그 박사님 아까 잠시 그때 눈물 콧물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어려운 그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정말 가슴 아프거나 잊지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이 정말 많으셨겠죠.
1: 정말 말로 네. 표현하기가 참 어렵죠.
0: 조금 실제 사례 한두 가지만.
1: 우리가 도박 네. 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돈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네. 온 가족을 다 끌고 들어가죠.

0: 말씀드리기도 안타까운 사연은 누나가 네. 정말 애정이 있어서 다 도와주고 힘들고 갚아주고 했는데 그 누나의 가정까지 다 파괴가 되고 결국 누나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 남동생인 분의 도박으로 인해서.
0: 너무 가슴이 아프죠. 네네. 그때 이런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픈 기억이고요. 뭐 그런 경우가 한두 경우가 아니죠. 다른 중독에 비해서 도박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또 한 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유명한 중소기업을 하셨던 제가 본 분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잃었던 분. 제가 만난 분 가운데 가장 도박으로 돈을 많이 잃었던 분은 얼마나 잃었을까요?
1: 10억.
0: 500억입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게 460억인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500억 이런 분이 있습니다.
2: 그거 저도 들어봤어요.
1: 그거 다 잃으려면 또 네. 얼마를 하셔야 됩니까?
0: 그분은 유명하신 분이셨죠. 그런데 네. 나이 들어서 우연히 강원랜드 카지노를 접했다가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접했다가 중독에 빠지고 한 번도 도박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평생을 도박한 적이 없었지만 평생 일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일을 도박처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은퇴를 딱 하고 나니까 이 에너지와 열정이 갈 곳이 없잖아요. 도박에 빠지셨어요. 안타깝게도 도박 반대 네트워크를 하시면서 많이 활동하시다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2: 맞죠. 예. 맞아요.
1: 아니 신영철 박사님이 하셨던 방금 전에 하셨던 저 말씀을 저도 이 유관한 내용들에 강의할 때 반드시 인용을 합니다. 신영철 박사님이 도박을 해보지 않았을 뿐 그전에 수많은 삶과 일을 도박처럼 했던 분들이 예, 위험한 상황에 들어간다. 이게 이 말을 제가 신영철 박사님 대신해드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데.
0: 결국은 방향성의 문제죠.
1: 아 그렇죠.
0: 우리가 가진 문제죠. 이 열정과 에너지가 네. 자신과 가족과 사회에 긍정적으로 가느냐 이게 부정적으로 가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1: 그 센터장님도 네. 안타까운 사연 많이 보시죠.
2: 그렇죠. 얘기했던 대로 뭐 금전적 손실은 이제 수십억이신 분들도 받고 지금은 이제 중견기업 사장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예전에는 몇 억대, 몇십억대 뭐 아파트 몇 개 잃어버리신 그런 분도 있는데 제가 이걸 관련된 걸 하면서 아마 사례 얘기를 할 거라는 얘기했을 때 문득 떠올랐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갓 결혼을 하셨고 근데 결혼하시고 나서 이분이 이제 코인 문제하고 이제 바카라라고 하는 도박 문제를 경험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계속 도박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배우자분들하고 갈등이 생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더 이상 이제 상담할 의미가 없고 내가 빚 갚는 데만 전념을 하겠다라고 해서 연락이 좀 두절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상담만 한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 예방 관련된 분야의 파트도 일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때 연락이 오셨던 거죠. 배우자가 목숨을 잃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돌아가셨으면 그 이유는 뭐냐. 네, 아무리 봐도 나의 어떤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힘겨워해서 간 게 아닐까. 그리고 너무 두렵다. 나 때문에 이렇게 상처 주고 나 때문에 이렇게 피해 준 사람이 계속 떠오르는데 그걸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아픈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위기 관련된 부분이니까 자살 관련된 부분도 얘기 드리고 이제 제가 상담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저희 기관에서 이제 뭐 이분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좀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우울감이나 그런 게 있을 경우 병원 의뢰도 좀 받아서 정신적으로 좀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려서 아 그분도 좀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렇게 배우자의 사망 이후에도 다시 도박에 손을 대서 그리고 그때도 이유가 기억나면 집에 혼자 있으면은 그 사람의 흔적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잊고 싶다. 우울함. 근데 우울함을 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에 빠져드는 것. 라고 했다는 얘기가 좀 떠올라서 아 이런 게 제가 겪던 기억 중에서 가장 조금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1: 저는 예전에 한번 그 제가 강의 끝나고 이건 도박과는 이제 큰 상관이 없는 그런 그런 내용의 강의였는데 끝나고 또 가족 중에 도박 중독 그로 고통받는 분 또 이제 그 2차적 고통 겪고 있는 분이 오셔서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답변 드리겠다 한 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후로 까먹었죠. 아니, 왜냐하면 아까 그 누님의 안타까운 누님의 사연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가족의 도박빚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줘야 됩니까? 아니면 말아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2: 당연히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박 문제 가족들이 빚을 갚아주면은 도박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얘기를 꼭꼭 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도박 문제에서 자각, 내가 이 도박 문제를 끊겠다는 어떤 생각이 들려.

0: 되면은 고통이 좀 수반돼야 되는데 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타이밍이나 기회를 가족들이 빚을 변제해 줌으로써 유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족들이 빚 다 갚아주고 났는데 도박자는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가족들이 빚을 갚지 못해서 거의 파산이 됐을 때야 비로소 이제 도움을 못 받으니까 아 이제 난 도박을 좀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올라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다면은 이분이 홀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빚을 변제해 주고 있다 보면은 끊을 기회가 계속 그 유예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1: 그렇죠. 이게 참 아는데 말이 쉽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도박이 지속되냐. 도박에 빠진 것은 부모님 잘못도 아니고 아내 잘못도 아니죠. 그런데 그렇죠. 이게 계속되는 데는 가족의 잘못이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아들이 감옥 간다 그러면 어느 어머니가 돈을 안 갚아주겠어요. 회사를 못 간다 남편이 그러게요. 갚아주게 되죠. 안타깝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도박을 계속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중독에서는 중독은 가족을 사랑하지만 터프하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때로는 우리가 터프한 사랑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저는 약간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도박을 했는데 빚은 왜 가족이 갚아요? 그러니까 내가 치료할 치료에 대한 동기가 그렇죠. 생기기 어렵죠. 네, 네. 지속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렇다고 무조건 또 갚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럴 때는 반드시 전문가라든가 또 한국 GA 단도박 모임이라고 네. 있죠. 그 선배들의 경험을 충분히 듣고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0: 맞습니다. 진짜.
2: 근데 센터장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중독자분들 사채까지 네네. 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0: 맞습니다.
2: 그리고 이럴 경우에 또 사채업자들한테 괴롭힘 당할 맞아요.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가족들 입장에서 어떻게 모른 채 할 수 있느냐 또 이런 또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0: 당장 그저께 상담했었던 케이스 자체가 이 사채 문제가 딱 들고 오고 사채분들이 무엇을 담보로 하냐면은 그 돈을 빌린 사람의 연락처를 담보로 하고 그리고 그분이 부끄러운 사진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SNS든지 이런 데 올린다고 이런 협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당사자는 부모님이 쪼르르 달려와서 이거를 해결해 주시면은 난 정말 죽겠다 뭐 힘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가족들은 아 그리고 이 사채라고 하니까 이자가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두려움도 너무 크기 때문에 바로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뭐 사채를 갚아주면 당연히 저희는 예상하죠. 또다시 사채를 쓰실 거다 이분은. 그래서 가족들한테 얘기 드립니다. 사채 연락 오더라도 그냥 유예시켜라. 그들이 결국 빚을 갚지 않으면은 사채업자도 협의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가 예를 들어 300만 원 빌려서 뭐 갚아야 될 때 500이라 하더라도 우린 뭐 돈이 없고 네가 뭐 받을 거면 200은 받고 끝낼 거면 끝내든지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은 사채업자도 그 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협박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단호하게 나올 경우 협의가 가능한 부분인데 이거 자체 사채라는 거에 벌벌 떠다 보니까 아 이거는 가족들이 계속 사채업자에 끌려다니는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단호하게 정리하시는 어떤 마음가짐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2: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도박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 이게 예전에는 뭐 이런 사람들의 성격적 특징 뭐부터 시작해서 뭐 태생적인 어떤 측면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그렇게 치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네.
1: 그 물론 빠지잖아요. 사회적인 측면도 있죠. 네네. 우리 사회의 중독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이야기할 때는 허용성과 접근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가 도박에 대해서 상당히 허용적이다. 네. 요즘은 또 접근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2: 접근성은 너무 엄청나죠.
1: 카지노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손바닥 안만 클릭만 하면 되는 이런 세상. 이것들이 도박 중독자를 키웠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누구든지 우리는 도박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있죠. 그 가운데 특별히 도박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유형 가운데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자극추구형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2: 자극추구형이요.
1: 그 뇌가 지속적인 새로운 자극을 원하는 뇌들이 있습니다. 약간 요건 기질적인 타고나는 부분인데요. 질문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릴 때도 보면 구슬치기, 딱지치기를 해도 다 따야 되는 인간들이 있어요. 지고 나면 아주 네. 아주 막
0: 맞아요, 맞아요.
2: 지고 나면 큰일 나는
0: 승부수 네. 네. 많으세요, 진짜 이런
1: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 뭐 승부사의 기질을 갖고 있죠. 좋게 말하면.
2: 좋게 말하면.
1: 당구쳤지 물으면 300. 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 빠지면 막 깊이 빠지는 게임도 많이 하죠. 약간 어린 시절에 보면 ADHD 요즘 말하는 그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일 가능성도 꽤 높고 가족력도 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0: 쉽게 말하면 어디에 막 집중하는 열정과 에너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속되는 게 잘 안 돼요. 처음에는 너무 재밌다고 몰입하는데 석 달 지나면 딴짓 하고 있습니다. 뇌가 심심해지는 거죠. 쉽게 내성에 빠지는 뇌가 있는데 이건 약간 타고나는 기질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도박에 한번 빠지면 아주 뿌리를 뽑죠. 그래서 우리가 자극추구형이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평가를 하고 때로는 약물 치료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네.
1: 사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이 도박과 무관한 다른 분야에서 재능이나 아니면 역량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도박을 만나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0: 바로 이런 분들이 방향성의 문제가 되는 거죠.
1: 방향성.
0: 어느 그렇죠.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네네. 사회적인 성공하는 분들도 있고
1: 그렇죠.
0: 잘못하면 이제 도박꾼이 되죠. 네네.
1: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방향을 잘 보여주는 것도 사회나 가정 뭐 혹은 그 주위에는 많은 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게 정말 많은 그 도박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분들은 그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마음 먹고 끊으면 되는데 왜 못해? 이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제 앞에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 자녀의 등을 두드리는 그리고 막 정말 그 머리를 치시는 그런 그 부모님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이 도움이 별로 안 되겠죠.
0: 굳게 결심하면 끊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닐까요? 네. 왜 안 될까요?
2: 네.
0: 중독의 치료는 0 아니면 100밖에 없습니다.
1: 아.
0: 제가 10분의 9는 제로라고 가르칩니다.
1: 10분의 9는 제로.
0: 자, 네네. 목숨을 걸고 참았어요. 다음 주도 목숨을 걸고 참았죠. 엄청 훌륭한 거죠. 10번 중에 9번을 참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만으로. 그런데 마지막 한 번은 잘 안 됩니다.
1: 그렇죠. 그 의지가 떨어질 때는 반드시 나오겠죠.
0: 근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독의 치료는 자기의 결심만으로도 얼마든지 90%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유적인 관점에서 보면 0점이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단순히 이것을 의지의 문제라고 봐서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질병의 개념으로 보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걸 일종의 뇌의 영상으로도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저하고 도박 중독자하고 둘이 눕혀놓고 기능성 MRI 사진을 찍는다. 뇌를 들도 지나가고 산도 지나갑니다. 반응을 안 보이죠. 말이 휙 지나갑니다. 그러면 경마 중독자들은 뇌가 확 활성화되죠. 저는 그 말을 지나간 줄도 모릅니다.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데도 그걸 캐치합니다.
1: 순간적으로 지나가요.
0: 그렇죠. 이거는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중독에 빠지면 뇌의 기능조차도 변화한다는 뜻이죠. 그때 돈 주고 경마장 집어넣으면 도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1: 네, 무조건 할 수밖에 없게
0: 치료가
1: 되겠죠.
0: 필요한 질병임을 깨달아야 우리에게 희망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씨월드 고속페리, 코롬방 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 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기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2: 여러분은 지금 김경일의 물음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이건 분명히 질병으로 봐야 된다.
4: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 중에서 이거 의지로 참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직 도박에 대한 자각,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혀 돼 있지 않는 저희 12단계라고 하는 어떤 치료 방법 중에서 내 도박 문제, 난 도박 문제 중독자이면 인정합니다 이런 어떤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시작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내가 알아서 할

0: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되게 있으세요. 근데 사실 냉정히 따지면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지나고 나면은 의지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서히 지날수록 뭔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취약면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면 때문에 뭐 스스로 뭐 알아서 의지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의지가 깨지는 시기가 와요. 그때서야 아 이게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일이 자주 나타납니다.
1: 이게 참 힘든 일인데요. 네. 제가 가족들에게는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2: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말라.
1: 왜 쓸데없이 그런 말을 합니까? 네. 내가 하지 말라 그런다고 안 하나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2: 그렇네요.
1: 관계만 나빠질 뿐입니다. 그 대신에 중독자에게는 안 하겠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도박 안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음 주 가겠다는 뜻입니다.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조절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조심성이 떨어지고 네. 겁을 안 먹죠. 아, 도박이 무서워야 되잖아요. 내가 조절할 수 있는데 왜 무섭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평균 100일 잔치를 합니다. 단도박 모임 가면. 네. 왜 100일 잔치를 할까요? 100일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뇌의 구조상으로 봤을 때 기능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도박을 90일 병이라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웬만하면 석 달을 참는다는 뜻입니다. 고고비를 잘 넘기고 이제 열심히 일하면 대체로 한 1년 정도는 버팁니다. 1년 지나면 뇌가 심심해지죠. 재발의 시기가 그때 오는 겁니다. 고고비를 잘 넘기고 뇌가 어떤 자극을 받아도 반응하지 않는 보통 사람의 뇌로 돌아가는데 일반적으로 5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그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2: 그러니 지금 당장 내가 도박을 제어할 수 있고 억제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다. 이건 사실 거의 믿을 수 없는 신호라고 봐야
0: 맞아요.
2: 되겠군요.
0: 아직 중독에 대한 인정을 못하신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 필연적으로 재발이 올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네. 그런데 저는 예전에 그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신체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도박 중독을 하면 뭐 가족도 잃고 사회와 단절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의 신체 자체를 병들게 하거나 아니면 신체 자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게 정신적인 문제로만 치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주 흥미롭게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1: 인간의 몸과 마음은 다 연결돼 있죠.
2: 그렇죠.
1: 마음 따로 몸 따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 그렇네요.
1: 이 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온몸이 병들기 시작하고 제일 걱정 우리가 중독에 빠졌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저는 성격이 황폐화된다. 그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2: 성격의 황폐화.
1: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요. 제가 집단 치료하다 막 웃었던 경우가 있는데 이 청년이 처음에 큰 빚을 졌죠. 그래서 막 사고가 터지니까 집이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막 싹싹 빌더랍니다. 한 번만 갚아주면 다시는 도박 안 하겠습니다. 싹싹 빌죠 이제. 그럼 이제 가족들이 아 결심을 단단히 했구나 갚아줬어요. 한 석 달쯤 지났는데 또 빚이 터졌어요.
2: 불과 석 달이네요.
1: 가족이 모여서
2: 진짜
1: 회의를 했죠.
2: 90일병이다.
1: 그때는 이 친구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빨리 갚아주면 좋겠다고 막 다그치더래요.
2: 그리고 또 가족들도 싹싹 빌지 않고
1: 가족들도 갚아줬어요.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났더니만 이제 큰 문제가 터졌죠. 그때는요. 왜 빨리 안 갚아주냐고 난리를 치더랍니다.
0: 뻔뻔해지는 거.
1: 이게 뭘 의미할까요? 원래 나쁜 애가 아니잖아요.
2: 그렇죠? 네.
1: 그 사람이 인격이 서서히 변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병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몸도 마음도 다 지쳐버리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2: 네네.
1: 이제는 도박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죠.
2: 야. 아니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힘든 그리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사람을 황폐화시키는 이 도박.
0: 네.
2: 사실 근데 저는 얼마 전부터 뉴스를 보면서 깜빡 놓쳤던데 지금은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는 대목이 있어요. 이게 지금 성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그것도 아주 어린 청소년. 네. 초반부의 청소년들한테도 너무 깊숙이 들어왔다.
0: 네네.
2: 이런 그 취재 프로그램을 이제 아주 쉽게 접할
0: 맞아요.
2: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이미 넘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나요?
0: 네, 지금 당장 최근에 들었던 관련된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소통했었던 나왔던 얘기가 이제 초등학생 6학년이 6학년이 몇백만 원의 어떤 수준으로
2: 몇백만 원?
0: 네, 네, 네. 베팅했던 거고 그럼 그 친구를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그 위 아는 형님들이겠죠. 또래 형들이 했던 도박 사이트에 뭐 가입을 하거나. 왜냐하면

0: 불법 도박 사이트는 뭐 연령이나 이런 거 보지 않고 계좌번호와 핸드폰만 있으면은 가입을 너무 용이하게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조차까지 내려온 거죠.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고등학교 수준에서 도박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점차 저연령화되다가 이 낮은 그 초등학생 수준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도박 문제가 계속 어떻게 치유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계속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게 이유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접근성이 너무 쉬워지다 보니까 두 가지 통로에서 조금 많이 그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 주변에 도박을 하는 또래 친구들이나 형들이 있으면은 또는 누나들이 있으면 이제 도박을 따는 거 보고 나서 시작하는 어떤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애들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불법 웹툰 사이트나 불법 영상 사이트를 많이 참여하거든요. 그때 보면 배너 광고들이 다 도박 관련된 배너 광고예요. 내가 뭐 이런 배너 광고가 궁금해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가 뭐 SNS든 주변에 도박으로 돈을 땄다는 얘기든 아니면은 뭐 쇼폼이라든 영상에서 도박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 짧은 영상을 보고 나면 기억을 한다는 거죠. 아 저기 들어가서 한번 나도 해보자. 근데 그게 그런 접근성이 용이하다 보니까 쫙 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퍼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청소년 문제가 성인과 좀 다른 점이 또래 집단으로 그 아이들이 계속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또 모여서 알게 되고 또 퍼뜨리고 또 알게 되고 또 퍼뜨려서 이 확산 속도가 성인들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많아지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1: 오,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상당히 긴 시간을 네. 동질적으로 보내고 또 다시 전파되고 또 뭐 네. 와, 그렇구나.
2: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한 20년 전에 도박 집단 치료를 할 때는요. 당연히 30대, 40대. 좀 나이가 많으면 50대 분들 오시고 했거든요. 네. 제가 사실은 한 달 전에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 후배들이 제가 집단을 하는 걸 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럼 집단을 모아라. 그래서 첫 시간을 들어갔다가 충격받았습니다. 와, 정말 나이를 보는데 14살. 고3이.
1: 중학생이잖아요.
2: 고3이 두 명. 고3이 그 최고로 나이 많은 친구가 30대 초반에 한 명 있고요. 나머지 전부 다 10대예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나 정말 와, 충격받았습니다. 이게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성장해 나가잖아요. 아시다시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전두엽이라는 것은 청소년기를 거치고 20세 또는 25세 정도까지 이렇게 성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나이에 적절한 자극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야 인간이 성장할 수 있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아이들이 강력한 뇌 자극을 받았을 때 과연 이 아이의 뇌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스마트폰을 통해서 과거에 100년 동안 받을 자극을 뭐 한 달 만에 다 받아버렸어. 이게 도박이든 아니든 간에 떠나가지고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1: 그렇죠.
2: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이건 도박 문제를 떠나서도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이제 저희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에서도 상담이라든지 치유 어떤 환경에 도달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2년 전부터 자진신고 그러니까 대전충남센터에서부터 이 아이들을 가지고 대전경찰서로 협업을 해서 애들이 너희 도박 문제를 경험했으면은 신고하면은 나중에 걸렸을 때 조금 더 문제를 좀 완화, 처벌을 좀 완화시키겠다는 어떤 아이들을 구성했고 이게 최근에 전국적으로 퍼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 기사에서 나왔지만 1,777명 정도로 많은 애들이 도박 문제가 있다는 걸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이렇게 심각하고 처벌이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망가지는 왜냐하면은 이제 집단 같은 거 상담하다 보면은 뭐 누구는 20만 원인데 누구는 뭐 1,000만 원인데 그 현장에서 그래서 저 형은 저 누나는 이것 때문에 뭐 학교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출석에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은 분류 심사원이라고 어떤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가는 어떤 곳이 있는데 거기서 많은 사기라든지 이런 도박으로 파생된 2차 범죄 일으키는 걸 겪어보니까 이제서야 느끼는 거죠. 아 이게 도박이 무서운구나. 근데 왜 그전까지 무서움을 몰랐냐면은 자 도박은 예방 교육을 많이 해요. 도박은 위험하다는 걸 알려요. 그런데 뭐 처벌받는 친구들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도박을 따는 사람들은 많이 보이고 그러니까 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런 현장을 봐서 느끼다 보니까 아 이게 생각보다 무섭고 내 인생에 많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그때서야 좀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1: 그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는 건 좀 더 나이가 있는 기성세대나 성인세대가 도박에 빠지는 것과는 좀 이유가 다른 측면이 있나요? 아니면 거의 같다고 봐야 되나요?
2: 뭐 비슷한 점도 있지만 특징이 또 있죠. 자극이 되게 예민한 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래 관계가 제일 중요한

0: 중심이 되는 나이고 네, 네. 나라는 것보다는 그 집단 소속감 전염성이 대단히 강하죠. 아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죄책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왜? 네, 주변에 네. 다 하니까.
1: 맞아요.
0: 아, 주변 애들 다 아는데 뭐. 그리고 죄책감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스포츠 배팅이라고 그러면 이게 스포츠 배팅은 도박이죠. 배팅을 빼고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2: 아.
0: 이걸 우리는 도박이라고 믿지만 그 아이들은 네네, 이거 스포츠 내가 축구 좀 좋아하고 농구 좀 좋아하는데 이렇게 믿게 되는 문화의 문제거든요. 아, 이게 심각성이 없습니다. 제가 도박 중독자를 보면서 가족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큰 문제가 터졌어. 고등학생이 난리가 났죠. 이제 빚이 뭐 3천만 원이고 네. 온 가족이 난리가 나서 엄마는 잠도 못 자고 울고 있는데 코 골고 자고 있는 인간이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1: 당사자.
0: 당사자예요. 이게 아주 가족들이 속이 터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독자가 좋게 상상. 말하면 되게 낙관적이고 네네. 낙관적이야 도박했겠죠. 그런데 안 좋게 말하면 심각성이 떨어지니까 가족들이 정말 죽을 지경이죠. 아이들의 경우는 더합니다. 이 친구들이 별로 심각성이 없으니까 치료의 동기도 부족할 수밖에 없죠. 안타까운 일이죠.
2: 사실 그 죄책감이나 아니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인식도 사실 성장해 나가면서 문화적으로 네.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습득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게 부족하니 더더욱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 싶고요.
1: 그리고
2: 하네요.
1: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하니까 인생의 경험이 부족하니까 이런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어붙는 일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아, 이 문제는 도박으로 해결하면 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겠다는 그 하나만 믿고 계속 시도하거든요. 근데 인생을 많이 살아보면 다양하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조처하면 되겠다 저렇게 조처하면 되겠다 할 텐데 청소년은 그 문제 해결한 그 경험 자체가 적으니까 하나로만 해결하겠다는 걸 집착하는 일도 많이 나타나요.
0: 그 돈 때문에 도박 다시 했다 이 거짓말입니다.
2: 핑계인가요?
0: 아, 그럼요.
2: 구실인가요?
0: 돈 때문에 다시 도박했다. 다 그렇게 말하죠.
2: 이게 그렇게들 많이 하시잖아요.
0: 중독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거든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입에서 술 냄새가 불풀 나는데 어이, 술 마셨지? 그러면 안 마셨다 그럽니다.
2: 알코올 중독자.
0: 아니 술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데 그러면 아, 요 앞에 오다가 10년 만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죠. 그럼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습성이 생깁니다. 나중엔 중립적인데도 거짓말하죠. 밥 먹었나 그러면 일단 노라고 말하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독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다시 도박했냐 그러면 뭐 돈 때문이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도박은 돈하고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돈 때문에 했다고 믿지만 초기에는 심심풀이 호기심으로 하고 돈을 따는 시간이 있지만 결국 중독에 빠지면 돈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데 일주일 뒤에 술이 취한다. 술 마실까요? 안 마시죠.
2: 안 마시죠.
1: 당장 자극이 안 오는데.
0: 아니, 지금 도박장 가서 승부를 걸었는데 아, 결과가 석 달 뒤에 나온다네.
2: 야.
0: 배팅하겠어요?
1: 안 하죠.
0: 돈 따기 위해서라면 해야죠. 결과는 똑같잖아.
1: 맞아요.
0: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뇌가 즉각적인 보상에 중독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돈 문제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건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2: 이보다 이해가 잘 되는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에서 그러니까 이 심각한 청소년 도박 문제들을 사전에 좀 막아보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예방 활동에는 어떤 활동들을 좀 하고 계세요?
1: 뭐 여러 가지 활동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제일 크게 영향을 끼쳤던 것 중 하나가 기억나는 게 이제 2022년도 이게 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해서 도박 문제 예방 교육을 의무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때 예방 교육과 관련된 자료들이나 이런 걸 잘 정리해서 보좌관님께 드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공론의 장 같은 것도 였고 국회의원들을 접촉해서 이게 그 개정되는 데 어떤 영향을 줬었고 이게 되다 보니까 작년쯤에 이제 도박 문제 예방 교육을 2회 이상 좀 진행하자는 걸로 돼서 올해부터는 이제 2회 이상 반드시 좀 하게 됐거든요. 초중고등학교. 이런 어떤 큰 틀로서 예방교육 의무화에 대해서 좀 노력했던 게 있고 또 하나가 아까 또래 관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도박 문제에 대해서 감시하기보다는 이제 이 문제의 위험성을 좀 알리는 예방활동단 같은 걸 좀 조직을 해서 이 친구들이 자기 문제도 있지만 다른 친구들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게 해달라는 어떤 역할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도박 예방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컨텐츠나 뭐 도박 엔딩이라는 유튜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많은 이용자분들이나 그 대상들한테 이런 것들이

0: 존재하고 위험성에 대해서 접근을 많이 하시고 저희가 만든 컨텐츠들도 사용하셔라 이런 식으로 도박 관련된 부분은 저희 기관만 사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기관에서 이 도박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1: 아, 이게 지원에서 사실은 예방활동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중독은 사실은 한번 빠지게 되면 치유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방 활동이 더 중요하죠. 근데 중독은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치료가 힘들까 생각해 보면요.
2: 그러게요.
1: 이유는 간단하죠. 예를 들면 잠이 안 와, 불안해, 자기가 힘들잖아요. 병원에 찾아오죠. 근데 중독자는 누가 힘들어요? 자기가 힘든 게 맞아요. 아니에요. 가족이 힘든 거예요. 옆 사람이 힘든 거예요. 치료 동기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렇으니까 내가 중독자입니다 고백하는데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어떤 중독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힘이 드는 거예요. 동기가 생기는데 벌써 10년이 걸려. 문제는 예를 들면 주식이든 도박이든 내가 빚을 1억 졌어. 근데 그거는 손실이 아닙니다. 최소한 도박을 하고 있는 한.
0: 그렇죠.
1: 언젠가 한 방에 회복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중독자입니다고 나오는 순간 그는 확정 손실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이제 만회할 길이 없죠.
0: 맞아요.
1: 그 두려움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 이분들이 오래 도박을 했다면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 부딪혀야 하는 온갖 문제들이 있죠. 그걸 감당할 능력도 없고 감당할 생각도 없지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동기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선뜻 자기가 중독자임을 시인하지 못하는 거죠. 네. 우리 상담자나 치료자나 사회가 그분들이 그 마음을 읽고 도와주려는 자세를 가지. 도박 중독자는 나쁜 놈이 아니에요.
0: 그렇죠.
1: 나쁜 놈들은 우리 도움을 받으러 안 와요. 어디가 사기치고 있지.
0: 네, 맞습니다.
1: 우리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은 도박의 피해자들인 거예요. 그분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보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분들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분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야 한다. 저는 그런 약간 엉뚱한 주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2: 사실 우리 사회 시스템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맥을 짚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을 네. 어떻게 우리가 좀 사용해야 될지
0: 네.
2: 좀 실무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그 얘기를 조금 말씀을 왜냐하면 정보가 좀 필요하니까요. 네. 상담 무료인가요?
0: 저희 당연히 무료고요. 네네. 상담뿐만 아니라 이게 네. 많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대상자만 상담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도. 왜냐하면 피해 입으신 분들이 가족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가족분들도 당연히 상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요. 개인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는데 뭐 그 대상자용의 어떤 기초 프로그램. 왜냐하면 교육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가족들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과 관련된 걸 좀 받으셔야 되고요. 이 도박 문제는 재정 문제는 빠지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건지 그리고 그와 유사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재정과 법률 프로그램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그런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고요. 내가 시간을 좀 많이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희 중앙센터에서는 이제 치료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수금이라고 해서 총 8시간씩 계속 어떤 같은 도박 끈을 목적으로 이제 회원님들이 참여를 하시면서 이 도박을 어떻게 해결할지 같이 고민하는 어떤 과정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에도 내가 참여하겠다고 하면 비용은 무료지만 시간이라는 비용을 쓰시면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변하려는 노력을 하겠냐에 따라서 충분히 더 많은 서비스들을 애용해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2: 여기 익명으로도 가능한가요?
0: 상담에서는 자해, 타해라는 거에 대한 위험을 뺀다면은 모든 부분이 다 비밀이 보장된답니다. 그런 걱정도 많이 해서 이게 만약 알려질까 봐 이를테면 경찰에 고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보통 다 익명 서비스고 비밀 보장을 철저히 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0: 네, 다양하게 있고요.
2: 있겠죠.
0: 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한 15개의 지역센터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협업된 어떤 각 거점 지역 말고도 민간 상담기관과 협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서비스를 요청을 하신다고 하면은 가장 가까운 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 통로를 다 하고 있으니까는 언제든지 서비스를 받겠다고 하면은 당연히 해드릴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예전에 서비스를 받아봤는데 좀 못마땅했다 이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서비스를 받겠다고 한다면은 그전과는 좀 달라진 모습으로 저희가 더 어쨌든 상담이라든 치유를 해드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2: 사실 이렇게 실용적이고도 우리가 이제 쉽게 접근이 가능한 이런

0: 시의원의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박사님 제일 많이 하시는 강의는 사실 도박이 아니고 사실 행복, 예. 네 그리고 의미 있는 삶 이런 쪽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예, 예. 도박 중독 치료의 대가이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중은 신 박사님한테 행복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려 하는데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사실 도박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건전하게 좋은 자극 받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 그건 우리 얘기고요. 중독자한테는 네. 해당이 안 됩니다.
0: 안 됩니까?
1: 농담이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도박이 불행한 여러 가지 이유, 뭐 다른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간의 뇌라는 것은 큰 자극을 받으면 작은 자극에는 반응이 줄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일상의 자극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중독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죠. 가끔 부인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좋아 도박이 좋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면 안 돼요. 도박 중독자에게 도파민이 100이 올라갈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2: 그러니까 배우자보단 도박이 더 좋으시겠죠.
1: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10 올라가는 거 10개를 만들면 되잖아. 간단한 거예요. 여기에는 온갖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드는 거죠. 어려운 과정이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와 가정과 우리 각자가 조금 더 행복해져야 될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도박 없이도 행복할 일이 사실 얼마나 많아요. 일상의 작은 행복들, 도파민의 돌격 앞으로 물론 그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이 도파민의 브레이크를 그는 세로토닌적인 삶이 있죠. 작은 일상의 기억들, 아이와 까꿍까꿍, 아내와의 산책, 정말 별거 아닌 같은 친구와의 대화,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도박으로부터 또는 중독으로부터 회복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목표는 도박 끊고 술 끊고 이게 아니고요. 네. 도박을 끊고 뭘 하느냐.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일상생활과 삶에서 소소한 행복의 빈도를 높이면서 우리 삶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1: 우리 중독자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청취자들이 네. 좀 그런 작은 일상의 행복들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결국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가장 우리 사회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 하나를 다뤄봤는데요. 의미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김종재 중앙센터장님 그리고 도박중독의 치료의 대가이신 신영철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떠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티는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여러분은 지금까지 김경일의 물음표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밤 8시 유튜브로 먼저 방송되며 토요일 아침 6시 5분에 라디오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람들의 이야기, 김경일의 물음표,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AI와 디지털로 에너지 플러스 GS 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은 서울 시내 마라톤으로 통제되는 곳이 있어서 해당 구간 지나신다면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광화문 일대인데요. 지금 이곳에서 서울 국제 울트라 트레일 러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뒤 7시 30분 광화문 광장부터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 강북 삼성병원 인왕산 입구까지 하위 2개 차로가 1시간 동안 통제가 되겠고요. 또 인천 월미도에서 서울시청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행사도 있는데 서울 양원초등학교에서 서울시청까지 오전 10시까지 부분적으로 통제에 들어가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김포방향 여의 상류부근 1차로 추돌사고 여파로 여의 하류까지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박소영입니다.
1: AI와 디지털로 에너지 플러스 GS 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3: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4: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의 전기안전 캠페인은 송화전업사와 함께합니다.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7시 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공급 차질이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에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 가격은 1.58% 내린 배럴당 100.3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 11월물 가격도 0.91% 하락한 103.87달러로 마감하면서 두 유종 모두 지난 16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어제 이 대통령이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서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CNN 방송을 비롯한 일부 언론 매체에 백악관 출입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게시물을 올려 CNN 방송과 MSNBC에서 이름을 바꾼 MS Now,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를 거론하며 백악관 출입 금지를 즉각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MS Now는 시청자와 신뢰도 부족을 비난했고 폴리티코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800만 달러치를 불법 구독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에서 숨진 미군 장병이 공식 집계된 18명보다 4, 5명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익명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들 당국자들은 공개되지 않은 사망자가 모두 전쟁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이란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중동지역의 미군 병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2월 장대한 분노 작전이 시작된 이후 이 지역에 주둔하던 미국인 계약업체 직원 3명도 사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방문해 피해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청와대 안규령 부대변인은 김혜경 여사가 시설을 찾아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기를 내 도움을 요청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피해자분들께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또 최근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여성이 이혼소장을 통해 주소를 알아낸 남편에게 살해된 사건의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피해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보호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를 도청한 혐의로 50대 여성을 입건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 테이블 아래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차 씨와 지인의 대화를 엿들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과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 일부 지역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에서 20mm, 강원 산지 5에서 10mm, 울산과 경북 동해안 등은 5mm 안팎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0.1도입니다. 김상호였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말하기와 대화법을 쓰고 전하는 스피치 크리에이터 흥버튼 정흥수입니다. 호감이 생기게 말하는 방법, 이건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게 효과 만점인데요. 예컨대 이상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첫 번째, 게으른 사람은 싫고요. 아무한테나 다정한 사람도 안 돼요. 술을 자주 먹는 사람도 참 싫어요. 두 번째입니다. 성실한 사람이 최고죠. 나한테만 잘해주면 좋겠어요. 커피를 즐기는 사람이면 멋질 것 같아요. 똑같은 말도 긍정적인 단어를 쓴 두 번째가 호감이죠.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1부에서는 베니스 영화제에서 이스라엘군의 민간인 학살을 고발한 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을

0: 받았다는 소식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 전쟁 와중에 우크라이나의 검찰과 국가 반부패국이 내용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9월 19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0: 건강기능식품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저기요, 몇 층이에요?
10: 32층이요.
9: 난 280층이요.
11: 층은 달라도
12: 층은 달라도
11: 고민은 하나 더 난같이
13: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4: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5: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6: 김나입니다.
15: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6: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JB타임즈.
3: 네,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종대 글로벌 인재학부의 장위 초빙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김영미 대표가 빠졌는데요. 취재를 위해서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몇 주 함께하지 못할 것 같고요. 네, 취재 보따리 들고 돌아올 테니까 그때 좀 풀어보라고 하고 자, 두 분과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니스 영화제에서 가자 학살을 다룬 다큐 감독들이 상을 받았다. 네. 일단 좀 송현석 기자가 좀 정리 좀 해주실래요?
5: 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저지른 민간인 대량 학살을 다룬 다큐멘터리인 가자라는 작품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첫 상영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감독인 유발 아브라함 그리고 레이첼 소로 이 두 사람이 공동 연출한 작품이고요. 이스라엘 정보당국과 군 관계자 24명의 익명 증언을 토대로 이스라엘군이 공습 표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또 민간인 피해를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를 담은 영화입니다. 이 나자라는 제목이 이스라엘군이 군사작전에서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는 민간인을 지칭할 때 쓰는 약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군 관계자 등이 내부 정보를 폭로하도록 설득하는 데 3년 정도가 걸렸다고 하고요. 다큐가 개봉하기 직전까지도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내용이 비밀에 붙여졌던 작품입니다. 올해 베니스 영화제에서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람과 함께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3: 나자가 살해당을 민간인을 뜻하는 약어라고요?
5: 맞습니다. 네.
3: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두 감독이잖아요. 어떤 네. 사람들이에요?
5: 일단 두 사람 모두 이스라엘 출신이고요. 아브라함은 95년생, 쇼로는 94년생. 굉장히 젊은 감독들입니다. 이전에 팔레스타인 출신 감독하고 같이 이스라엘 공격으로 집을 잃은 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참상을 다룬 영화를 공동 연출한 적도 있고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랍어를 배우면서 처음으로 이 팔레스타인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감독이고 쇼르 같은 경우는 원래 영화를 전공한 인물은 아니고요. 역사 공부를 하다가 독학으로 촬영 기술을 익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작품의 등장을 이제 작품 자체가 워낙 조금 잔혹할 수도 있고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문제는 두 사람 다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가족들도 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보니까 이 쇼르 같은 경우는 가족들마저도 자신의 작품에 공감을 못하고 굉장히 좀 자신감이

0: 부끄러워하고 화도 많이 냈다. 뭐 이런 후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1: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안에서의 반응은 어떻답니까?
2: 이스라엘 정부는 아주 지금 화가 나 있는데요. 사실 이 감독들이 아까 지금 송현서 기자님이 언급하신 작년에 만들었던 그 다큐멘터리가 아카데미상을 받았어요. 아카데미 다큐멘터리상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최근에 영화제 국제 영화제들에서 이런 가자 문제를 다룬 영화들이 베니스 영화제 작년에도 가자에서 이제 가족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스라엘군한테 총격을 받아서 가족이 다 죽고 다섯 살짜리 소녀 하나만 살아남았어요. 걔가 적신호사에 전화해서 구해달라 그랬는데 그 구해주러 가던 차도 폭격 맞아서 구해주던 사람도 죽고 애도 죽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1: 우리 한번 언급했던 사건.
2: 예. 그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게 작년에 베니스에서 은사상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들이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강력한 반응을 하는데 특히 이번 영화에 대해서 그 총리실의 대변인이 이제 그 영상을 올린 걸 봤는데 이거 근거가 없다 다 그 여기 뭐 다 주장만 있을 뿐이고 여기
0: 그리고 익명이고
2: 다 익명이고 누군지 확인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실 어느 날 어느 전쟁에서보다 더 많은 민간 희생자를 갖고 있고 AI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 건데 얘네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부 장관인가는 아 얘는 국적을 박탈해야겠다. 그러고 그런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완전히 반유대주의의 그런 국제적인 반유대주의의 그 한 발을 얹어가지고 그 거짓된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을 하고 강력하게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스라엘 정부가 실제적으로 무슨 불이익을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0: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국적을 박탈해야 된다라고 그 문화부 장관도 이야기를 했고 국가안보부 장관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국적 박탈 사례가 드물긴 하지만 없진 않거든요. 이스라엘이 지난 2022년에도 어떤 그 간첩행위나 반역 등의 국가 행위가 이제 빨이 되면 예. 국적을 박탈할 수 있다라고 한 적이 있고 실제 그 다음에 테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한테도 이 법을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시민권 박탈을 추진한 사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위협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1: 네.
0: 지금 이거는 정부 측의 반응이고요. 현지 언론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1: 예.
0: 일단 현지 언론에서 보도하는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불쾌감을 쏟아낸다였습니다. 근데 이게 현지 언론에서 선별적으로 다른 한정된 정보일 가능성이 좀 크고요.
1: 예.
0: 반대로 이스라엘 영화나 문화계 인사들은 오히려 이 아브라함이나 쇼르 같은 감독들을 지지하는 연대 서명에 서명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1: 예.
0: 이 서명 운동에 동참한 사람이 1,000명이 넘었다고 하고요.
1: 예.
0: 이 이스라엘 언론인 노조도 표현의 자유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감독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협박을 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 네.
0: 문제는 이스라엘 안에는 2023년 10월에 하마스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납치가 됐다가 살아 돌아온 생존자들이 아직까지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들을 둘러싼 여론은 또 일반 시민들하고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두 감독 을 배신자라고 부르는 생존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분위기는 굉장히 좀 극명하게 갈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두 감독은 근데 계속 이스라엘에서 활동해 왔고
0: 네.
1: 앞으로도 활동할 계획이랍니까?
0: 앞으로도 활동할 계획이고요. 해당 영화가 지난해 올해에 이어서 굉장히 국제적으로 화제를 모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도 가자지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또 뭐 다른 이란이나 이제 어떤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취재 하고 또 활동을 이어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또 다른 뉴스가 있는데 한 래퍼가 등장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2: 이게 요즘에 사실 저기 외신을 장악하고 있는데 에드 시런이란 가수 혹시 아시나요?
1: 예.
2: 에드 시런.
1: 저도 알아요.
2: 예, 세계적인 네. 예, 제일 인기 많은 가수 중에 하나인데
1: 유튜브에서 얼핏 봤어요.
2: 예,
1: 한국을 좋아한다고 하던데.
2: 예.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이제 순회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맥클레머라고 시애틀 출신 래퍼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옛날부터 좀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여기 그 뉴저지 공연에서 매트라이프 그 경기장 공연에서 이제 자기가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다. 이 공연에 온 이유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프리 팔레스타인 하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여기 있는 이스라엘 너네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정부가 하고 있는 학살과 이

0: 거기 고립돼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년에 베니스 영화제 상을 받았던 그 영화의 주제였던 그 소녀의 이름을 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제 그게 부르고 나서 그 거기까지 괜찮은데 그 로버트 크래프트라고 보스턴에 이제 갑부가 있어요. 지금 그 뉴 잉글랜드 풋볼 팀을 소유하고 오. 거기 또 지금 경기장이랑 까먹었는데 경기장도 소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대형 공연 다 경기장에서 하잖아요. 경기장 소유주한테 다 전화해서 이거 공연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공연 못하게 압박을 넣어서 결국은 그 프로모션하는 회사에서 그 맥클레머를 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서 그 앞에 이제 원래는 에드시런 공연인데 이런 큰 가수들이 공연하면 앞에 이제 좀 덜 유명한 사람들이 오프닝을 하잖아요. 오프닝 공연하는 가수들이 다 자기들도 안 하겠다. 오. 그러고 다 나가버리고 예. 이게 지금 이제 엄청난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1: 이 프리 팔레스타인을 외치고 가자 전쟁을 비판한 노래를 부른 이후에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놀란 거예요. 그 에드시런 공연을 보러 왔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2: 가사가 구체적으로 어땠는데?
1: 가사가 그 가자지구 분쟁 관련해서 비판을 하고.
0: 그 가사는 아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소녀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저희도 몇 번 다뤘는데 대학생들이 대학교에서 반 팔레스타인 운동을 막 했잖아요. 걔네들 막 네. 잡아가고 학교에다 정보 내놓으라 그러고 그러면서 한 학교에서 이제 그 소녀를 그 학생들이 모여 있는 그 건물의 이름을 그 소녀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맥클레머가 그 사건을 가지고 미국 내에서 프리 팔레스타인에 대한 운동에 탄압하고 그런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억압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런 노래 가사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1: 그리고 왜 대중문학에는 이런 사건에 침묵하느냐. 그쵸, 니들도 예. 부끄럽다. 약간 이런 내용인데 그 현장에 이제 공연을 에드시런 공연을 보러 갔던 10대 그 유대인 소녀 두 명이 울면서 나가는 그걸 목격한 사람의 목격담이 릴스나 쇼츠에서 또 엄청나게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예. 이 하마스 기습 공연 공격 당시에 하마스한테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지인도 현장에 있었는데 그 지인이 하는 말이 프리 팔레스타인을 외치는 그 래퍼한테 환호성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가 정말 인류애가 무너지고 정말 심장이 칼을 꽂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뭐 이런 후기를 또 올려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2: 역시 참 시각차가 진짜 크네요.
1: 맞습니다.
2: 그죠?
0: 이게 지금 핑크라고 또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이 사건 이후에 이 이제 맥클레머가 반유대주의다라고 올린 어떤 걸 리트윗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너 왜 이러냐 이 사람 할 말을 했는데 그러고 비난이 되니까 자기는 원래 자기는 유대인이라서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하마스는 테러리스트가 맞고 나는 거기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발언을 했던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많은 여론들은 그 특히 이제 대중문화 팬들은 이제 맥클레머 쪽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스라엘 그 미국 위원회나 뭐 이런 데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처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서 맥클레머를 공연에서 빼야 된다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공연장에서 하면 되겠냐 이 사람들은 공연을 보러 간 거지 정치적인 구호를 들으러 간 게 아닌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핑크 가수 핑크에게도 그 불똥이 튀어가지고 핑크도 지금 되게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2: 그럼 그 래퍼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그러면?
1: 래퍼는 공연을 두 번 하고 원래는 열 번을 하기로 했는데 두 번을 하고 일단 하차를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에드시런이 과연 이 가수의 이런 성향과 이런 메시지를 낼 거라는 거를 모르고 있었냐.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추측이 가장 지배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수가 공연을 할 당시에 뒤쪽으로 큰 스크린에 그 가자지구 학살을 다룬 어떤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플레이가 됐어요. 플레이가 되면서 그 앞에서 이제 그
2: 준비가 되어 있었고,
1: 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에드시런이 몰랐을 리는 없고 에드시런도 일단은 현지 공연 관계자들도 공연을 반대하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이 펼쳐지는

0: 그 공연장의 주인들이 못하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드시런도 좀 포기를 한 부분이 있지만 본인은 직접 얘기한 게 이런 그 맥클모어의 어떤 하차는 자신이 결정한 게 아니다. 프로모션 회사와 공연장 측이 내린 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또 이제 에드시런의 어떤 정치적 성향 뭐 이런 거에 대한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 근데 오히려 문화계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이 가자 전쟁, 가자 학살에 대한 문학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전의 경우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그렇지 않나요?
0: 그러니까 문학의 쪽에서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런 차이 같아요. 과연 이게 영화로 나왔을 때, 음악으로 나왔을 때, 책으로 나왔을 때가 약간 반향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영화로 나왔을 때는 아까 그 베니스 국제 영화제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것처럼 그냥 작품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음악으로 나왔을 때는 어떤 이 가수의 개인적인 성향을 표출했다는 그런 프레임이 좀 많이 씌워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문학 작품으로 나왔을 땐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또 한강 작가의 작품들만 봐도 어쨌든 시대적인 이런 흐름들을 담고 있는 건데, 단순히 그게 그냥 성향을 다룬 게 아닌데, 이게 또 음악으로 갔을 때는 관객하고 완전 붙어서 가는 이제 예술 장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뭔가 논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2: 아마 가장 큰 문제는 친팔레스타인 발언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종종 반유대주의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쉽지 않다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두 가지는 구별이 돼야 되고 지금 뭐 국제 기구들이나 아니면은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것은 제노사이드고 뭐 중단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일반 사람들이나 문화계에서 그 친팔레스타인적인 구호를 했을 때 그것들이 이제 쉽게 반유대주의로 공격받는 포인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두 개를 되게 민감하게 구별하는 것들이 쉽지
1: 바로 그
2: 않고.
1: 지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전을 다룬 문화계의 어떤 그뭐 작품이라는 게 되게 많고, 뭐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다룬 것은 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0: 그렇죠.
1: 많고. 그런데 가자 학살에 대해서는 물론 뭐 제가 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거하고 비교하면은 훨씬 어떤 관심의 양이 좀 적은 것 같다. 왜 그럴까? 거기에는 결국은 유대인,
0: 그렇죠.
1: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또 낙인이 찍힐까 봐
0: 네.
1: 우려하는 부분 이게 좀큰거 아니냐?
2: 특히 미국 내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강하고 특히 정부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지금 아까 이 노래 흰 소울의 그 주제가 됐던 대학생들의 그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일어났을 때 정부에서 엄청나게 그것들을 억압했잖아요. 이거 반유대주의라고. 그리고 이제 그 오카시오 콜테스나 버니 샌더스 같은 이제 미국의 민주사회주의자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커멘트를 했는데, 아니, 이거는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는 것을 가지고 돈으로 억압하려는 태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자본, 미국 내에 있는 큰 자본들이 유대계 자본들이 많고 정부와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관계를 의심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나올 때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버리고 이제 정부의 실질적인 억압도 있고 이런 유대계 자본가들의 이런 그 억압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가 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데 뭐 여기에다가는 이제 하마스가 먼저 납치를 하지
0: 네.
1: 않았느냐라고 우리는 피해자들하고는 논리도 많이 강하게 작동 아까 뭐그 반응에 그런 것도 있었다고
0: 네.
1: 했는데 근데 뭐 아니 그러면 가져 민간인들이 저기 납치를 했습니까?
2: 그렇죠.
1: 민간인들이 무슨 죄인데
0: 네.
1: 뭐이 이야기가 따라붙는 건데
0: 네.
1: 그 얘기도 어찌 본다면 온전하게 지금 하지를 않는 내지
0: 네.
1: 못하는 이런 상호주의 일정에 작동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0: 왜냐하면 ING인 거잖아요. 지금 이 유대인과 반유대인주의에 관한 어떤 논란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전히 가자지구를 상대로 공격을 하고 있고 이 전쟁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지금 사실 이 문제를 어떤 예술도 다루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1: 그나저나 이스라엘 총선은 언제라고 했죠?
0: 다음
2: 10월에.
0: 네, 10월에
1: 10월에?
0: 있습니다.
1: 네.
0: 저는 이번 달.
2: 네, 맥클레머 대응이 되게 성숙하다고 봤는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장문의 글을 올려요, SNS에. 그래서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피해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고
1: 예. 네.
2: 그리고 내가 비록 공연에서 쫓겨났지만 내가 쫓겨남으로 통해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것만으로도 나는 이 공연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0: 생각을 한다. 그리고 원래 이 공연에서 자기가 오프닝을 서서 받기로 했던 100만 불을 이 팔레스타인 구호에 기증하겠다라고 했고.
1: 오, 대인의 모습.
0: 예. 네. 에드 시런도 그걸 받아서 그러니까 크래프트가 로버트 이거 공연을 멈추게 했던 로버트 크래프트가 얘기를 했는데 에드 시런이 자기한테 연락해서 자기도 그러면 200만 불을 낼 테니까 로버트 크래프트도 너도 매칭해서 200만 불을 내라고 얘기했다고 지금 거기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이례적이고 뭔가 좀 끊어져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건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정부를 압박하는 데는 좀 힘이 딸리는
2: 맞습니다.
1: 이런 뭐 것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분기점은 이스라엘 총선에서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네타냐후가 어떻게 되느냐.
2: 네.
1: 결국 이게 좀 분기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 맞습니다.
1: 그렇죠. 예, 네. 그렇구나.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한 달 뒤네요. 10월
2: 네,
1: 27일인가?
2: 네.
1: 있다라고 하니까 뭐 하지만 선거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2: 직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 네. 그죠?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것인데 결국은 아무튼 총선이 이게 지금 끝 간데 없이 계속되고 있는 가자 학살을 어떻게든지 끝내는 하나의 좀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좀 전하면서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6: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GB타임즈. 오늘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현석 기자, 장희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로 가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이 부패 사건에 연루돼서 해임됐다고 하는데 어떤 스토리입니까?
7: 네,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한밤중에 사실상 야반도주를 한 게 아니냐.
6: 웬 야반도주?
7: 라고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한밤중에 그 관용차를 타고 아내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새벽에 출국을 했거든요. 아주 이른 새벽에.
6: 네.
7: 목적지는 일단 폴란드 방향의 국경 검문소였고 최종 목적지는 리투아니아로 알려졌는데 본인이 직접 행선지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크라우첸코 총장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고등 반부패국, 반부패 특별검찰청 이 두 부처가 진행했던 부패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고요. 이 의혹이 내용을 보면 지난해 중반쯤에

0: 결정된 어떤 범죄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네. 우크라이나인과 외국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던 콜센터들이 단속을 피할 수 있게 미리 뭐 단속 일정을 알려준다든지 이렇게 비호를 해주는 대가로 정기적인 뇌물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받는 어떤 범죄 조직이 있는데 이 범죄 조직을 이끈 사람이 검찰총장실에 있던 고위 당국자였고요. 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당국은 검찰총장이 이걸 모를 리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으흠. 그래서 압수수색까지 했고 일단 크라우첸코 총장이 사직서를 냈는데 이게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직서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오. 그 틈에 본인은 야반도주라고까지는 안 했지만 해외 출장 중이라고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를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는 안 밝혔지만 밖에 나가서 자신이 이 우크라이나의 반부패 기관들이 얼마나 잘못되는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자체가 사실상 밖에 나가서 자기 일단 몸은 피신하고 밖에 나가서 싸워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1: 근데 아무튼 그러면 지금 정황상 아, 그 이 사람도 직접 연루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은 들지만 네. 확인이 된 건 없는 겁니까?
0: 녹취록이 있어요. 녹취록에 보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반부패국은 이 보스가 바로 이 크라우첸코 검찰총장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된 이 총장이 사실 지난해부터 계속 반부패국 관련 기관들의 권한을 축소하려고 굉장히 싸워왔던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검찰도 이 반부패국도 너무 지나치게 권한이 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막 내왔으니까요. 근데 검찰 같은 경우는 이 크라우첸코가 맡았던 검찰도 사실은 전쟁 범죄도 조사할 수 있고 부패도 조사할 수 있으니까 반부패국보다 훨씬 더 수사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반부패국들이 계속해서 이 영역을 넓혀가는 게 불편했던 겁니다. 사실상 내부에서 이 알력 싸움을 한 거죠.
1: 쉽게 뭐 우리나라 지금 이제 공수처가 검찰총장을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가
0: 맞습니다.
1: 검찰총장이 해외로 도피하려고 했다 이 얘기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나라 공수처가 그만큼 하고 있는지는 별개로 하고 네. 이제 조직의 위상만 놓고 보면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2: 이 사람이 되게 재미있는 사람인데 90년생이에요. 검찰총장인데.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검사가 돼서 이제 젤린스키 측근으로 있었는데 그 사실은 그 전에도 뭔가 이제 이 사람이 불안불안하다라는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뭔가 이제 어디서 재산 신고를 하는데 출처가 불명확하다든지 향응 같은 것들을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여기서 터진 건데 우크라이나도 이 전쟁 중에 스캠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다뤘지만 동남아시아에 지금 큰 스캠 거점들이 범죄 컴플렉스를 만들어서 있는데 여기도 약 6만 명이 스캠 콜센터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이게 거대 조직이 3개가 있고 그래서 이 조직들이 이제 그 권력자들이랑 결탁하면서 하는데 한편으로 이게 이제 전쟁이니까 어떤 조직은 우리가 이걸 러시아한테만 할 테니까 봐줘. 뭐 이렇게도 해서
0: 적국이니까
2: 예, 적국이니까 그래서 러시아 상대로 주로 많이 하긴 하는데 국적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거랑 되게 비슷하고 그 이 크라우첸코 같은 경우에 아직 뭐 확실하게 뭐 기소가 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사건으로 체포된 이 스캠 범죄자의 관련된 기록 안에 크라첸코 집에 뭐 집을 고치는데 이런 걸 얘네가 돈을 내고 뭐 어디 외국 갈 때 돈을 내고 이런 것들이 정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깊게 최소한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밤에 진짜 도망간 거죠. 출장 간다고 했는데 그 출장 지역에 알아보니까 그쪽에 명단에도 없더라 뭐 이런
1: 그러면 지금 이 사람과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관계가 궁금한데 최측근이라고 봐야 됐던 겁니까?
0: 최측근까지는 아닌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검찰총장으로서 이 사람도 꽤 활약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반응을 보면 빨리 의회한테 사직서 승인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압박을 해요. 근데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전쟁 중에 이렇게 부패를 저지른 검찰총장을 우리가 빨리 처단하고 빨리 정상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꼬리 자르기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빨리 이게 왜냐하면 젤렌스키 본인과 연관되어 있는 정말 측근들 사이에서도 부패 비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 사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지금.
1: 그러면 지금 사퇴 처리는 안 된 거고 그럼 뭐 네. 대행을 임명을 한 거예요?
0: 아니요. 대행도 아직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사직서를 내고 이 사람이 바로 해외로 지금 나간 상태고 의회가 이걸 아직 승인하지 않은 상태여서.

0: 네.
1: 대행은 임명을 했는데
0: 후임이 아니라 그냥 대행.
1: 네, 대행. 대행입니다. 네. 대행은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임은 아직 임명을 안 했습니다.
0: 근데 문제는 이게 검찰총장 한 명으로 국한되는 비리 현상이냐,
1: 네.
0: 아니면 이제 전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폭넓은 비위, 비대한 일단이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1: 둘 다 있는데 지금 행정부도 군수뇌부도 전부 다 이 비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건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비리라면 군수뇌부 안에서는 더 극심한 비리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0: 상태. 어차피 군수물자가 그쪽에 집중이
1: 그렇죠.
0: 되니까.
1: 그렇죠. 집중이 되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국영기업들도 지금 돈을 엄청 받거나 아니면 돈을 받고 무기를 안 만들거나 무기를 만들어서 줬는데 문제가 있는 무기를 줘서 포탄을 쐈더니 적군으로 안 가고 아군에 떨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특히 군수뇌부 안에서 이런 식의 비리가 발생하면 자국 내에 있는 군인들의 생명이 생존성에 분명히 문제를 줄 거거든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수 업체를 둘러싼 국영 업체들 혹은 국영 기관들의 비리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지금 체첸에서 들어온 군수 회사도 있고요. 외국에서 들어온 군수 회사들이 이제 돈을 받고 이 우크라이나의 어떤 국영 기업들하고 손을 잡고 비리를 저지른다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뉴욕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2024년 한 해 동안 비리로 본 손실이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 원이 넘는다. 이렇게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전쟁 중에 이제 흔히 나타나는 아주 짜잘한 저 비리가 뭐냐면 군수 물자를 빼돌리는 것. 뭐 통조림이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0: 이게 이제 그 일상적인 표현을 보고 좀 짜잘한 그런 비리인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나타나는 게 오히려 무기라든지
1: 네.
0: 이런 데서 이제 비리에 얽혀갖고 부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거는 전투력하고 직결되는 건데.
1: 그쵸?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이 또 이런 뭔가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게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 사업 파트너가 안전검사를 통과를 못한 방탄조끼를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팔려다가 걸렸거든요. 그런데
0: 네.
1: 거기에 젤렌스키 이름을 판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됐고 이 사람은 심지어 진짜로 도망갔어요. 국외로.
0: 아, 해외로?
1: 해외로 도망가서 지금 못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이 전쟁이 답보 상태인데 지금 군인들의 생존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군수비리들이 규모도 굉장히 커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적군이 아니라 아군에 떨어졌던 포탄을 생산한 그 업체에서는 문제가 된 23만 3천 발 중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가 엄청 크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걸린 돈이 막 3,700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돈이 지금 엉뚱한 데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2: 그런 비리들의 관련자들이 대부분 이제 젤렌스키 측근이라는 점에서 사실은 이제 여론도 좋지는 않은데 가장 큰 스캔들은 이제 1억 달러 규모 에너지 국영 회사에서 납품받는 회사들한테 이제 돈을 받은 건데 그게 이제 거기 소유주가 젤렌스키에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도망가고 또 뭐 에너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비리에 연루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이라서 이게 이제 다른 전쟁 이슈나 국제 이슈보다 지지율에 큰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이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하나의 원인이 또 아닐까 싶습니다.
0: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전쟁이라면 행정 시스템이 완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불완전한 행정 시스템 속에서 이제 이게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게 어느 정도는 알려지고 있느냐도 궁금한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런 소식이 좀 제대로 알려지고 있는 겁니까?
1: 네, 우크라이나 네. 내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접할 가능성도 있고요.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사실 이전에 전 국방장관이죠. 경질됐던 네. 6개월 만에 경질됐던 전 국방장관을 해임하지 말라고 시위를 벌인 것도 사실은 이런 내용에 있어서의 굉장히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 국방장관이 경질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국방부의 아주 고인물들이 저지르는 국방비리를 막아보겠다고 싸우다가 사실상 네, 경질이 됐다라는 평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국방장관을 경질하지 말라고 엄청나게 크게 시위를 했어요. 전쟁 중에도. 그럼에도 사실상 젤렌스키는 뜻을 되돌리지 않았죠.
0: 그러니까 여기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반응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오가는 돈과 물자의 거의 대부분은 다른 나라의 지원

0: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한 나라의 반응도 궁금한데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1: 지금 유럽에서는 당연히 우크라이나의 그런 이런 군수비리나 행정부의 비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거를 유럽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보려면 유럽연합에 가입을 시켜주느냐 안 시켜주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유럽연합에 가입을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가 지금 부패가 너무 심하고 비리가 너무 많아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쪽에 못 들어와였거든요. 유럽연합이 이야기를 한 게. 그 얘기 자체가 지금 유럽연합도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는데 러시아가 너무 세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유럽도 이걸 젤렌스키 아니 우크라이나를 못 먹으면은 다 그다음은 우리 차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도와주는 건데 이 도와주고 난 이후에 유럽연합 가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0: 그러니까 이제 바로 거기서 얘기가 좀 넘어가야 되는 게 지금 러시아가 세게 들어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외신을 보면은 뭐 폴란드 뭐 국경 뭐 2km 밖까지 뭐가 했다. 드론이 날아왔다 뭐았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 주변 유럽 국가들의 지금 안보 상황을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2: 최근에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다른 일 때문에 폴란드 그 국제문제연구소 그 분들을 한국에 와서 만났는데 네. 그 러시아에 대한 이제 안보 위협에 대한 그 느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더 제가 이제 좀 놀랐던 것은 이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생각한 안보 위협에 대한 느낌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얼마나 많은 유럽인들을 지금 북한 사람들이 죽였는지 아냐. 그리고 러시아와 지금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북한은 직접적인 그 특히 이제 주변 폴란드 같은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들한테는 이게 그냥 멀리 있는 위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곧 마주쳐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협으로 생각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한국 무기를 더 수입하고 뭐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한국 정부를 통해서 얻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는 것들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0: 아무튼 지금 당장 그 비상에 걸린 건 폴란드라고 봐야 되는 거죠.
1: 그렇죠. 폴란드, 리투아니아, 뭐 이제 노르웨이도 비슷하고요. 이런 러시아와 국경을 직접 맞댄 국가들이 그래서 한국산 무기에 엄청나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보내달라고 얘기도 하고 계속해서 계약을 맺고 있긴 한데 지금 이런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푸틴 코앞에다가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칼리닌그라드라는 러시아 역외 영토하고 그 맞닿아 있는 국경 바로 앞에 한국의 K9, K2 전부 다 여기다가 깔아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폴란드나 이렇게 국경을 접한 동유럽 국가들의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특히 여기에 북한의 개입.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가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기사를 쓰면서 이 언론 안에서 봤을 때는 폴란드 안에서 북한을 다루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0: 아, 그래요?
1: 논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설이나
0: 쉽게 이런 하면 그럼 폴란드의 우려는 네. 북한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러시아가 북한군을 투입을 했는데 만약에 폴란드가 우리 폴란드를 침공을 해도 북한군을 앞세울 거다. 혹시 이런 우려인 겁니다.
2: 그렇죠.
1: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2024년에 북한군이 처음 파병이 됐을 때 그때 파병이 된 계기가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개전 이후에 쿠르스크 지역에 들어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얼른 이제 러시아가 북한군을 상대로 거길 막은 건데 그때 북한군이 안 들어왔으면 지금 전황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0: 그 정도다?
1: 네. 그 정도로 지금 북한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또 올해 들어서 굉장히 자신감이 뿜뿜하면서 정말 많은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네. 우리는 이걸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좀 무뎌진 경향이 있지만 폴란드 같은 국가들 입장에서는 심지어 자기들 코앞에다가 미사일을 쏘는데 그 미사일이 북한제 미사일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가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죠.
2: 그러니까 그 폴란드 저희가 만났더니 오스카르 페트르비치라는 사람이 쓴 보고서를 보면 그 북한이 러시아 포탄 수요의 40에서 70%를 대주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세 능력을 실질적으로 떠받쳐주고 있고 유럽 전체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포탄보다 북한이 10배 이상 많이 줬다. 그래서 이게 이런 직접적으로 북한군을 다뤄야 되는 위협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북한 러시아 협력이 사이버 공격을 포함한 이런 대유럽의 하이브리드 공격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해킹을 한다든지 뭐

0: 뭐 그 서버를 공격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더 이제 재고하려는 움직임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럽에서는 동아시아 너무 멀기 때문에 여기에서 벌어지는, 물론 이제 폴란드는 북한에 몇 개 안 남은 그 대사관을 갖고 있는 국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사관에서 많은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제 한국 정부랑 긴밀하게 협조하여 이제 이런 동북아의 변하는 정세들을 이제 이 특히 우크라이나 가까운 나라일수록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1: 그러면 폴란드나 이런 나라에서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일단 북한에 대한 정보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무기입니까?
0: 둘 다죠.
2: 둘 다죠.
1: 네. 그래요?
2: 네, 둘 다. 왜냐하면 무기는 일단 실질적으로 한국산 무기를 선호하는 건 나토 사무총장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납기가 정말 빨라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계속 병목 현상이, 생산 병목 현상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걸 피해서 납기를 빨리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 정보에 대해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야 익숙하게 일본하고도 같이 뭔가 이제 관찰도 하고 미국하고도 같이 관찰을 하고 있지만 유럽 내에서는 그런 식의 관찰망이 크지가 않습니다.
1: 없겠죠.
2: 네, 그렇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정보,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북한군이 실제로 얼마나 그래서 북한군을 추가로 파병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1: 북한 전력을 모르니까.
2: 네, 전력을 몰라서 네, 굉장히 좀 파악하고 싶어 합니다.
1: 근데 근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다고 쳐요.
2: 네.
1: 푸틴이 정말로 그러면 다른 나라를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2: 결과에 따라 다르겠죠. 네.
0: 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실제로 하냐 안 하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이 유럽 사람들이 이거를 위협, 실질적 위협으로 느끼냐 안 느끼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접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유럽 전반적으로도 러시아가 언제든지 전쟁을 확장할 수, 유럽으로 확장할 수 있다라는 위협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역으로 보면은 러시아가 지금 북한에 의존할 정도로 네. 자체적으로 전쟁을 끌고 가는 데에는 한계에 봉착을 했다면 다른 나라까지 침공할 여력이 있느냐? 라는 상식적인 의문이 드는 거죠.
2: 근데 이번 주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 보좌관이었던 한 이제 고위 공직자가, 전 공직자가 어떤 폭로를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떤 서방의 무기 기술을 통해서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굉장히 많이 타격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인식을 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실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병력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싸울 수 있는 병력보다 두 배 이상이 되고 뭐 이미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쌓아놓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서방 지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서방에서 들어오는 물자에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러시아를 이길 수 있겠냐. 이런 이제 폭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러시아가 그래서 칠 수 있겠냐. 그런 여력이 있겠냐. 지금 북한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건 단순히 여력이 없어서 받는 게 아니라 여력이 조금 부족해서 받는 거지 없어서 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2: 예, 그렇다 보면 당연히 전쟁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크라이나를 꺾는 데 성공을 했다면 그다음에 분명히 유럽으로 넘어가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애초에 이번 전쟁의 동기가 나토의 동진이었다라는 걸 생각하면요.
0: 그리고 또 한편은 나토 자체가 지금 미국이 그렇죠. 너네들 맘대로 해 이러면서
1: 미국과의 유대가 너무 흔들리고
0: 네.
1: 있으니까
0: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과연 이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공포감이 있고, 그런 점에서 이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한국에서 무기를 더 많이 수입하는 이유도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기대기보다 좀 더 그 무기 공급망을 확장시켜서 다변화시키고 그래서 자기들의 안보를 가급적 책임져 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관건은 또 한 가지는 트럼프인데, 트럼프는 지금 이란에 묶여버려가지고
2: 네.
1: 뭐 이 유럽 상황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뭐하고 이럴 여력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2: 그렇죠. 이란 전쟁이 이제 백악관 내부에서 나온 얘기는 고위 백악관 내부 고위직들은 이 트럼프 임기 내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1: 아니 전문가들도 그런 전망 많이 하는데.
2: 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나토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겠죠. 이런 상황을 자신의 현재 이란 전쟁 때문에 경유, 그러니까 기름값이 흔들리는 것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이들을 도와주려고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네. 당연히 나토가 자체 무장에 대한 욕구가 훨씬 더 커질 거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방위 산업 혹은 방위 어떤 그 협력들이 훨씬 더 주목을 받는 시기가 계속 올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데

0: 푸틴이 다른 나라, 다른 유럽 국가를 침공을 한다? 그럼 거의 전면적 확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1: 3차 대전이죠. 핵만 쓰지 않았을 뿐, 핵을 쓰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핵은 좀 위험하지만.
2: 저도 작년에 이런 질문을 받았으면 안 할 거라고 하겠는데 요즘은 안 할 거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1: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0: 그러니까 네. 최근에 몇 년 동안의 급변한 세계 정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제 어디서 전쟁이 터져도 이제는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국면.
1: 네.
0: 거의 모든 것이 저기 뭐냐면 불씨를 안고 있는 이런 어떤 뭐 상황인 것 같아요.
1: 그리고 정말 빠르죠. 그 속도가. 왜냐하면 아까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후티 반군이 이 사우디랑 싸울 때 맨날 소총 들고 와라락 달려갔던 애들이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미사일을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0: 뭐
1: 거예요.
0: AI 보고.
1: AI로. 그래도 클로드 코드로. 그런 상황들이 러시아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도 펼쳐지는데 그럼 당연히 속도가 빨라질 수
2: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전쟁이 너무 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큰 군사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도 아, 우리는 전쟁을 시작하면 단번에 제압해서 빨리 끝낼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작은 국가들도 아, 우리는 옛날 같으면 그냥 한 방에 무너졌겠지만 우리는 버틸 수 있어. 우리는
1: 해볼만해.
2: 드론도 있고 열심히 뭉치면 또 우크라이나처럼 계속 할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들기 때문에 뭐, 전쟁이 쉬워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0: 무기 규모만 네. 놓고 보면 후티 반군이 사우디하고 게임이 됩니까?
1: 게임이 안 됩니다.
0: 그런데 지금 저 나타날 양상 보세요.
1: 쩔쩔맨다는 표현을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이럴수록 진짜 우리의 그 안전관리, 국가 안보관리라는 게 정말로 참 중요한 것 같다. 평화관리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을까. 방산 수출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1: 맞습니다.
0: 뭐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게 되면서 자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교수, 송현석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3, 2, 1, fire.
1: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조강기.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공 1522588 관절 복공.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저기요,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5: 난 280층이요.
6: 층은 달라도
7: 층은 달라도
6: 고민은 하나 더 난같이 더 나은 선택
8: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9: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0: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잠시 후 8시 5분부터 최고의 모빌리티 쇼
5: 권용주
4: 강다솜의
5: 차카차카가 시작됩니다.
6: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9: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 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0: 친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 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8시 뉴스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양자 회담을 갖고 한국의 대미 전략 투자의 결실과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 이행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조현 외교장관과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한 회담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한미 동맹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축인 한미 동맹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아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회담 결과를 낙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백악관 출입기자 문답에서 시 주석이 다음 주 여기에 온다면서 아주 좋은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23일 워싱턴 DC 인근 군공항으로 올 시 주석을 미국 대통령으로선 극히 이례적으로 직접 공항에 나가 영접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구체적 시점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곧 끝날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고 전쟁이 끝

0: 끝나면 유가가 급락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수년간 폴리염화비밀, PVC와 가소제 등의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2시 20분쯤 배모, PKC 영업본부장 등 두 명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14일 김 대표와 장 전 대표 등 석유화학업체 경영진 8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LG화학과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개 업체가 수년간 폴리염화비밀,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 제품 품목의 가격 임상을 사전에 협의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공급 차질이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 가격은 1.58% 내린 배럴당 100.3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 11월물 가격도 0.91% 하락한 103.87달러로 마감되면서 두 유종 모두 지난 16일부터 4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낮까지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남부 동해안과 산지, 울산과 제주도 산지 5mm 미만, 경북 남부 동해안은 5mm 안팎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부산 27도 등 24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최고 2m, 서해 앞바다에서 1m까지 일겠습니다. 김성호였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부부와 연인, 생글생글 사랑만 하면 좋겠지만 직역태격, 다툼도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지혜롭게 다투는 방법이 중요하답니다. 첫째, 주제를 확장하지 말라. 지금 이 문제 말고 예전 일까지 꺼내면 끝이 없고요. 둘째, 반드시 만나서 싸워라. 문자는 말투가 영 다르게 전해질 수 있으니까 얼굴 보고 정확하게 소통하란 거고요. 세 번째, 첫 단어, 첫 말을 신중하게 하라. 즉, 너 왜 그래? 이런 공격 말고 나 지금 이게 힘들어 고백으로 시작하면 훨씬 차분하게 진행될 수 있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2: 권영주
1: 강다솜의
2: 차카
1: 차카.
2: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 가장 인기 프로그램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진행의 자동차 칼럼니스트 권영주입니다.
1: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
2: 아, 오늘이 2026년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개막하는군요.
1: 권 칼럼은 어떤 종목에 가장 관심이 있으세요? 야구? 축구?
2: 양구? 제가 이게 보니까 네. 아, 그란트리스모 7, 모터스포츠 기반의 레이싱 게임이 있더군요. 관심이 좀 갑니다.
1: 우리나라 e스포츠는 저는 사실 페이커 선수밖에 몰랐는데 레이싱 게임 선수가 있군요.
2: 그중에 저는 이제 김영찬 선수에게 관심이 가는데 이력이 좀 독특합니다. 초등학생 때 카레이서 꿈꾸면서 레이싱 게임으로 입문했고 네. 18살에 실제 운전면허 취득하고 19살에 실제 레이싱 대회에 대타 초청 선수로 출전을 하는데 여기서 깜짝 우승까지 했거든요.
1: 그러니까 실제 운전도 게임 속 운전도 다 잘하는 거네요.
2: 그런 셈이죠.
1: 챙겨봐야겠습니다. 김...

0: 김용찬 선수의 경기 언제입니까?
1: e스포츠 개막일 9월 23일에 합니다.
0: 출전한 모든 선수를 응원하지만 김영찬 선수 차카차카가 특히 더 응원하겠습니다.
1: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면 저희 프로그램 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0: 존 웨이트의 Missing You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 드릴게요.
1: 올데카는 자동차 역사 이야기 할 텐데 그중에서도 함경도 아바이라고 불린 사나이의 이야기입니다.
0: 차카차카 클릭 미디어팬 김현지 기자와 함께 통합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관련 내용 그리고 교통사고 경상 환자 치료를 제한하는 8주 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전문가 오셨네. 오늘은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우리는 과연 차 안에서 무엇을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 좀 들어주세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십으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0: 캡박시브.
1: 캡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2: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2: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2: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 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워킷 안전화.
7: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모빌리티 쇼
8: 권용주
7: 강대솜의
8: 차카차카를 듣고 계십니다.
7: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드카 시간입니다. 자동차 역사 속 함경도 아바이. 어떤 인물인가요?
8: 아바이 그러면 아바이 순대 생각나죠.
7: 그렇죠.
8: 자동차 역사에도 아바이가 있었습니다.
7: 누구죠?
8: 김영삼 엔지니어입니다.
7: 엔지니어.
8: 동맹의 대통령도 있지만 유명세는 1919년생 엔진도사 김영삼 엔지니어가 먼저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아무런 기술도 장비도 없던 황무지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엔진을 그냥 손으로 깎아서 만든 집념의 주인공이자 첫 국산차로 많이 유명한 시발 자동차 탄생의 1등 공신이죠.
7: 오호.
8: 네, 왜 아바이냐? 네. 함경도 원산 출신이에요. 그래서 함경도 아바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됐던 거고 학력은 그 당시에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그랬으니까 국민학교,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는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기계설계학원 다니면서 엔진 공장에서 실무를 익힌 어떻게 보면 당대 최고의 베테랑 기술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해방과 전쟁을 겪은 후에 서울 을지로 천막 밑에서 미군 폐차를 수리하던 최무성 시장 사장의 국제 차량 제작에 스카우트되면서 이제 전설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은 미군이 버리고 간 폐차 부품마저 바닥을 드러내서 없었고요.
7: 아.
8: 김영삼 엔지니어는 최 사장에게 우리 손으로 직접 엔진을 만들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그래서 엔진 국산화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때 한국에는 엔진 제작을 위한 공작기계도 없었고 도면도 없었습니다.
7: 아이고.
8: 그냥 미군의 윌리스 지프 엔진 하나 갖다 놓고 무작정 복제한 거예요. 정밀 도면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엔진을 모래와 시멘트 섞은 상자에 눌러서 외형틀을 만들었는데
7: 네.
8: 주물공장 돌아다니면서 그 틀에다 샘물을 부어서 엔진 덩어리를 얻게 되죠. 이제 가장 고난도 부품이 엔진 내 실린더 헤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7: 네.
8: 이게 이제 이렇게 손으로 구멍을 뚫고 깎아낸 거죠. 근데 이제 샘물을 부어서 만든 이 조잡한 엔진 아니겠습니까?
7: 네.
8: 시동만 걸면 고열과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그냥 쫙쫙 갈라지면서 깨지기 일쑤죠. 그래서
7: 네.
8: 무려 10번이나 엔진이 폭발하고 파손되는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해요. 결국 마지막 11번째 성공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계속 돌려봐야 되잖아요.
7: 네네.
8: 4시간을 연속으로 돌려봤는데 야, 끄떡 없었다.
7: 우와.
8: 그래서 이때 이제 4기통 가솔린 엔진 1323cc 엔진을 완성하게 된 거죠. 이렇게 완성된 시발 자동차가 1955년 8월에 마침내 세상에 나오게 됐던 겁니다. 많은 역사 기록가들은 그 회사 대표인 최무선 형제를 얘기하지만 그 어떻게 보면 그 이면에는 엔진을 만들었던 김영삼 엔지니어가 없었으면 이제 불가능했던 일이죠.
7: 그러네요.
8: 시발 자동차는 히트쳤잖아요.
7: 네네.
8: 그래서 정작 밤낮으로 엔진을 깎았던 엔지니어

0: 김영삼의 끝은 하지만 그렇게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영진하고 불화가 좀 있었고요.
1: 아이고.
0: 그래서 회사를 나와서 더 큰 엔진을 만들겠다고 했었고 그 이후에 다른 자동차 회사의 기술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에 합승 택시 보급에 족적을 남겨요. 1960년대 완성차 수입을 장려한 정부 정책 변화와 대기업 중심의 산업 재편 과정 속에서 점차 역사 속으로 잊혀져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관여한 재미난 역사가 이제 합승 택시라고 말씀드렸는데
1: 네.
0: 우리가 전쟁 후에 서울은 인구가 많아졌고 교통수단은 턱없이 부족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차는 늘 만 원이었고 택시는 비싸잖아요. 이때 딱 미군이 쓰던 재무시 트럭, 네, GMC 네. 트럭인데 요거를 차체 늘리고 드럼통 펴가지고 지붕을 얹고 11인승 만듭니다. 이게 마이크로버스예요.
1: 어허.
0: 이게 바로 합승 택시입니다. 이게 이제 김영산 엔지니어가 만들었는데 노선은 정해져 있었고 정류장은 따로 없어가지고 길에서 손들면 태워졌습니다. 늘 정원을 초과해 타는 건 기본이었겠죠. 이때 처음 등장한 직업이 바로 안내양입니다. 우리는 승무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1: 네네네네.
0: 그 당시에는 안내양이에요. 문에 대롱대롱 매달린 승객들을 밀어넣으면서 외치던 말 있잖아요.
1: 네.
0: 오라잇! 이제는 추억이지만 차카차카도 이제 오라잇입니다. 네, 모두 인생 오라잇이에요.
1: 지금까지 길어듣는 자동차 칼럼 올드카였습니다.

0: 권용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한 주간 관심을 끌었던 이슈를 살펴보는 차카차카 핫클릭 시간입니다. 미디어팬 김현지 기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마일리지였죠. 근데 드디어 통합 방안이 확정이 됐다고요. 그럼 지금 갖고 있는 아시아나 마일리지 앞으로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걸까요?
1: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예.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하면 새롭게 쌓는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일괄 적립되는데요. 예.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10년 동안 별도로 유지됩니다. 이 기간에는 기존 아시아나항공 공제 기준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좌석을 승급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예, 예.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던 노선뿐 아니라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모든 노선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아,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가지고 대한항공도 쓸 수 있고.
1: 네.
2: 그렇군요.
1: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2: 주의할 점이 있어요?
1: 네.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고 해서 기존 마일리지의 유효기간까지 10년 연장되는 건 아닙니다. 각각의 마일리지에 적용되는 유효기간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또 10년 동안의 별도 운영기간이 끝난 뒤에도 남아있는 마일리지는 소멸하지 않고 정해진 전환 비율에 따라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됩니다.
2: 전환되면은 몇 대 몇으로 바뀌는 거예요? 1대1?
1: 네. 그 어떻게 적립한 마일리지에 따라 다른데요.
2: 예, 예.
1: 실제 비행기를 타고 쌓은 적립 마일리지는 탑승 적립 마일리지는 1대1로 전환됩니다.
2: 아, 하늘에 돈 뿌린 건 1대1로 해준다.
1: 네. 네. 아. 아시아나 탑승 마일리지가 1만 마일이 있다면 대한항공 1만 마일로 똑같이 바뀌는 건데요.
2: 어쨌든 하늘에 돈 뿌린 거는 똑같이 인정해 줄게.
1: 네. 1대1. 반면 신용카드나 다른 제휴사를 통해 쌓은 제휴 적립 마일리지는 1대 0.82가 적용됩니다. 제휴 마일리지 1만 마일을 전환하면 대한항공 8,200마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원하는 시점에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한꺼번에 전환을 할 수 있지만
2: 예.
1: 일부만 골라서 전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마일리지를 쌓았는지에 따라서도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그런데 마일리지가 아무리 많더라도 정작 원하는 날짜에 보너스 좌석을 구하기 어렵다. 이런 불만도 정말 많았거든요, 사실.
2: 저도 그래요. 많아요, 저 불만.
0: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1: 이 부분도 통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완됐습니다. 대한항공은 통합 이후 마일리지 보너스 좌석을 통합 이전에 보너스 탑승 실적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2: 예.
1: 특히 미주와 유럽, 대양주 같은 장거리 노선은 최근 10년 가운데 보너스 탑승 실적이 가장 높았던 수준 이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체 마일리지 사용량도 통합 전 두 항공사와 회원의 연간 사용량을 합친 것보다 약 20% 높은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0: 아시아나 마일리지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이제는 어떻게 쓸지만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보험 규정이 달라졌다고요?
1: 네, 이달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이른바 8주 룰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염좌나 단순 타박상 같은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은

0: 환자가 사고일로부터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치료가 필요한지 별도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모든 교통사고 환자가 대상은 아니고요.
1: 네.
0: 상해 등급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 가운데 염좌나 단순 타박상을 진단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 이렇게 이제 룰을 도입하는 이유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이롱 환자 걷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가벼운 사고처럼 보였는데 실제 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나는 8주가 지나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0: 네.
1: 경우에는 어떤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8주가 지났다고 치료비 지원이 자동으로 끊기는 건 아니고요.
1: 예.
0: 치료가 더 필요한 환자는 심사를 거쳐서 계속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고일로부터 7주 안에 진단서와 진료 기록부 사본 등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되고요.
1: 예.
0: 제출을 하면 보험사가 이 자료를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에 보내면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심사에서 인정된 기간까지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고요.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제기도 가능합니다.
1: 잠깐 든 생각이 의사 간의 갈등도 있겠군요.
0: 그럴 수 있죠.
1: 이쪽 병원에서는 7주 이상이 더 진료가 필요합니다라고 진단을 냈는데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에서 의뢰한 그쪽의 의사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의사 간에 또
0: 충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1: 진단 갈등이 생길 수 있겠네요.
2: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절차를 새로 만든 이유가 결국 과잉진료 줄이기 위해서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0: 가벼운 사고에도 치료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인데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 자동차 사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줄었는데 자동차 보험 영업은 1,800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1: 예.
0: 사고는 줄었지만 병원 치료비, 정비비 같은 보상비용은 오히려 늘었는데요. 정부는 이 가운데 경상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 치료와 과잉진료를 줄여서 보험금 누수를 막고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1: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비교해보면 교통사고 났을 때 입원율이 압도적으로 높기는 해요. 우리는 뭐 수쳐도 일단 입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8주를 넘기기 전에 치료를 몰아서 받는 환자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0: 네,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이른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1: 네.
0: 8주 이후에는 심사를 받아야 하니까
1: 그러니까.
0: 그전에 치료 횟수를 늘리거나 상해 등급이 올라가는 형태로 제도를 우회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1: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하루에 또는 이틀에 한 번 도수치료 받으면 되는데 하루에 두 번씩.
0: 매일 가거나.
1: 이렇게 이제 8주를 하시는 분도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0: 네, 맞습니다. 결국 제도를 시행한 뒤에 실제 장기치료와 보험금 지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반대로 다른 형태의 과잉진료가 늘어나지 않는지를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교통사고 합의 과정에서 받는 향후 치료비 지급 기준도 달라진다면서요.
0: 네. 향후 치료비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될 때 보험사가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산정해서 지급하는 돈인데요. 앞으로는 장례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중상 환자를 중심으로 지급하고
1: 네.
0: 경상 환자는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 기준은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되는 신규 갱신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이 됩니다.
2: 이런 제도 변화가 실제로 과잉 진료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 네, 가끔 보면은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보험사가 수리해 주는 비용을 지급해 주잖아요.
2: 네.
1: 분명히 사고 앞에가 났거든요.
2: 근데
1: 뒷범퍼를 교환합니다.
0: 강한
1: 경우가 이제 과잉 정비에 해당이 되니까 이제 그런 사례를 좀 줄이자라는 차원인 거죠.
2: 그렇죠.
0: 네.
2: 자, 지금까지 차카차카 핫클릭 미디어팬 김현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줄리아 포드햄입니다. Happy ever after.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 차카. 기쁘다 전문가 오셨네 시간입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면 운전자는 사라지고 모두가 탑승자가 될 겁니다. 네. 이 모든 사람이 탑승자가 되는 세상이 왔을 때 사람들은 무얼 하며 시간을 보낼지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3: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스토리텔링의 2인자 아닙니다. 1인자입니다. 단국대학교 컨텐츠 전공 우정권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우정권입니다. 자정권이 아니라 우정권입니다.
3: 아, 네. 아, 그런 또 유머를 일단 던지고 시작하시는군요. 역시 콘텐츠 스토리텔링의 전문가입니다.
2: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스토리텔러라고 들었는데 이 스토리텔링을 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4: 말 그대로 스토리에다가 텔링을 붙인 말이라서요. 이야기가 계속 돌고 돈다. 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스토리를 뭐 안다, 이야기한다 하면 그 이야기가 드라마 만들어지고 영화 만들어지고 책으로 만들어준다 하는 것은 텔링이다.
3: 이야기가 스토리가 텔링되는 거군요. 네. 간단하네요.
4: 간단합니다. 네.
3: 역시
4: 그
3: 자전거 아니고.
4: 너무 좀 약간의 좀 수준이 좀 낮아가지고.
3: 아닙니다. 역시 자전거는 아니고 우정권입니다. 자, 스토리텔링학 관점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차카차카니까. 그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는 자율주행 시대의 자동차를 보면 이제 모두가 이제 패신저가 될 텐데 그렇게 될 때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서 어떤 공간으로 좀 재정이 될 수 있을까요? 콘텐츠가 소비되는 공간.
4: 앞으로 자동차

0: 한다면은 이제 더 이상의 이동의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나만의 공간이 된다. 나만의 공간.
1: 여기서 중요한 게 나만의 공간이네요.
0: 네. 자동차는 요새 최근에 많은 뭐 미디어 장치가 있잖아요. 네. 미디어 장치 있으니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의 바깥에 있는 상황은 다 알려줄 것이고 안에서는 나만의 공간에서의 만약에 회사를 지금 출근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회의에서의 중요한 안건을 좀 처리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자동차가 AI 돼가지고
1: 그렇죠.
0: 내가 오늘 이런 회의 하려는데 자료 좀 정리 좀 해줘. 이 AI는 뭐 생성 도구를 통해서 연결돼서 나만의 집에 있는 컴퓨터의 워크페이스에 연결돼서 그 속에 있는 자료를 검색하여 오늘 회의 자료가 이런 것들인데 이걸 정리해 준다든가 그러면은 그 정리한 것을 자 화면에 좀 띄워봐. 그러면은 네. 스크린 앞에 유리창에다 띄워놓고 이렇게 출근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한 20분 30분 정도 짤막하게 앞으로 이 공간 바깥에서의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준비하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동 자체는 당연히 이동수단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디폴트 값이고 그 외에 그 안에서 아마도 그 탑승자의 비서 역할을 하는 일종의 AI 모빌리티의 개념으로 바뀔 네. 거다라는 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만약에 AI 모빌리티로 간다면 그의 모빌리티 글자를 빼면 그냥 AI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특수공간이라고 봤을 때 좀 이렇게 돈 좀 되는 비즈니스, 돈 좀 되는 콘텐츠에서 한번 이런 거 없습니까?
0: 맞습니다.
1: 아, 많아요?
0: 많아요.
1: 같이 하시죠. 저희 관심 엄청나게 많습니다.
0: 이거는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그 네. 제 전공 중에서도 한 가지가 감성 콘텐츠인데요. 사람의 감성에 따라서의 바깥의 환경이 달라진다. 그러면은 운전자가 감성 상태를 센서를 통해서 체크만 해준다면은 오늘 좀 우울해. 기분이 굉장히 좀 나빠.
1: 네.
0: 그럼 음악부터 시작해서 얘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미디어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율해 줄 수 있는 것이 AI가 해줄 수 있거든요.
1: 이걸 유료화 시킬 수 있을까요?
0: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좋아요.
0: 네. 그래서 가령 이제 센서를 그럼 어디다가 어떻게 부착할 것인가에서의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는 뭐 자동차 연구소에서 시험 단계를 거쳤다는데 핸들을 딱 잡을 때 예. 핸들 속에서의 피부 전도를 통해서 사람의 예, 센서를 맞습니다. 측정할 수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사람의 맥박 측정할 수 있고 이제 뇌파를 측정할 수 있어요. 자, 이것들을 전부 다 뭐 안공 시선을 통해서의 측정할 수도 있고
2: 그렇죠.
0: 뭐 등등 여러 가지 장치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정밀도가 좀 떨어진다는 점이 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나의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 기술은 모 자동차 연구소에서는 졸음 운전 방지 용으로 했다가 그게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좀 그거는 이제 상용화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안 되고 있는 것은 자동차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뇌과학의 문제예요.
1: 그렇죠. 아직은 측정이 정확하지 않아서.
0: 그것까지 아주 정밀도가 높아질까지 단계는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차라리 미디어와 연결되어 있는 감성 상태에 따라서의 달라지는 것. 제가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나. 내가 뭐냐. 그럼 나의 감성은 지금 오늘 어떤 상태냐. 따라서의 자동차 안에 내부 환경이 싹 다 바뀌어지는 거. 그러면 만약에 우리 고영준 기사님이 이제 딱 탔을 때 네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야? 어제 술을 좀 많이 먹어서 좀 치기도 올라. 그러면 안에 음악이 꽝꽝 울린다든가 신난다든가 이렇게 맞춰주는데 야, 나 오늘 좀 졸리니까 이거 해줘라고 말하기 전에 AI가 통해서의 자동 센서를 통해서 그렇게 해준다면은 자동차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1: 아, 드디어 제가 사이보그가 되는 겁니까?
0: 네.
2: 아니 근데 요즘 그 인공지능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뭐 연애의 감정을 느낀다 이 정도로 깊이 공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교감하고
1: 그러니까.
2: 네. 그 자동차에 그게 적용이 된다면 뭐 센서도 있겠지만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이럴 때 아 좋아 이러면 아 안 좋군요 하면서 노래를 막 바꿔서 틀어주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1: 욕도 하더라니까요 A가.
2: 네? 욕을 한다고요?
1: 때? 대화할 때 욕합니다. 아, 실제로.
2: 아 진짜요?
1: 네.
0: 실제로
2: 전 교수님 AI만 그런 거 아니에요?
1: 아니. 그게 내가 욕을 하면 네. 얘도 욕으로 답합니다.
2: 에?
1: 네, 그래서 졸음을 깨우는 사람도 있어요.
2: 아 그렇게 네.
1: 자동차
2: 세팅을
1: 안에서
2: 해놓고.
1: 휴대폰에 그런 AI 프로그램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연동을 시켜가지고 네. 얘한테 욕을 합니다. 그럼 얘도 욕

0: 으로 답을 해줘요. 그래서 잠이 순간 확 깨는 거야.
1: 저도 한번 해볼게요.
0: 해보세요. 정말 욕 살벌하게 합니다. 찰지게 해요.
2: 좀 요상한 방법이긴 한데.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청곡 있으실까요?
0: 어울리지 않는 노래를.
1: 네. 네. 아니 제 핸드폰에 컬러링이 이 음악입니다.
0: 아, 그래요?
1: K-POP 데몬헌터스의 골드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0: 참 낯설군요.
2: 이유가 있으실까요?
1: K-POP 데몬헌터스 때문에.
0: 콘텐츠 전문가니까. 아, K-POP. 네. 아, 또 하시려고 그러네.
2: 엄청 핫했죠. 네, K-POP 데몬헌터스입니다. 골든.

0: K-POP 대문 헌터스의 골든이었습니다. 단국대 우정권 교수와 함께 자율주행 시대의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동차는 우리가 아무래도 뭐 라디오 등 청각 위주였다면 이제는 시각적인 요소가 많이 부각될 것 같은데 자동차 안에 시청자를 위한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들이 생겨날까요?
1: 저 보기에는 아주 많이 생겨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동차 안하고 바깥하고의 예. 인터랙티브, 상호 소통될 수 있는 것도 열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의 바깥 풍경을 보는데 네. 바깥 풍경 보다 보니까 어떤 좋은 어떤 멋있는 장면이 나와요.
0: 네.
1: 뭐 경복궁 지나간다. 그럼 경복궁이 경복궁이 뭐지라고 외국인이 와가지고 관광이 와서 봤을 때
2: 예.
1: 자동차 안에서의 내부 창이라든가 스크린 통해서 경복궁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온다든가 그다음에 뭐 영어라든가 뭐 일본어라든가 그 외국에 맞게끔의 또 설명이 나온다든가. 그러면은 바깥하고 아내가 서로 상호 소통하는 정보가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대도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2: 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짝 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제 콘텐츠 전문가시니까 우리가 지금 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는 고정된 TV라든가 고정된 벽면이라든가 이런 걸에 틀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소비자가 시각적으로 흡수를 하는 거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동하면서 조금씩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이 흔들림까지 다 감안한 자동차에서만 보면 재미있는 전용 콘텐츠가 나올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범용으로 나오는데 자동차에도 쓸 수 있는 거냐. 콘텐츠 전문가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1: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2: 네,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된다 그러면 저 사업할게요. 네. 그래요. 자동차에서만 충분히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1: 충분하게 요새 같은 경우는 스크린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면 스크린은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2: 예.
1: VR 가상현실 그다음에 XR 증강현실 해가지고 이런 시대가 또 열리고 있는데 VR, XR 얘기는 이미 한 10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2: 그렇죠.
1: 왜 상용화가 안 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에 이 뭔가 쓸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돼요.
2: 네, 툴이 있어야죠.
1: 이 헤드셋이 있어야 된다든가 네. 뭐 안경 써야 된다든가 그런 툴이 있어야 돼요. 네. 이것이 발달이 사람들한테 많이 되면 됐지만은 불편해해요.
2: 불편합니다.
1: 아주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3D가 처음 나왔을 때 3D 안경 쓰고 영화관에서 봤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다 불편해가지고 이거 버스 던지고 어지럽고 뭐 이런 불편이 나와서 3D 영화관이 더 이상이 많이 이제 확장이 안 됐는데
2: 네.
1: 최근에 와서는 XR 해가지고의 뭐 극장 안에서의 뭐 물이 쏟아지면은 바깥에 물이 확 쏟아진다든가 이렇게 복합적인 어떤 체험 공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공간이 자동차 안에서도 충분히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연구하고 개발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근데 항상 사업을 하면은 과연 얼마나 이게 수익성이 나올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해볼
0: 그렇죠.
1: 수 있는데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2: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이제 약간 다이나믹한 콘텐츠 만들어서 명절 때 파는 거예요.
0: 차카차카 열심히 하세요.
2: 명절 때 고속도로
0: 집중하세요. 그게 좋겠어요.
2: 가라! 내 꿈을 접지 마.
0: 다음 질문.
2: 자, 관광의 기능이 이제 조금 달라질 거라고 안세영 작가가 써놨습니다. 제 머릿속은 딴 데가 있고요. 자동차가 당연히 뭐 관광 가이드 하겠네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경복궁 지나가는데 다 알려주고 관광객들이 타면 안내해주고.
0: 근데 이 자동차 유리를 통해서 관광 회사를 위한 자료 화면을 보여준다? 그러면 진짜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1: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대형 버스 안에 외국인 관광객들 한 20명 타고 있는데
2: 네.
1: 가이드가 서가지고 뭐 이제 쭉 설명하잖아요.
2: 그렇게
1: 버스 안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한번 뉴욕에 갔을 때 보니까 버스에서의 안내 주면서의 그 어떤 지점에 갔더니까 뭔 사람이 또 서가지고 뭐 이렇게 뭐 피켓 들고 광고 막 하고 하더라고요.
2: 네.
1: 근데 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버스 지나가니까 멈춰요. 그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광고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버스 회사와 이미 서로 약속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느 지점 갔을 때에 버스 안에서 관광객 타고 갔는데 경복궁은 이제 보면 설명을 해 주는 건 당연한데
0: 네.
1: 수익사업이 우리 수익사업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광고주가 어느 특정한 스팟 지나갈 때에 자기네 광고를 거기다 딱 집어넣는 거예요. 장소. 요새 강남에 가면은 저기 어느 멕시칸 음식점이 줄을 엄청나게 서더라고요. 네. 한 2시간, 3시간 선다 그래요. 야, 저렇게까지 서나 했는데 자, 어느 좀 무명의 어떤 좀 알려지지 않는 어떤 식당이 있다. 그런데 그 식당이 광고를 좀 하고 싶다. 네. 외국인 관광객을 좀 모이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동차 안과 바깥이 이제 인터랙티브 되면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 뭐 그런 생각 드네요.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 다양한 어떤 광고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가능성이 참 높아지겠다.
1: 상당히 다른 어떤 그 관광 그 사업이니까 관광 또 산업이 되는 거니까 관광 산업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만의 특화돼 있는 뭔가가 콘텐츠가 생산돼 나올 수 있다. 가령 내가 뭐 덕성을 갔는데 덕성에서의 외국인 사람들 와서 한복을 입고 이제 이제 투어하는 게 요새 유행이잖아요. 그럴 때에 누군가가 찍어줘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자동차 안에서의 다 같이 뭐 한번 시연 한번 한다든가. 창문이 전부 다 유리창, 옆에 있는 창들이 전부 다 하나의 그 스크린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딱 보여주면은 뭐 박수 치고 서로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콘텐츠가 하나의 그 자동차 버스 안이 무대가 된다, 스테이지가 된다.
2: 제가 금방 상상이 말씀하시는 걸 두고 자꾸 상상을 하는데 이럴 수도 있겠다. 한여름에 뜨거울 때. 네. 자율주행차 안에서 모든 미디어가 돼서 AI로 다 보여주고 있는데 저 들어가야 되는데 더우니까 내리지 맙시다 하고 그냥 스크린에서 실제로 경복궁이 3D로 눈으로 보이고 해가지고 설명 듣고 그러면 오히려 안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0: 저는 다른 생각했어요. 죽기 전에 현실화가 될까? 언제쯤 현실화가 될까? 그 궁금해지더라고요.
1: 지금 이 대목에서 이제 제가 이제 반대 얘기 좀 할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첨단 AI 시대에 미디어가 발달되고 환경도 많이 달라지고 할 텐데 여전히 아날로그는 중요합니다. 내가 몸으로 느끼는 거, 내가 보고 느끼고 독수 나가지고 놀땀에 앉아가지고 그때의 그 기분과 느낌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떤 걸로 치환이 안 돼요.
0: 맞아요.
1: 이제 여전히 디지털 시대에 AI가 발달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편리해지고 편해졌고 뭐 여러 가지가 좀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졌다는 얘기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그런 감성들은 여전히 조중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아날로그의 미디어가 더 많이 또 발달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2: 다행입니다.
1: 반대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첨단 자동차가 나왔다 하면 아주 과거의 방식의 자동차.
2: 그럼요.
1: 그게 또 아주 그냥 하나의 이 주류를 또 잡고 있지
2: 그럼요.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첫차로 탔던 엘란트라가 나중에 뜰 수 있습니다.
0: 그런 개념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올드카를 굳이 찾아가서 사진 찍고 운전해보고 그게 되게 비싸잖아요. 또 그런 개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자율주행차가 나와서 영상이라든가 비주얼적인 시각 콘텐츠가 많이 소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안에서 라디오만의 감성은 그대로 남아있다. 네. 그래서 차카차카는 계속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고 싶었어요.
0: 자, 지금까지 단국대 우정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디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방송 못 들으신 분들 다시 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2: 차카차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팟캐스트 통해서도 언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차카차카 빌려드릴게요.
1: 8334님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 어제 목포에 다녀오다가 졸음 때문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이고야. 휴게소에 들어가던 중 순간 졸아서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다행히 사람은 안 다치고 차만 조금 다쳤습니다. 안전거리 넉넉히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안전거리 강조하는 교수님의 오늘 말씀 되새기면서 앞으로도 잘 실행하겠습니다.
1: 아니 차가 조금 망가졌어도 다친 사람이 없는 게 더 다행이죠.
2: 네. 쉬었다 가려고 휴게소로 들어간 것까지 참 좋았는데
1: 그러니까.
2: 그 사이에 깜빡 눈이 감겼군요.
1: 졸음이라는 게 그래요. 저도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도 충분한 안전거리 덕분에

0: 네,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가지고 다행이고 앞으로도 안전거리 넉넉히 유지하시고 너무 피곤하기 전에 미리미리 쉬어가시는 것도 don't forget. 네. 잊지 마세요.
1: 8334번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차카차카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주소와 이름 남겨주세요.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신해철의 나에게 쓰는 편지 골랐습니다.
0: 네. 아, 나에게 저도 편지 써야 되는데. 자, 즐거운 주말입니다. 안전운전하시고요. 지금까지 권영주
1: 강다솜의 차카차카였습니다.

산책은 분노도 스스로의 현실엔 더 이상 도움될 것이 없다 말한다.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좌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돈 큰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 나만 혼자 뒤떨어져 다른 곳으로 가는 걸까. 가끔씩은 불안한 마음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현지 시간 18일 워싱턴 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한국의 대미 전략 투자 결실과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다짐했습니다. 회담에서는 또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 번영의 핵심 축으로서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 데도 두 장관이 뜻을 모았습니다. 두 장관은 이어 현재 양국 간 진행 중인 대미 전략 투자 사업 관련 협의도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는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은 국회 보고를 거쳐서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회담 결과를 낙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백악관 출입기자 문답에서 시 주석이 다음 주 여기에 온다며 아주 좋은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23일 워싱턴 DC 인근 군공항으로 올 시 주석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으로 직접 공항에 나가서 영접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구체적 시점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곧 끝날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고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급락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공급 차질이 장기화하지 않은